0: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진 후 약탈 신고가 잇따르자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칼리의 보안군을 1000명으로 늘려 수색과 치안 유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는 일에 이념적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단결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 지난달 미국 본토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7월 기준으로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기온은 화씨 76.89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가뭄과 흙먼지 폭풍으로 기록된 1936년 7월의 기록을 넘어선 수치로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올여름에는 폭염과 함께 가뭄과 산불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의 신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대 기후과학자 캐서린 제이컵스는 올여름의 폭염과 가뭄 산불이 기후변화의 징후와 완벽히 맞아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예일 기후연결의 기상학자 제프 마스터스는 더스트볼 시절의 기록마저 넘어서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번 여름이 우리 여생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기록 경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이었으며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 기반 시설에 최대한 피해를 주도록 의도된 잔혹한 공격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두 번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북한산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확전을 준비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약 90명이 배치돼 있으며 북한산 미사일 40발과 운용인원이 함께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부대에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기가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러시아에 미사일 약 150발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도 북한군 병력 배치 확대가 한국 등 주변국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 대신 군용기로 몰래 갈아타는 위장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내식 트럭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군용기 시사미에이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 없이 기자단과 수행원만 태운 채 미끼 역할을 하며 영국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골프장에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한 군 차량이 배치됐고 민항기가 임시비행 제한구역을 침범하자 F-16 전투기 두 대가 즉각 출격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군용기로 갈아타는 위장비행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방공미사일 차량과 F-16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암살 위협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8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계단에서 손을 흔들고선 창문이 모두 내려진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단과 수행원들이 탑승하는 사이 전용기 아래 서 있던 기내식 트럭이 뒤에 기다리던 미 군용기 C-32A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기내식 트럭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군용기로 몰래 옮겨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이란에 신뢰할 만한 요격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만작전을 펼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미끼 역할을 하게 된 기자단과 수행원만 태우고 중간 기착지인 영국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용기로 다시 갈아타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5: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Air Force One?
6: Well,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before you. But if I go, you go, right?
5: But was there a specific
6: perhaps someday you want to change professions.
4: 미국은 다섯 달 넘게 끝내지 못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암살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트럼프가 방문한 골프장에는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군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이날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지나가자 F-16 전투기 두 대가 즉각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YTN 진호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그룹 회장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형사공소가 오늘 공식 기각됐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오피스 판사는 공소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이를 요청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판사는 법무부 차관보가 수사관과 담당 검사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협력해 단독으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법부를 대등한 기관으로 보는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재기소를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다니 회장은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아다니 회장 측이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뒷돈을 건네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기소를 철회하기로 한 배경에는 아다니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사실이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라오피스 판사는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의 법무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120억 달러로 전 세계 부호 순위 18위에 해당합니다. 아다니 그룹과 아다니 회장 측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0: 미군 정보당국이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MBC 방송이 오늘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더 중요한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미군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란이 이 해협을 장악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쥐게 됩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으로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미군 다수가 부상하거나 전사할 수 있으며 군함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은 유럽과 걸프 지역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다섯 달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무기가 급속도로 소진된 상황에서 확전은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발을 빼면 비핵화 성과 없이 해협 경색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에 합의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무력 공방 속의 협상은 흐지부지된 상태이며 그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경제적 압박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랜 국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의 프레드 정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리콜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정식 리콜 청원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위원회는 리콜 선거를 위한 주민 서명 수집에 나서게 됩니다. 위원회는 수년간 시의회 발언과 면담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참여를 시도했지만 플러튼의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됐고 주민들의 우려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 시장이 6년간 시의원과 시장직을 맡는 동안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공공서비스가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임기가 약 2년 남아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이번 소환운동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인종차별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시장은 리콜이 진행될 경우 플러튼 씨의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예산은 도로 정비와 경찰관 충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2024년 선거에서 플러튼 유권자의 약 75%가 자신을 지지했으며 경찰과 소방노조도 이번 소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선거가 성사되려면 플러튼 제1선거구 등록 유권자의 20%인 3,323명 이상의 유효 서명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정 시장과 함께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에 대한 리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셈 레자가 오늘 동결자금 해제와 레바논 가자지구 전쟁 종식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자의 사무총장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란과 오만 간 통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봉쇄 유지 문제와는 별개라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에서도 오늘 후티 반군이 바벨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선원 4명과 정부군 2명이 숨졌습니다. 예멘 정부는 미사일 발사 뒤 구조대원들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2차 공격이 가해져 10명이 추가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에서도 친이란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면서 중동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이란 쪽에서 새로 나온 입장이 꽤 강경한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다시 못 박았다고요?
10: 네, 이란 새 안보수장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와 면담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영내 모든 전쟁의 종식 등 기타 조건 이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봉쇄 유지 문제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맞서 미국도 지난 50년간 이란이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기존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던 미국이 결국 협상을 요청하게 됐다며 이란이 전쟁과 외교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1: 타슬림에 베둔 레이드 샷. همون دشمن بعد از تقریبا 20 روز التماس میکرد برای مذاکره.
12: 네, 홍해 쪽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도 훨씬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상선 공격에 따른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해서 선원 4명과 정부군 2명이 사망했다고 예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멘 교통부는 후티 반군이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발사 뒤 화재 선박에 구조대원들이 접근한 상황에서 2차 공격이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측은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가 됩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인 사바통신은 군수 물자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는데 예멘 정부가 밝힌 선박과 같은 벤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3: 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10: 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오만만을 통과해 이란 항구로 향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위반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의 민간인 승무원들이 미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해 미 해군 헬리콥터가 기관실을 향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뒤 12번째이자 지난달 봉쇄 재개 이후 세 번째 선박 타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상당 부분 열려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 평균 약 9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보다 1.4% 올랐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최근 며칠간의 신호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각 주의 선거관리 당국이 유례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선거행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을 동원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유권자 명부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만 7,80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고, 국토안보부는 뉴저지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를 지목했습니다. 해당 주들은 국토안보부가 주장의 근거나 확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뉴저지주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추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의 명부 등재를 고의로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국 선거 담당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네바다주 선거관리 당국자 프란시스코 아길라르는 이종격투기에서 목 조르기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모든 업무가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은 유권자 명부의 사소한 오류조차 중간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2: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오늘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인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일부 통상 이견이 한미 관계 전반을 좌우해선 안 된다며 더 큰 전략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한국이 수입을 중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양국이 추가 안전장치에 합의해 갈등을 극복했고 한국은 2021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해외시장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한국의 몇 가지 제한적인 무역 조치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의 무기화와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하는 지금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잔액이 2024년 기준 900억 달러를 넘어 10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테네시주 핵심 광물 제련소와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주 저탄소 제철소 건설 계획 등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산업 재건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짚으며 양국은 과거에도 대화와 실용주의로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냈고 그 결과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개헌을 통해 수도 위치를 명문화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와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그리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헌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도 지난 5월에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 연내 특별법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조상호 세종시장은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행정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본격 이동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8: 콜롬비아 서부에서 어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240명을 넘어섰습니다. 페트로 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기 위해 양동이와 맨손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30대 남성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지진을 21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로 공식 기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 이후에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망자는 240명을 넘어섰고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밤샘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남성을 끌어냅니다. 강진 발생 다음 날 구조된 30대 남성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6: 된다!
15: 실종자 이름을 애타게 외쳐보고 뭔가 소리가 들리자 주먹을 들어올린 뒤 생존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양동이와 맨손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Todavía tenemos una ventana grande, tenemos aproximadamente 24 horas más para poder encontrar esperanza o tener esperanza de vida. Nosotros, o nuestra gran ventaja es que pueden haber espacios vitales aislados.
15: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미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2,000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8: Nos encontramos con esto. No hemos podido rescatar a la señora. No sabemos si está viva o muerta.
15: 칼리 병원에선 여러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거리에서 임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옥 5천 채와 24개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참사에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강진을 21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3위로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인 커피 주요 산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1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올해 13번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하며 대규모 피해를 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으로 저장성 해안에 먼저 상륙한 뒤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과 중앙방송 CCTV에 따르면 저장성과 푸젠성 일대에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주택가 거리가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상륙에 앞서 당국은 주민 100만 명 이상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은 매년 여름 태풍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지만 이번 돌핀은 풍속면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이었습니다. 저장성과 상하이는 중국의 핵심 제조업과 물류 거점이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공급망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피해 현황을 집계하는 한편 추가 침수 지역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북미와 유럽을 동시에 강타하면서 산불과 가뭄이 대륙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호의 수위가 9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애리조나와 네바다 경계에 걸친 이 저수지는 콜로라도강 유역 주민 약 3천만 명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내륙물류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 수위가 일부 구간에서 20cm 아래로 떨어지며 1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뉴브강도 평년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강바닥에 잠겨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산불 피해도 심각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00건이 넘는 통제불능 산불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하룻밤 사이 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달 넘게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30억 유로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적 타격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면서 냉각수가 부족해지자 헝가리에서는 44년 만에 원전 가동이 중단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도 발전소가 잇따라 멈췄습니다. 라인강 운항 차질만으로도 독일 경제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독일 LBBW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폭염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해 경기 후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엔비디아가 오늘 경량 인공지능 모델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을 공개했습니다. 매개변수 300억개 규모의 이 모델은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사전 승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수정도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기존 대형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 모델을 훈련하는 증류 기법을 활용해 규모는 줄이면서도 유사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급 개방형 모델과 비교해 처리 속도는 최대 4배 빠르고 작업 완료 시간도 30%가량 단축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와 함께 작업 난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델에 요청을 자동 배분해주는 도그 네모 스위치야드도 함께 선보였는데 최고가 모델만 단독으로 구동할 때와 비교해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가 매개변수 1조개 규모의 초대형 차세대 모델 네모트론사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며 이르면 올해 늦가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생성형 인공지능 담당 부사장 카리 브리스키는 성명을 통해 모든 기업과 국가가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혀 차세대 모델 개발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개방형 인공지능을 적극 지지하는 배경에는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개방형 모델 이용자가 늘수록 인공지능 칩 판매량이 늘고 판매처도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도 최근 인터뷰에서 무료 인공지능은 하드웨어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모두에 이롭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오전부터 이란 전쟁의 당초 목표를 크게 낮춘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핵폐기 협상 없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라는 미군 철수와 제재 해제에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려도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이스라엘마저 트럼프를 배신하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빗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you know,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yeah.
4: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6: 탕게 호르무즈 به‌عنوان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در واقع تابع شرایطی هست که کشو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بر اساس اون شرایط باز خواهد کرد.
4: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세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서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LAX 인근 잉그로드에 위치한 기내식 업체 플라잉 푸드그룹 시설에서 구더기와 곰팡이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노동자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호텔 서비스업 노동조합 유나이트 히어 로컬 11은 현장 사진과 직원 증언을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한 직원이 오랫동안 방치된 항공기용 식기카트를 열었더니 썩은 음식물과 함께 구더기와 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이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상급자는 씻어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원에게는 마스크 등 보호 장비도 제공되지 않았고 작업 도중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플라잉 푸드 그룹은 의혹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국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 전역 19개 시설에서 75개 이상의 항공사에 연간 약 1억 2천만 끼의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은 한 시설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여러 항공편에 공급되는 구조여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한 뒤 식중독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규정 위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국 조사가 마무리돼야 최종 확인될 전망입니다.
9: 오늘 저녁 로스앤젤레스 윌밍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스 프라이스 에비뉴와 웨스트 F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며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당국은 사건 현장 일대를 통제하고 목격자 진술과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총격의 원인과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은 당분간 접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증시 세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커진 결과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 0.3% 내렸고 나스닥은 0.6% 하락해 낙폭이 더 컸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3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혀 장중 한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우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해협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인공지능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약 4% 가까이 떨어져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7월 소비자물가 지수도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7월 기존주택 매매는 406만 건으로 전달보다 줄었는데 전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공지능 업계를 이끄는 오픈AI에서 고위 임원들의 연쇄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 브래드 라이트캡이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캡 전 최고 운영 책임자는 2018년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의 인연으로 오픈AI에 합류해 재무와 법무 인사 파트너십 등 회사의 핵심 운영 기반을 직접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몇 달을 범용인공지능 개발의 장애 요인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며 AGI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이탈은 하루 전 전담 윤리 책임자 클로이 바칼라르의 퇴사 소식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앞서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 피지시모가 지난달 지병치료를 이유로 사임했고 안전시스템 책임자와 소라팀 임원들도 잇따라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픈AI는 현재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민감한 시기에 있습니다. 라이트캡 전 최고 운영 책임자는 최근 별도 프로젝트만 담당해온 터라 직접적인 업무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사 초기부터 회사의 기틀을 닦은 베테랑 임원이 상장을 앞두고 회사를 떠나는 만큼 내외부의 동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낮 12시 조금 넘어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웨스트 포스 스트리트와 사우스 옥스퍼드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한 여성이 칼을 들고 남성을 쫓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우편번호 902020 구역 일대로 LA 한인타운 중심부와 가까운 지점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추가 위협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칼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해당 교차로 주변에서 경찰 활동이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2분쯤 로스앤젤레스 윌로글렌 로드 7514번지에서 주거 침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범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침입이나 절도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별도의 용의자 추적이나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이스트 92nd 스트리트와 홈즈 에비뉴 교차로입니다. 충돌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 현장에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재 당국이 정확한 부상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실 분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차로 일대는 당분간 교통통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에서 오늘 오후 2시 15분쯤 변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노스 할리우드 키트리지 스트리트만 1491번지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흰색 천막을 설치하고 주변을 통제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현장 인근 주민들은 경찰 통제로 인해 해당 구역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노스 할리우드 키트리지 스트리트 인근을 지나실 분들은 현장 통제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0: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9: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0: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9: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2: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5: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취소 사례 대다수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과 쿠바 국적자, 그리고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역시 비자 취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잇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에는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1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8: 네.
19: 수영도?
18: 그럼요.
1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

0: 웹사이트 jaysdrug.com.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여름철에 신게 되는 샌들이나 플립플랍, 차에서 내려서 잠깐 오가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만 이걸 신고 어딜 좀 걸어야 된다. 확실히 그날 밤 발이 많이 쑤십니다. 좀 붓는 느낌도 있고요. 네, 이런 신발은 지지대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특히 플립플랍은 발가락으로 오히려 신발을 내가 끌고 다니는 형편이기 때문에 발 건강에는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크록스, 네, 구멍 숭숭 뚫려있는 그 가벼운 신발, 뭐 여성뿐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건 사실사철인 것 같아요. 이 크록스를 참 많이 신으시던데 걸음걸이까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네요. 일단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게 그 여름 신발의 특징입니다. 신발이 발에 밀착되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으로 신발을 붙잡는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가락 굴곡 건염, 이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크록스를 신으면 좀 폭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착화감이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네, 금요일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번 주 탑2 플러스의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설아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10: 제 휴가 동안에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 그거 잘 봤습니다.
11: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10: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데 어땠습니까?
11: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예, 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냥 뭐 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10: 알겠습니다. 그 욕먹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요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IS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네, ISA 계좌가 뭔지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11: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10: 일단 하나의 만능 절세 계좌다.
11: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손익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

0: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0: 일단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제 이게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 라고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 증시도 상장되는 그냥 돈이 돈을 부르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수 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 기대한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2: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1: 네.
2: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앞으로 내 향후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뭐 3040 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다 소득 대출만큼 다 온전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또한 그 장기적인 지금 뭐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1: 그렇죠. 예.
2: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이런
1: 움직임. 제일 확실하니까요.
2: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이제 고령 측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이제 불거져 왔던 건데 이제 노후에 이제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지금 사실은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시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라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지금 어쨌든 국내 주식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뭐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실 배당 얼마 안 되는 거죠.
1: 아니, 그렇죠.
2: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사실은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긴 안 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을 줄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1: 예.
2: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예. 사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교수님 화나셨어.
0: 네. 맞습니다.
2: 네. 어제 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1: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2: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GDP를 처음에 이제 생산액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뭐 성장률이 뭐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 설명하면서 복리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원금이 네.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제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원금에 대해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1: 이게 복리효과에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2: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 자,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0: 네.
1: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다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끊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뭐 촌철살인 같은 것 그런 반응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0: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ISA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뭐 장기 운영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 막혀서 투자 선택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이제 9천
1: 뭐
0: 갔다가
1: 카지노죠 이제
0: 5천 6천인데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국내 증시에 좀 자금을 흐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래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뭐 9,999년
0: 네.
1: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0: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이제 그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지금 당장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2월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기존 예. 가입자에게도 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한다고 해도 뭐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도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4천만 원,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2: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네. 좀 일반화인 것 같고요.
1: 저도 1년에 네. 4천만 원 못 내요.
2: 네, 그 사실은 굉장히 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뭐 우리가 육아 휴가를 한다던가 육아휴직 기간엔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이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이 현금 흐름이 예.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형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에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별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ISA를 공부를 바로 시작해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이제 좀 그렇죠. 적응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액 금액 비중을 그 국회 예산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올 초인 거죠. 그래서 30세 미만이 10%다라고 이제 2월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층 ISA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그동안 이제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뭐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뭐 이제 자녀들도 더 이제 해외에 이제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그 앞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그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정부의 보고서 들어간 내용이나 지금까지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2: 제가 어제 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네.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는가를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뭐 ISA에 대해서 뭐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4월 보고서 2020년 4월 27일 기준에는 법률안이 뭐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제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좀 장려하는 방안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 신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개편안이 뭐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 이제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광수 기자가 1부에서 대신 욕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지 월요일 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한 단기적인 대응 아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한 거다. 합리화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총평을 해주나 학점 한번 줘보실래요?
2: 제가 줄 수 있는 학점 중에서 이제 출석은 했으니까 회의는 했으니까 F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C플 정도 주고 싶습니다.
1: 네. C플이면 낙지잖아요, 거의.
2: 그래도 뭐 네.
0: 10분 정도여도 만족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2: 네, 있더라고요.
1: 그래요?
2: 네.
1: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평점이 그쪽에 가깝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이 주제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토론회였습니다. 여당 토론회부터 한번 볼까요? 여당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0: 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은 유지를 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뭐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불이익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보완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대행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도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세제 개편 뭐 큰 방향은 유지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은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0: 네.
1: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뭐 토론회인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막 네.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21세기 고려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0: 이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좀 술렁이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70, 80년대부터 같은 아파트 살아온 이 고령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보유주택 자산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뭐 캐시플로우 소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집값 상승으로 세금 늘었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 초고가 주택가에서 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술렁인다라고 하고요. 이 비수도권 이주를 전제로 한 이런 세제 혜택이 세제 정책이 이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소득 없는 고령자 그러면은 아 왜 그렇게 비싼데 깔고 사세요.
1: 나가세요.
0: 나가세요. 밖에 지금 얼마나 넓은데 가 하셔서 공기 좋은 데 사세요라고 하니까 아 이게 좀 21세기 고려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본인이 80 돼봐요. 그 나간 게 쉬운지.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처에 사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다 지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1: 맞아요. 특히 성당 교회 이걸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못 나가요. 거기서.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 갑자기 또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세제 개편안 이후에 좀 강남에서 70억 대 이제 금매물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사실 그렇죠. 그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맞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인만 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부자인 금수저가 오히려 더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뿐이지 사실상 서민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안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들만의 리그에서 손바뀐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금수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고소득 흑수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네.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큰 걱정이 되는 거는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이런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분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2: 매매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차 시장이랑은 사실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한 사람이 비거주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제 그동안 임대나 임차 수요가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하나 걷어들이고 한 사람이 다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마치 이제 네. 제로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집값 상승만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 교육,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세종시에 살았지만 그 이제 네.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자녀들이 서울로 다시 가는 이런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외 지역으로부터 수요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사실은 매매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56% 80%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 절반이 넘네요.
2: 예, 예. 그래서 매매 시장만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건 사실은 그 외 반대급부의 다른 쪽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값이 약 6.2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에 여러 가지 자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초고가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금 타겟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이제 임대차 시장의 어떤 임차인들일 수 있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면 보유를 할 거고 앞으로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금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2: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결국에 이게 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1: 불안하기도
2: 있었고 예, 그렇죠. 예,
1: 불편하고
2: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거래를 하기에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 대책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한 분은 이광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광수 기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6646번 쓰시는 분. 학군 따라 이사 가려고 하니 매매도 없고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전세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세입자들 숨 좀 쉬게 해줘요. ISA도 티끌 모아 서민 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였고요. 2318번 쓰시는 분. 직장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때 걱정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그냥 계약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 나올 정도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교수님.
2: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값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의사결정인 거죠.
1: 네.
2: 물론 이제 30, 40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 40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노동시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같이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자꾸 세제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마치 이제 게임의 한 주인공이 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정책인 게 많아서 이게 사회 실험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신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 이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뭐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의 최적화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었고 있다는 소문이.
2: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여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ISA로 잘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네, 많은 이제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머킹맘들은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 할 일이 많죠. 이제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힘이 남아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정책에 내가 발맞춰서 어디에 따라가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2030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라든지 주거 사다리를 생각하는 40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공급 대책이에요. 결국엔 공급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공급 대책 곧 나올 것이다.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입니까?
0: 네, 정부가 서울의 가용 부지 총 동원해서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송파 그린벨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뭐 옛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 그러니까 서울시에 남아 있는 거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1: 영끌이네,
0: 영끌. 왜냐면 남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이런 거는 뭐 법 개정이나 환경 문제, 서울시 반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한번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예,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좀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이때까지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제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된 적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유휴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나오는데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뭐 구청?
0: 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그리고 광진구청 부지,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 부지가 얼마나 지금 서울 시내 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과천 경마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돼가지고 이쪽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들도 뭐 얘기 될 수 있는 거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1: 근데 129 공급 대책 때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용산구에 뭐 12,000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 들은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요. 우리 반대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은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는데.
2: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놀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적합성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두고 쟁점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급된다는 거지? 이것을 언제 또 합의해서 언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구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반해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천천히 나오니까 조금 속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뭐 세제 개편을 얘기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러한 반발이 그나마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광수 기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택 공급량을 두고 뭐 100만 가구 300만 가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급이 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3기 신도시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공급 대책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뭐 숫자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게 즉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사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냥 구축이라도 매수했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책에서 나왔던 과천 경마장 이 부분 아직도 지자체랑 전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면은 주식시장 안정은 어렵겠지요. 마지막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상반기 1조 적자, 이딴 악재. 쿠팡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0: 네, 쿠팡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인 쿠팡 INC 올해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쿠팡 엄청 돈 잘 버는데 무슨 적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징금 외에도 고객 보상 위한 이용권 지급했었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아마 쿠팡을 잘 쓰고 계실 것 같은 천 교수님께. 그런데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단기간에 실적 반등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2: 일시적으로 아마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손실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가 손실 뭐 이러에 대한 비용들도 다 이제 반영된 건지는 사실은 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적자난 부분이 두 부분으로 화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이어서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객들이 물론 이제 고객 수들이 다시 뭐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물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다른 회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탑투 플러스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것도 나왔는데요.
4: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7: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8: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6: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4: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4: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0: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1: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10: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0: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3: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0: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14: 그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0: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5: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0: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6: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18: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17: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19: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 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7: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20: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7: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4: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1: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22: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21: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23: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24: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25: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짓보라기도 하면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21: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5: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6: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0: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26: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4: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2: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3: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6: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1: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7: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8: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 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 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1: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27: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28: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1: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9: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1: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4: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31: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30: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9: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0: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환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0: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30: 7인 체제 일주일여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육해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4: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 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 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땅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1: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30: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2: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13: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0: 201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뉴하.
4: 뉴하.
3: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예솔 기자님 네. 경고예요. 경고.
4: 네.
3: 지난주에 우리 스페셜 MC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했잖아요.
4: 네.
3: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네, 다 봤어요.
4: 네.
3: 나 상당히 질투 났어요.
4: 아, 네.
3: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4: 네. 오늘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오늘도 정말 더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두 차례나 폭염 대응을 강조했네요.
4: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두 차례 폭염 대응 주문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입니다.
3: 네.
4: 오늘 절기로 따지면 입추라고 해요.
3: 네.
4: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출근길도 많이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요.
3: 네.
4: 정부도 계속 이렇게 폭염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3: 네.
4: 오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폭염 대응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외신에서만 보던 폭염이 우리 현실이 됐다. 이게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등포구 40도 넘었기도 했고요. 경남 양산도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네.
4: 또 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구역 포함해서 전국 36개 구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하루에만 전국 응급실 찾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3: 네.
4: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일

0: 3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진짜 고령층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죠?
0: 네, 이게 폭염 피해가 모두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 온열 질환 겪고 있고
2: 네.
0: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특히 독거노인은요?
0: 네, 독거노인도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냉방시설 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뭐 건설
1: 네.
0: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더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0: 네, 그래서 계속 회의만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나와서 그럼 정부가 뭘 얘기를 하는
1: 그러니까요.
0: 거냐 좀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1: 근데 각
0: 그래서
1: 뭐 집마다 에어컨 달아줍니다. 뭐 얼음을 다 줍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좀 따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1: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0: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가서 안부 확인 강화하고요. 또
1: 네.
0: 노숙인들 주야간 순찰도 늘리고 거점 경로당 운영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열악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요 쉼터와 농축산업 물류창고 집중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계획 발표했고요.
1: 네.
0: 또 5개 작업 중지 여부도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1: 아, 근데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야간 순찰 늘리기로 하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일 텐데
0: 네.
1: 그분들도 더위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걱정이
0: 네.
1: 좀 들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좀 강조했다고요.
0: 네, 이제 오전 회의가 각 지자체 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오후 회의에는 이제 사회 기반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거와 용수, 전력망, 또 전통시장 같이 좀 폭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 반영해라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단순히 이제 얼음물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1: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나오고 온도계 찍히는 거 보니까 아침 6시에 31도예요.
0: 네.
1: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가면은 뭐 38도, 9도, 4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체감온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있으면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밖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0: 네.
1: 그것이 가장 좋은 폭염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앞 정청래, 김민석 감정싸움 격화입니다.
1: 네.
0: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1: 네.
0: 최근에는 이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신천지 의혹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정청래 후보가 또 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내가 근거 없이 말했겠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했어요. 특히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계엄 가능성도 미리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1: 네.
0: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좀 날선 언어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한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1: 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0: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근거 제시 못하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1: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두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분은 윤리감찰단에 제소되고 심판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0: 네.
1: 레버리지 ETF 논란도 이슈가 좀 됐죠?
0: 네, 어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또요 관련해서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1: 네.
0: 대통령 파리만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올라오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공지를 냈는데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민석 총리 지시였다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1: 그러니까요.
0: 네.
1: 전당대회 하면서 법적 책임 윤리심판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감정싸움이 격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날도 더운데.
0: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1: 네.
0: 싸우고 또 전대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좀 여기저기 좀 당이 물어보니까 이게 경선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뭐예요?
0: 15일에 호남 경선이 열리고요.
1: 그렇죠.
0: 네, 16일에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데 호남은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 있고 수도권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누구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 당원들의 마음을
0: 있습니다.
1: 얻겠다?
0: 네. 그래서 각 캠프들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1차 TV토론이랑 2차 TV토론 굉장히 다를 거다.
1: 네.
0: 2차 TV토론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1: 네.
0: 서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 조금... 우리 기자님이 취재 보시면 양쪽 캠프
0: 네.
1: 진짜 분위기 어때요? 어디가 좀 여유롭고 어디는 좀 조급하고 좀 이런 분위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0: 네.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 캠프 쪽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요새는 조금 조급한 모습이에요.
1: 그래요? 위축됐어요.
0: 네, 이게 왜냐하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크게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가지고
1: 네.
0: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1: 네.
0: 또 그렇다 보니까 노사모 바람을 내가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1: 네.
0: 또 어제는 노사모 쪽에서 우리 이용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1: 네,
0: 이게 좀 전략이 녹록지가 네.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1: 네. 김인석 후보 측은 그래도 와 정청 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을 것 같던 부울경 충청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0.99% 차이로 뭐 진 거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0: 네, 김민석 캠프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격차 못 벌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안심하다. 안심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신천지 이슈가 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1: 네.
0: 이게
1: 네.
0: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게 후보자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노선을 정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역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걸 잘 넘기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일 재밌는 분이 송영길
0: 네,
1: 대표예요. 그냥 막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참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1: 네.
0: 이 대통령 정신세계 공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1: 네.
0: 장동혁 대표 발언이 화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1: 어떤 발언인지 좀 짚어주세요.
0: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법을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 이 뭐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한 거죠.
0: 네.
1: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0: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냈어요. 한병도 대표 원내 대표 직무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 들더니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몰린다. 연일 이어지는 이런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청와대도 바로 좀 해명을 했죠?
0: 네, 청와대 어제 송 홍보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읽어본 게 아니고 법을 이제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대통령은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0: 그게 이제 법무부와 행안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1: 네.
0: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했고 청와대 직접 물어보니까
1: 네.
0: 대통령 이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안 읽어보고 이해를 못했겠느냐 진짜 그건 오해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육성으로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아니라고 하면
0: 네.
1: 그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0: 네.
1: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꺼질 줄 모르는 형석법 논란은 잠시 후 2부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0: 네.
1: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1: 네.
0: 국민의힘이 증오의 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에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오.
0: 정부가 그 고가주택과 투자목적주택의 세부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었잖아요.
1: 네.
0: 그 뒤로 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는 표면적으로는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민주당이 결국에는 2028년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0: 네.
1: 이거 법률안 이대로 찬성 못할 거다. 그러한 뭐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0: 네. 장동혁 대표 어제 그 최고회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택 매도를 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 네.
0: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 문제까지 해결해 손해를 최소화해놓고 국민한테는 세금폭탄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0: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거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오찬 했었잖아요.
1: 네.
0: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1: 네.
0: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1: 네.
0: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0: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좀 서울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복잡한
1: 다르죠.
0: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좀 그래서 어제 오전 7시에 별도의 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또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오.
0: 거기에서 참석했던 김남근 의원이 이게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전화를 돌려보니
1: 취재하셨군요.
0: 네, 그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1: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0: 취재해보니까
1: 네.
0: 공통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1: 비거주.
0: 네, 이번에 그 공제액이 비거주 1주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9억 이상이
1: 네,
0: 되는
1: 맞아요.
0: 거라서 더 이제 사람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너무 사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1: 그쵸.
0: 네, 해외로 출장 때문에
1: 그렇죠.
0: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다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특히 마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고 또 공제약이 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는지 왜 12억에서 9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세제안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세제 개편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1: 복잡해요.
0: 네. 그래서 구멍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1: 뭐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0: 네.
1: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0: 네.
1: 어쨌든 청와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 곧 공급 대책 내놓겠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윤 기자님과
0: 네.
1: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
1: 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3: 첫 출연입니다.
1: 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자주 나와 주세요.
3: 예,
1: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3: 네,
1: 기대도
3: 네.
1: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3: 예, 예.
1: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3: 예,
1: 같아요.
3: 예,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3: 네네.
1: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3: 네.
1: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3: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1: 네.
3: 첫 번째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1: 네.
3: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1: 네.
3: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1: 네.
3: 수사 과정.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를 다 전자화시켜서
1: 네.
3: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3: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현장 나갈 때 경찰들이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 장치를 갖고 나가서 다 영상에 담도록 그래서 그것도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인 혹은 전문가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뭐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네. 일은 없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핑퐁. 네.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거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안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한 경찰과 담당한 검사를 딱 묶어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 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네. 똑같은 사건 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좀 높였고요. 네 번째는 좀 수사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네. 지금 이제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4: 그렇죠.
3: 그럼 저희가 이제 범죄 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네. 일단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큰 아주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네.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네. 피해자를 어떤 절차의 어떤 주체로 네. 이렇게 그 지위를 승격 상향시켜서 네.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경찰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네, 것이 네, 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3: 맞습니다.
4: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네.
4: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3: 네, 네.
4: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네네.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네네.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3: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네.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저희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은 네.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4: 네.
3: 예. 근데 그 정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자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4: 네.
3: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4: 네.
3: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4: 예,
3: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열람 등사를 좀 확대해서 뭐 예, 근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4: 네.
3: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도 자체 내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냈다가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4: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권리 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3: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판사했을 때 보면 평생 한 번 오실까 말까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4: 네.
3: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인생이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4: 그렇죠.
3: 예,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게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네.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뭐 상급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뭐 촘촘하게 설계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건 저희가 계속 네. 지켜보면서 네.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네. 이제 한 900명 정도를 또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4: 네.
3: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4: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표창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관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체크를 네. 하려고 합니다.
4: 중수청으로 많은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3: 갔으면 좋겠어요.
4: 갈 거라고 1000명 생각하세요? 정도.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네. 되지 않아가지고
3: 네.
4: 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3: 저희가 보고를 그러니까 해남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4: 네.
3: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4: 네.
3: 뭐 급여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 인력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4: 네.
3: 아,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그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4: 네.
3: 그런 데에 대한 거학 척결을 위해서
4: 네.
3: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지석 검사인가요?
4: 네.
3: 그 검사는 오겠다라고 예, 하니까
4: 네.
3: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4: 네.
3: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4: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3: 예, 네.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4: 네.
3: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그런데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3: 네.
4: 뭐 보고받고 했는데
3: 네.
4: 이제 같이 팀에서 동등한
3: 네.
4: 거의 입장이라면
3: 네.
4: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3: 네.
4: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3: 예, 예.
4: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은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은 뭐 권한이 있는데 이런
3: 네,
4: 식으로
3: 네.
4: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3: 네, 네.
4: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3: 네,
4: 걱정도
3: 네.
4: 있습니다.
3: 아, 그건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4: 네.
3: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4: 할까요?
3: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네.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네.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네.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의원님 우리가 네.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네.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이제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네네.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네.
4: 비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3: 그하고는 말이 안 되죠.
4: 말이 안 돼요? 네. 왜요?
3: 그하고는 틀리죠.
4: 아니 법률적인 거를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기사건 고소고발건의 경우에 사기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제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고소인은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뿐이지 사기칠 의도는 없다. 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사가 말 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 그런 사건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4: 네.
3: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받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4: 근데
3: 드릴
4: 우리는
3: 수 있는 거고요.
4: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나의 네.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3: 네.
4: 그러한
3: 그 약간 전제가 이제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신 것 같아요.
4: 네.
3: 근데 이게 이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 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손발에 불과하고.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예, 저희도 계속 뭐랄까요 저기. 관리 감독 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4: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 좀 덜 해도 돼요?
3: 아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사법경찰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4: 네.
3: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네.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4: 네.
3: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4: 네.
3: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근데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시술을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4: 네.
3: 그 정도의 예,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3: 그렇죠.
4: 걱정이 있어요.
3: 맞습니다.
4: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3: 글쎄 뭐 곧 이제 뭐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4: 네.
3: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네.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네.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가진 자, 있는 네.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4: 그러니까요.
3: 그런
4: 그 걱정이 어떻게 해소해요?
3: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뭐 윤석열에 대한 뭐 김건희나 주가 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학 척결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공수처도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네. 유명무실한 네. 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중수청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3: 공수처가 하나의 뭐 지청에 불과했죠. 네. 인원수가. 네. 사실은 행정하기에도 바쁜 네.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좀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그때는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뭐 아마 줄이고 줄여서 한 50명 이내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4: 네.
3: 예,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네. 지역에 6개 또 청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예전 검찰청 그 수준의 네. 수준의 수사력과 네. 그 수사력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4: 잘 되기를 바라고요.
3: 그러게요. 이제 역시 이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네. 이제 의료 분업인가요?
4: 네.
3: 예컨대 이제 네. 의사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네. 했는데 그냥 의학 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4: 네.
3: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네. 뭐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병원에서 손님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갖다가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됐듯이 그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예, 조금 초반에
4: 네.
3: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3: 네네,
4: 완벽하게 좀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3: 저희가
4: 있는데.
3: 회의만 26시간 법안 일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4: 네.
3: 그 외에 사전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좀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4: 알겠습니다.
3: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4: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예. 안 읽어봐서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3: 예.
4: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왜 저게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4: 네.
3: 형사적인 식견 전문은 뭐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네. 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4: 네.
3: 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4: 네.
3: 근데 이제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컨대 뭐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4: 네.
3: 예,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3: 네.
4: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3: 네.
4: 아이, 나 이거 좀 선 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3: 아무튼 저희가 네.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4: 네.
3: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다 한 네.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근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3: 네.
4: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3: 글쎄요. 일단은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줬더니 뭐 오탈자 바꿔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4: 근데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가지고
3: 예,
4: 또
3: 예.
4: 처벌한 사례도
3: 그렇죠.
4: 있잖아요.
3: 그런 또 좋은 사례도 있고
4: 네.
3: 또 이런 보안수사권을 남용하는 또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4: 네.
3: 또 사경이 그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4: 네.
3: 요구하면 일단은 네. 처리해서 올려라. 아,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4: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네.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3: 그러면 이제 예컨대 직무배제 네. 배제시킬 수도 있고 네. 아,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 뭐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4: 네. 이것도 시간은 늘어나겠네요.
3: 전체가 근데. 안 된다면 네.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네. 일단 3개월로 줄여놓고 네. 보안사 요구도 1개월로 일단 원칙으로 1개월 이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네. 훨씬 빨라지고 그럼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 그 관을 네. 더 증원을 해서 네. 한 건 한 건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하고
4: 알겠습니다. 원희 네. 오늘 저희 궁금한 거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4: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7: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경로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의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9: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7: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이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이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7: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1: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7: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 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8: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2: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동과 전 세계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무력 충돌에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0: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4: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스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스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스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5: 임칸 ارتباط با ایشون الان خیلی سخته. ولی به هر حال بودنش نقطه قوت بسیار بالایی است برای ما.
14: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6: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14: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구어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2: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4: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2: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2: 텅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통 미끄럼틀의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철제 놀이기구의 경우 햇빛에 달궈져 이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2: 그네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6: 땀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8: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7: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9: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10: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11: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7: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0: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2: 뜨거워진 축산,

0: 의외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협정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0: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됩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각종 두통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지인이 소개로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깨 통증 외에도 뒷목 전체가 꽉 조여오듯이 아프고 불면증도 있으셔서 늘 피곤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진맥을 해보니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들 외에도 맥박이 90 이상으로 빨리 뛰는 빈맥을 보였고 중증의 부정맥도 있으신 걸 발견을 하였습니다. 문진을 하면서 이분은 늘 머리가 아프셔서 트로캔디라는 양약을 몇 년간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양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복용하지 않으면 일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여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원장님이 한약을 잘 지으신다고 입소문이 나 있으셔서 침도 맞고 보약도 한 제 드시고 싶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한약을 가져가시고 2주 정도 되었을 쯤 이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양약을 끊은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두통도 없고 몸이 컨디션이 대박 좋습니다 하시면서 한약을 먹으니 잠도 잘 자고 목이 늘 아팠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고 소화도 너무 잘 됩니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방을 잘 믿고

0: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 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 의술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한 주간 정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이분은 소개 안 시켜드릴래요.
5: 왜요?
3: 지난주에 네. 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건강검진 받다 나 그냥 올 뻔했어. 자리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5: 아니, 본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3: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충청 부울경 이번 주 인천 제주
6: 네.
3: 이제 전망 총평 좀 해주세요.
6: 많이들 해주셨지만은 그 정청래 후보의 달라진 어떤 뭐 전략이랄까요?
3: 뭐가 달라졌어요?
6: 그러니까 SNS에 글을 무지하게 올리고
3: 어제 10건.
6: 네. 네. 그리고 토론회 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신천지도 다시 끄집어내고 이 일련의 흐름이
3: 네.
6: 본인 지금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언론이 불공정하다, 패널들이 100대 1이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다 틀어지면서
3: 네.
6: 충청이든 부울경이든 거기서 적어도 한 곳은 과반 이상 좀 나와줘야 내가 바로 바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전혀 뭐 여론조사도 과반 넣는 게 없고
3: 네.
6: 하나도 없었죠. 과반 넣는 여론조사가. 그리고 뭐 부울경에서도 미세하게 이겼고 이러니까
3: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6: 이번 주는 더 어려워질 거다. 정천의 후보 입장에서는. 네.
3: 저주를 뽑으면 어떻게 해.
6: 그 근거는요. 네. 인천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이제 시작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정청래 후보 표가 떨어져서 네. 30%대 득표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호남분들이 많이 계셔서
3: 그렇죠, 그렇죠.
6: 그 당원분들이 정서가 거의 같아요. 전남 당원들하고. 근데 전남에서 특히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3: 여론조사도 좀 지지층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 그래서 인천 제주 뭐 합쳐서 한 10만 정도지만은 그래도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도 온갖 밴드웨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3: 네.
6: 10만짜리 여론조사로 뭐 당연히 뒤에 뭐 호남 물론 뭐 50만짜리지만 예, 많이 흐름이 기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총평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4: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 뭐 출마할 수 있겠냐 예상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괜찮았어요.
3: 네.
4: 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는 바람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 번 충청하고 부울경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표가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4: 지금 이기고 있지만
3: 네.
4: 그러면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제주 이 결과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하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정청래
3: 네.
4: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최민희 후보에 관련한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좋지는 않죠.
3: 네.
4: 그런 것과 연결되면
3: 네.
4: 생각보다 좀 싱겁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3: 있다. 예. 이번 주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한 기자님
4: 네.
3: 각 후보 캠프들 그 분위기까지 해서 총평, 전망, 분위기 좀
5: 네.
3: 전해주세요.
5: 근데 요새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0: 우편등자 그래갖고 얘기하기 굉장히 조선스러운데 정청래 캠프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 결과 나고 그 다음날 연설 모드가 확 바뀐 거가 캠프 차원에서 전략 전환이 있는 것 같고 네. 그전까지는 아, 우리 두들겨 맞는 거 보이지? 우리 그래도 네거티브 안 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네. 김민석 후보 캠프는 내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합 한 7% 질 수도 있다. 부산까지 치면 10%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상당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던 3세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세 추세 대세다. 근데 이제 이게 3세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뼈아파하는 건 뭐냐면
1: 누구예요?
0: 송영길 후보의 표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노삼을 하든지 기존의 친문 진영의 조직표를 상당 부분 자기네 흡수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표가 김민석 후보한테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게 송영길 후보로 갔다. 근데 부산에서 송영길 후보 연설 보셨겠지만 거의 1.4거든요. 정청래 후보만 공격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게 선호투표까지 감안하면 저 표가 네. 다 누구 표냐 이렇게 보면 송영길 후보가 지금 9% 10%에서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잠식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지금 당장은 3위한테 표를 주는 것 같지만 선호투표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1: 조급해해요 정청래 후보 측?
0: 아, 겉으로야 뭐 그러진 않는데 네. 지금 뭐 SNS 글 올리는 거나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조급해진 거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네. 전환 이루어진 것 같고.
1: 그러다 김한 기자님 때문 아니에요. 10명의 뭐 평론가들 나오면 다 그냥.
0: 100대 0이래요. 100대 0.
1: 100대 0?
0: 100대 0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최민희 의원 나와도 저희 회사 방송에 나왔었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99명 1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도 이제 들을 지점이 있고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기울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어서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물 안에서 보는 것 같은 인식 이런 거가 있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2: 그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1: 네. 정청래 대표 뭘 잘못했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말이 다 옳아요?
2: 아니 그건 아닌데.
1: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2: 아,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1: 네.
2: 근데 비판을 하려면 실력 있게 비판을 하든가 또 90도로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킨다 그러고 의리를 뭐 어쩌고 그러는데
1: 네.
2: 정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 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1: 네.
2: 뭐 노동 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걸 짚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로지 하나 우리 정통 민주당 화나게 하지 마세요.
1: 네.
2: 보수 인사 쓰지 마세요.
1: 네.
2: 검찰개혁 흐릿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것도 다 다른 사람 입을 빌려가지고 하는 뭐
1: 네.
2: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판 같지도 않고요.
1: 네.
2: 더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대중들이 봤을 때 혹은 당원들이 봤을 때 본인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다 굴복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김민석 픽했으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매를 번다고 봐요. 그 정확한 지적이 두 가지예요. 자기 정치 도대체 뭐가 자기 정치냐 이렇게 뭐 반문한다든가 네. 지방선거 이겼는데 왜 자꾸 졌다고 그래?
1: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2: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 네. 걸 당정청 협의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지금 표정 관리가 며칠 동안 안 된다는데 당정청 협의에서 당신은 이겼다고 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도 네. 이제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내부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1: 네.
2: 공동체와 당에는 해악을 끼치는 것. 그게
1: 네.
2: 자기 정치잖아요.
1: 네.
2: 이때껏 1년 동안 해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 선거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래 지지받은 사람들한테만 인기 끌고 공동체는 다 분열시키고 정당은 인기 떨어뜨리고 정당 지지도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거 봐요. 그럼 다 전 정청래 후보의 효과라고 보고 그게 100대 1의 원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1: 그 연임은 안 되고
2: 네.
1: 왜 출마했냐 막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막 비판
2: 네.
1: 많이 하던데 중임은 되고
2: 네.
1: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근데 그것도 오케이.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싫다는데.
0: 네. 네. 잘한다.
1: 비싼 거
2: 그러니까 중임인지 연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보기에 정청래 당신 1년 동안 잘못했어. 그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건 다 일단 제껴놓고 룰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 갖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윤희석 대변인님 TV 토론도 있었잖아요.
0: 네.
1: 거기서 보면 좀 꽂히는 문장이나 여러 가지 논쟁 있었어요?
3: 정청래 후보가 김민서 후보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 증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네.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톤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김민석 후보도 또 지지 않고 네. 얘기하고 토론하면서도 뭐 한 번 더 뭐 말을 하면 반칙이고 뭐 서로 막 욱신욱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학생운동할 때 생각을 하는구나. 보는 사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성찰 얘기하셨잖아요. 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뻔뻔하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선거를 할 때에는 주변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20몇 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당신 그러지 않았냐. 너는 어쨌냐. 뭐 상가집에 왔네 안 왔네. 뭐 늦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두 분은 했던 분 아까 중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보면 지금 상황은 집권도 했고 의석수도 지금 6년째 절대과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학생운동 세대가 당대표를 하고 그 시절이 10년을 가고 있는데 또 후보로 나와서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미래가 있을까 싶고 최고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비슷한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네. 민주당의 상황을 잘 보면서 저희는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1: 서범수 걱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TV 토론회 때 계속 그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꽂혔던 문장이 병이 또 도졌네 네, 이거거든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배신하고 2022년도에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돌리지 않았냐. 노무현 배신하고 또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럼 또 당대표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배신할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격감이 있을까요? 효과 어떻게 봐요?
3: 전혀 없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던 거를 보면 그럼 현재 진행형 배신자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자꾸 본인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놓으려고 얘기를 하는 논리. 그 노무현 인재기가 언제입니까? 네. 그 2002년이에요, 2002년. 24년도 이제 4반세기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물론 민주당이 오래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글쎄요 젊은 세대가 알아들을까요?
1: 안 와닿잖아요.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당원 다 그렇겠냐고. 민주당 당원들이 다 그렇죠? 2002년에 성인이고 이런 분들만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40은 넘어야 그 기억이 날 텐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아 김민 어쩌고 저쪽 갔던 거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다 올라와 있다.
0: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이 먹히려면 네. 부울경 가기 전에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제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때가 네. 부울경이었는데 네. 부울경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낙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하다가 지금 그걸 걸고 김민석 후보 보니까 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뭐 나 DJ의 아들이었다. DJ가 영입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후보가 쫓기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캠프에서 준비한 전략대로 하는 건데 이 전략을 쓰는 포석이 자꾸 늦는다. 이 늦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한 기자님 이거 있잖아요. 탈당 문제. 네. 이것도 상당히 정청래 후보는 난 탈당 안 하고 난 당을 지킨 사람이야. 나 어려울 때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이야. 이랬지만 송영길 네. 전 대표가 네.
0: 그렇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고.
1: 불교. 네. 어? 그 0.73% 네. 그때 말이야 당신이 탈당했으면 우리 불구표 받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어 이렇게 역공당했거든요. 그게 소리난 거예요?
0: 그게 민주당에서 그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민주당 내 이슈였던 문제이긴 해요. 선거 기간 내내.
1: 불교문.
0: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 얘기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배신자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구비구비 있었던 히스토리나 뭐 사건들을 제일 잘 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 TV 토론에도 나왔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게 방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1: 안 되죠. 네.
0: 방어가 잘 안 되고 그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버텨서 결국 그거를 딱 숫자로 찝어서 그거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1% 가져왔으면 이겼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죠.
1: 네. 강승윤 변호사님, 네.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공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베, 박지, 압수 패싱, 이거 집권여당 최고위원 선거 네. 때 이래 논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2: 부끄러운 일이죠. 네.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게 조심스럽지만 네. 최민희 후보가 1위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논쟁 속에 결과물이 1위가 최민희다.
1: 네.
2: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1: 진짜 현재 분위기가?
2: 네. 어떻게 정말 이럴 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이야.
3: 너무 세다.
2: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후보자 우리 자당 후보가 연설하는데 뭐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걸 말리는 사람과 싸운다거나 이런 모습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선미화 후보를 지나친 거예요. 악수 안 하고 그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단상에서 그거는.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라고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가 네. 뭐예요? 진보 정당이다 우리 진보다
1: 네.
2: 진보의 요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게
1: 네.
2: 근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지나치고 가냐고요? 그건 이건 민주당에서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1: 네.
2: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본인이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이 수석 최고를 노린다? 와, 그럼 당대표 옆에서 항상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사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수석 최고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민주당 우리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그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위 밖으로 쭉 내려가실 가능성도
1: 진짜?
2: 있겠다.
1: 진짜? 네.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득표력은 유지할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러면 정청래 후보 좋아하는 분들은 자 1순위로 최민희에게 뭐 최고위원표 주지 않을까?
2: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네. 정청래 후보 표가 저는 갈수록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호남 수도권에서도.
1: 내려가요?
2: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데 앞선 결과들이 다 안 좋으면 물론 호남 표가 지금 그 호남 이전에 했던 모든 표를 다 합쳐도 호남 표가 더 많습니다. 뭐 전국이 다 합쳐도 호남이 더 권리당원 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앞선 흐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는 투표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해봤자 네. 사표 될 것 같다.
1: 네.
2: 이제 그게 최고위원 선거에도 저는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1: 네. 그 유튜브 댓글로 망고스틱 70님이 장성철 너무 싫어요. 박쥐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쥐짓 하는 것도 역겨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천장에 매달려서 앉아요. 저 날개도 없고 제가 무슨 박쥐짓을 했는지 망고스틱님이 좀 적어주시면 저 반성도 하고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0: 지상파인데 너무 맵다.
1: 올려주세요. 그 김한 기자님,
0: 네.
1: 강수영 변호사님이 최고위원 지금 최민희 의원 5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0: 뭐 5위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석에 대한 고민들은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건 맞는
1: 그럴까요?
0: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김민석 캠프 쪽에서 퍼뜨리는 구전이기도 한데
1: 네.
0: 대표가 김민석 됐는데 수석이 최민희면 이거 돌아가겠냐. 가뜩이나 지금도 뭐 반청 뭐 반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구도다. 이런 이제 구전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수석을 둘러싼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호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 워낙 표가 많기 때문에
1: 네.
0: 박선원 의원이 치고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정봉주 의원처럼 드라마틱하게 몰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뭐 30% 이상 40% 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최민희 후보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뭐 어차피 최민희 후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명 찍어줘야겠다. 나는 최민희 좀 약간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런 흐름이 좀 돼서 되고
1: 확인이 돼요? 왜 체크가 돼요? 아니면
0: 확인 안 되죠.
1: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0: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은 세 명을 찍는 건데 지금까지는 최민희 의원을 중심으로 두 명을 나눠 나눴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난 그냥 두 명 찍어야겠다. 어차피 최민희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 플러스 박선원 후보가 나머지 흐름을 업어서 뒤집으면 뭐 수석 싸움은 이제 좀 볼만한 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1: 윤인석 대변인님 네.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질까요? 박선원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갈까요?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3: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 똑같은 얘기인가?
3: 최민희 후보가 떨어지면 박선원 후보가 올라가겠죠.
1: 아니 박선원 후보에게
3: 두 분이 독립 변수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1: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박선원 후보에게 일단 다 표를 다 준다. 1순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최민희 후보가 22% 정도 얻더라도 예. 박선원 후보도 그거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3: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최민희 후보 표가 떨어진다? 좀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당선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3: 저희 당 한번 보세요. 저희 당의 순위 최고위원 순서대로 따지면 신동욱 의원이 1위를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2등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장 각광받느냐? 그 전당대회 안 나갔던 최고위원이 제일 각광을 받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최고위원회라는 자리에 최민희 의원 같은 네.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갔을 때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걸요. 아무리 순서 뒤에 발언한다고 해도 그분 네. 거는 쓸 거예요. 잘 치고.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1: 박선원 의원이 1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떠세요?
3: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어떻게?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는 대단히 걱정되나 봐요. 박선원 의원을 본인 차량 옆에 태워놓고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상한 분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당대표직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 박선원 의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
0: 그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세웠던 이제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선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랑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온 표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너무 실점을 많이 하고 이제 튀어나온 못이 되어버려서 좀 그 수석 자리 1등 자리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자들 좀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1: 박선원 후보 네. 결국에는
2: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송영길 후보가 네. 지금 고생하고 이제 계속 끝까지 뛸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저러한데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친송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 찍지만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으로 확 밀어주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고맙다. 그런 표심도 저는 적지 않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1: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네. 저분은 정말 괜찮다. 저런 분이 좀 민주당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지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보게 된 분 있어요?
2: 저는 뭐 예전부터 알던 분이지만 김인미애 후보. 지금 좀 당선까지 뭐 멀어져 있지만
1: 저 고향이 네.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1: 지역 연고주의 아니에요?
2: 연고주의가 아니고요.
1: 어떤 점에서 그래요?
2: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정청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네. 저는 인상 깊었고 그것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저는 이게 뭐 누구 편이냐 친석이냐 뭐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것보다 가치를 이런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누군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1: 네.
2: 그거를 존재감을 많이 뽐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지만 네.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네.
1: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 한번 해보죠. 우리 5명 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2: 박선원 네. 들어가시고 네. 서미화 의원 들어가실 것 같고 네. 김용 들어가시고
1: 김용 들어갈 것 같아요.
2: 그다음에 한민수 그러시고요.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쟁점인데.
1: 최민이냐? 예. 이성윤이냐?
2: 그렇죠.
1: 그렇게까지 보세요.
3: 대단해.
1: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민이가
2: 제가 피해 다니려고요. 제가
0: 최민이가 마주보고 여기 이제 민주당 편을 안 쳐놓고 방송을 찍게 된 것 같은데 늘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를 하세요.
3: 너무 세서.
1: 걱정을 잇는 빛으로.
3: 제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인데 저 그거는 동의해요. 인미의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저 평가합니다. 제가 2012년 총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 많이 가까워서 도와드릴 의성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이분의 배우자가 출마를 했어요. 김현권 전 의원. 네. 민주당에서 부부가 비례를 두 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농민운동 많이 하시고 부인이 나와서 연설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TK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었다. 이분이 이제 비례로 국회 들어오셔서 최고위원까지 가고 있다. 물론 당선 가능성 좀 옅어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그런 분이 올라가셔야죠. 김영호 의원 같은 분도 저는 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1: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3: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러면은 윤희석 대변인님이 네. 생각하시는 다섯 분 1차 예상.
3: 박선원, 섬유야. 예, 그 두 분 가실 것 같고 네. 최민희 후보도 되실 것 같고
1: 그쵸,
3: 그럼 이제 두 분 남았죠. 네. 한민수, 김용.
1: 한민수, 김용. 거의
0: 지금
1: 뭐
0: 그대로.
1: 예. 자, 김한 기자님.
0: 저도 똑같습니다.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5위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석 3명, 친명 네. 2명 구도로 갈 것 같아요. 네.
1: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그렇게 뭐 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도 하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엇갈리는 전망이 뭐냐면 이 친청들이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3: 그럴 거냐?
0: 태도를 유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한민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명행사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3: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만약에 지금이야 친청 강한 친청 비서실장도 하고 이렇게 구분되지만 향후 정치 진로를 거기 다걸 이유가 사실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관건은 그러면 이제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긴 하는데 우려도 있고 뭐 아닐 거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다음 날부터 내가 김민석 1호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나는 극명이고 극석이다 네,
0: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봐야 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1: 알겠습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3: 그래요?
1: 왜냐하면 이렇게 100대 0의 평론가들이 맨날 두드러 패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견제도 받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당신 출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저 정도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혼자의 역량으로, 혼자의 힘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저 정도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역량이, 위상이 좀 커지지 않나,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3: 그러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1: 그거는 아니고.
3: 그 얘기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구조가 네. 세월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잘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학생운동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시작한 게 40년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 들어온 지가 거의 30년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4선, 5선 쭉 온 거 아닙니까? 20몇 년씩. 그분들 활동할 때 보시던 분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씨,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구조에서는 아직도 강구한 지지세를 갖고 있다. 그 제가 동의하는데 네. 국민적으로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제가 반복하지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정청래 후보는 가장 유력한 당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김민석 후보는 정말 100명의 패널들이 밀어주고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분들도 밀어주고 또 언론에서도 뭐 김민석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실패한 전당대회가 아니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에이. 잘하면 과반 승리할 수도 있다.
1: 그냥 1순위 투표에서.
2: 네네. 갈수록 이제 흐름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 에이. 근데 이거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실책이나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에이. 결국엔 기존의 그 관성. 에이.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결집돼 있던 이제 주류 지지층들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라는 총결 집세가 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네. 또 하나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사모를 지금 소환하고 노란 티를 뭐 제작한다 그러고 뭐 깨어있는 영남의 당원들이 뭐 호남에 갑니다. 뭐 이런 게 호남의 권리당원들을 지금 굉장히 저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럼 옛날에 이인재 지지하던 그 구태. 동교동계에서 원래 이인재를 밀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치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정치개혁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뭐 배신자론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몽준 후보를 밀었던 것이 아, 이회창, 그러니까 정몽준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회창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랬죠. 노무현 후보가. 네. 그래서 동교동계에 있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정몽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다 앉혀놓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신자인지를 가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 정천의 후보가 하나도 투표할 게 없는 2002년 대선 때 노사모로서 활동한 게 없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젊은 20대들이 제가 어디 지나가는 대학생 붙잡고 그래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민주당 한번 어떤 당인지 한번 봐봐.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하겠어요.
1: 네.
2: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을 어떻게 젊은 분들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좀 답답한 지경이에요.
1: 그 후보가 잠깐만요. 네. 댓글에 자꾸 그냥 저희들은 다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댓글에는 뭐 정청래 후보가 될 거야. 당원 뜻대로 개혁적인 사람인 정청래가 될 거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네. 김한 기자님 어때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의 정치적인 역량, 위상.
0: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와 서울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결국엔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는 그렇죠. 건데 일단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빼면 지금 호남에서 받아들이기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남 클러스터 겁박한다. 뭐 이런 표현. 그러면 대통령 파리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 상대로. 근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버리면 아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 아래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뭐가 되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난주부터 그 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반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호남의 정서를 거스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청래 시간이 남아 있어서 불출마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 우리 둘이 그랬잖아. 네,
0: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집권 3년 차나 4년 차면 정치적 승부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토대로 기반을 만들고 다음 뭐 1년 2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들은 이제 너무 오랜만에 거의 뭐 4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산업 정책이 호남에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 기승하는 사람이 지금 싫은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물론 호남분들도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집권여당 대표로 나선 사람이 흠집내는 것처럼 하냐. 이 정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선거 끝나면 오히려 싱거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청 대표에게는 뭐가 남을 것이냐 후보에게는 뭐
1: 이런, 지지세
0: 지지세가 남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당선되는 대표가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연동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선거의 결과를 그러네.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0: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상정 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네? 여기 이번은 어려워졌다 이런 뭐 평가일 수도 있죠.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1: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수녀 캠프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한 법안 안 읽어보셨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2: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모닝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의하는 안이 있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 대통령도 비판하고 막 지금 정청래 최미 다 비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민주당 패널이.
2: 아니 뭐
1: 난 지금 옹호하라고 지금 발언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2: 아니 평론가인데 뭐 그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뭐 대통령이랑 무조건.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도 당에 일임을 하셨으면 이제 일임하신 결과로 이제 이게 잘 됐는지 리뷰를 좀 잘 해주셨으면.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뭐 저는 또 거부권까지 이제 제2요건까지 제안을 드렸었지만
1: 네.
2: 뭐 제2요건 하시지 않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짚어주시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물론 코멘트 뒤에 많이 하셨어요. 야당 이렇게 정치하면 네. 안 된다 말씀하시고 네.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언론이 받아쓰는 거는
1: 아닐 것 같아.
2: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 그 평소정법 법안 안에 그러니까 합수본 이야기하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은 합수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하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걸 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 맥락을 봐서는
1: 네.
2: 그 포인트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 취지이셨던 것 같게요.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글자만 봐서는 언론들이 너무나 먹잇감으로 쓰기 좋게 말씀하신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정말 좀 멘붕이겠어요.
3: 그렇죠.
1: 어떻게 해명을 굉장히 해야 되지?
3: 당황하고.
1: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맞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3: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1: 근데 왜 하셨을까 저런 얘기를?
3: 이재명 대통령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1: 네.
3: 근데 법을 안 봤다는 얘기는
1: 네.
3: 민주당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 없어.
1: 마음에 안 들어.
3: 이 이렇게? 법은 나랑 관계 없어.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1: 네.
3: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 역점적으로 이 규정 같은 거 바꿔서 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안 보실 리가 없잖아요.
1: 네.
3: 근데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그 정도 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대략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3: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고
1: 네.
3: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의견이 달랐다.
1: 네.
3: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법을 바꿔야죠. 추가를 하거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1: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0: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이 발언하면 쭉 이제 워딩을 읽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 영상으로 보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맥락적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으면 어떨 때 절정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설명하고 이런 화법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법안을 내가 그 문자 그대로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어떤 불만과 해석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발언이 노출되다 보면
1: 네.
0: 이 맥락적 발언이 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만 따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 이재명이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맥락적으로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따면 대통령 법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을 유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법안 안 읽어봤으니까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들 해봐. 이렇게
1: 네.
0: 간 것 같아요.
1: 네.
0: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네.
0: 결국엔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
1: 네.
0: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건데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넘어가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있는 거죠.
1: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소영 변호사님.
2: 네.
1: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 본인들 정신세계에도 성찰을 하셔라. 잠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2: 대통령께서 우려는 명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명확하게 읽었어요. 이게
1: 네.
2: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2: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했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살리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그 맞물려가지고 고쳐야 되는 조항들이 100개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뭐 네.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수처처럼. 네. 일단 깔아놓고 네. 아,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개혁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도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는 제발 이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같은 분들 앞에서 네.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라고 진짜 자랑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네. 걸 가져와라 민주당이 그거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희석 대변인님
3: 네
1: 왔습니다. 시간. 아, 예. 네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와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꼭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였잖아요.
3: 네.
1: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이 더 지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3: 네.
1: 어떻게 보세요? 서범수 의원도 잘 아시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3: 네.
1: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아,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럼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1: 네.
3: 서범수 의원하고 또 진종호 의원까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진종호 의원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김진주 씨께 사과를 하려고 부산까지 갔다.
1: 네.
3: 예, 갔고 김진주 씨가 뭐 편지를 썼대요. 진종호 의원에게 그게 뭐 공개가 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과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1: 예.
3: 그러니까 직접 소통관에 나와서 기자분들 앞에 두고 네. 육성으로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뭐 무마라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운데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1: 그 얘기가 좀 많아요.
3: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1: 네.
3: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직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1: 네.
3: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어떤 사과 표현하는 과정이 안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만 사흘이 안 지났잖아요. 이제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 정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계 일부 패널 분들이 그 돌려차기 발언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해명성 옹호를 좀 하는 것 같은데
3: 그는 이제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좀 센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썼어야 되느냐를 것을 가지고
1: 네.
3: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용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1: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저희가 이제 저도 뭐 거의 기자 생활 사회부에서만 했는데 올해 사회부 오래 했는데 사회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이거보다 다른 부분이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이게 막 공격할 수 있는데도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전 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례라도 쓰지 말라라고
1: 네.
0: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 그 용례로 그거를 정치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또 깜짝 놀랐고
1: 네.
0: 그런 과정을 보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되냐,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전문성 있고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들 찾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 줄도 보도 안 돼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그게 아픈 거예요.
0: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자리를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퇴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명명 말고 그 부분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주체자가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보안수사권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주장들이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1: 묻혔어요.
0: 예, 그게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좀 뭐 겸허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인 사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SNS상에서만 사과하고 그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건 좀 비겁하죠.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보안사건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쪽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악세사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걸로 사료 활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만 또 강화되는 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1: 들어요. 안 나타날까요?
0: 뭐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겠죠. 뭐
1: 그게 맞아요?
0: 뭐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예.
1: 강수영 변호사님.
2: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입장이 나오느냐 이것보다 그 토론회 자체가 이제 보면은 상석에 앉아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위에 현수막이 쫙 달려요. 지옥문 열려고. 근데 그리고 방이 그렇게 방이 크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한 30명 뒷자리까지.
2: 그러면 제가 한동훈 의원 같으면은 그 서범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 했을 것 같아요.
1: 그 자리 없었어요.
2: 없었다면 뒤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토론회 시작하는 무렵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서범수 의원은 이 토론회에 지금 있으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망발이라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 그냥 법조계 뭐 문외한이 아니라 본인 고위직 경찰 출신인데 범죄 피해자 앞에 두고 그것도 보통 범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돌려차기 장면을 CCTV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찰의 과오가 있는 사건이면은 오히려 좀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하지 말까요?
3: 아니요, 하세요.
1: 좀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좀 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좀 어떠한 액션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원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네.
3: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1: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때요?
3: 다들 걱정을 하고
1: 네.
3: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같은 분도 있어서 그는 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한동훈 의원도 많은 뭐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 입장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1: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제가 똑같은 예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1: 아, 네.
3: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1: 네.
3: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대 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1: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3: 그 장도혁 대표를 이제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비판을 하면은 이 비판의 어떤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왔어요.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든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왔느냐 지금 똑같은 사례를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니 한동훈 자신들 개파 의원들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3: 당권은 그쪽에 있잖아요. 네.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 저희는 징계할 하고. 자격이 없어요. 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1: 아니 근데 없고. 비판을 하고
3: 아, 그 얘기는 방금 전에 했고요.
1: 네. 네. 참 이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범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과했고요. 저희 통화도 했고요. 근데 더 이상 뭘 어떡하라고요.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액션이나 네,
0: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사과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상황으로 가름한다 이런 분위기로 네.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쌤 자체가 오전까지만 해도 다음 그 발언이 알려진 다음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징계 얘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오후에 장독 대표가 나와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징계가 뭐 접수가 되든 신고가 되든 징계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당내 역학관계 논의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친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른바 보수의 대안, 보수 재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할 때 한동훈 대표 입장하기 전이라도 아무도 이제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이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렇지. 받았어도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감수성이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게 그냥 액세서리고 저 주장은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6: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8: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9: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10: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8: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7: 이렇게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6: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1: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 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12: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11: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복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 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 이렇게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계된 지난 5일의 환자 숫자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엿새째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6: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4: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3: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5: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3: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6: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3: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날랐습니다.
17: 그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3: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8: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3: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9: 물도 안 나와 이제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3: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7: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6: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승리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즉 DSA 소속인 홍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입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한국계 첫 주지사이자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 그리고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인 주지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승리한다고 주지사가 되는 건 아니죠. 11월 본선에서 이제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맞붙게 될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주 하원에 진출해서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아시아계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임금노동자이자 한국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그리고 세입자로 소개를 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 무상보육, 공공식료품점 도입, 또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주단위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봐서는 공산주의자 또는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죠. 최근에는 AI 산업 확대로 전기 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특정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는 현재 4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데 최근의 판세는 홍 후보와 데이빗 크롤리 카운티 행정관의 2강 구도로 압축된 양상입니다. 전현직 부지사 등 유력한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며 신예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집계상으로는 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로 크롤리 후보의 31.2%를 무려 20%포인트 가깝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해서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당 지도부 내에서는 내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홍 후보는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와 테넌트들 그리고 풀뿌리 지지층 등을 기반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 주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번 홍 후보의 당락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늦은 저녁 또는 내일 아침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대신 요스트리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음이 비슷한가요? 네, 그건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고 정확하게는 다른 발음입니다. 뉴욕에 월스트리트이 있다면 텍사스주 댈러스에는 요스트리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업의 중심축이 뉴욕 월가에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낮은 세금과 완화된 규제, 또 기업 친화적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 월가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낮은 세금과 느슨한 규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유치 공세로 인해서 금융회사와 관련된 인력이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이 금융 밀집 지역을 요얼 스트리트이라고 부릅니다. 요얼스트리트, 이 Y에 ALL을 붙인 말인데요. 이는 텍사스를 포함한 이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사투리인 요얼과 금융의 중심가인 월스트리트를 재치 있게 합친 단어입니다. 즉, 남부 텍사스식 월스트리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댈러스입니다. 텍사스는 올여름 뉴욕에 맞서겠다며 댈러스에 텍사스 증권거래소 TXSE를 출범시켰습니다. TXSE.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줄여서 NYSE로 부르는데요. 이 대신에 텍사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TXS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댈러스의 번화가인 업타운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피스 타워를 높여 올리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5천 명이 넘는 인력을 수용할 캠퍼스를 이곳에 짓고 있습니다. 웰스 파고는 지난해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인근 고급 주거지 라스 콜리나스에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이미 텍사스에 그 어느 주보다도 많은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이스는 2003년만 하더라도 이 댈러스에 4천 명 정도의 직원을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댈러스에 있는 체이스 직원이 무려 18,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보험 그리고 부동산 등에 종사하는 이 댈러스 지역의 인원은 무려 31만 7천 명입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뉴욕의 9.9%를 이미 웃돌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미 텍사스를 미국의 금융 수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2의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아예 텍사스가 미국의 금융 수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요얼스트리트이 월스트리트를 대체할지 주목됩니다. 아무튼 요즘 그 텍사스는요,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핫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소식.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장비에 대한 권한이 국민에게는 없다. 스토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 당국이 단속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며 아이스 요원의 전원 보디캠 착용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줄짜리 뉴스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민 단속국이 이제야 좀 정의로워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같은 생각은 정말 순진한 착시현상입니다. 단속 요원들이 바디캠을 차용하겠지만 정작 촬영 영상의 공개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디캠을 착용은 하겠지만 영상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총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해도 영상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바디캠이 장치나 무슨 견제 장치라기보다는 그저 당국 자기들에게 유리한 장면만 보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내부 지침을 보니까요, 이 아이스는 영상 공개가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이스 내부 지침에는 아이스 요원들이 착용한 바디캠의 영상에 대한 공개는 아이스 기관의 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라는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이스 국장에게 있습니다. 국장이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 그냥 판단을 하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공개 시점을 무기한 늦출 수 있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영상이 공개되더라도 요원의 얼굴과 이름, 배지 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리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아이스의 유리한 영상은 공개하고 책임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그야말로 선택적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아이스 요원들이 착용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거리를 다닐 때는 우리 전 국민이 그 바디캠을 착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착용한 그 바디캠의 그 녹화된 영상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스 요원들의 바디캠 정책을 수립해 놓고 그 바디캠을 요원 전원에게 착용시키겠다라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 수천만 달러나 이미 썼다라는 점입니다. 아이스는 지난달에만 바디캠 장비 구입비로 3,1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100%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그 장비의 영상을 국민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프랑스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지하수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여름에는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7월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데다가 농업과 관광 분야의 물 소비까지 늘면서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플러튼 시의 첫 한인 시장인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에 대한 리콜, 즉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러튼 주민들로 구성된 프레드 정 리콜 추진위원회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프레드 정 시장에 대한 리콜 의향서 검증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정식 리콜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리콜 선거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리콜 추진위원회는 정 시장의 임기는 아직 2년 가까이나 남아 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상태와 인프라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플러트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시장이 지난 6년간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중에 4년은 시장을 맡았다. 그 기간 동안 시의 재정 적자는 확대됐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축소됐으며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리콜해야 한다. 즉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구가 약 $1,000를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까지 약 $250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쟁에 대한 유가 충격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소비자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인들이 가솔린과 디젤 등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798억 달러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가구당 약 609달러를 1년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수치는 그런데 단순히 주유소에서 지출한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업체의 디젤 비용이 상승하면 트럭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는 식품과 생활용품 가격에 전가되게 됩니다. 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농기계의 연료비가 올라가고,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냉장, 냉상, 생산 그리고 운송 비용 모든 비용에 증가를 겪게 됩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시작된 전쟁의 비용이 슈퍼마켓 계산대까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민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 취업 이민 EB1A와 EB2의 기각률이 무려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하면서 서류 적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민국이 처리한 사건은 전년보다 41%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심각합니다. 전체 이민 서류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지난해에는 9.4개월이었는데 현재는 무려 18.6개월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접수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취업 허가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인 전문직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분야의 기각률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EB1A의 기각률은 지난해 25.3%에서 무려 52.5%로 급등했습니다. 한인 의사와 교수, 연구자, 기업가, IT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 등이 활용하는 이 EB1A에서 절반 이상이 기각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주권 신분 조정인 I485 신청자들도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는 우선순위 날짜와 비자 문호 상황에 따라서 I485를 접수한 뒤에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민국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늦춰지면서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한인은행들이 최근 9개월 동안 15억 달러를 넘는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서 2023, 2024, 그리고 2025년에 이어서 한인금융권의 SBA 대출은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등미 전국 14개 한인금융기관들은 총 15억 8,086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12억 달러, 이 퍼센테지로는 31.9%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대출당 평균 금액은 134만 2천 달러로 전년 동기 128만 5천 달러에 비해서 4.4% 증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전국 아시아계 은행 가운데 대출 규모 기준으로 일제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총 3억 6,900만 달러로 한인은행은 물론 아시안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체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인금융권 가운데 2위는 US 메트로 은행이었는데 3억 3,600만 달러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12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US 메트로 은행은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월 평균 사례비와 주택 보조는 5,057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 세곳 가운데 한 곳은 재정난을 겪고 있고, 목회자 상당수는 영적 소진과 은퇴 준비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민자와 유학생 감소까지 겹치면서 미국 한인교회는 교인 감소와 미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장로교 소속 한인교회의 상당수는 출석교인 1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명 이하 교회가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명에서 99명 사이가 25%, 30명에서 49명 사이가 21% 순이었습니다. 출석 교인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는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100만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의 76%에 달해서 한인 교회 4곳 가운데 한 곳이 중소형 교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10년 뒤 미국 내 한인 교회의 모습을 묻는 그런 조사에서 목회자의 69%는 10년 뒤 미국 내 한인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YTN 보도 하나 좀 전해드릴 텐데요.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툭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 고위 인사들의 말은 뭐 너무 많이 봐서 김건희 씨도 가방은 받은 건 맞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그 말,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런데요, 이 증인석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사를 바라보더니 검사한테 픽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부인에게 있어서 클러치백은 필수품입니다.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습니까? 왜 나만 수사하는 겁니까? 라면서 날선 반응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네, 전두환 씨가 툭하면 했던 말이죠. 40여 년 만에 소환됐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김건희 씨 법정 상황, 취재 기자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윤아리 기자,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처음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씨는 평소처럼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검정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 씨에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직접 받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3: 네, 김건희 씨는 또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나요?
2: 네, 특검 측은 김 씨에게 그러면 가방을 어떤 경위로 확인하게 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클러치백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선물을 곧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김 의원 부인에게도 직접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검사님이 남자분이라 모르지만 여자는 시장에 관심이 많고 감이 있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느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재판 내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증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요?
2: 네, 김 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와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정말로 기억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검 측과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자필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김 씨는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당시 줄리부터 시작해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7만 5천 명에 대한 비자 취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외국 국적자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라고 했으니 1년 반 조금 넘는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려 17만 5천여 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사기, 이민제도 악용 등 기타 범죄 행위를 취소 사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다수가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등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서 법 집행기관에 적발돼서 비자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또 사기와 횡령, 또그 밖의 범죄로 취소된 사례도 상당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 중에는 불법 원정 출산 계획을 주선한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이는 결국 원정 출산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즉 다시 말해서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그 판결에 대한 우회 통로를 만든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미국 대사관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들의 비자 100여 건을 한꺼번에 무더기 취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을 주도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500만 달러가 넘는 허위 의료 서비스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주도한 외국인의 비자도 전격 취소됐다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범법 행위를 하면 물론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범법 행위를 하면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법 행위의 정도가 폭행, 절도, 마약 등의 소위 중범죄에서 이제는 음주운전까지 포함이 돼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을 뭐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비자 취소 사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난폭운전, 심지어는 단순 교통위반도 비자 취소 사유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민 신분이라면 잘못한 데에 대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아니라 추방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여름철에 신게 되는 샌들이나 플립플랍, 차에서 내려서 잠깐 오가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만 이걸 신고 어딜 좀 걸어야 된다. 확실히 그날 밤 발이 많이 쑤십니다. 좀 붓는 느낌도 있고요. 네, 이런 신발은 지지대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특히 플립플랍은 발가락으로 오히려 신발을 내가 끌고 다니는 형편이기 때문에 발 건강에는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크록스. 네,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 가벼운 신발. 뭐 여성뿐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건 사실사철인 것 같아요. 이 크록스를 참 많이 신으시던데 걸음걸이까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네요. 일단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게그 여름 신발의 특징입니다. 신발이 발에 밀착되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으로 신발을 붙잡는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가락 굴곡 건염. 이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크록스를 신으면 좀 폭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착화감이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크록스를 일상적으로 신는 것, 이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계속 크는 아이들이잖아요.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신발을 착용해야지 올바른 보행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발 골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크록스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 갈때 좋잖아요.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오래 걸어야 된다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크록스 신을 때 여러분도 또 아이들도 꼭 뒤쪽 스트랩을 앞으로 넘기지 말고요. 뒤꿈치 이렇게 딱 걸치게 샌들처럼 신을 수 있게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발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백신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 사실일까 의혹일까 나도 모르겠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어린이들의 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각 질병별로 따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따로 접종하도록 했고요. 또 코로나19와 B형 간염, 또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처럼 이 높은 자폐증의 발병률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백신이 어린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라는 일부 의혹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인도 확신이 없음을 인정하는 다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폐증 때문에 백신 정책을 변경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레, 소아마비, B형 간염,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만 규정했습니다. 현재의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만 권고 대상으로 남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권고하는 백신 접종 종류를 18개에서 11개로 줄였으면서도 그 줄인 이유가 자폐증 때문이다라고 말해놓고 사실 나도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자체도 확신이 없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변경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이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오락가락합니다. 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미래 가치, 또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면서 환경, 생활비, 일자리 등 선거 이슈의 중심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자리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곳만 무려 4천여 개가 있고요.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도 3천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예상되는 전력 수요는 미국 전체 사용량의 약 5%인데요. 이게 오는 2035년이 되면 최고 2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 증가는, 즉 전력 수요의 증가는 전력 비용의 상승, 즉 전기 요금의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지니아 주와 텍사스 주등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주를 중심으로 전기 요금 인상 우려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대한 비난 여론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AI 산업을 장려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 즉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전력, 그리고 물 사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는 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전체 차원의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1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아예 중단한다라는 그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도 사실은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조차 데이터 센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도록 허가를 했지만 지금부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창출한 일자리 효과는 일회성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나누어질 비용 부담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특정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걸 뭐 1년,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영구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문명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비용 증가와 이 사회적인 불확실성, 이것이 부딪히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가뜩이나 이 AI 데이터 센터는 가동하면 가동하는데 이 냉각수를 갖다 뿌릴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내고 있는데 가뜩이나 뜨거운 열을 내는 AI 데이터 센터가 오는 중간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먼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미국 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순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모기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순 자산은 14조 9,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시니어의 주택 순 자산은 약 3,14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협회는 시니어들의 주택 순자산이 다시 증가한 것은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며 은퇴 생활의 재정적인 안정 문제에 있어서 주택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니어 주택 순자산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고령 미국인들이 생활비와 의료비 상승과 관련된 기타 은퇴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은 더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신중한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면서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 라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 물자 제공, 즉 무기 지원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그리고 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살상 무기는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한군 최대 5만 명 러시아 추가 파병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 관련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린다라면 그걸 명분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이스라엘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거 패배한 전쟁이다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you know,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Yeah.
2: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살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4: 탕계의 호르무즈 به عنوان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در واقع تابع شرایطی هست که کشو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بر اساس اون شرایط باز خواهد کرد.
2: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제는 하늘로 미리 꾹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미국 얘기는 아니고요. 스페인 얘기입니다. 모로코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스페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모로코 국경 인근 산악지대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스페인령으로 진입하려던 아프리카 출신의 한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스페인 시민경비대는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높은 하늘에서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에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서 높은 하늘을 날아 스페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스페인령 세우타에서는 대규모 밀입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수영이나 보트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 패러글라이더 같은 위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현재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4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자, 이 네 개의 최초라는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스콘신주 최초의 아시안계 주지사, 위스콘신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 미국 최초의 한인 주지사, 미국 최초의 민주사회주의자 이 주지사. 이 발음이 어렵죠?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 자, 지금 위스콘신주에서는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요, 내가 정말 어른이 된 걸까 하고 고민하는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면 당연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경제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삶의 모습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20대를 단순히 어린아이나 완전한 어른이 아닌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어른의 준비 기간으로 본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전문가들은 뽑았습니다. 첫째, 감정의 자립. 살다 보면 좌절이나 거절을 겪을 때가 있죠. 이때 탓을 하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둘째, 현실적인 경제 감각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수입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순간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안정감을 위해서 조금 절제할 줄 아는 능력. 셋째, 건강한 관계 맺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소통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의존이 아닌 어른 대 어른의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결국 어른이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 자신과 내 삶을 책임져가는 연습의 과정이 아닐까요? 아유, 남자들은 평생 철도 못 들고 애야 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니도 계시지만 자, 우리는 저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익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내면서요. 출발!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고 LA 탑밴드의 박강성 기타리스트 겸 보컬 리더가 만드신 노래 젊은 날의 초상.

0: 젊은 날의 초상 들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한 한인타운은 최고 기온 어제는 90도 찍었거든요. 오늘은 한 89도 이렇게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84도에서 점점 조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는데 근데 이 폭염 때문에요. 특히 아시아에 여러 가지 가시시 나왔다라는 뉴스가 떴네요. 한국에서는 너무 더워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잔혹한 더위라는 뜻의 혹서일, 코쿠쇼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쿨링 용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동아시아의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보면 잔머리 쪽은 동아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손 선풍기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즘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반도체 쿨링 선풍기라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선풍기 한가운데 차가운 금속판이 붙어 있어서 이걸 목이나 피부에 갖다 대면 마치 차가운 캔 음료를 대고 있는 것처럼 즉각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바람이 솔솔 통하는 에어컨 조끼가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입고 있으면 이 조끼에서 바람이 종종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을 튕겨내는 UV 양산도 나오고 이제 더위는 참는 게 아니고 첨단 기술로 이런 가젯을 이용해서 맞서 싸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만의 더위를 이겨내는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요? 차가운 음료 한 잔과 함께 더위를 푹 쉬쳐가는 그런 시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젊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어르신들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집이 좋아서 또는 다운사이징 하려고 짐을 줄여야지 그러시는 줄만 또 생각하기 쉬운데요.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짐을 비우는 정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소중한 조각들을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삶의 유산 남기기라는 거죠. 평생 아껴온 찻장 속에 찻잔 하나. 아, 저게 얼만데 젊은 시절 정말 사가지고 아껴 입느라고 몇 번 입지도 않았던 드레스, 원피스. 젊은 날 즐겨 듣던 LP판, 또 목에 늘 걸고 다니시던 작은 목걸이까지. 노년이 되면 내가 이거 더 쓸까? 대신 누가 이 물건에 담긴 내 마음을 알아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거 내가 진짜 아끼던데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건네주시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려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이 나눠주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아끼는겨, 응? 사랑여 라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물건이라도 건네시면서, 이게요 돌아야지 또 새 거가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고 안 넣고 있는 거 는 시원한 소통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최적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 밤 지나고 내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진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99년 만에 오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나요? 태양이 스페인에서 볼 때는 석양역에 지려고 할 때 달이 태양을 싹 가려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컴컴해지는 그런 일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들썩들썩 너무 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주가 선사하는 이 깜짝 선물을 보겠는데 미 동부에서도 살짝 볼 수 있지만 서부에서는 힘들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유성우가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인데요. 오늘 밤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쏟아지는 별똥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절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저쪽 벌써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를.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어요. 그저 불빛 가득한 도심을 살짝 벗어나서 탁 트인 밤하늘을 올려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정부터 새벽녘 사이에 눈을 어둠에 잠시 맞추고 기다리면 어두운 하늘 아래서 1시간에 최대 100개까지도 쏟아지는 별빛 장관을 만날 수 있대요. 지상 약 60마일 상공에서 작은 먼지 입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만드는 빛의 잔치라니까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성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 눈에 닿는다면 그 순간 가슴 속에 간직했던 소원 하나 살포시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복권 당첨 이런 것도 소용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박한 게 가장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어요.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저는 이것만 읽으면요. 고1 때 친구 2명이랑 여학생 3명이 대전에서 금산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 왔던 야 그때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금산 너무 좋던데요. 금산의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입니다. 그 농축액이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양공진단 39불99 육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1: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그냥 굿모닝 차차차가 아니죠.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저는 미옥 탱자고요. 오늘 K 탱자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오, 탱자인가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왜 탱자냐면요. 네. 탱자나무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왜냐면 옛날에요. 네. 작은 새들이 네. 막 그 큰 새들을 네. 피해서 들어가는 숨는 게 탱자나무 숲이었대요.
1: 그래서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0: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도읍을 지켜주는 또 그 성 같은 역할을 하는
1: 굉장히
0: 게
1: 굉장히 훌륭한
0: 탱자.
1: 의미네요.
0: 우리가 서로가 탱자가 돼주자.
1: 오늘 네, 그 네. 미닝처럼 여러분들을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요실금 전립선 자골신경통의 네. 통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네. 오늘 저희 또 발의작토에서 네. 여러분들 입소문으로 대단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여름에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디닥터 자동캐길 운동기.
0: 이거 실제 쓰시고서 네. 그 효과를 보니까 얼마나 주변에 전파하시겠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게 요실금 특히 네. 남성분들 전립선 이런 문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면 이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1: 그게 굉장히 남에게 이렇게 네. 함부로 드러내기도 굉장히 그렇죠.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삶에 있어서 또 특히나 요즘 너무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 기저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 기저귀로부터 네. 해방 탈출 가능하십니다.
0: 네, 오늘 런칭 마지막 특별가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다고 하는데 네. 얼른 그동안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네. 이런 귀중한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서두에 네. 그동안 일시불로 내가 지불하기는 조금 좀 큰 금액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1년, 2년 무이자 하시면 정말 네. 여러분들 한 2년 하시면 금액이 네. 한 70여불 남짓한 금액이니까 한번 물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는 이 방광 관련한 질환 요실금 자골신경통 다리저림 치질 변비 등이 네. 치료가 되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시고 네. 본인의 교회 지인분들에게나 가족분들에게 네. 또는 친구 친지들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네. 거기에 또 더해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적극적으로 강추하는 미국 닥터들도 추천하는 대한민국 기술력과 야. 그 대단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네. 이 디바이스는 네. FDA 의료기기 메디컬 클래스 2를 받은 거고요.
0: 야, 대한민국 그러기까지 얼마나 정말 애쓰셨을까.
1: 그렇죠. 대한민국
0: K 의료기기.
1: 맞습니다. K 의료기기. 네. 최근에는 K가 또 대단하죠. 저도 K네요.
0: 네,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어떤 네. 미국 분들이 네. 왜 K를 니네들이 다 독점해.
1: 네,
0: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K 열풍이 대단한데요. 네. 이건 또 대한민국 식약처의 의료기기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인 3등급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거기 지금 전화번호 네. 알고 싶다라는 소식 들어오는 것 같아서
0: 네네.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본사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K실장님 전화번호 213-831-5855 213-831-5855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네. 더 깊이 들어가 봐요.
1: 네, 그래 보아요. 우선 네. 이렇게 그러면 열풍이 일고 있다라는 네. 도대체 무슨 원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요실금이래거나 자골신경통이래거나 이게 다 치료가 된다는 거야라고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반을 형성하는 근육에는요. 방광, 자궁, 직장 등의 하복구 장비들을 이 장기들을 보호하고 받쳐주는 근육 집합체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이것을 골반 저근이라고 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케겔 운동이 네. 바로 이 골반 저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
0: 골반 저근육.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하자면 네. 요 골반 저근 운동, 그러니까 케겔이라는 운동은 항문을 네. 조였다가 풀어주는 관략근 운동이죠.
0: 네.
1: 네, 이 관략근 운동을 하시면 어떤 네. 효과가 있느냐면 소변 관련한 문제, 전립선 문제, 요실금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는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네. 케겔 운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도 어려울 뿐더러
0: 네.
1: 지속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0: 까먹어요. 네. 금방치.
1: 까먹기도 하고 22초 동안 꽉 네. 조이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0: 22초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케겔 운동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1: 그냥 이 방석처럼 생긴 네. 의료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의지나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1: 이 기기가 자동으로 그 네.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0: 와.
1: EMS 저주파 펄스를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의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두드리고 마사지하고
0: 네.
1: 완화시켜주는데 이걸 한 30분 이제 마치고 다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지대로 된 케겔 운동을 210회 하신 거고
0: 네.
1: 스쿼트 운동은 200회를 하신 거랍니다.
0: 와,
1: 놀랍지 않나요?
0: 네. 이거 얼마야? 사야겠네요 진짜.
1: 너무 놀랍죠.
0: 네.
1: 그래서 네. 오늘 사기 전에 이 케겔 운동 기기, 자동 케겔 운동기를 쓰시고 나서
0: 네.
1: 사실은 본인들이 손들고 방송국에 네. 오셔서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러죠. 정말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간증까지 하셨을까.
2: 솔직히 네.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3: 그전에는 그랬다.
2: 네, 이거를
3: 이거죠.
2: 만나기 전에는 네.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네. 해도 화장실을 그렇죠. 갈 수 있을 까지도 못했었어요.
3: 네.
2: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요즘 안에 정말 기침 안 돼, 오줌이 안 나와요.
3: 진짜.
2: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3: 네.
2: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아 이거는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그런 얘기예요.
1: 맞습니다.
0: 기침을
1: 이분의 목소리는 아주 그냥 간절함, 진실함이 느껴지시잖아요.
0: 아니,
1: 이분은
0: 네, 그렇게 네, 느껴져요. 진짜.
1: 느껴져요. 발가락에 감각도 돌아오신 분이에요. 케겔기 사용하고 나서. 이분이 주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서서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요실금도 생겼지만
0: 네.
1: 발가락 끝부분에 감각이 없었는데 케겔기 사용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0: 와.
1: 또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0: 네. 이분은
4: 얼마나 오래된 아픔이셨어요?
5: 좌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4: 네.
5: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4: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5: 네.
4: 텐데.
5: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 아 정말이에요?
5: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4: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5: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4: 그럼 저 비슷한 분이시구나.
3: 와.
4: 네.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5: 네 너무 신기해요.
0: 아 좌골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저도 약간 네. 그랬었는데
1: 네.
0: 이게 늘 그냥 끈이 아프면서
1: 네. 이게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내려와요, 굉장히 많으시고
0: 다리로.
1: 맞습니다. 가래로 점점 내려가죠. 네. 근데 이분은 좌골신경통도 좋아지셨지만 이분이 변비가 좀 심하셨거든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눈 뜨면 이 케겔기를 끌어안고 사십니다라는 50대
0: 네.
1: 분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경험
0: 네.
1: 저희들 뭐 본사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0: 네.
1: 또 LA 가까우신 분들은
0: 네.
1: 213-831-585 여러분들 여름에는 시원한 동치미국수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으로 있는 3층 네. 건물 301호
0: 네.
1: LA는 꼭 미리 예약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본사 전화번호는 562-529-5343 오렌지 카운이나 여러분들 그쪽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본사로
0: 네.
1: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62-529-5343이고요.
0: 네.
1: LA는 213-831-585번입니다. 임상실험도 다 갖춰져 있는 거라서
0: 네.
1: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꼭
0: 네.
1: 이걸 앉아서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0: 네.
1: 발바닥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종아리를 보통 이게 지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지가 났었거든요.
0: 네.
1: 종아리 올려놓으셔도 되고 손바닥을 올려놓으셔도 된답니다.
0: 네.
1: 그리고 견갑골 이렇게 목쪽을 하거나 내가 담이 왔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쪽을 올리셔도 되니까
0: 네.
1: 하루에 30분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이 된다라는 거.
0: 와, 이게 그러니까
1: 네.
0: 저주파 EMS가
1: 네.
0: 그 몸에 영향을 주면서 마사지 해주고
1: 쪼여주고 수축 이완하고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이 저절로 운동이 되는
1: 맞습니다.
0: 이게 비단 이 방광뿐만 아니라 온몸에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하나 두시면 전 네. 가족이 다 쓰셔도 되고요. 네. 집안에 혹시 젊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실제로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힙업이 되기도 하고요. 네. 성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쯤 네. 되면 또 가격이 무척 궁금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얼맨교? 이거 진짜.
1: 네. 얼만가요? 네. 요게 여러분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네. 한국에서는 318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미주 판매가.
0: 네.
1: 미주 판매가는 2,500불인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네.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 1,999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와 함께 혹시 여러분들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를 함께 네.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더 사랑스러운 가격으로 드릴 예정인데 그 금액은 네.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구매하시는 네. 분들과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릴 텐데 네. 이 허리벨트는 여러분들 그냥 허리에 차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1: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이걸 임상실험 결과가 3개월 사용하셨던 분들의 평균 허리가요. 네. 6cm가 줄어들었어요. 2.34인가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것도 여러분들 저희들 체험장에 오시면 네.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함께 구매하시면 더 좋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뱃살이 진짜 문제야. 아니 왜 나오는 뱃살이 거야 뱃살이
1: 문제죠. 네.
0: 근데 EMS 허리벨트를 그냥 차기만 해도 네. 3개월이면 6cm가 줄어든다고
1: 네, 임상실험 결과가 그렇습니다. 더 줄어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요거는 네. 허리벨트 하시고 여러분들 운동하셔도 되고 네. 또 댕댕이랑 산책하셔도 되고 집안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네. 뭐 설거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0: 그냥 차고 있으면 돼.
1: 그냥 차고만
0: 이것도
1: 있으면
0: 이것도 강력한 저주파 전자 그 요법이죠. 네. 이거 차고 있으면 찌릿찌릿 뭐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도 조절 가능합니다.
0: 네. 아 정말 해도 해도 안 빠지는 뱃살.
1: 네.
0: 정말 이게 뱃살이 줄어들기만 해도 몸이 가뿐하고
1: 그렇죠. 여러분들 내장지방도 정리가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뱃살이 이렇게 줄어든 다음에 아래로 축 처지는 게 아니고
0: 네.
1: 복부살을 탱탱하게 근육도 유지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보통 이렇게 사람 보면 딱 볼 때 배가 가장 중앙에 있으면 네. 보이거든요.
1: 그렇죠.
0: 배가 아무래도 나오면 아유 이 사람 자기 관리 안 하는구나 하고 매력이 조금 떨어져요.
1: 네.
0: 그런데 건강상에도 그렇고
1: 건강상에도 중요하죠.
0: 네, 네.
1: 그리고 아,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또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든 게 지금부터 또 소개해드릴
0: 네.
1: 탈모 치료기기
0: 네.
1: 헤어붐인데요.
0: 네.
1: 패션의 완성은 우리 탱자님
0: 네.
1: 얼굴이 이제는 아니랍니다. 헤어예요. 헤어.
0: 헤어 진짜.
1: 네. 풍성한 것이 여러분들의 젊음을 좌우하기도
0: 네.
1: 하고 여러분들의 또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0: 네.
1: 네.
0: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아깝게 네. 점점 가늘어지고
1: 맞습니다.
0: 또 빠지고
1: 맞습니다. 아. 많이 빠지죠.
0: 네, 네.
1: 이 탈모가요. 사실은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 또
0: 네.
1: 패션의 완성 그러니까 막 의상이래거나 얼굴만을 따지는 것 같잖아요.
0: 네.
1: 앞으로는 헤어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0: 진짜 헤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헤어가
0: 그 분위기가
1: 굉장히
0: 확 달라져.
1: 젊으신 분들도 머리가 빈하신 분들은요
0: 네.
1: 나이가 확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0: 네.
1: 여러분들 탈모 치료 하셔야 네.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들어가 보죠. 이거
1: 네.
0: 헤어붐.
1: 헤어붐도 여러분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1년, 2년, 2년을 하시게 되면 monthly 75불 정도 되고요.
0: 네.
1: 1년을 하시게 되면 월 한 150불 정도 되니까 그동안
0: 네.
1: 일시불이 조금 망설이게 하셨다라면 이것도 무이자 네. 할부 프로그램 여러분들
0: 네.
1: 여러분들의 크레딧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6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던 FDA의
0: 네.
1: 또 탈모 치료 의료기기로
0: 네.
1: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인증을
0: 네.
1: 받은 거. 이번에는 두 가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0: 네.
1: 첫 번째가 그동안에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거는 한 자리 앉아서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0: 그렇죠. 쓰고 있는데 저
1: 네.
0: 가야 되는데
1: 손으로
0: 못 가.
1: 네, 못 가요. 근데 이번에는 전화기 차저만한 거가 이렇게 차징으로 여러분들 그냥 꽂아 놓으시면 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0: 아, 네.
1: 걸어도 다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두상이 작으신 분들은 이걸 쓰고 있으면 요거는 헬멧처럼 아주 귀엽게 생긴 머리에 네.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두상 작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쓰고 있다가 혹시 약간 옆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분들을 위해서
0: 네.
1: 뒤쪽에 조절하는
0: 아.
1: 조절기가 붙어 있어요. 이래서 두 가지가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0: 너무
1: 사실은.
0: 너무 좋은 업그레이드네요.
1: 그렇습니다.
0: 저도 이거 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 정말? 언니가
1: 네.
0: 너무 머리가 빠지셔서 또 좀 네. 어? 아프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걸 해드렸더니 효과봤다고
1: 너무 좋은
0: 너무
1: 일 하셨네요.
0: 네.
1: 네. 그래서 이 블랙 에디션 네. 두 가지가 업그레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가격에 제안을 할 거니까는요.
0: 네.
1: 요 기존의 색깔은 흰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검정색이거든요.
0: 오,
1: 검정색으로
0: 네.
1: 되면서 그 네. 공간이 예전의 흰색은 조금 남았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밀착되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 거는 완전히 네. 밀착이 돼서 레이저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모근까지 깊이 네.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전화번호 궁금해하시는
0: 네.
1: 분 계시네요.
0: 전화번호 네. 정말 헤어봄.
1: 네.
0: 우리 K실장님 번호 213-831-5855 213-381-5855
1: 네.
0: 번이고요. 본사는 562-529-5343 562-529-5343 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목식당
1: 네.
0: 대각선으로
1: 3층 301호이고요.
0: 네, 네. 전화주세요.
1: 네, LA는 네. 꼭 전화 미리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헬멧형으로 되어 있는 탈모 치료기 헤어붐은 어떤 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0: 이게 이미 너무 쓰신 분들이
1: 이거는
0: 좋아져서.
1: 효과가 대단해요.
0: 어,
1: 네.
0: 한번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1: 네. 네. 사용하신 분들.
3: 저는
1: 네.
3: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0: 아, 지금 이분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1: 네.
0: 아.
1: 어?
0: 그죠?
1: 네, 이분 뭐 이 사실은 음성으로
0: 네.
1: 본인들의 기쁨을 전달해 주신 내용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0: 네.
1: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들려드리지를 못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이고요.
0: 네,
1: 이걸
0: 네.
1: 그냥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서 여러분들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고만 계시면 되고요. 임상실험도
0: 네.
1: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하고 경북대병원에서
0: 네.
1: 임상실험 갖춰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0: 네.
1: 이 임상의 실험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6개월 이거를 임상실험 참여하시고 모든 분들이 100%
0: 네.
1: 발모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
0: 아,
1: 전해드리면서
0: 네.
1: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여러분들 꼭 한번
0: 야,
1: 쓰셔서
0: 네.
1: 패션의 완성 그리고 또
0: 네.
1: 이거 하나 있으면 전 가족 다 쓰세요.
0: 네.
1: 아빠, 아들, 뭐 아내 모두 다
0: 네.
1: 쓰니까 집안에 하나 들여놓으시길 강추드리면서
0: 네.
1: 가격? 궁금하시죠?
0: 이거 얼마인가?
1: 가격
0: 네.
1: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0: 네.
1: 이거는 또 저희가 미주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오늘 특별가로 700불 할인을 해서 1,799불에 드리니까
0: 네.
1: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거 무이자 할부도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무이자 할부도 됩니다.
0: 네, 1년에 무이자 138불,
1: 네.
0: 2년이면 매달 69불만 내시면 온
1: 네.
0: 가족이 이렇게 함께 쓰시면서
1: 맞습니다.
0: 모발 건강관리도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네. 소개해드린 요 헤어붐은요. LED가
0: 네.
1: 아닙니다. 요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LED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은 모근까지 빛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근데 보통 소비자분들은 색깔이 빛이 빨가면 모든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0: 네.
1: 않습니다. 이거는 100% LED 없이 레이저만으로
0: 레이저.
1: 성형외과나 이 의료를 다루는 파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프리미엄 네. 레이저 탈모 치료기고요. 네. 파장대도 가장 좋은 것들.
0: 아, 이거 같은 레이저라도 파장대가 또 다르니까.
1: 맞습니다. 가장 좋은 파장대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반영구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집안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가족 전체가 쓰실 수 있는 헤어붐도 오늘 이 좋은 가격에 오늘 네. 700불 할인해서 1799불에 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임상에 참여하셨던 네. 모든 분들이 100% 발모가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어느 정도 써야지
1: 그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 거기에다가 시너지 효과로 뭐 뭔가 영양도 주고 그러면서
1: 네,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이 청춘의 모근으로 되살아나서 네. 머리빠짐 확 줄어들고요. 네. 풍성해진다라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0: 너무 진짜 K의료기기입니다. 그 FDA 승인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사랑받는 이 네. 외국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 또 EMS 허리벨트 또 헤어붐 블랙 네. 에디션 업그레이드 오늘 특별가로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K실장님 213-831-5855 831-5855 본사 전화번호는 562-529-5343 562-529-534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길목식당 동치미국수
1: 네, 건너편 오셔서
0: 네, 네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셔서 네.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1: 네.
0: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보고 네.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확인하시는 거 네. 중요하잖아요. 네. 가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제 요실금부터 해서 다 나올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
1: 기쁜 소식이죠.
0: 제가 네.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몇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1: 그런 분들 많으세요.
0: 네. 너무 민망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한테 연락을 좀 해서 그 사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저희들 바디닥터 자동 케겔 네. 운동기 한번 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지금까지 와이즈 리빙의 우리 K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영화 와일드싱에서 배우 오정세가 연기한 가상의 가수 최성곤의 곡이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노래가 참 가사도 좋고 네가 좋아 노래도 좋아. 항상 보면요, 어머 사람 참 무던하다. 어? 손에 걸리는 게 없네. 아유 속 깊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 계시죠. 남들 챙기느라 바쁘고 정작 자기 잔이 비어있을 땐 조용히 스스로 채우는 분들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편안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내 필요를 말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유년기 때의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대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스스로를 길들여왔던 거죠. 하지만 감정을 누르는 데는 늘 마음의 비용이 듭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아닐까요? 아 맞다 내 얘기 같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은 한번 허락을 해보세요. 아, 나 좀 요즘 힘도 없네. 나 뭐 좀 도와줄래? 필요한데. 이렇게 나의 필요를 조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아끼는 이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 네가 웬일이야? 어머, 그래. 기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그분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작은 솔직함이 마음과 마음으로 진짜 이어주는 오히려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남만 챙기지 마시고 본인도 좀 챙기시길 바라면서 그런 고백도 해보세요. 네가 좋아.
2: 근본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야, 우리 땡 칠까? 옛날에요. 땡땡이 쳐보셨습니까? 그런 친구. 야, Still Away. 라비 드프리의 Still Away. 자기야, 우리 도망갈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요즘 새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랑 그냥 아는 사이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한 대학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했어요. 219시간이라고 합니다. 219시간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219시간을 언제 채워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요즘 없대요. 네, 여러분의 그래도 정겨운 친구, 저 탱자, 미옥탱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좋은 친구,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우리 친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12: 티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2: 포트메리오

0: 보타닉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

0: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밖이 많이 더운가요?
1: 화요일에 만나는 화려한 남자 후련이 하는
0: 화활 타는 후
1: 네, 화려한 남자.
0: 어제 화연에 우리 네. 브랜든 대표님 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우리 라니 후니 후노님이
1: 라니 후노님
0: 그 노래 맞추셨잖아요. 맞추셨어요. 예, 예, 예. 초대권 드립니다.
1: 그 네. 보내주셔야죠 저희한테. 네, 네, 네. 주소를 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0: 그리고 문의 있으신 분은요 채널이 많긴 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그냥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네. 라디오 서울의 문의 번호가 있습니다.
1: 예.
0: 전화 잘 받으니까요. 323-935-0606 323-935-0606
1: 0606 네.
0: 아니,
1: 전화 주시면 돼요.
0: 좋아하는 번호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갑자기요?
0: 네.
1: 저는 번호 좋아하는 게 네. 1번 좋아하고요.
0: 네.
1: 뭐 누구나 좋아하는 7번 좋아하고 그다음에 2번 좋아하고
0: 네.
1: 15번 좋아하고
0: 다 나랑 틀리네.
1: 11번 좋아하고
0: 다 틀려.
1: 그래요? 몇 번 좋아하세요?
0: 나는 369
1: 네, 네. 왜요?
0: 33번 좋아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1: 3자 배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0: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1: 오. 저는 1자 배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1자?
1: 네. 1, 뭐 11, 뭐 100 이런 식으로.
0: 아 그래요?
1: 17 뭐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저 생일 겹쳐요.
0: 생일이 며칠인데.
1: 아니, 그러니까 저의 생일도 그렇지만 뭐 와이프 생일, 아기 네. 생일 이런 게.
0: 후니 씨 생일이 뭐예요? 네, 챙겨줄게.
1: 아, 멀었어요. 내년이에요, 내년. 지났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나는 커밍순.
1: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0: 12월.
1: 아, 12월이요?
0: 아, 12월도 커밍순이지 금방 지는 거.
1: 그러면 바로 저는 1월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커밍순 2.
0: 그때까지 있자고. 네.
1: 아니.
0: 아니, 번호 얘기 왜 있냐면요. 네. 어떤 남자가 진짜 네. 뭔가 필링이 왔대요.
1: 필링.
0: 어.
1: Nothing but a feeling.
0: 그래가지고 네. 그 필링을 네.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지나치지 않고 가서 긁었어. 복권이 당첨이 됐고
1: 아니,
0: 어떤 번호가
1: 그,
0: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1: 네.
0: 근데 긁었더니 다 7777이야.
1: 진짜요?
0: 어.
1: 그거 얼마 되셨대요?
0: 한 5만 불인가?
1: 아 좋겠다.
0: 응응.
1: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공.
0: 얼마나 좋아. 네.
1: 아니 그건 진짜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요.
0: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번호만 만들어가지고 꼬박 10년을 그 번호를
1: 똑같은
0: 찍었어요.
1: 번호 그런 분 계세요.
0: 근데 당첨이 드디어 됐어요.
1: 야, 근데 그거는
0: 어느 날 내가 아예 그 번호를 잃어버렸어. 딴 번호 찍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게 아니고 한 주 빨먹고 한 주 못했는데 나면 얼마나 열받을고.
0: 아,
1: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해. 제 성격도 저도 못해요 그런 거.
0: 아, 나 지난번에 진짜 꿈을 너무 잘 꿔서.
1: 그러니까요.
0: 뭔가 되려나 보다.
1: 제가 막 옆에서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0: 한 개도 안 됐어.
1: 그거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요.
0: 계속 꾸준히 해야 돼.
1: 정말 좋은 꿈을 꾸잖아요. 3년간 돼요.
0: 아 그럼 계속 써야 돼?
1: 3년 동안 그냥 주라고 그냥 부어야지.
0: 이건 뭐야? 캘리포니아 러러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1: 제가 오늘 샀잖아요.
0: 네.
1: 이게
0: 오늘 참...
1: 지금 메가가 저 절대 여러분 이런 거를 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 제 얘기니까. 지금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길래
0: 1빌리언?
1: 아 1빌리언 올라가고 그래서 아 근데 저는 딴 것도 키꺼요. 뭐 80, 80 밀리언, 30 밀리언, 20 밀리언 이래요. 그래서 뭐가 됐든 아유 셋 중에 하나 안 되겠냐 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제가 조합을 착 해서 제가 맨날 큐픽해요. 원래 큐픽하는데
0: 오늘은 만들었어?
1: 네, 만들어서
0: 정성을 들였구나. 그러니까 1빌리온의 눈이
1: 이번에
0: 없어서
1: 이번에 뭔가 잘못이다. 근데 사실 꿈 꾼 것도 없는데 오히려 꿈을 안 꿨을 때 이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또 요새 뭐 술과 고기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긁었는데 어저께 진짜 제가 어저께 출근길에 우버 탄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우리 그 카톡으로 또 우리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되게 고생하셨네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분께서 집에 갈 때 또 다른 우버를 탔습니다. 어제 란초님이 공감해 주셨는데 집에 갈 때 또 우버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올 때 갈 때 둘 다 테슬라였거든요. 근데 좀 불안했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일부러 퇴근 시간 때 가면 또 길 막히고 뭐 좀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니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0: 저는 늦게 택시를 우버를 불렀습니다.
1: 네.
0: 딱 테슬라가 온다길래 아 좀 불안하다 싶어 탔어요.
1: 응.
0: 이번엔 이번 남쪽 분이 난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냥 나이스해. 아, 차도 깨끗해. 어 갈 때 좀 편하게 가겠구나.
1: 네.
0: 타서 한 1분 지나자마자 노래를 듣는데
1: 응.
0: 난 클럽 온 줄 알았어요. 계속 완전 노래도 무슨 레이브 막 있죠. 뚱빙 또동 또동 딱 쿵짝 쿵짝 그러면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노래 클럽 노래가 나오는데
1: 어머나.
0: 이 친구가 더 젊은 친구라서
1: 어머.
0: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꾸민 거야. 그래서
1: 아.
0: 차가 갈 때마다 노래 비트에 맞춰서 뒤에 빨간 불 하얀 불이 번쩍 번쩍 번쩍 거리는데 막 눈은 어지럽고 노래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1: 그럼 얘기하지.
0: 아 근데 또 자기 막 크게 튼 건 아닌데 제가 거슬린 거죠.
1: 아.
0: 그 이어폰을 보통 이제 블루투스를 끼고 내 걸 들으면 되는데 그걸 충전시킨다고 사무실에 두고 왔었어요.
1: 아.
0: 그 집에 가는 내내 굴짝굴짝 머리 집에 가자마자 진짜로 쓰러졌어요.
1: 그렇구나.
0: 빈혈이 와갖고
1: 오.
0: 집 문을 열자마자 어, 나 어지러워. 그리고 와이프를 보는데 그냥 푹 쓰러졌어요. 와이프 놀래가지고.
1: 그러니까.
0: 야 어저께 우버 두 번 탔는데 뭔 고생이래.
1: 아 정말.
0: 재밌었어요. 네.
1: 저는 이제 그 우버를 안 타고 한인 콜택시를 이용을 해요.
0: 저는 머니까 거리가.
1: 아 그렇죠. 네. 아니 먼데도.
0: 아 그래요?
1: 어 예를 들어서 공항 가는 것도요.
0: 네. 아 그거 좋죠.
1: 어 한인 콜택시
0: 훨씬 편해요.
1: 이용하는 게 훨씬
0: 하시고,
1: 저렴하고
0: 맞아요. 가격도 좋고
1: 어.
0: 친절하시고
1: 좋아요.
0: 아 저도 원래 그런 거 쓰는데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만
1: 네.
0: 제가 막 술을 먹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 당연히 한인 택시를 씁니다.
1: 네.
0: 근데 그냥 이렇게 잠깐 할 때는
1: 잠깐 갈 때 그렇죠.
0: 네, 우버를 쓰는 게 하나인데
1: 아, 그래서 어, 조금 요즘은 뭐
0: 한인 택시 이용해야
1: 힘드시잖아요.
0: 돼요.
1: 그럼요. 한인 콜택시 많이
0: 맞아요.
1: 이용해 주세요.
0: 이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1: 네, 네, 네. 네. 아니 왜 훨씬 저렴하다니까?
0: 아, 뭐 가격도 좋고 일단 친절해요. 그리고 불편할 일이 없어.
1: 근데 나도
0: 네.
1: 어머 나 이건 아니다고 그 집에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콜택시 사장님이랑 알거든요.
0: 네. 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1: 담배 냄새가
0: 차 안에서요? 아 그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1: 어우 나 진짜 나 웬만하면서는 이제 묻어나잖아요.
0: 네.
1: 근데 너무나고 바로 핀 거야 나 픽업 저기
0: 어,
1: 응? 할 때
0: 네,
1: 전에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이렇게 애, 그 태도가 너무 막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때 굉장히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0: 그런 분들이,
1: 다 너무 좋으셔.
0: 그런 분들 정말 어쩌다 계시는데
1: 네, 네.
0: 그런 식 얘기해야 돼요.
1: 쓰셔야 될 것 같아요.
0: 저도 진짜 안 좋은 추억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1: 하세요.
0: 해도 돼요? 이거 밤에 일어난 얘기인데.
1: 밤에 일어난 일이면 더 해야지.
0: 아니야, 아니, 딴 건 아니고 정말 기분 나빴던 네. 일이에요.
1: 뭐요?
0: 술을 이제 사람들 미팅하고 술을 자리를 갔어요.
1: 네.
0: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이제 택시 타고 가잖아. 동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리운전 동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르는 데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서 갔는데 몇 번 저를 해줬던 분이에요. 뭐 당연히 저보다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고 그런데 아, 아니다 나 이거 두 번에 비슷한데 한 번 이번에 처음 타는 분이다. 처음 타는 분인데 그냥 어쩌지 주선전 찍고 이제 옆에서 자니까 저는 웬만하면 자요. 그냥 얘기하기도 불편해서 찍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찍어놓고는 양쪽에 두 개를 다 찍어드리고는 저 이제 잠깐 잠이 드는데 집 앞에 내렸어요.
1: 네.
0: 내려서 예를 들어서 뭐 XX 달라다. 그럼 저는 이미 탈 때 드려요. 왜냐하면 내릴 때 하면은 사람이 막 졸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 서로 임하고 내가 막 잠들 수도 있으니까 타면은 먼저 드려요. 팁까지 다.
1: 설마.
0: 딱 드려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갔죠.
1: 네.
0: 집에 딱 가서 근데 이미 그때가 3시인가 집에 간 거예요.
1: 네.
0: 길 막히고 해서
1: 전화 왔어? 돈 안 냈다고?
0: 아니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샤워하려고
1: 네.
0: 옷을 딱 벗고 있는데 와이프는 다 조용히 옷 벗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안 들고 문을 둥둥둥 두드리는 거야 앞에서. 새벽에 제가 내린 지 한 5, 50분 지난 다음에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뭔가 했더니 막 문을 막 두들겨. 그래서 제가 우통을 다시 입고
1: 소름이다.
0: 문을 확 열었어요. 했더니
1: 네.
0: 아까 저를 운전했던 아저씨랑 다른 아저씨랑 두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른 아저씨가 키 큰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사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계산하셨을 때 팁은 내셨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죠? 그랬더니
1: 그 새벽에?
0: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얼마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운전했던 아저씨가 계속 저한테 윙크를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뭐야 근데 얼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1이라는 숫자 주신 거 맞아요? 사장님 원래 이 정도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1 주신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옆에서 계속 눈을 이렇게 찍박박 거리는 거야.
1: 이거 뭔가가 있구나 지금.
0: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나중에 판단은 이 아저씨가 처음에 이렇게 오신 거 제가 드린 팁을 그러니까 그 훔쳐간 거. 자기가 먹은 거지. 보고 안 하고.
1: 아니 팁은 그냥 각자 먹는 거 아니야?
0: 그걸 같이 내는 건가 봐요.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1: 아,
0: 예를 들어서
1: 식당도 그렇죠.
0: 그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20불 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불을 모아서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가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100불 나왔고 제가 20불 드렸다 쳤을 때
1: 거기서 이분이 10불 받았다고
0: 10불 뭐 5불 주셨어요? 10불 주셨어요? 예를 들면 숫자를 제가 막 만든 겁니다. 보통 사연은 20불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협연자 뜨는 회사니까 근데 5불인가 10불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1: 어머나
0: 근데 옆에 그 새벽에 네, 근데 옆에 계속 위크하고 있고
1: 나 진짜
0: 근데 거기서 제가 화가 확 저 원래 사람들 안 그러는데 화가 그쵸? 너무 나갖고 지금 새벽에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나랑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서 당신의 동료 계산을 알아서들 하시고 난 아까 비리 다 냈는데 지금 새벽에 그치. 남의 집에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1: 그럼 문 두드리고
0: 뭐 하자는 플랜이냐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막 화를 냈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시는 거요.
1: 아 너무 하셨다.
0: 그 다음에 불렀는데 그분 또 오신 거야. 네.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가시라고. 안 탄다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나 저분이랑 못 탑니다. 어떤 일을 벌었는지 몰라도 했더니 그 다음에 사장님이 저를 모르시고 데려오셔갖고는 본인이 사과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한 번 딱 일하셨는데 그분이 저뿐만 아니라 그날 모든 팁을 다 훔쳐간 거야. 보고 안 하고.
1: 아 팁을 나누는구나.
0: 아, 그런가 봐요. 근데 그분이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그날 하루 쓰고 잘렸대요. 근데 이런 분이니까 선플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참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타운에서
1: 네.
0: 한두 번 물 흐린 분이 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1: 그렇죠. 네.
0: 제가 사실 더 심한 에피소드인데 그 말 못하겠고
1: 네.
0: 하여튼 이런
1: 있어요.
0: 일이 있어요.
1: 별일을 다 겪는다고 우리 훈이 씨는 진짜.
0: 저는 우버 타다가 납치당한 적도 있어요.
1: 왜?
0: 어?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우버를 타고 밤에 술 먹고 차가 없었어요. 싱글을 우버를 불렀습니다. 새벽에 안 와. 한참 계속 겨우 왔어요. LA에서
1: 네, 네.
0: 타고 갑니다.
1: 네.
0: 동양인 아저씨예요.
1: 네.
0: 그냥 외소해요.
1: 네.
0: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운전을 해요.
1: 어.
0: 근데 저는 너무 취했기 때문에 뒤에서 앉아서 반 졸았죠.
1: 예.
0: 그러다 살짝 눈을 떴는데 프레이가 낮이 낯선 거예요.
1: 헉!
0: 이게 어디야? 그렇게 막 제가 원래 길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보는데 깜깜한데 다 새벽에 달리는데 전혀 다른 모르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 제가 운전하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1: 예.
0: 요즘 무슨 몇 번 프레이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스포도 대답을 안 해.
1: 어.
0: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전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 어머머.
0: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너 차 세워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때 대답을 안 하니 딱 줄여보니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아니 훈이 씨 등치를 보고 또 그런
0: 말이야? 아니 근데 또 무기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치 그치
0: 제가 아시는 분이 사실 당하신 분이 있어요. 운전하신 분이 무기를 소각된 적이 있어갖고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차 세워라
1: 그러니까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야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나 전화기 있어 지금 봐 나 911 눌렀다 너 지금 내 말 스탑 안 하면 나 지금 콜링 누른다 네가 날 총을 쏘든 뭐 난 너랑 싸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911 부른다
1: 오 마이 갓
0: 3초 준다 세워라 세워라
1: 어, 어.
0: 그래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중국말로 막 이러는데 이분이 영어를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딴 사람 택시를 탄 거야. 다른 사람이 물론 우버 탄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난 중간에 물어도 알았을지 내 차 탄 사람은 어떻게 있을 거야. 그 사람 우식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확인서로 안 하고
1: 아 정말
0: 이 중국분은 영어를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차가 이제 당연히 그냥 또 근데 내가 우버에 타면 무슨 차인지 나오잖아요. 그 차였어요. 근데 번호판이 다른 거죠.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솔직히 그냥 탄 거예요.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야,
1: 그 아저씨는 뭔 일이야.
0: 그 아저씨는 얘가 막 화를 내고 나이는 건너가니까 영어도 못하니까 무서워갖고
1: 그러니까
0: 나중에 알고 이 아저씨 내가 막 뭐라 하니까 영어를 못하고 내가 막 화를 내니까 무서워갖고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이 아저씨 겁먹은 거였던 거예요. 그게 무시하고 안 보고 그냥 운전만 한 거예요.
1: 그런 오해로 큰일 날 뻔했네.
0: 그러니까요.
1: 이 사람이 나를 인신매매로
0: 서로 오해한 거지.
1: 장기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0: 그분은 운전하는데 뒤에 타면 자꾸 영어로 막 화를 내고 막
1: 이 사람은 뭔 날벼락이야.
0: 내나 그리고 네, 서로 그러니까
1: 항상 조심해야 돼.
0: 그래서 주소를 바꾸고 제 팁을 많이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랬죠.
1: 아 그랬구나. 네. 아니 저도 남의 차로 모르고 탄 적 있어.
0: 남의 차?
1: 아 누가 운전 저기 묶어보기로 했는데 탁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머 딴 사람이야.
0: 그래서 어땠어요?
1: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렸죠.
0: 한국 분이셨어요?
1: 소리 아니 미국 사람 소리 문 열고 있는데 what 이러면 그리고 아, 한 번은 어디 쇼핑몰인데. 저기 그냥 하얀색 비슷한 차는 내 차인 줄 알고 들어가서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내 차가 아니에요.
0: 어떻게 열었어요?
1: 열려 있더라고.
0: 뭐야?
1: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이 열어놓고
0: 뭐야 그게?
1: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문을 열고 갔고 나는 정신없는 나를 열고
0: 타고.
1: 탔어. 근데 이상하다 이게 뭐가 야, 다르네 내 차가
0: 같은 차 같은 차가
1: 오해받을까봐 얼른 내렸잖아.
0: 그거 큰일 나고
1: 아니 그런 일 종종 있어요.
0: 저는 딱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 있어요.
1: 뭐요?
0: 현 와이프 구 여친을 모시러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딱 그때 제가 흰색 BMW였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흰색 BMW였습니다. 그날 주말이라서 제가 노란색 새로 산 밝은 노란색의 셔츠, 아, 그 와이셔츠 같은 건데 반팔인데 폴로가 파란색에 크게 박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밝은 노란색을 딱 입고 흰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에 흰색 차를 딱 타고 앞에 아파트 딱 기다리고 있었죠. 물이 탕에도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뛰어오더니 문을 탁 열고 툭 타는 거예요.
1: 어, 그런다니까. 그런
0: 근데 보통 그러면 어머 그리고 내리잖아요. 딱 타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그 서로 멀뚱거도 보이더니 그분이 씨고 하나게 또 밝어 이쁜데 웃으면서 안 가세요 그러는 거요.
1: 안 가세요 그래?
0: 어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저기
1: 알겠다. 어. 택시인 줄 아는 거야.
0: 택시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놀러 온 사람인데. 어머 택시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제가 노란 셔츠 입으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와갖고 노란 셔츠가 택시인 줄 알고 흰차에 그냥 탄 거야. 그 너무 웃겨서 어머 죄송해요 택시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아닌데 어머 죄송해요 하고 딱 내렸어요. 내리고 자기가 민망하니까 후다 다시 아파트 들어가더라고요. 그녀가 들어가면서 우리 현 와이프 구 여친이 나온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살짝 보면서 웬 여자가 뛰어왔는데 이게 내 차에서 된 건지 확실치 않고 막 둘이 무슨 일에서 아, 그 여자분이 잘못 택시인 줄 알고 탔어 그냥 그걸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여자분은 와이프는 웃고 말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술 먹다 얘기를 했어요.
1: 괜히 마음이 약간 어? 그랬겠구나. 신수. 안녕하세요.
0: 일단 출발해.
1: 잠깐 설레었던 미안함.
0: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일단 출발했어야지. 그걸 왜 묶고 앉아있냐. 이쁜데 일단 출발했어야 시동 걸어야지. 아, 내가 진짜 억울했어요. 예, 그때 만약 출발했더라면
1: 지금 현우 와이프는?
0: 아, 현우 와이프는 현우 와이프죠. 제 여신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아, 참 재밌는 아까운 일이었었죠.
1: 아 그랬어요. 야,
0: 그 미옥 씨도 그때 탔었으면 그냥 남자분 괜찮았으면 하이 헬로 렛츠 고 그냥 렛츠 고 그랬어야지. 어? 그러니까 상대가 괜찮으면
1: 그렇죠.
0: 별로였었죠? 탈신 어? 문에 별로였었나 봐.
1: 아니요 나 놀라가지고 서로 놀라서 어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0: 그래도 그럴 때 인연이 생기는 건데 또. 아, 그죠?
1: 우리 오늘 그 신화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깐 네. 전할 말씀 듣고 와서 해야겠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0: 저 앞에 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1: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오늘 뉴스에 네. 어떤 그 승무원 전직 승무원이에요.
0: 아 기대됩니다.
1: 남자야.
0: 아 에이씨, 됐어요.
1: 근데 이 남자가 네.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요.
0: 어?
1: 지난 5년 동안 공짜 항공기를 탄 거예요.
0: 아 그럼 뭐야?
1: 조종사로 위조를 해서.
0: 그러면 승무원이 아닌 거예요?
1: 전 승무원이잖아요. 전 그러니까 승무원인데. 비행기 시스템을 알잖아.
0: 그러니까 승무원이 승무원했구나 전에.
1: 그러니까 뭐 좀 아나 보지 정보 이런 거를. 그래서 조종사로 신분을 위조해서 신분증을 왜 우리 옛날에
0: 캐치 미 퓨캔이네.
1: 그거지.
0: 와.
1: 그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0: 뭐야? 아이디?
1: 그런 게 있었구나. 뭐야? 정기권. 그러면요.
0: 회수권.
1: 예를 들어서 네. 1월 3일이 이 익스파이어 되는 정기권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 친구 앞에다 일자를 그려. 그러면 11월.
0: 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조를 해서
0: 근데 그게 다 먹힌 거야.
1: 와. 5년 동안을 전 세계 무료로 거야? 다 타고 다녔어.
0: 근데 어떻게 잡혔대요, 또?
1: 이게 드디어 눈썰미가 있는 그 어떤 그 승무원이 네. 뭐가 좀 이상한데? 익스파이어 되시 이게 왜 이게 이래가지고 조회를 잘해가지고
0: 야 근데 잡혔어. 5년을 타고 다녔다고?
1: 그래서
0: 대단한데?
1: 그동안 5년 공짜 탄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 징역 20년에
0: 근데 그
1: 벌금
0: 되게 위험한
1: 20만 불이야?
0: 안전상이 굉장히 그렇죠. 그 사람이 막말로 뭐 나쁜 범죄자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와 그러네.
1: 야, 그러니까 그 영화였다.
0: 아 진짜 그 영화네.
1: Catch me if you can. 네. 야 진짜 요즘 더더군다나 그런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0: 야 근데 그분이 그나마 그 정도니까 당연히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었으면 그죠? 와
1: 거기에다가 요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혹했던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미국 친구랑
0: 뭘요?
1: 온라인으로 네. 그냥 얘기만 한 시간 하면 한 시간에 뭐 시간당 30불 뭐 이렇게.
0: 그게 뭐예요? 아르바이트요?
1: 부업.
0: 얘기를 한다고 전화로?
1: 그거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첫 달에 제가 얼마 벌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네, 무료 네. 강의.
0: 아 그렇게
1: 듣게
0: 파는
1: 만들고
0: 거? 강의
1: 뭐
0: 팔고 책
1: 팔고
0: 맞아,
1: 뭐
0: 맞아.
1: 이래가지고 이런 가짜 그 부업
0: 맞아요.
1: 그런
0: 되게
1: 게
0: 많아요.
1: 많대요.
0: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 결코 공짜는 없어. 뭔가
0: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돈 벌었으면 그분들이 그런 거 팔겠냐고요.
1: 그렇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다 자기야지.
0: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지.
1: 그냥 꽁돈 바라지 말고요. 그냥 맞아요. 열심히. 그러자고요 우리.
0: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네. 저처럼 네. 미모의 여성이 탈하신다면 네. 묻지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1: 우리 잠깐 그래도
0: 네, 전화 말씀
1: 기분 전환 음악 하나 듣죠.
0: 아,
1: 이승철의 My Love.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 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4: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5: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6: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7: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0: 후니와 함께하는 건국 신화.
1: 네, 오늘은 건국 신화 제5화입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또 북유럽 신화 오딘 뭐 또르 나왔고 몽골의 푸른 늑대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아 제가 옛날에 MBTI를 해보니까
0: 네.
1: F세요? T세요?
0: 저는
1: 딴 걸 E이실 거고.
0: 근데 맨 처음에 INFJ.
1: 아 그래요? 네. I라고요?
0: 네. 근데 다시 하니까 E로 나왔어요 또.
1: 하여튼 근데 왜 T냐 F냐 한번 봤을 때 T세요?
0: N, F?
1: F요?
0: 네.
1: 저는 T거든요? 근데 저는
0: T예요?
1: T인데 완전 끝! 그래서
0: 끝이에요?
1: 제가 얘기를 왜냐면 제가
0: 필링이 없구나?
1: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 흰 뭐랬더라? 북극의 푸른 늑대인가?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네.
0: 냉혈 이 늑대구나.
1: 네, 냉혈 늑대. 푸른 늑대라고 나왔었어요.
0: 야.
1: 제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0: 오 그래요?
1: 조심하세요.
0: Feeling
1: Nothing but a feeling.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나가볼 국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친숙하고 잘 아시는 신사의 나라 매너 맥스맨 영국 브리티쉬 영국입니다.
0: 네.
1: 영국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일단 우리는 아서왕이 있죠. 그 엑스칼리버. 아서왕 얘기를 하려다가 그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라서
0: 네.
1: 빼고 건국 건설을 한번 전설을 얘기해 드릴게요.
0: 네.
1: 주인공 이름은 바로 브루투스. 자, 블루투스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쓰는 블루투스 아니고
0: 로마 신화 로마의 블루투스 넘어죠.
1: 맞아 맞아요. 그 시저 칼살을 찔러 죽인 블루투스죠. 그 블루투스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0: 그럼 이렇게 듣는 블루투스 요즘?
1: 그 블루투스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블루투스. 왜 옛날 뽀빠이 보면
0: 네.
1: 뽀빠이 천적 등치 큰 아이가 블루투스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런 이름 블루투스입니다.
0: 네.
1: 전설 속의 블루투스는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트로이 한번 얘기했었죠.
0: 네.
1: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입니다.
0: 오.
1: 그래서 영국의 시작은 뭐다? 우리는 트로이에서 왔다라고 이 사람들 믿는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트로이가 멸망한 다음에 후손들이 여러 지역 흩어지겠죠. 그 후손 가운데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0: 네.
1: 이 분이 어린 시절부터 좀 힘들어요.
0: 어.
1: 전설 속에 따르면은 실수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데.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지 난
0: 아니,
1: 모르겠어요.
0: 아니 그런 실수 있어요. 제가 어제 무슨 뭐를 네. 보다가 갑자기 봤는데 그 며느리가 네. 차고 후진하다가 네. 차고에서 쉬고 계신 시어머니를
1: 아니 왜 차고에서 쉬고 계시죠?
0: 이게 힘드니까
1: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0: 아니 한국에서. 근데 그게 오르막이어서 안 보인 거야. 차에서 내리고서 알았대. 감도 늦지. 그 말이 돼.
1: 맞다.
0: 아니 그게 2011년인가 있었던 사고인데.
1: 그게 그 후진 후방 그게 없을 때구나.
0: 아 요즘은 다 그게
1: 요즘은 그나마 띠디디 하니까. 네.
0: 아, 그래서요.
1: 네.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를 실수로 죽이게 되고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떠돌던 브루투스는 다른 트로이 후손들을 만나게 되고요.
0: 네.
1: 그들을 이끌어 새로운 땅을 찾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냥 야 우리 그냥 나라 하나 만들까? 이러고 다닌 거예요.
0: 어디서?
1: 자기들끼리 모여서.
0: 어.
1: 그러면서 뭐 바다도 건너고 뭐 자기들끼리 전쟁도 하고
0: 네.
1: 막 떠돌다가 어느 신전에서 신탁을 받습니다.
0: 아.
1: 서쪽 바다 너머에 큰 섬이 있다. 그곳에 너와 너의 후손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신탁을 받게 돼요.
0: 네.
1: 그 말을 듣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섬에 가요. 섬에 도착합니다. 그게 지금 바로 브리튼 섬, 영국 그 섬인데
0: 네.
1: 그 섬이 사실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영국 전설에는 자기네 딸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0: 네.
1: 항상 거기는 거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브루투스가 자기의 딸은 추종하는 추종자들 이끌고 거인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고
0: 네.
1: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브리튼. 그래서 이 브리튼이라는 이름이 바로 브루투스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0: 네.
1: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도시 이름이 뉴 트로이. 트로이를 새롭게 만든 새로운 트로이.
0: 네.
1: 그게 바로 지금의 런던.
0: 아...
1: 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0: 있군요.
1: 이 이야기는 뭐냐 영국 분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저 어디서 흩어져 있는 그냥 섬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뿌리는 트로이 영웅의 후손이다 라고 자기들이 우긴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야.
1: 네.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영국 왕실 귀족들한테는 사실 그런 혈통이 쭉 있어줘야
0: 네.
1: 또 자기네가 또 엄청 나아 보일 거 아닙니까?
0: 그렇구나.
1: 네, 그렇게 좀 만들어놓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요.
0: 아일랜드.
1: 네. 아일랜드의 옛날 네. 이름 중에 하나가 에린이에요. 에린. 지금은 아일랜드라 부르지만 예전에 네. 에린. 이때는 예전에 에리우라라는 여신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그 아일랜드 쪽에는 원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네. 투하데 나난이라는 조금 신비로운 종족이 살고 있었대요. 이 종족은 마법 그리고 기술에 뛰어난 존재들인데 이 종족들이 아일랜드 땅을 원래는 지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다를 건너서 밀레시안이라는 사람 종족들이 들어오게 돼요.
0: 말레이시안이 아니고 밀레시안.
1: 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훗날 아일랜드의 조상이 되는 민족이 바로 밀레시안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아일랜드에 옵니다.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다가 여신을 만나게 돼요.
0: 네.
1: 그 여신이 바니바 그리고 포들라 그리고 에리우 이 세 명의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여신이 자기네 땅에 오는 밀레시안한테 부탁을 해요.
0: 네.
1: 너희가 이 땅을 사용하게 되고 가지게 된다면 다 좋은데 우리의 이름을 후손에 남겨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바꾸다가 가장 오래 남기게 된 게 에리우의 이름인 에리우 에리우 에리우에서 에린까지 돼서 에린이라고 아일랜드가 불려졌는데
0: 아, 그래서 아일랜드가 됐군요.
1: 네, 그렇게 됐는데 이 밀레시안이랑 원래 살고 있던 그 투하데 다난 요 사이에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0: 네.
1: 야, 니네가 배를 타고 왔잖아. 난 니네 못 믿겠으니까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그리고 우리가 정해준 저 멀리서 다시 배를 타고 와봐. 근데 네가 그때도 배를 타고 우리 땅에 온다면 이 땅은 니네가 가져가.
0: 네.
1: 라고 둘이 내기를 해요. 그 밀레시안이 오케이 좋아. 받고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나가요.
0: 네.
1: 그리고는 이제 정해진 곳에까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제 그 미션이 주어지는데 엄청난 폭풍이 왔대요. 왜냐하면 그 투하데 대난이 마법을 부릴 줄 알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오게 하려고 마법을 써갖고 폭풍을 팍 일으켰대요.
0: 네.
1: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을 정도로 막 폭풍이 오는데 거의 이제 밀레시안들이 전멸을 하게 되죠.
0: 네.
1: 근데 그 중에 시인이자 현자였던 야 이름 들게 어려워. 아메르긴이 이분이 갑자기 바다와 땅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죄인인가 막 부르겠죠.
0: 신에게?
1: 그러니까 폭풍이 슬 잦아들고 평온해졌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밀레시안이 다시 배를 타고 아일랜드에 도착합니다. 내게 이겼잖아요.
0: 네.
1: 다시 왔으니까. 자, 그래서 밀레시안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투하데 다나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땅 속으로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는요 요정이랑 정령의 존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막 땅속에는 난쟁이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이 종족들을 역사로 나온 거예요.
0: 다난이.
1: 예, 투하데 다난.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을 기르고 신들이 인정해줬고 원래 네. 살던 신비한 종족들을 내기를 통해서 이겨낸 그 선조들이 후예가 아일랜드인들이고
0: 네.
1: 그거를 벗겨난 정령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요정이 되었다.
0: 네.
1: 라고 아직도 믿는다고 합니다.
0: 아,
1: 그 아일랜드 그 요정들 보면 사실 그거 사실 비디오에 찍힌 게 있거든요.
0: 실제로.
1: 근데 요새 워낙 AI가 발달해가지고
0: 네.
1: 요새 나온 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0: 아,
1: 근데
0: 그쵸.
1: 옛날에 본 거긴 한데 그 정말로 그림에 나오는
0: 요정 같이 생겼어요.
1: 그러니까 귀엽고 이쁜 요정이 아니고요. 조그맣긴 한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봤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일랜드 쪽에 실제로 애들을 키우면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애들이 방에서 막 얘기하고 놀아요. 그럼 당연히 인형이랑 노는 줄 알고 어른들이 있다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애가 막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랑 얘기하냐 했더니 이름을 붙이는 거 뭐 마이크야 좌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애들은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친구들 인비지블 프렌드라고 있잖아요.
0: 네.
1: 그건 줄 알았대. 그런데 정말 많은 애들이 크면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요정 그 조그만 요정들이 정말 조그만 애들이 와서 자기랑 놀다가
0: 네.
1: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실제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저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구나.
1: 아, 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가? 저 ENTP거든요. 상상력이 전 되게 좀 풍부한 편인데
0: 네.
1: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정들? 믿으세요?
0: 저는 그거는 뭐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 뭔가가 있지 않을까?
1: 물론 뭐 SES나 핑클 같은 분들이 우리들의 요정이긴 하지만 진짜 요정. 막 틴커벨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조금 우리 네. 인간과 다른 조금 더 뭐 사이즈가 작다든가 더 크다든가 뭐
0: 네.
1: 이런 요정 뭐 거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0: 아. 그거 말고 기네스 비어가
1: 아 갑자기 또 맥주 아니, 그 아일랜드 얘기했을까?
0: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거기 있잖아요.
1: 더블린.
0: 응. 근데
1: 고블린 더블린더.
0: 옛날 150년 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기네스 비어가 최근 발견됐어요. 바닷속에서 침몰된 그런 배의
1: 그때,
0: 유적 속에서.
1: 그때 그거 못 마실
0: 근데 아니요 마실 수 있대요 아직.
1: 아, 그 바다에서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고.
0: 완벽하게
1: 거구나.
0: 그 수포가 올라와서 그걸 딱 막아가지고.
1: 근데 그걸 누가 먹지? 잘못되면
0: 나 먹어보고 하려고. 싶어.
1: 잘못되면.
0: 150년 전에 그거 먹고 죽겠어?
1: 죽을 수도 있죠.
0: 안 설마. 에이, 다 그, 막아 있어서.
1: 그거 모르는 거죠. 어. 너무 옛날 거라서.
0: 네.
1: 딱 따이는 순간 그 왜?
0: 여기 찾았다.
1: 피라미드.
0: 160년 전에 바다에서 침몰한 배에서 발견된 기네스 비어. 비어. 어? 이게 그 잉글랜드 해안의 침몰선에서.
1: 어,
0: 나온 거예요. 이 맥주병이 대 무거 무더기로 어, 발굴이 됐는데 어
1: 그거 잘못 먹으면은 대장 비어.
0: 아니 근데
1: 안 돼, 안
0: 이게요
1: 돼. 안 돼, 안 돼.
0: 여전히 마실 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대요. 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잘 정밀해서 그 맛을 다시 요즘 걸로 살려보는 그거에 이제 들어간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
1: 아니 근데 그걸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아니 요새 네. 잘 나오는데 왜 굳이 내가 배고지냐고 그거 잘못 먹으면 어떡할? 소주는 돼요. 소주는 네. 사실 저기 없잖아요.
0: 예, 예.
1: 저 뭐라고 그래 저 유통 기한이 없잖아요.
0: 아 소주는 유통 기한이 없어요. 없나요?
1: 그게 미국 네. 법적으로 그냥 100년이나 써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0: 술들이 다
1: 아예 여기는 네. 미생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건 평생 저 땅속에 묻어놓은 몇백 년 있다 먹어도 돼요. 근데 네. 맥주는 안 되지.
0: 아무튼
1: 위험하잖아.
0: 아니지 이 맥주 속에 효모의 완전한 DNA를 추출을 해서 1860년대 당시의 맛을 그대로 복원하겠대요. 이제 이거 보고. 연구진이 벨기에 연구진이
1: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1860년대
0: 아니,
1: 먹던
0: 어떻게 알아? 그때 먹던 게
1: 그때 먹던
0: 아,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김치는 어떤 맛이었을까?
1: 조선시대는 사실은 그 초창기 때는 원래는 선조에는 김치가 없어야죠. 백김치지. 어,
0: 백김치.
1: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0: 그때 술은 있지.
1: 술은
0: 우리 술은 그때 어떤 맛이었을까?
1: 엄청 셌을 것 같지 않아요?
0: 셌을까?
1: 정제되지 않은 정말 강렬함.
0: 아 강렬함. 아.
1: 그냥 한번 아, 먹으면 속된 아. 말로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는 거 있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술이 사실은 예전에 그냥 다 증류수잖아요. 증류수.
0: 네, 네.
1: 한국 저거는. 그러니까 네, 네. 엄청 세죠.
0: 근데 요즘 소주는 왜 이렇게 달아요? 막 설탕 넣은 것처럼 너무 달아. 달아서 싫어.
1: 당을 넣고 그 주정은 낮추고 그러니까는
0: 너무 달아.
1: 기왕 드실 거면 저기 저거 드세요. 설탕 네. 없는 소주로. 네, 무설탕으로.
0: 그 우리가 유통기한 얘기하니까 나온 건데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이머전시 때 구비해야 될 품목들 뭐 많잖아요. 라디오 뭐
1: 아, 그 어. 저거 퍼스트 에이드 킷 뭐 네, 저거 중요한 네, 거 네, 가방.
0: 그것 중에 하나가
1: 물
0: 무조건 좀 중요하죠.
1: 네, 또 뭐가 있어요? 캔, 뭐
0: 여러
1: 캔,
0: 가지가
1: 캔
0: 있어요.
1: 음식?
0: 곡물, 쌀, 와일드 라이스 이렇게 나와요.
1: 근데 와일드 라이스 어떻게 먹어요?
0: 나중에 불려서도 먹고 콩 같은 것도
1: 아, 생으로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0: 그리고 불도 집에 왜 전기가 끊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서 어 그 가스 버너 있잖아요.
1: 그 위험하지 않아? 터지지 않나?
0: 브루스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어야지 밥을 해 먹지. 전기 안 들어오면.
1: 충격
0: 아니 뭘 저기 해요.
1: 그냥 자가발전 이렇게 전기 왕왕왕 돌리면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아?
0: 그런 것도 좀 네. 만들어야 돼.
1: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0: 라디오 이렇게 네. 자가발전하는 거.
1: 손으로 돌리는 거.
0: 그리고 캔 오프너 이런 거 전기로 된 거 말고
1: 그치, 손으로
0: 수동으로
1: 거.
0: 하는 거. 그치. 뭐든지 수동이 좋아요. 베이직. 그 중에 하나가 꿀.
1: 아 꿀은 안 썩으니까
0: 꿀은 안 썩고 그리고 소독용으로도 좋고
1: 꿀로도 꿀 먹으면 사람이 일단 버틸 수 있겠죠? 어느
0: 네.
1: 정도는? 어.
0: 그래서 꿀 그 중에 하나 15가지 중에
1: 넣어야겠다.
0: 꿀이 들어갔어요.
1: 꿀을 넣어야겠다. 꿀.
0: 꿀도 준비하고
1: 꿀하고 물하고
0: 그리고
1: 그 비스킷 같은 거 그렇죠? 바짝 마른 비스킷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물 부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1: 아 음식이요?
0: 네 그런 거 뭐 오트에다가
1: 뭘 챙겨야 되는 거야?
0: 누룽지도 좀 챙기고
1: 아니 라면도 오래가지 않아요?
0: 라면 오래가죠. 어제 우리 그 유통기한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라면을 잘 안 먹어요.
1: 네.
0: 근데 정리를 한번 했는데도 가만 있어봐 유통기한 그래서 어제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삶아서 먹어봤어요. 중간중간
1: 왜? 아니 안 죽죠. 안 맛이 죽죠. 좀 없는 거지.
0: 먹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먹어가지고 오늘 맛없어요. 언더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
1: 지림맛 나요 그거. 누림맛 나요.
0: 아 김치를 또 풀어가지고 아무튼
1: 소세지 이런 것도 괜찮겠다.
0: 소세지?
1: 가공 좀 그런 오래 가지 않아요?
0: 몸에 안 좋은데
1: 아니, 오래
0: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1: 뭐 스팸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게 오래 가죠.
0: 아, 캔으로 좀 준비해 놓으시고.
1: 아 근데 저는 약간
0: 라디오.
1: 그 우리 지금 라디오는 그러니까 그쵸 응급
0: 전기로 말고 건전지로 되는 라디오 꼭 있어야 돼요.
1: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 이런 얘기가 좀 허무하긴 한데 정말 그 우리 옛날에 보면 지구 막 멸망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막 운석이 떨어지네.
0: 어, 지금 뭐. 보면 벌써 뭐 지금 째깍째깍 벌써 임계점 넘어가지고.
1: 그러니까 뭐 지구가
0: 뭐.
1: 언젠가는 뭐 그런 얘기 다 막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네. 멸망설도 있고. 근데 그 옛날에 그 뭐야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0: 네.
1: 행성이 와서 지구에 충돌한 얘기 네, 몇 번 네, 있었어요.
0: 네, 네.
1: 만약에 그런다고 쳐요.
0: 네.
1: 그래서 지구에 만약에 진짜 5%만 살아남아.
0: 어.
1: 그럼 그 5%에 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반대 95% 되고 싶으세요?
0: 뜻대로 없어지 뭐.
1: 아니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면.
0: 선택할 수 있다면.
1: 만약에 지구가 빵 하는 순간에 행성이 꽝 부딪히고 모든 게 폭발 팍 되는데 정말 어떻게 5%만 살아남아요. 전 세계에서.
0: 뭐 살아남고 싶지.
1: 5% 되고 싶어요? 저는 95% 되고 싶어요.
0: 왜요?
1: 그 힘들게 살아남으면 뭐예요 그거.
0: 아 그래도 흥미진진하잖아.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이어질까.
1: 아유 나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네. 인류 다시 세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5%를 껴갖고
0: 후놀 마음이 없어. 그게 또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제 뭐 그랬지만 또 새로운 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멸망은.
1: 그 영화 보면은 시작할 때 그 굉장히 매드맥스라든가 예를 들면 뭐 대부분 그런 이후의 시대가 네. 계속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0: 아, 그렇죠.
1: 저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네. 95% 체험을 하고 그리고 스페셜 들어와서 우주 음식 점심 이렇게 쪽쪽 짜먹는 거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서명해야 돼. 못 돌아와도
0: 뭐
1: 할 수 없다.
0: 못 돌아와도 할 수 없다.
1: 보험금 없다. 내 생명은 그거는 운이다. 돌아오는 거 기술이 안 될 수도 있다. 가실 겁니까?
0: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
1: 지금 만약에 하나
0: 지금 안 가.
1: 지금은 안 가요?
0: 우리 점돌이 두고 어떻게 가?
1: 아.
0: 우리 굿모닝 차 찾아 놔두고 어떻게 가?
1: 오. 1박인데요?
0: 1박이야?
1: 네, 1박 코스야.
0: 갔다 올까? 얼마래? 돈 안 들면 갔다 오고.
1: 안 무서워요?
0: 응?
1: 안 무서워요?
0: 아 뭐 무서워. 어차피 다 가는 거 뭐.
1: 뭘 다 가는 거야? 전 안 가요 절대.
0: 절대 안 가요?
1: 돈 줘도 안 가. 저한테 100만 불 준대도 안 갑니다 저는.
0: 진짜요?
1: 아 지구에 있어야지 거기. 근데 왜 가요? 갔다 뭔 일 날 줄 알고.
0: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무 일 없는 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1: 그럼요.
0: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1: 지금 갑자기 긴급 브레이킹 뉴스에 글렌데일 네. 쪽에 비가 온다는 뉴스가 있네요.
0: 비가 와요?
1: 혹시 청취자분들 글렌데일 쪽 사시는 분 있으면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웬일이래?
1: 아, 근데 비가 꽤 많이 오는데요.
0: 세상에 비가 좀 와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전 세계적으로 가뭄에다가 막 불이 네바다 쪽에도 지금 불이 너무 나가지고 큰일이에요.
1: 이글이글 됩니다. 진짜.
0: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요즘 타이니 하우스 네, 다 정리하고 타이니 하우스 네. 거기다가 이제 바퀴 달아가지고 발통 달아서
1: 여차하면
0: 떠야지.
1: 그럼 그냥 알비를 타고 다니시는 건 어때요?
0: 그것도 맞는 것 같아.
1: 그게 더
0: 짐부터 줄여야 돼. 근데 언제 줄이나 이거?
1: 짐 많으세요?
0: 많이 줄였는데도 있더라고. 많이 더 줄여야 돼.
1: 본인이 생각해서 짐 많다고 생각할 정도면 많은 건데.
0: 아니 많이 줄였어요. 근데 다 버려도 되는 집이야 이제. 아니 뭐
1: 훌훌 털고 가실 수 있어요? 미니 하우스 이런 거 타이니 하우스 아니면 뭐 알비 이런 걸로?
0: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1: 근데 그것도 멋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0: 어떤 여자들이 특히 그 차 안에다가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1: 근데
0: 움직이는 집이지.
1: 아 근데 어디 가시게요?
0: 아니 가는 게 아니라
1: 어디 가시게?
0: 어디
1: 여기 라디오설 앞에 세워놓고
0: 어차피 집도 없는데
1: 뭘 집이 없어 있으시잖아
0: 그냥 떠돌리면서 내 집이 아니잖아. 렌트 내잖아.
1: 그치.
0: 렌트가 너무 올라.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렇게 줄이고
1: 네.
0: 그렇게 무법을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분이.
1: 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0: 아 재미가 아니고 이제 생존이지 이제.
1: 아니 그게 생존이에요? 시원한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0: 아 기후도 있고 네. 재난도 있고 불이 만약에 나면 집 들고 가야지. 너무 많이 갔나요?
1: 너무 많이 갔어요.
0: 아니 나중에는 그렇다 이거죠. 지금 당장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어. 한 10년 후에는 내가 그러고 살면 어떨까 이런
1: 그럼 직접 운전하시면서?
0: 아니 집은 뒤에다 달고 여차하면 들고 갈 수 있는
1: 정급하면 차만
0: 아예 골치 아파. 그냥 텐트 들고 다니자.
1: 아, 그게 낫다. 텐트 아니 네. 남의 나라 건국 얘기하다가 왜 텐트까지
0: 그러니까,
1: 가는
0: 우리
1: 거야.
0: 우리 너무 많이 왔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
1: 아일랜드
0: 음악
1: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0: 위스키 인 더 자.
1: 야 여러분도 아일랜드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이 나니까
0: 아이리시들이요. 영국 사람들이 옛날 위스키를 수탈을 많이 했대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요.
1: 제가 노래 끝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0: 왠지 귀여운 요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 들으니까
1: 뭔가 네. 초록색이 막 떠오르는데요?
0: 네, 네. 어 그러네.
1: 그쵸.
0: 고블린인가?
1: 아, 그런 거 떠오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0: 뭐가 무슨 얘기 있었어요? 무슨 얘기?
1: 아 그거 옛날에 영국 금주령 있을 때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거 네, 네. 그 핍박했잖아요. 네, 못하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네. 그 벨리 이런 데서 산속에서 네. 원래 양조장의 그 기술을 계속 전수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그 위스키 네. 보시면은 이름에 글렌드리치라고 붙은 게 많아요. 그게 벨리란 뜻이에요. 네. 그 동네 어느 양조장 어느 벨리에 숨어있던 그거를 표시하는 뜻이래요.
0: 글렌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1: 그 글렌드리도 네, 있잖아.
0: 네. 글렌이 원래 뭐라더라 호수의 뜻인가?
1: 아니 저거라니까?
0: 뭐요?
1: 벨리?
0: 벨리? 네. 아 벨리라고?
1: 산속에서 벨리.
0: 아 그래서 거기가
1: 그 안에 숨어서 있는
0: 글렌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많구나. 아. 제가 갔다 왔잖아요.
1: 아일랜드?
0: 더블린? 오! 오. 스코틀랜드도 갔다 오고
1: 저는
0: 위스키 투어
1: 북가주에 있는 더블린만 가봤는데
0: 아 그래? 아니 더블린에
1: 위스키 투어 가셨어요?
0: 네.
1: 야.
0: 각 곳곳에 위스키 한 20군데 가실 거야.
1: 가셨을 때 어떤 게 좋던가요?
0: 다 맛있어.
1: 아 진짜.
0: 근데
1: 하긴, 현지 뭐 다 맛있겠지.
0: 아니, 더블린에 네. 한국 식당이 있어.
1: 뭐예요? 서울 식당 뭐 이런 거 있어요?
0: 근데 약간 그 뭐랄까 묘하게 이렇게 변색이 돼서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1: 약간 현지화돼 있어요?
0: 그리고 그 더블린이 왜 그 무슨 젊은이들이 가서 무슨 기업하기 좋은 텍스
1: 뭐
0: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이런 걸로 됐는데 거기 진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서 아, 여기 와가지고 한국 식당을 떡볶이 집이라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1: 김밥집.
0: 그 없더라고 경쟁이. 한국 식당 그때 딱 한 개였어. 그게 한 5, 6년 전?
1: 그럼 아직도 뭐 여유 있겠네. 네,
0: 가볼까?
1: 라면이랑.
0: 근데 차차차는 어떻게 하고?
1: 네? 거기서 현지에 사면 됐지. 현지에 사면 됐지.
0: 그래도 다녀보면 와. 미국만 한 데가 없다잖아요.
1: 그래도 다녀보시니까 느끼시는 거죠.
0: 너무 감사해.
1: 네. 아니 더블린 마음에 든다면 가봐야겠다.
0: 네.
1: 위스키 투어.
0: 저기 보니까 오늘 속보에 클레어몬트의 마더베어 엄마 곰이랑 새끼 곰 두 마리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1: 저 아시는 네. 분이 저쪽 북동쪽인 어디야? 하여튼 네. 뭐 가까운 데 사시는데 거기도 밤에 그
0: 곰이
1: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무슨 어떻게 돼요?
0: 요즘 동물들도 힘들고
1: 그 더워서 그런가?
0: 먹을 게 없고,
1: 먹을 게 없어 그런가?
0: 가뭄이란 물도 없고 이러니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동물들의 서식지를
1: 파괴
0: 너무 파괴하고
1: 맞아.
0: 너무 개발을 했어.
1: 맞아, 다 깎아서 막 골프장 만들고
0: 그러니까 지금
1: 뭐
0: 문제야.
1: 그러니까. 맞아, 그 친구들 갈 데가 없는데 아니 근데 딴 건 모르는데 곰이 나는 너무 무서운 게 밤에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0: 네.
1: 밤에 그 차이년대 파키나 거기를 곰이 다녀요. 쓰레기통 앞을.
0: 근데 곰같이 생겨서 왜
1: 아니 근데,
0: 무서워해.
1: 아니 사람이 이게 설문조사 했는데
0: 네.
1: 남자가요 72%인가가 네. 곰이랑 1대1 싸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2% 남자가
0: 진짜?
1: 진짜로 다 바보지. 근데 저도 72% 중에 하나인데 절대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기는데 얼마나 무섭게 술 먹고 집에 갔는데 곰이 옆에 있어봐. 어떻게 할 거고.
0: 나는 곰이랑 마주쳤는데
1: 1대1로요?
0: 네.
1: 동물원 말고요.
0: 아니 진짜 뻗어 있었어 길에서.
1: 누가요? 곰이요?
0: 곰이 자동차에 치여서.
1: 아 곰이 죽어죽한 게 아니라 미국씨 보고 야야 죽어죽해라.
0: 그래서 제 앞차가 부딪혀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가 그냥 옆에 그냥 박혔어. 그래서 바로 뒤에다 내가 내려가지고 무슨 일 what's going on 그랬더니 옆에 곰이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차에 부딪힌 거예요?
0: 그래서 내가 어머나 코마 이러면서 곰 구경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야 발이
1: 툭툭툭 일어나는 거 아니야?
0: 툭툭툭 일어났어.
1: 아, 간지러워.
0: 그래서 막 얼른 도망갔는데 걔는 이제 비만 오면 글랜델 지금 비 온다는데 비만 오면 쑤시지 이제.
1: 곰이 등치가 있을 거면
0: 집지만 했어요 나 진짜.
1: 그럼 살짝 그냥 간지러웠겠지. 응. 뭐야 이거 이랬겠지.
0: 그래도 쓰러졌어 걔가. 그래서 곰 구경했지.
1: 아니, 난 살다가 곰이 쓰러졌다가 그걸 구경하는데 일어났다는 얘기 처음.
0: 나 진짜. 그래서
1: 아 어느 동네에서 그런 걸 봐요.
0: 아니, 뉴저지. 뉴저지.
1: 아 거기 가래요.
0: 그 한국 분들은 뉴저지라고 안 해요. 뉴저지.
1: 어? 사슴 뛰어다니는 것도 보지 않아요? 밤에 그죠?
0: 그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는요.
1: 네.
0: 그 사슴이. 그러니까
1: 그쵸?
0: 펠리세이드 파크라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서 빅베어 가는 길에 사슴이 한 열댓 마리는 널려 있어요. 다 노경이지. 왜냐하면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대에 그때는 사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랬었어. 아무튼 죄다로 널려 있어서 너무 마음 아팠어.
1: 왜 마음이 아파요?
0: 죽었으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잖아.
1: 아 죽었으니까.
0: 어머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벌써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벌리기를
1: 쓰러진 곰 얘기가 너무 네. 웃긴다.
0: 자세히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 네.
1: 사진 좀 찍지 그러셨어요.
0: 아 그걸 못 찍었네.
1: 그러니까 그거 찍으셨어야지. 아
0: 거기서 배움을 얻었어요.
1: 뭐야?
0: 어, 쓰러져도 차 조심하고.
1: 곰도 사람이 정신... 오면 죽은 척한다 이거. 어,
0: 정신 잃지 말고 기다리자.
1: 서로 죽은 척해 옆에.
0: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웃긴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밝은 모습으로 뵐게요.
0: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안녕.
0: 안녕.
2: UMATIS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어,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4: 새로운 공간,
7: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213-388-7979, 213-388-7979.
16: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톡.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8: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7: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의 긴장은 지나갔지만 주말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이 식곤증과 함께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는 시간일 텐데요. 하지만 화요일 오후는 한 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허리이자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차곡차곡 이렇게 실체로 쌓여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때 우리 삶에 또는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쏟고 있는 그 작은 노력이 오늘 하루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뜻밖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른한 오후 스트레칭 하시면서요, 기지개도 좀 쫙 펴시면서요, 예, 한번 힘을 더 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Our Last Summer 아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훗날 가장 큰 열매가 될 거예요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쵸?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보다는요. 오늘도 충분히 난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멋지잖아요. 그런 확신을 스스로에게 좀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 난 오늘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당신이 믿는 그 확신이 오늘 오후를 아주 기분 좋은 결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쫙 어깨도 펴시고 두 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지개도 좀 켜시면서 예, 화요일 오후 좀 자신감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좀 내려간 듯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예, 어제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 안경 거만과.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 파트너이자 늘 건강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 아주 러블리하십니다.
1: 오늘 날씨가 좀 한풀 네. 꺾였어요. 살짝. 네, 너무 더워서
0: 맞아요.
1: 다들 지치고 그랬는데 아직 8월인데도 날씨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0: 그러게요.
1: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막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또 나와서 또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그 삶을 찾기 위해서 헬스코리아도 네. 가시고
0: 그렇죠. 네. 헬스코리아에 방문해서 마사지 네. 체어 체험도 해보시고
1: 저희가 지금 마사지 네, 체어가 저희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잖아요. H솔루션의 7가지 그 마사지 체어 이제 모델이 딱 구축되어 있는 걸 많이들 아시는데
0: 네.
1: 저희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0: 어?
1: 그 지금 이게 광고도 아직 안 나가고 있고
0: 진짜요?
1: 지금 이제 샘플이랑 이제 몇 대 들여온 상태인데
0: 예.
1: 요거 너무너무 좋아요.
0: 진짜요? 디바 마사지 체어.
1: 네. 디바가 이제 최고의 여신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거 그 바로 아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만큼
0: 그렇군요.
1: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랑 뭐 업그레이드 네. 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0: 예.
1: 조금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모델들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으면서 성능 면에서도 조금 다른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 생각하신다면 꼭 헬스코리아를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헬스코리아는 마사지 체어가 정말 다양해서
1: 네.
0: 다 일일이 체험해보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제품이 모델. 또 나왔다고
1: 네.
0: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왔다고
1: 나왔어요.
0: 하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1: 저도 아직
0: 이름이
1: 분석을 다 잘 못했는데 트로이.
0: 트로이입니다.
1: 네.
0: 트로이 목마를 때 트로이.
1: 저희가 이름 지을 때도 이제 굉장히 네. 신중하게 이제 네. 사장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또 걔만의 그 매력을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좀 그 가죽 느낌이며 H솔루션에서 받았던 다른 모델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것도 있고 취향이 다들 다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마사지 맛도 좀 달라요. 볼의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가서 만나보시면 지금 왜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 모델을 아직 분석을 다 못한 상태인데
0: 오호.
1: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출시가가 가장 착하디 착한 가격이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잠깐 반짝하는
0: 네.
1: 세일가가 지금 스토어에서만 헬스코리아 매장에서만 깜짝쇼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와, 찬스가 되겠네요.
1: 찬스예요. 이거는 LA에 사시는 분들이 네.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죠.
0: 그렇군요.
1: 타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혜택이겠죠.
0: 네.
1: 그러니까 특별가가 지금 잠깐 반짝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장에 가보세요. 마사지 체어 생각하고 계셨다면.
0: 그러니까 반짝 특별 세일가로 구입할 수 있겠네요.
1: 그러면서 뭐 트로이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 7가지 모델도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한 장소에서 마사지 체어를
0: 좋습니다.
1: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네. 다른 매장 가시더라도 꼭 헬스코리아 매장은 지금은 특히 가보시면 너무너무 그 마사지 체어의 스페셜 그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니 이 신제품을 가서 내가 제일 먼저 체험해볼 수
1: 맞아요.
0: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신제품은
1: 그
0: 과연 어떻게 다를까?
1: 네.
0: 오 좋습니다. 이름이 트로이 마사지 체어.
1: 제가 트로이에 대한 네. 뭐 저도 아직 그 매력을 이렇게 발견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트로이는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느껴보시고 가격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0: 네.
1: 가격도 지금 제가 스토어에서 깜짝 정말 반짝 세일 그 착하디 착한 가격도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 마사지 체어의 그 값어치를 느끼면서
0: 네.
1: 그 가격까지 그 혜택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헬스코리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뭐 건강식품
0: 네.
1: 국민보양도 경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시면 그냥 저는 돈을 버시는 것보다 더한
0: 네.
1: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가 돈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 없다. 그건 건강이 최고란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 건강을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1: 네.
0: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좋은 제품들을 또 선보여주고 계시고 마사지 체어도 트로이 마사지 체어 지금 네. 신제품이 지금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헬스코리아 그 스토어에 가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네.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을 체험해 만나는 볼 수 있는 네. 그런 체스가 되겠네요.
1: 이건 정말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가격도 좋게 해준다고 네, 하니까
1: 너무 착한 가격.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들고 계세요.
0: 요거 뭐게요, 여러분? 굉장히 가벼워서
1: 네,
0: 그리고 여성분들 좋고. 뭐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휴대하기 좋죠.
0: 예,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1: 저걸 저희가 얘기할 때 약간 통통한 펜 같기도 하고 뭐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네. 네, 좋아요.
1: 근데 저주파 마사지기입니다.
0: 저주파 마사지기.
1: 치료 마사지기.
0: 아.
1: 그러니까 요게 저희 헬스코리아를 많이 방문하셨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아세요. 딱 보고 저거 터치네
0: 네.
1: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터치가 아닌 터치보다도 업그레이드된 터치2입니다.
0: 네. 터치2.
1: 저희 터치가 이제 단종이 됐어요.
0: 아.
1: 다들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고 찾으셨는데 그 터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터치2.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파로 네. 그 마사지 효과가 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0: 네네.
1: 그 재활치료 받으러 가시거나 이러면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주파 아하. 마사지기 뭐 이래서
0: 네네.
1: 근육 막 뭉쳐있거나 여기저기 통증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몸 안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런 것도 잘 흘러야 되는데 좀 뭐든지 막히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0: 잘 돼야죠.
1: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약한 이런 전류 기운들도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돌지 않으면 우리가 물도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막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혈자리들도 막힌다 그러고 그러면 네네네. 이럴 때 미세한 전류 저주파죠. 우리가 뭐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있는데 이 저주파 마이크로 커런트라 그래서
0: 네네네.
1: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아세요. 요 몸에 흐르는 전류와 가장 비슷한 그 전류를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0: 느껴지죠.
1: 찌릿찌릿한데.
0: 굉장히 미세하게
1: 치료가 되는 거예요.
0: 느껴지네요.
1: 네,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갖다 네. 대시면 그 이렇게. 저희가 넓게 그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찾으라 그러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심하게 좀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0: 아.
1: 그래서 그쪽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면은 그때 그때 네. 풀리는 거고 이게 그 지금도 대고 계시지만
0: 네.
1: 찌릿찌릿하면서 눈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0: 네.
1: 그 전기가 들어갈 때 수축 이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마사지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0: 그렇구나.
1: 뭉친 곳도 풀어주는.
0: 그러니까 뭉친 곳도 풀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런
1: 네.
0: 역할을 하는군요.
1: 그러니까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그럼요.
1: 그리고 손목, 발목, 뭐 이런 목 부분,
0: 통증 있고
1: 등, 허리 모든 부분, 그러니까.
0: 네.
1: 결리고 쑤시고 아파 이러는데 참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0: 네네.
1: 그냥 파스 붙이고 참고 그냥 조금 주무르면서 참고 하는데
0: 네네.
1: 그거보다는 좀 약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요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사용 부위가 목이나 어깨 통증 또 팔꿈치도 할 수 있고
1: 모든 부위.
0: 허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좀 뻑적지근하고 몸이 좀 찌뿌둥하고 통증이 있어.
1: 맞아요.
0: 그럼 그 부위에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1: 갖다 대면
0: 이게 치료 효과가 있군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0: 네.
1: 터치가 저희 이제 터치 1이 있잖아요.
0: 네.
1: 터치 2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딱 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서양의 그 전기로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요법과 동양의 전기치료법 그리고 동양의 침요법 우리가 통증 있게 그러면 침 그 혈자리들 누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고기에 꽂는 것처럼 그 두 개가 합쳐졌다. 그리고 침 맞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0: 그런 원리군요.
1: 네, 너무 좋아하신다고 동서양의 의학이 만나서 완성한 제품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0: 아, 동서양이 만난 이 저주파 마사지
1: 터치2? 네, 치료기.
0: 그런데 치료기.
1: 지금은 저희가 네. 요 터치2만의 또 자랑이 헤드가 5개가 가요. 오. 이렇게 지금 이 카메라에 보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위에 따라서 네. 다르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그란 면적. 이런 거는 얼굴에도 살짝살짝 하시는 얼굴에도 분도 있어요. 해도 미용 효과로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이게 19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한 1, 2 정도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뭐 그 안 맞으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아하. 아니고 이런 이게 모양으로 넓은 곡선 부분 같은 건 이런 걸로 커버하셔도 되고 이런 거 이제 귀 같은 데 목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쵸.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쫙 풀리면서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
1: 그래서 헤드도 다섯 개가 가면서 그냥 돌려서 네네. 빼서 갈아 끼우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리고 터치투만의 또 매력. 그것도 H솔루션이 만들어서 가능한 요게 갑니다. 요거 어머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그거
1: 치료실 그 같은 데서.
0: 네, 치료할 네. 때 그거 이렇게 패치 붙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몸에다 이게. 붙이고.
1: 네모난 정극 젤 네, 패드. 예, 젤 예. 패드인데 여기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0: 어떻게요?
1: 그래서 통증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 강도가. 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이건 그러니까 충전용이죠?
1: 충전용이에요. 그리고 그 USB-C 타입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하실 그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보통 이런 이제 전기 치료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장만을 다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패드 따로, 패드용 네. 따로, 요 펜 스타일로 되어 있는 침용 따로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를 저희가 네.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죠. 이런 제품은 터치2밖에 없습니다.
0: 이야, 진짜 좋나요?
1: 너무 좋아요.
0: 패치까지.
1: 이것도 여분으로 한 세트 더 드려요.
0: 와,
1: 그
0: 진짜.
1: 내장이 갑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충전용이라서 이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너무 좋네요. 간편하고.
1: 너무 좋아요.
0: 그냥 터치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나.
1: 그렇죠.
0: 아, 좀

0: 피곤해. 비행기 타실 때도 그렇고 여행 가실 때도.
1: 운전하다가 잠깐 쉬시면서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0: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목 어깨.
0: 너무 네. 세게 했나 봐. 3.
1: 그게 또 지방이 네. 분포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도 조절이 달라요.
0: 아,
1: 그래서 본인이 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센 거보다는 딱 이렇게 알아요. 본인이 하다 보면 어느 하다 정도 보면. 찌릿찌릿함이 나한테 맞는 마사지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핵심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네. 사이클 모드, 뭐 주무르기, 네. 조이기 모드, 망치 마사지 모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네. 뭐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체형 그 패드도 패드, 주신다고 하니까
1: 이게 진짜 너무 매력적인 거죠.
0: 그거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치료 네.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맞아요. 겁니다. 뭐 한의원에 가도 그거 붙여주더라고요.
1: 네, 네.
0: 그죠?
1: 네, 이제 집에서
0: 예, 네, 근데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내가 뭐 이제 어디 좀 안 좋을 때 내가 스스로 치료할
1: 수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저주파는 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사용하는 걸 권하고 너무 네. 길게 사용하는, 장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3분에서 한 10분까지 그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근데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
0: 잠깐 하는 것만으로도 네. 본인이 우리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군요.
1: 컴퓨터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손을 쓰잖아요.
0: 저는 요즘에 손목이 이렇게 좀 아파요. 가지고
1: 항상 아파요. 저희
0: 그래요?
1: 손목, 발목 또 발목 무리하시는 분들 이제 네. 발 많이 사용하시고 이런 분들 뭐 발 네. 마사지기도 좋지만 네.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강하게 통증 올 때는 그때 풀어주는 데 너무 좋아요.
0: 와 진짜.
1: 저희 터치 원이 사랑을
0: 진짜.
1: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0: 아,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예, 새롭게 나온 이 터치2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0: 예쁘네요. 뭐 휴대하기 간편하고
1: 그리고 예.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은 예. 이것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출시 특별 할인가입니다.
0: 얘도 할인가
1: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잠깐
0: 얼마일까요?
1: 이게 뭐 1개월이 될지 한 3개월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0: 네.
1: 저희 터치가 299불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완판했는데
0: 네네네네.
1: 요거는 저희가 헤드도 다섯 개나 드리고 패드까지 드리잖아요.
0: 네.
1: 200불 할인된 99불.
0: 200불 할인.
1: 놀라운 가격입니다. 아니. 지금 거의 70% 세일 가격. 요거는 이제 특별 그 출시 가격으로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험해 보시고 그러라고.
0: 좋습니다. 가격이 가격. 굉장히 좋네요.
1: 네.
0: 예,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특별가
1: 정말
0: 99불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헬스코리아로 네.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통증 완화에도 좋고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헬스코리아에 가시면은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헬스코리아 매장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1: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네. 몰 네. 마켓 들어가는 그 1층에 오른쪽 입구에 크게 있고요. 그리고 2층은 네.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몰,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다들 네. 아시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여기는 인바운드 떡집 많이 아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오늘 막 헬스코리아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요. 네, 새로 나온 이 트로이 마사지 체어 요거 체험하러 가시는 분들
1: 맞아요.
0: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신제품이니까 가셔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2 와 엄청난 세일가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99불입니다.
1: 네,
0: 이 가격 너무 좋고
1: 가격 정말 좋아요.
0: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을 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패드까지 드리는데
0: 그러니까
1: 네.
0: 이 패드까지 네. 와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확 갑니다. 자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상담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1: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고
0: 네.
1: 항상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한 물건들이나 그 건강을 여행을 위한 먹을 것들을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네. 드리는 곳이 에스코리아니까 망설이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아이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인사회 건강 파트너이자 늘 건강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분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3: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4: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3: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4: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분은 헬스코리아? 두 분께서 비슷한 스타일의 안경을, 아, 멋쟁이 스타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참, 헬스코리아 제품들 이렇게 들어보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사지 체어가, 또 새로운 마사지 체어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름이 트로이라고 합니다. 왠지 트로이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더 선호하는 마사지 체어가 아닐까, 그렇게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마사지 체어 한 대 딱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피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사지 체어가. 그죠? 예. 저도 하나 구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티나 터너 노래입니다. Missing You.

0: of you. I always catch my breath.
1: The 네, Missing You. 티나 터너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지금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깡션의 샹송둥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원곡과 번안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이 클라우드 제롬의 고아 준비를 했습니다. 1969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노래예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1969년에 발표된 곡인데 클로드 제롬이 처음 불렀어요. 아마 들으시면 아, 이 노래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클로드 제롬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조부모에 맡겨져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고요. 16살이 되던 해에 락큰롤 그룹을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뭐 지방의 몇몇 그런 뭐 업소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나중에 그의 매니저가 된장 알베르티니를 만나게 되면서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목소리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좋습니다.

0: 네, 클로드 제롬이 불러준 고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클로드 제롬의 첫 앨범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요, 두 번째로 발표한 앨범이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발표한 키스미는 음반이 100만 장 이상 팔렸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서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뭐 이 노래는 22개 언어로 번안돼서 불려질 정도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발표한 뭐 춤추는 그대라는 노래 6달 동안 인기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대요. 그리고 TV에 향송 소개하는 MC로도 활약한 인물입니다. 뭐 꽃미남 스타일이에요. 목소리도 좋지만 꽃미남 스타일이라서 MC도 보면서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가수 활동을 계속하던 클로드 제롬, 너무나도 안타깝게 악성 종양에 걸려서 병마와 싸우다가 가수 생활 30년이 된 해인 20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음반은 지금까지도 2,500만 장 이상이 팔렸고요.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니요, 지금 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노래를 잊지 못하는 팬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클로드 제롬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가사도 참 좋아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 사랑이란 아침이면 사라지는 지붕 위에 덮인 눈처럼 오직 순간적이라고. 나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지. 인생이란 파랗게 얼어붙은 차가운 한기처럼 매우 짧고 혹독한 시간이라고. 사랑의 아픔을 표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이 노래를 또 번안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습니다. 74년에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세훈 씨가 먼저 독집으로 발표했고요. 얼굴이라는 노래로 한창 인기였던 윤현선 씨가 1975년 두 번째 앨범에 발표한 곡입니다. 앨범이 발매된 이후에 이 노래는 이 젊은 층에서 얼굴 못지않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1: 사랑은 잠시라고.
0: 그런데요, 그 인기가 불행히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권위적인 정부가 이른바 불건전 가요로 규정해서 금지곡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70년대 특히 그때는 금지곡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현선 씨는 이듬해에 이 고아를 제외하고 다음 이 다시 음반을 제작해야만 했다는군요. 근데 가사가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좀 슬퍼요. 70년대의 대표적인 포크 가수로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이 가요계에 다시 이렇게 컴백한 윤현선 씨는 27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대표곡은 얼굴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은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고아라고 얘기했다는군요.
1: 친구도 없어
0: 까마득하게 오래된 추억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클로드 제롬의 고아 또 윤현선의 번안곡까지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부 마무리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많은 분들께서 유머도 올려주시고 또 아주 재미있는 글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의 그런 추억을 좀 감상해 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님께서 이런 아재 개그를 올려주셨네요. 나는 다섯 살이 아니야를 다섯 글자로 하면? 아, 퀴즈인가요? 뭘까요, 여러분? 나는 다섯 살 아니야! 이거를 다섯 글자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난 다섯 살 아니야. 다섯 글자. 5세 아니야. 말 되네요. 5세 아니야. 알아들으셨죠? 5세 아니야. 5세 아니야.

네, 글렌 캠벨 노래였습니다. Southern Night 들어봤고요. 자,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6: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5: 그럼 둘 다 워킹머니.
6: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5: 돈이 필요한 사람도
6: 투자하는 사람도
5: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6: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5: 213-804-9555.
6: 다시 한번
5: 213-804-9555 워킹머니.com.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뭐 당연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라는 말, 예, 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어요. 댄스일 수도 있고 또 악기 연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무엇일 수,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랑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사람은 생기 있어지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사랑에 빠져 있네요. 사람은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0: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네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나나 머스크리가 함께 불러준 And I Love You So. 예, And I Love You So 함께 들었는데요. 참 달달한 사랑 노래죠. 여러분은 뭐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스티브 잡스 말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일을 사랑해 보자. 또 그것도 네, 일의 능률도 더 오르게 되고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잘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뭐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당신이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뭐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춤을 사랑하시는 분들, 댄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댄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네요. 자, 깊은 사랑에 한번 풍덩 빠져보자고요. 네.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작은 재미와 의미를 좀 더해보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상도 훨씬 아마 매력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부. AI 정우 씨와 선미의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꿀팁 정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캐니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디님,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공감해요. 사실 저는 1부, 2부 시작할 때, 이 글이 먼저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사람도 일도 좋아하지 않으면 고역이 되죠. 그러나 좋아하게 되면 행복이 돼요. 나의 정체성이 살아있음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할수 있다면 최고겠지요. 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정말 가슴 뭉클하게 가슴에 와닿네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분이세요. 우리 소피아님은. 어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피드백을 주시는지, 글을 써보시면 참 멋지게 한 권의 책을 뚝딱 써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고맙습니다. 캐니어님, 선미님 안녕하세요. 무더위 건강하시죠? 무더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신나는 노래 한곡 신청합니다. 예, 아이린 카라의 Fame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님도 공감해요. 사실 저는 1부, 2부 시작할 때 선미님 멘트와 거기에 이어지는 소피아님 댓글을 통해 무한 감동을 느껴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 주셨는데요. 저도 감동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정재희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재희님, 이게 얼마 만이십니까? 세상에나, 반갑습니다. 아이쿠, 캐니어님, 아재 개그 삼행시의 귀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정재희님, 자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병 플러스 크러쉬 두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정말 유익해요. 자, 오늘도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도 밝게 나와 계시네요. 덕분에 스튜디오가 환한 것 같습니다.
0: 오늘 고마워요.
1: 날씨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도 오후 햇살은 슬슬 따갑고 나른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딱 이럴 때 귀에 쏙 들어오는 실용 정보가 필요한 법인데요. 네, 오늘은 메디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내년 7월부터 메디켈에 자산 기준이 생긴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준비 안 하면 갑자기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 심사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놓치면 아까운 꿀팁들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0: 오,
1: 선미
0: 고마워요.
1: 씨는 이런 혜택 정보 미리미리 챙기는 편인가요?
0: 사실 미국 생활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문서 관리가 정말 일상의 안정과 직결돼 있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야죠, 당연히. 자, 내년 7월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정우 씨.
1: 메디켈 얘기를 꺼내면 다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좀 달라요. 자산 기준이 새로 생긴다는 게 단순한 서류 한 장 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혜택 받으시던 분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특히 집이 있거나 저축이 좀 있는 분들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0: 그렇죠.
1: 준비 서류도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0: 맞아요.
1: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달라지는 자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어요.
1: 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내년 7월부터는 메디켈 신청이나 갱신을 할 때 소득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됐는데 이제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따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실거주하는 집은 자산 심사에서 빠집니다. 자동차도 한 대는 제외가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외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은행 잔고라든지 투자계좌 같은 금융자산이 기준선을 넘으면 심사에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메디켈 받고 계시다면 지금 자산 상황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중요할
1: 것 같네요. 나중에 갱신 통보 받고 나서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 파악해 두는 게 훨씬 여유 있거든요. 선미 씨 주변에도 이런 상황에 해당될 것 같은 분들 계시지 않나요?
0: 계시죠. 좀 좋은 이 정보니까 좀 미리미리 좀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사실 자산 기준이 생긴다고 하면 다들 내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에만 집중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진짜 함정은 다른 데 있어요. 기준 이하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추면 심사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0: 그렇죠.
1: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다양해서요. 은행 잔액 증명이나 자산 내역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해지환급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서류까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평소에 신경 안 쓰던 항목들이라 막상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산 심사 대상이 신청자 본인만이 아닐 수 있어요. 같은 가구 안에 함께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 자산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가족 중에 이미 메디케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쪽도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본인 자산 목록을 한번 정리해두는 거예요.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나중에 갱신 통보가 왔을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준비가 결국 작은 여유 하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군요. 이 메디컬 리뉴하는 것도 날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내용을 막상 닥치면 좀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메디컬 변화에 대해서 정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네요.
1: 저는 이런 제도 변화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특히 LA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모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받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 허탈함이 꽤 크거든요.
0: 그렇죠.
1: 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가 단순한 제도 안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결국 내 일상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챙겨드리면 좋겠고요.
0: 맞아요. 그렇네요. 정말.
1: 혼자 알고 끝내기보다 주변에 한 번 더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전 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 오늘 집에 가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서랍 하나 열고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요.
0: 네.
1: 내가 지금 어떤 계좌에 얼마쯤 갖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출발이 됩니다. 은행 앱 열어서 잔액 화면 캡처해두는 것도 좋고요.
0: 아하.
1: 나중에 서류 요청 받았을 때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도움이 돼요.
0: 그
1: 다음으로 챙겨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예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실거주 집은 자산심사에서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증명하려면 결국 서류가 있어야 해요.
0: 아.
1: 재산세 고지서나 주소가 적힌 공식 문서 하나 정도는 고지서? 미리 찾아두시면 든든합니다.
0: 어허.
1: 그리고 하나 더요. 어르신 가족이 함께 사시는 경우엔 가족 전체 자산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요. 혼자만 준비할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앉아서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진짜 가족회의 한 번이 서류 뭉치 10장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0: 아하.
1: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다 싶으면 꼭 전문가나 커뮤니티 도움기관에 물어보세요. 이런 제도는 디테일이 계속 바뀌니까요.
0: 아하, 그렇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건 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우리 해피님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컬 얘기 정말 알차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이 키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줄까요?
1: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딱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내년 7월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제도 변화가 생기면 다들 그때 가서 알아봐야지 하시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서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오후 나른한 시간에 잠깐 귀 기울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자산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하는 집은 빠지고 자동차 한 대도 빠지고요. 중요한 건 내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 그리고 서류를 미리 모아두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은 꼭 전문가나 커뮤니티 기관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주변에 이런 얘기 한 번만 꺼내줘도 누군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선미 씨도 오늘 방송 듣고 떠오르는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0: 그럼요.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서로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계시면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가르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가나 커뮤니티 기관에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디컬 얘기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이런 제도 얘기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미 씨 덕분에 편하게 풀 수 있었거든요.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준비할 여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한테 그 한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하. 정말 고마워요. 그렇죠. 해피님들께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정우 씨,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

네, 내년 7월부터 메디컬 이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준비 서류, 또 자산 심사 대상, 구체적인 꿀팁 정보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AI 정보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이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이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이사, 한국 장이사 하는군요.
6: 한국 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청소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학과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캐니언님께서 아이린 카라 노래 Fame 청해 주셨어요.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린 카라의 Fam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아이 정호 씨, 땡큐예요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꿀팁 정보라고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이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 이민 EB1A 그리고 EB2 이 비자가 기각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취소 사례 대다수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이 국적자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콜롬비아 서부에서 오늘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3명이 숨졌습니다. 이 진앙은 인구 약 4,800명의 소도시 산호세 델 파마르로 이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입니다. 이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지난 10년 사이 콜롬비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를 가로지르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이 태평양 판과 북미 판의 경계를 따라 1300km에 걸쳐 뻗어있는 대규모 단층입니다. 이 단층에서는 평균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왔는데 마지막 강진은 1857년이었습니다. 이미 그 주기를 훌쩍 넘긴 셈입니다. 이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에서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89살 노인과 친분을 쌓은 뒤 이 암호화폐 계정을 통해 9만 7천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26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은퇴 남성들의 지역 조찬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시미밸리 주민 윌리엄 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금융 기록에서는 80여 차례에 걸쳐 9만 7천 달러 이상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금은 리가 소유한 계좌와 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네. 홍진영이 불러준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신 고소민 삼행시를 읽으면서 절로 입이 귀에 걸리게 됩니다. 아, 고소민이 삼행시,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제 입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 이분은 진짜 천재적인 그런 이 삼행시 귀재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멋있게 할 수가 있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삼행시 읽기 전에요. 정재희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요즘에 남가주 한글학교 봉사일에 조금 바빠요. 저번 주에 남가주 선생님들 200명 정도의 세미나에 다녀오셨다고. 와, 진짜 이 배움의 열정 대단하십니다. 얼바인 베델교회 한글학교 선생님들 이세교에게 대단한 정성. 와, 와, 이렇게 감탄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한글 학교 이 어린 2세들,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와, 정재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시네요. 네, 전부 다 정재희님 좋은 일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고소민님 삼행시 제가 제 입으로 쑥스럽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고선미님, 예, 고 운을 띄었어요. 고선미님,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선비님. 아, 이건 아니다. 일단 뭐 삼행시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 고 높을고 높은 산 높은 곳에 산 정상에 올라와서 야호 하고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아, 선. 선 앞에는 결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미. 아름답고 멋있는 경치가 마치 파노라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네요. Wonderful, beautiful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그죠? 뭐 어떻습니까? 좋은 걸 어떻게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예, 켈리님 어서오세요. 반가요.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엄지척 올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오늘 어색해가지고 제 자신이 어색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 그냥 봐주세요 오늘은. 정재희님 앞에 삼행시 보낸 거는 못 봤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엄청 신나고요.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걸 느끼고 우리 2세 아이들에게서 저도 젊은 기, 스피릿을 받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재희님. 아, 한글학교 선생님. 와, 최고십니다. 짱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 삼행시 감사드려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 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5: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6: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7: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8: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9: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0: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8: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9: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8: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지블 이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재희님, 캐니어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예, 조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 예,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예,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예, 카톡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를 좀 오늘 볼까요?

자,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뭐 한낮 야외 활동 시 3시까지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시고요. 수분 섭취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눈과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5분경,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2분경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5원 90전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1410원대 초중반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세는 미 고용지표 둔화 영향으로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온수당 44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 영향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6% 내린 7753.11,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0.3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가스값 AAA 기준이에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갤런당 5달러 40센트에서 5달러 80센트 선입니다. 인랜드 에어리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는 갤런당 5달러 30센트에서 5달러 70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코나 샘스클럽 등의 회원제 주유소는 평균보다 20센트에서 40센트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요. LA 도심 일부 일반 주유소나 프리미엄 유정의 경우 뭐 6달러에서 7달러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뭐 실제 가격은 주유소 브랜드라던가 위치, 유종 그리고 결제 방식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듣고 계십니다. 잠시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신나는 시간,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 그럼 둘 다 워킹머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 투자하는 사람도
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 213-804-9555
2: 다시 한번
1: 213-804-9555 워킹머니.com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미 반이 지나서 오후 3시니까 아이고 숨이 턱턱 차게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랑하는 자식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겁도 없이 이민 가방에다 가족들하고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빵빵거리고 돌아다니고 배짱 있게 다니는 게 우리가 뭐 잘나거나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저 가족 하나 지킨다는 그 사랑의 힘, Power of Love. 아, 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Power of Love의 다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셀린 디옹의 Power of Love.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한국말로 사랑의 힘이라고 굳이 표현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방송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 말했다시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모든 함께

함께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마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점심 대강 먹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뭐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자, 오늘 선곡해 보았고 순철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정신이 번쩍.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흐를까 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참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마디로 이번 일주일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철님 덕분에 기운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H님 휴가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아 티셔츠 꽃 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TK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월요일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운나시는 건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매주 월요일 자 파워 오브 러브에서 파워 스포츠 아 우리 최세영 의원님 오늘 또 아마 보따리를 한 움큼 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이 귀팅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수 쳐주시고 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대구도 많이 덥죠?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 화면 보시죠. 우리 파워스포츠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여러분 사실이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첫 곡으로 팝송을 많이 안 틀어요.
1: 그렇죠.
0: 주로 한국 노래 트로트 많이 신나는 거 트는데 우리 위원님 추천 덕분에 파워 오브 러브 멋있게 시작했어요.
1: 아, 그렇죠?
0: 아, 너무 멋있었어요.
1: 파워 오브 러브, 파워 스포츠.
0: 네, 그러니까요.
1: 파워 있는 월요일.
0: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물론 위원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셨지만 사랑의 힘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오늘도 네. 그렇게 살고 있고요.
1: 그럼요.
0: 예, 그게 네. 우리네 인생이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뭐 선곡을 미리 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파워스 오브 러브 한번 듣고 싶다.
0: 아.
1: 근데 왜 이거가 듣고 싶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는 꼭 남녀간의 사랑만 이야기를
0: 그렇지
1: 않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0: 아이, 안 그래요.
1: 아닌데 오늘 네. 제가 여기 오는데 핸드폰 벨이 올려서 보니까 네. 카톡에 사진이 왔어요.
0: 네.
1: 근데 우리 손주 녀석이 그 기저귀를 떼었다고
0: 아~
1: 그러면서 전화를 해갖고 I love you 그러는데 아 이거 뒤집어지겠다.
0: 그러니까 그 맛에 그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1: 그러면
0: 우리가 사는 이유가
1: 갑자기 사는 그런 삶의 이유를 더 알게 됐고.
0: 그러니까요. 지금 뭐 힘들고 지금 지치죠. 사실 더워 죽겠는데
1: 맞아요.
0: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1: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0: 네.
1: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0: 네네.
1: 사실 그 스포츠 소식이 특별하게 여러분께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요.
0: 예, 예, 예.
1: 다저스가 지금 뭐 죽쓰고 있고.
0: 아, 근데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1: 그래도
0: 마지막 이제 힘 비추고 하느라고.
1: 지금 다저스가 더위를 갖다 삼복도일 다 먹었어요.
0: 다 먹은 거.
1: 한번 빼놓고 예. 실패를 했어요.
0: 예,
1: 최근에.
0: 예, 예.
1: 그래서 이게 똥꼬집 다저스 감독이
0: 네.
1: 이튼 특급 마무리 데려왔는데 디아스가 아 부상해서 돌아왔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이게 한방 맞으면서
0: 예.
1: 역전포기 도 맞고 블론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아무튼 그 스포츠 얘기가 특별히 볼 게 없는데
0: 어저께인가 겨우 2-1로 이긴 거 같은데
1: 어저께
0: 오래간만에
1: 어제 그렇지 어저께 그저께죠.
0: 아, 그저께
1: 어제는 4-2로 또
0: 그렇지.
1: 깨졌고
0: 네.
1: 근데 보니까 이 투수 믿었던 너블레스키도 무너지고 그래서
0: 네.
1: 지금 뭐 다저스 팬들은 조금 실망한데 조금 전에 그 우리 권희 씨가 얘기했듯이 다저스가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0: 그럼요.
1: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일단은 서부지구 1위는 굳게 지키고 있는데
0: 네.
1: 70승 48패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틀란타가 71승 47패. 그 다음에 밀워키가 74승 44패. 이게 다저스가 오히려 쫓아가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아마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에서 맞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저스도 자꾸 잘못하면 무너지면
0: 아니
1: 큰일
0: 근데
1: 납니다.
0: 뭐 보셨겠지만 저 느낌에는 포스트 시즌에 아무리 100승 해봐야 올라가자마자
1: 그렇죠.
0: 죽으면 꽝이에요.
1: 그래. 맞습니다.
0: 네. 역시 그래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시작서부터 게임이 달라요.
1: 가을 야구죠.
0: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1: 그렇죠.
0: 벌써 치는 게 달라요.
1: 작년에
0: 네.
1: 작년에 그 토론토전 생각을 해보세요.
0: 아, 그러니까요.
1: 소름 돋잖아요. 네.
0: 사실은 원래 패턴대로면 다저스가 훨씬 더 일찍 무너졌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무너질 만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승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1: 죽었나 보면 살아나고
0: 그런 것 같아요.
1: 죽었나 보면
0: 예,
1: 살아나고
0: 예,
1: 그러는데
0: 예, 예.
1: 다저스가 잠시 오늘부터 이제 샌트루이스인가 거기하고
0: 네.
1: 3연전을 벌리게 되는데
0: 네네.
1: 아무튼 다저스 힘내기를 바라고
0: 네네.
1: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졌어요.
0: 그게
1: 좀 문제다는 생각이
0: 좀
1: 들고
0: 이겨가야죠. 예.
1: 이게 사설이 너무 길었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LAFC는 뭐 손흥민이
0: 뭐 그냥
1: 예,
0: 굳건히
1: 그냥 7번
0: 꾸준하게 가고
1: 넣었어요.
0: 있고
1: 근데 예. 일단 팀은 1-0으로 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물론 이건 리그 경기가 아니지만
0: 아니죠.
1: 리그스라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1: 아무튼 하고 있고 후반에 23분에 교체를 해줬어요.
0: 네네.
1: 그리고 아무튼 체력 저하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LAFC 게임 돼야죠. 그다음에 리그컵 돼야죠.
0: 그러니까 감독이 나름대로 조절을 잘 시켜주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번 월드컵 앞두고도 그렇게 혹살 당했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0: 글쎄,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또 뭐 돈값을 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1: 그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0: 네.
1: 이제 뭐 꽤 오래됐잖아요. 파워스포츠 언지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최세영이는 도대체 무슨 스포츠를 했길래 파워 이런 스포츠 해설을 하나 궁금해 하시잖아요.
0: 여러분 얘기했는데 럭비라고.
1: 여러분 얘기했죠. 럭비. 럭비. 원래는 예. 이제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1: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P 중학교에서 네. 럭비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뭐 내 살아온 스토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P 고등학교 감독 선생 얘기를 할게요. 배제.
0: 아, 배제. 배제. 옛날에 배제하고 양정이잖아요.
1: 최고였죠.
0: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네, 그런데 예. 배제 중학교에서 주장까지 오고 준우승을 두 번 했어요. 팀도 제대로 재건이 안 된 상태에서.
0: 네네네.
1: 야, 참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배제 본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때 고등학교 감독 선생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사실은 금수저였다가 은수저였다가 네네. 흑수저가 되어 있었어요.
0: 예, 예, 예.
1: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근데 그 선생이 된 작자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네네.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네네네.
1: 아들은 아마 뉴욕 어디 산다고 들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아버지를 그 이 화병으로 다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신 분을
0: 네네.
1: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0: 예.
1: 본교에 진학을 하려면
0: 예, 예.
1: 돈을 좀 내놓으셔.
0: 예.
1: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
0: 그렇지.
1: 난 돈 내고 우리 운동선수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하고서 배제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이건
0: 그랬구나.
1: 동기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0: 네네네.
1: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양정에서 저를 잽싸게 데려갔죠. 그것도 장학생으로.
0: 네.
1: 그러니까 양정으로 옮기게 된 동기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선 뭐 제 이력 같은 얘기인데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어요.
0: 아 근데 당시만 해도 뭐 저는 좀 아랫세대지만 굉장히 심했습니다.
1: 굉장히
0: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도
1: 그렇죠.
0: 심한 걸 많이 봤어요.
1: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가 전승을 했어요. 28전 27승 1무.
0: 네네.
1: 대단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0: 네네.
1: 그렇게 우승을 하고 잘했고 베스트 멤버로 뛰다가 고3이 딱 됐는데 고3 졸업생이 12명이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럭비는 주전이 15명이 오는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지금은
0: 예.
1: 물론 멤버 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0: 그렇죠.
1: 참 멋있겠어
0: 예.
1: 운동도.
0: 예, 예, 예.
1: 근데 멤버 체력 인질이라는 게 럭비에는 없습니다.
0: 그래요?
1: 아까 대구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0: 예.
1: 대구는 제가 시합하러 가끔 갔어요. 대구 중앙상고 지금은 상원고등학교로 바뀌었고
0: 네.
1: 근데 대구 상고고도 시합으로 대구가 럭비가 원래 강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양정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 사실 왼발킥은 잘 못하거든요. 오른발잽이라.
0: 예, 예.
1: 근데 중요한 포지션을 맡은 사람은 축구로 말하면 뭐 골캐터라고 그래야 되나?
0: 그렇죠.
1: 그런 사람은 좌우발을 다 써야 돼요. 특히 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내가 고3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왼발 킥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0: 네네.
1: 오른발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저 뛸 수 있는 10번을 좀 남발 달라 그랬어요.
0: 네네.
1: 근데 코치라는 사람이 10번 출신이에요.
0: 네네.
1: 그때부터 이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야, 너 그냥 뛰어.
0: 예, 예.
1: 이름은 김모 코치인데
0: 예, 예.
1: 지금 그분 아마 잡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자, 왜 맞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골키퍼 출신 감독이야, 코치야. 그러면은 골키퍼에 대해서는 박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당연하죠.
1: 그러니까 골키퍼의 네. 그 실수하는 장면이
0: 네.
1: 딴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공격수나 수비수가 하는 것보다 훨씬
0: 네네.
1: 빨리 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밥이 됐어. 그래서 딱 그러고서는 이제 졸업한 12명을 채우니까 팀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쉽게 얘기해서 다저스가 많은 선수 다 내보내고 잔류간 선수 가지고 꾸려나가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나갔다 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맞고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맞고 연습할 때 맞고 이게 맞는 게 보통 맞는 게 아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람이 그날도 연습을 하다 좀 실수를 했어요. 연습하다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0: 예, 예.
1: 이렇게 숙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자로 머리가 일로고 그러면 배가 보이잖아요. 그 배를 그냥 퀵을 하더라고요.
0: 아이고 그건 좀 안 좋은 건데.
1: 전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즘 그 우리 후배들하고 친구들은 뭐 별로 안 만나니까 후배들 여기서 미국에서 만나면은 그때 장파일 되는 줄 알았대.
0: 그러니까요.
1: 그러고서는 그냥 쓰러졌는데 엄살 부린다고 밥더라고요. 참 그 나에 대한 그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지, 뭐 있었겠죠 아무래도.
1: 엄청 그랬어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덕분에 좋은 거 하나는 있었어. 나중에 군에 가서 빠따 치잖아요. 빠따 치고 이 패는데 네. 그거는 껐다 없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기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매를 잘 만져? 그래서 나는 맞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그 정도로 맞았는데 진짜 이게 자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학폭 그 이재영 자매 배구 선수
0: 네, 네, 네.
1: 그 두가 이제 이 두 선수가 배구 선수인데. 강구에서 국대도 잠깐 하고
0: 예, 예.
1: 잘했거든요.
0: 예, 잘했죠.
1: 근데 학폭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잖아요.
0: 그럼요. 예, 예.
1: 근데 지금 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안 받았고
0: 둘이 같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1: 예, 갔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0: 예, 예.
1: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럭비 팀을 관두고 뭐 학교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에서 못 뛰다 보니까 내 자리가 아닌 자리로 바꿔주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어차피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0: 네.
1: 팀이 뭐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묵사발이 나고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때 좋은 대학 간 친구가 거의 없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랬는데 아 이거 목이 메일라 그래.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제 운동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아. 제가 하와이 살 때
0: 예.
1: 하와이 살 때 골프 관련 일을 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1: 근데 그전 얘기는 필요 없고 그랬는데 그 하와이 살 때 그 SBS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골프를 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골프를 좀 그때는 좀 잘 쳤거든요. 지금은만 제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부터 형편 없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분들하고 골프를 쳤는데. 잘 치고 이 조크를 잘했어요. 농락 어디 가든 막히잖아요. 골프장에 되는 거.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입담이 좋은데 우리 SBS에서 골프 해설자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풀타임은 아니고 파타임으로
0: 네네네네.
1: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SBS 금요 골프라고 있었어 그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0: 네.
1: 그때 유협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아나운서였고.
0: 네네.
1: 문기수 프로라는 사람이 해설자였는데 그 옆에다 날 넣고서는 오늘은 주로 최세영 씨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화진 PD라고 KBS에 있던 사람인데
0: 네네.
1: 그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 스튜디오를 꼭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은 뉴스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0: 네,
1: 그런데
0: 그렇죠.
1: 희한하게 내가 엔진낸 게 아니고 문기수 프로하고 아나운서가 엔진을 내더라고.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그게 이제 카팔루아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마우이 카팔루아 섬에서 일어나는 경기니까 너무너무 그 잘하는 코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대본에 우리가 지금 골프 채널을 생길 것 같다. SBS가. 그래서 그 골프 채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골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스포츠도 관심이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고
0: 네.
1: 골프 해설도 재밌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그 골프 아까도 뭐 너무 판박힌 얘기보다
0: 네네.
1: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저는 골프 해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
0: 네네.
1: 그럼 그거 중계 방송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얘기를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미국에 살았고 하니까
0: 예, 예,
1: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고 지금 열리는 곳이 포도밭이 많은 곳인데 이 코스가 좋은 이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얘기하네 밤에 골프 하면은 조용하잖아요. 골프 해설이라는 게 그래서 골프라는 게 원래 잠 오는 중계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90몇 년도야 아유, 이제 98년도인가?
0: 네네.
1: 아니야,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캔서에 걸렸어요. 목 캔서 그것도.
0: 아이고.
1: 그 왼쪽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스포츠 해설을 골프 해설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완치가 됐어요. 물론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문을 들이는 곳이 라디오 서울이었어요.
0: 아,
1: 그랬구나.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라디오 서울과 이제 스포츠 해설을 네네. 처음에 골프 해설만 했죠.
0: 네네.
1: 그때 아마 파워 스포츠였을 거예요. 아니 파워 골프.
0: 아 예.
1: 이영돈 씨가 그때
0: 이영돈 씨가 예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지내다가 전체적인 그런 스포츠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뭐 스포츠를 매주 하기도 어렵고
0: 예,
1: 하니까
0: 예, 예.
1: 골프에 나가서 아 그때 KBFT인가 그 TV도 했어요. 그 라디오 서울에서. 그래서 두 군데 다 뛰었거든요. 하나는 매일 스포츠 해설을 했고
0: 네, 네, 네.
1: 한 번은 골프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게 참 방송하는 사람들은 끼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뭐 노래하면 노래하는 사람
0: 아, 그럼요.
1: 끼가 있듯이
0: 예.
1: 좀 시간이 되면은 꼭 이 방송을 하고 싶어요.
0: 아 그럼요. 그게 그 DNA가 그게 있어서 그래요.
1: 그렇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제가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파워스포츠 진행을 하잖아요. 월요일마다. 사실 뭐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연히 그 KBS에서 KBS에서 TV 해설위원을 해설자를
0: 아, 그렇게
1: 뽑는다고 공모를
0: 예,
1: 했어요.
0: 예, 예.
1: 이건 그냥 뭐 인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러면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편성국장이 아우 뭐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라디오 서울에서 진행자로 계시던 뭐 여자분이
0: 아
1: 얘기를 할게요. 차차차 하시는 분.
0: 아 예.
1: 그분이
0: 예.
1: 추천을 했어요.
0: 아 우리 탱자 씨.
1: 물어보니까 아, 탱자 씨가 아, 스포츠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0: 아
1: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1: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사장님 면담까지 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콘텐츠 계약이 끝나면은 그 파워 스포츠 해설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나이에
0: 네.
1: 나이도 제가 꽤 많고
0: 네네.
1: 나이는 밝힐 수 없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네.
0: 네네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공모로 바뀌었다는 거야 다시.
0: 아, 예.
1: 전 다 됐는지 알고 의상도 사고 그랬다고.
0: 네,
1: 근데
0: 네.
1: 오늘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
0: 아 글쎄 어떻게 다
1: 공교롭게
0: 보니까 또 제가 또 꽃무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갖고 이제 TV에 맞는 옷까지 다 사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시간 아직 있네. 5분만
0: 예,
1: 더 할게요.
0: 예예. 예.
1: 아 이게 야 내가 그냥 서둘러나 보다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너무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공개 채용을 안 오게 되면은
0: 아.
1: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어디 어디에 광고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웬일이시냐고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때 아니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 보나마나 선생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KBS에서 매주 금요일 KBS 아메리카에서 방송되는
0: 네.
1: 뉴스 시간 8시 뉴스 시간에 금요일 말미에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된 동기예요.
0: 아 그랬군요.
1: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0: 네.
1: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뭐 항의 받은 것도 없고
0: 네, 네.
1: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나에 대해서
0: 아.
1: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0: 아까
1: 했어요.
0: 아까 그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때 학폭 시절에
1: 네.
0: 저는 뭐 조금 아래지만 저도 중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좀 그 치열했던 그 세대를 살았거든요.
1: 네.
0: 거의 매일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1: 매일 살았어요.
0: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 선배들한테
1: 그렇죠.
0: 맞고.
1: 똑같은 얘기예요.
0: 괜히 저 이거 완장 차고 와서 이유 없이 때려요. 각구멍이라고 그러지 그때 각구멍.
1: 각구멍.
0: 그 궁뎅이가 피멍이 안 들 날이 없어요.
1: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네. 만리동에서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지금은 그 학교가 목동으로 옮겼는데
0: 예, 예.
1: 그 학교 얘기하니까 요번에 그 가을에 9월 17일인가 5대 사립이 있어요.
0: 네네.
1: 양정 배재 휘문 중앙 보성. 요거를 예전에는 5대 사립이라고
0: 그랬죠.
1: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친성 골프 대회가 있어요. 그 관련된 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0: 예,
1: 이야기하는데
0: 예, 예, 예.
1: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정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들에 대해서 억수로 맞았어. 근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0: 아, 그래도 뭐 소용 없어요.
1: 뭐 소용 없어.
0: 아니 뭐. 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 세계사 선생인가 세계사 그 6.25 때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못 외운다고 맞았어요. 그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면 아직도 보세요. 미영옥회 뉴타벨콜 룩핏 이남 그네터프 이 16개국을 앞자를 다 외웠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1: 그거를 공 못했으니까 맞을만 했네. 뭐.
0: 그래서 원래 저는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니다 국민학교를 갔어요.
1: 노란.
0: 예. 그 노란, 당시에 남산에 가면 어린이회관이 있어서 네. 우리는 수영 클래스가 있었어.
1: 런치박스 갖고 댕겼지.
0: 예. 그래서 수영을 배워서 원래 수영을 좋아하다가 네. 중학교 넘어갔는데 안 두들겨 맞으려고 동북을 갔어요. 추첨해서.
1: 그 축구 있는데.
0: 예, 동북 아닌 배제인데 배제 갔으면 제가 뭐 야구를 하든지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아니면 럭비 쪽으로. 동북 가니까 축구를 했는데 동북은 또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1: 어,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0: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초단을 다 따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유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YMCA 사범이었어요. YMCA를 따로 또 다녔어.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때리는 것보다 유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빠른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추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뭐 두들겨 맞지는 않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시절을 다 지난 게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라면
1: 이해가 가죠.
0: 누구나 다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고
1: 근데 많이 맞았어요.
0: 쌈깨나 좀 그 하고 그랬을 거예요.
1: 네. 저는 고3들한테도
0: 네.
1: 이게 돌아가면서 엄청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11번 윙을 봤는데
0: 네네.
1: 12번 센터의 패스를 이상한 볼을 자꾸 줘요. 나는 14번 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른발 제비니까. 근데 왼전 왼발 제비가 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갖다가 내가 왼발이 없다는 그런 죄로 왼쪽 윙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놓치면 또 그냥 들킬질 날라오죠. 시합 나가서 자기가 죽은 볼 주면서
0: 그럼요.
1: 상대방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을 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놓쳤다고 두드러 맞죠. 하여튼 아유 얘기도 아직 싫어.
0: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로 뭐 운동 하다
1: 재미로
0: 보니까
1: 얘기했어요.
0: 운동하는 선배들 따라다니면 우르르 다니면서 쌈질도 해야 돼. 그 대신 폼은 좀 잡고 나였죠. 유도부 형들하고 다니.
1: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2년 선배들도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0: 아, 못 건드리죠.
1: 왜냐면은 럭비 네. 선수가 한 30명 되거든요.
0: 아, 그 운동
1: 그래서 누구 하나 맞았다 그러면 30명이 저 출동해. 네. 그거 하나 좋았어.
0: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YMCA 가방 있어요. 그게 멋있어서 그거 메고 다니면 폼 잡느라고 의시되고 그러고 다니던
1: 맞아요.
0: 그런 시절이었죠. 아, 이거 오늘은 참 또 추억의 또
1: 학폭 얘기를 학폭 얘기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은 다저스가 정신 차려야 되고
0: 네네.
1: 일단 또 제가 기회 되면 꼭 스포츠 아니더라도
0: 아 그럼요.
1: 제가 겪었던 이야기
0: 아니 얼마든지 그게 더 사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현장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0: 네.
1: 또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여러분께 또 매주 월요일날 나오니까
0: 네네.
1: 또 다음 콘텐츠를 생각해가지고
0: 그럼요.
1: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산은 변함없이 잘 되죠?
1: 잘 돼요. 산 그거 지금도 뭐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앞에 정육점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고
0: 예, 예.
1: 아이스크림 샵도
0: 예, 예.
1: 끝나가고 있어요.
0: 또 뭐 우동집도 한다면서요?
1: 우동집은 이쪽 옛날 산자리에서 그래서 아무튼
0: 그랬구나.
1: 상당히 바쁜 나날입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아니, 시간
0: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1: 알았어요.
0: 아, 옛날 얘기했잖아요.
1: 맞습니다. 맞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0: 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TK님, 꽃무늬는 대만에 가서 사온 게 아니고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멋지게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이쁘다 그러시네요. H님 감사합니다. 묵사발, 아이고 생각나는 음식이네요. 너무 좋죠. 묵사발 오늘 어떻게 최세형 의원님하고 블랙앤와이스로 이렇게 세트가 됐어요. 네, 꿈의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리라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TK님 예전에 겨울 산악회 가서 전철에 내려서 묵사발 먹고 눈이 쌓인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여성 회원이 아 미끄럽다고 한 후에 제 손을 잡더니 넘어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넘어지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이 넘어지면서 밑에 깔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군요. 묵사발 됐거든요. 아 그래서 묵사발 먹고 묵사발 됐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눈이 오면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예, 덕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눴습니다. 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여러분을 찾아가네요. 크레이지.

네, 정말 촉촉하고 달콤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블리 보이스 피아노 같이 굴러간다고 H님. 아, 꽃무늬 겁나게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자,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가 되면은 글쎄요, 저는 매주 드는 생각인데, 아이고 벌써 월요일이네, 언제 또 주말까지 가나, 이런 그 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아주 빨리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가닥 후가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엔 또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아, 제목이 재밌죠?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0: 네, 재밌는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참 재밌죠? 이 노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묵사발 얘기하니까 그 묵사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억만징창이 되면 묵사발 됐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냉국에다가 도토리묵을 넣어가지고 오이 좀 썰어놓고 묵사발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 있어요. 웨스턴하고 일가 쪽 가면은 그 불고기 파는 집인데 그 집 가면은 그 밥 먹기 전에 그 묵사발을 이렇게 주고 따로 오다할 수 있어서 김도 좀 썰어놓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국방부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고 미국에서도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죠.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김수희씨 너무 잘하는 가수고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묻혀진 흙 속에 진주 같은 노래가 있고, 아마 이 노래를 우리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누가 또 발굴해서 이 노래를 가지고 경연대회에 나아간다면 굉장히 또 그 어떤 역주행을 할 찬스가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김수희라는 가수의 색깔을 제대로 짙게 내준 그런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왜 이 노래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고 아쉽다.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AM 1050
9: 라디오서.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아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는 그런 시간. 저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는 항상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옛날의 추억들을 더듬어 보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음악과 함께 추억으로 가는 그런 여행.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매주 화요일 날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저 라빈 씨, 고니 비니 한 술 더 떠서 아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절 추억들을 팡팡 뽑아내는 그런 좋은 시간. 오늘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단체 카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옛날에 했던 알바 얘기, 아마 지금 거의 모든 애청자분들께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알바 얘기, 저도 한두 개 있습니다. 오늘 좀 끄집어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해서 모자르면 내일까지 한번, 아니죠, 다음 주까지 한번, 내일이 아니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0: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그땐 그랬지 들으셨죠? 자, 꼬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그땐 그랬지 라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0: 뭐 한 주까지는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 뵙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뭐했지? 그냥 잘 지냈어요.
0: 혹시 주말에 마켓 가셨어요?
1: 주말에 마켓 안 갔어요.
0: 아, 안 갔구나.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주에 마켓 얘기 좀 했잖아요.
1: 네. 네. 네. 어떻게 뭐 하셨어요?
0: 저도 그냥 다람쥐 같이 똑같이 살았어요.
1: 또 유튜브 특별히 음악
0: 다른
1: 들으시고?
0: 게 없어요. 네, 음악 들으시고 네. 많은 지인들 만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요일 날 그 라벨 색스폰이라고 여기 네, 장단장님 네. 모임에 끝나면 꼭 회식을 해요.
1: 네.
0: 삼겹살 얻어 먹고
1: 마켓 가셨어야겠네.
0: 저는 뭐 안 가도 돼요. 가서 얻어만 뭐 기대서 먹으면 되니까 저녁 한끼 해결이 되니까.
1: 아, 네. 네.
0: 그럭저럭 지냈어요.
1: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0: 네. 자. 앞서 예고해드린 이번 주는 사실 그 주제가 너무 커서
1: 네.
0: 우리가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1: 네.
0: 사실 미국에 처음 와서 누구나 물론 뭐 제대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알바를 안 했던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1: 그리고 뭐 투잡, 쓰리잡 기본이었고
0: 예, 예. 그때 네. 닥치는 대로 했었고
1: 네.
0: 잠깐 시계를 80년도 초반 중반으로 가면 당시에 저 남자 같은 경우는
1: 네.
0: 청소업이 굉장히 LA는 유행이었어요.
1: 근데 언제 그럼 미국 오신 거예요?
0: 80 처음에 온 건 유학 온다고 82년도에 왔다가
1: 82년도, 네.
0: 86년에 나갔다가 네. 91년에 다시 이민 온 건 90년도에 왔어요.
1: 그럼 그때 나이가
0: 그때는 뭐 20대 초반이었죠. 80년대.
1: 애기시네.
0: 네, 그래서 네. 이제 부모님 잘 둔 덕분에 유학 간다고 공부하러 왔는데
1: 네.
0: 누구나 다 알바를 했어요 그때는.
1: 네네.
0: 근데 알바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1: 그 당시는
0: 네. 유학생들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1: 네.
0: 저희도 소셜을 주는데 네. 일 못한다는 소셜을 줘요.
1: 일을 못해.
0: 예예. 유학생 때.
1: 네.
0: 그런데도 한 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캐시 받는 일.
1: 네네.
0: 그게 대표적으로 청소 일이 가장 많았고.
1: 아 그래요.
0: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이민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1: 네.
0: 열쇠꾸러미를 차고 다니는 남자분들이
1: 네.
0: 부자예요.
1: 네. 네.
0: 그 건물의 청소권을 그런지 돈 주고 매입을 해서
1: 네.
0: 좀 잘 되는 데는 막 몇 배 오르고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1: 그럼 청소를 하신 거예요? 첫 알바가?
0: 그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하청을
1: 네.
0: 주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마침 또 제가 여기 처음 오게 된 게 저희 막내 이모가 여기 이민을 살아서 그 집에 처음에 기거를 했는데
1: 네.
0: 막내 이모부님이 또 그런 청소업을 하셨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그 막내 이모부님 그 일하는 그 청소 회사에서
1: 네.
0: 일을 맡아서
1: 이렇게 연결돼서
0: 그렇죠. 네. 했는데
1: 네.
0: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보통 청소라면 다들 퇴근하고 나서
1: 네네네.
0: 뭐 책상 이렇게 좀 털어주고
1: 네.
0: 휴지통 비워주고
1: 네네.
0: 하는데
1: 네.
0: 저는 화장실만
1: 아이고야.
0: 했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엔 뭣도 모르고
1: 네.
0: 지금도 유니온하고 올림픽에 보면 지금은 없어요. 저 독도 스시 있던 빌딩이 있어요.
1: 네.
0: 그 빌딩이 그때도 있었어요. 거기가 첫 알바 장소였어요.
1: 거기 지내실 때가마다
0: 네, 감회가
1: 새로워요. 네.
0: 왜냐하면 첫날 갔는데
1: 네.
0: 이 마켓 카트에
1: 네.
0: 뭐 휴지서부터 시작해서
1: 청소용품.
0: 대걸레 네. 뭐 그다음에 청소용품, 그다음에 그 변기통 닦는 약품들.
1: 아,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매니저가 저를 하루 이제 실습을 시켜주는데
1: 네.
0: 첫날은 그러려니 하는데 혼자 이제 갔는데
1: 네.
0: 딱 세 개의 화장실 남녀 남자하고는 마켓통 뒤집고 없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1: 안 해.
0: 내가 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1: 네.
0: 뭐 방송에선 적합한 얘기 아니지만 지난 얘기니까
1: 네.
0: 화장실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죄송한데 남자 여자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1: 더
0: 조금 더 더럽습니다.
1: 네.
0: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다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1: 네, 여성용품
0: 여성용품이
1: 네.
0: 아주 드라큘라 같이 낭자한 채로 널브러져 있고 그거 다 닦고 하느라고
1: 아이고
0: 그 정말 생각보다
1: 고생하셨어요.
0: 냄새도 고약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뒤집어엎고 왔어요.
1: 그럼 그렇게 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0: 한 4시간 정도.
1: 오, 오래 걸리네요.
0: 왜냐하면 6층인가 그랬어요.
1: 네.
0: 그러니까 메인까지 1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0: 그렇죠. 내려오면서 하는 거지.
1: 네.
0: 맨 위로 가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다 닦고 하는데
1: 네.
0: 주로 하는 게 바닥 닦고 그다음에 유리 닦고 변기통마다 안에를 다 손으로 이렇게 때를 문질러 내야 되는데 그게 마스크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 아이고, 어떡해.
0: 근데 사실 제가 그걸 한 이유가
1: 네.
0: 다른 건물 청소하는 것보다 시간이 짧으면서 돈은 더 많았어요.
1: 아무도 안 하니까 네. 하려는 사람이 없어. 네.
0: 파격적이었어요. 그렇게 4시간 하고 캐시로 400불 받았어요.
1: 하루에요?
0: 한 달에.
1: 한 달에. 네.
0: 400불이면 밸류가 어땠냐면요.
1: 네.
0: 원베드룸 좋은데 175불 할 때야.
1: 오.
0: 175불.
1: 오.
0: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이 299 3불 할 때예요.
1: 와.
0: 그러니까 돈 값어치가 그랬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돈 네. 값어치가 있을 때예요.
1: 그래서 안 해. 그리고 이제
0: 안 해. 그리고 때려치고.
1: 진짜 때려친 거예요 그날. 네, 그리고 안
0: 뒤집어 엎고.
1: 네. 왜 뒤집어 엎어? 안 하면 안
0: 했지. 못하겠으니까 화나니까. 그리고
1: 네.
0: 이모부한테 욕 직사도록 먹고.
1: 네.
0: 새벽 4시 반에 가서 결국 끝냈어요. 왜냐하면
1: 네.
0: 그걸 그날 끝내야 돼요. 누군가는 안 끝내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0: 그래서 가서 대강 끝냈어요.
1: 네, 어차피 그만둘 거. 네.
0: 그래서 이제 이모부한테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1: 아쉬워.
0: 이거 방송 용어 아닌데 조금 남자인데 좀 쑥스럽고 뭐 쪽팔린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자존심이 있지.
1: 남잔데.
0: 그래서 딱 일주일만 하자.
1: 네.
0: 그러다가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서
1: 네.
0: 20불짜리 20장 400불을 받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1: 캐시로.
0: 나 혼자 감격해가지고.
1: 그럼요. 얼마나 감격해.
0: 네. 근데 참 대단한 게
1: 네.
0: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1: 아, 기특해요.
0: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까워서.
1: 그치.
0: 네.
1: 그동안에 그 시간들이 주마다 확 지나갈 거 아니에요.
0: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지나니까 이제
1: 네.
0: 아 엄마가 돈 버는 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 솔직히 철이 그때 조금 들었어요.
1: 그래도 금방 드신 거 아니에요? 청소했다고 그거 했다고.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뭐 거의 7, 8개월 하다가
1: 네.
0: 이제 돈이 조금 모아져서 그때는
1: 네.
0: 수암밋이라는 게 또 있었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수암밋 장사들을 다니는데
1: 아웃도어? 인도어?
0: 아웃도어.
1: 네.
0: 수암밋마다 다른데 네. 좋은 자리 가려면 1시에 가서 차로 줄 서 있어야
1: 그쵸.
0: 돼요.
1: 일찍까지.
0: 그래야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그게 아는 선배님 통해서 이제
1: 네.
0: 거기 가서
1: 네.
0: 그때 이제 저는 그 인형 파는 집에 가서
1: 네.
0: 알바를 시작을 했죠.
1: 네.
0: 그렇게 했던 추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권희 씨 아저
1: 화장실 청소 힘드셨어요?
0: 헷갈려가지고
1: 그때 약품이 아직
0: 그 우리 저 빈 씨는 어떻게 알바를 시작하셨어요?
1: 저는 저희도 네. 저희 아빠가 그 이제 아까 열쇠꾸러미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저희 아빠 열쇠꾸러미가 많았던 게
0: 그러셨구나.
1: 저희 아빠 투잡하셨나? 뚜리잡하셨나? 그러니까 주유소 주유소
0: 예.
1: 거기서도
0: 예, 예.
1: 캐셜 같은 거 하셨고 그것도
0: 오케이.
1: 다 이제 캐시니까
0: 네네네.
1: 그거 하셨고 청소도 하셨어요.
0: 네네.
1: 청소도 하시고 페인트도 했고 이것부터 하지 말고
0: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1: 할 수도 없고
0: 그럼요.
1: 딱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0: 네.
1: 눈 크게 뜨고 막 봐라
0: 네네.
1: 애들 막 굉장히 빨라요. 이 손이 확 해갖고 나가면은 막 잡아라 이러고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그 장난감을 해서 저희 아빠가 재미를 좀 보셨죠.
0: 아마 미국 오신 분들 중에서
1: 네.
0: 그 수아미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수아미 얘기하면 다 그래요.
0: 그때는
1: 나도 해봤다.
0: 저는 그 저 파라마운트란 수아미 또 이제 다니다가
1: 네.
0: 나중에는 좀 멀리 가더라고요.
1: 네.
0: 그 멕시코 국경 지역. 칼렉시코에 왜냐하면
1: 네,
0: 전
1: 네.
0: 그러다가
1: 네.
0: 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1: 네.
0: 우연히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가보니까
1: 네.
0: 이 그때 카세트 같은 거 미니 전주
1: 붐박스 같은 거
0: 이런 걸 파는 그 가게가
1: 네.
0: 있는데
1: 있죠. 네.
0: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1: 쾅쾅쾅쾅.
0: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나중에 네. 알바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1: 네.
0: 한 두 달쯤 있다가 연결이 돼서
1: 네.
0: 그분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주말에는 칼렉시코라는 데 가요. 그러니까 배 안에 가득 싣고 가면
1: 네.
0: 다 팔고 오는 거예요.
1: 재밌었겠어요.
0: 엄청나.

0: 하게 파는 거죠.
1: 1박 2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0: 1박 2일 정도 걸리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들어 다운타운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매입하러 가잖아요.
1: 네.
0: 저는 차에서 지키는 일을 했어요.
1: 왜냐면 항상 지켜야 돼요.
0: 물건을 놔두고 사는 동안
1: 큰일 나죠.
0: 뒤에 도둑질을 해가요.
1: 그럼요.
0: 그런 일을 맡았던
1: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그 말씀하셨듯이 네. 이 수함이 또 점점 영역이 넓어져요. 자주 나가게 되고
0: 그럼요.
1: 그렇게 하게 됐고 그 좀 하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수함이신 접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했던 게 비디오 가게였어요.
0: 와, 그때 비디오 한참 진짜
1: 그리고 저희 저희 때 그 유행이었어요. 그 비디오 가게.
0: 그럼요.
1: 그리고 이제 마켓 안에 비디오 가게 있잖아요.
0: 무조건 있죠.
1: 네. 네. 그러면은 되게 좋은 게 그 마켓 아줌마들이 뭐 음식 남은 것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0: 그럼
1: 이제 비디오랑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제 비디오가 나오면 이제 비디오 뜬다 그러거든요.
0: 뒤에 가면 쫙 기계
1: 있잖아요.
0: 뽑아가지고 네. 원본 받아가지고
1: 해야 되고 싹 넣고 그럼 이제 주인 저는 좀 주인이 젊은 오빠셨는데 저 오기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학교 끝나고 가고 주말에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가야 자기가 놀러 나가니까 가게를 맡겨놓고 나가요. 근데 저는 주인 오빠가 또 없는 게 좋은 게 안 계셔야 아무래도 일단 제 거부터 딱 챙기고 그때 유행했던 게 왕릉일가 뭐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그럼 저희 아빠가 이제 연락을 해요. 뭐뭐뭐뭐 이제 가지고 와라. 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친구들도 와서 다 가지고 가고 그 비디오 가게에 또 그 성인물 그쪽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한쪽에 이제 커튼으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뜨지는 않았어요. 원본으로 이제 넣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저 출입문이 만약에 저쪽이에요. 그리고 그 커튼은 보통 이제 가게 뒤쪽으로 있으니까 손님이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인사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쪽으로 막 가요. 그 커튼 뒤로.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그 박스를 빈 박스 하나 가져다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학생이고 뭐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랬는지 막 옷 속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주시고 비디오 가게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죠.
0: 그럼요.
1: 비디오 가게 하면서 카세테이프도 그때 뭐 한참 유행했던 뭐 가요탑 노래, 이런 노래들도 카세테이프 이제 원본이 오면은 그것도 다 떠가지고 이제 그것도 파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래서 비디오 가게가 그때 굉장히 유행하고 비디오 가게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으실걸요.
0: 엄청나게 네. 그때는 뭐 막 몇십만 불 했어요.
1: 네.
0: 비디오 가게가.
1: 그게 그리고 뭐 여섯 개 뭐 얼마 뭐 이렇게 하고 또 외국 영화는 한 해 얼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게 알바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통계님 한국에서 대학원 때 생활비 부족해서 노가다 했던 노가다가 뭔지 아시죠?
1: 막일
0: 일용직
1: 네.
0: 하루 나가서 일당벌이
1: 네.
0: 하는 거.
1: 네.
0: 아이고 애쓰셨네요. 저는 그 얘기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걸 팔기 시작하길래
1: 네.
0: 저도 그걸 했었어요. 음악 녹음해 주는 거.
1: 노래를 부르셨어요?
0: 음악을 카세테이프에 녹음해 주는 거 원하는 대로 리스트 받아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고
1: 네.
0: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주문 판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가면 교인들한테라든가
1: 네.
0: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홍보를 해서
1: 네.
0: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1: 네.
0: 테이프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그런 알바를 했었죠.
1: 네.
0: 사실은.
1: 그거 꽤 짭짤하셨겠어요.
0: 꽤 괜찮았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런 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기본적으로 뻔한 노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저는 제가 선곡한 곳들을 그때서부터
1: 그러니까
0: 저는 어땠냐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음악이 나오면 CD가 나오면 보통 한 7곡에서 12곡까지 나와요.
1: 그쵸?
0: 가수들이 이제 음반 네. 만드는데.
1: 네.
0: 근데 보통 1번이나 2번을 타이틀곡으로
1: 네,
0: 이제
1: 그렇죠.
0: 유행하면
1: 네.
0: 나머지 곡들은 묻혀 있어요.
1: 네.
0: 몰라요.
1: 네.
0: 근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다 듣고
1: 네.
0: 그중에서 좋은 곡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곡만 선곡하는 시리즈도 만들었어요. 가수는 유명한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이승철인데 잘 모르는 노래
1: 네.
0: 근데 노래가 좋아.
1: 네.
0: 뭐 신승훈의 누가 좋고
1: 네.
0: 뭐 원미연의 그런 걸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그 뭐 시리즈식으로
1: 모아서
0: 1, 2, 3 해서
1: 네.
0: 그건 조금 더 비싸게 받았죠.
1: 그렇죠. 그거.
0: 예. 근데 네. 뭐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찾는 네. 수요가 꽤 있었어요.
1: 오히려 그렇게 모았던 노래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명작집이 많이 유행됐었는데
1: 네.
0: 저는 리메이크 뭐 전집 그래서 리메이크한 것들만 뽑아서 하기도 하고 그때서부터 방송 준비를 미리 했죠 저는.
1: 완전 미국의 그 리어카 카세트.
0: 그렇죠. 네. 제가 만일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내가 리어카를 했으면 잘 됐을 거다. 왜냐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1: 네.
0: 그 대신 내 셀렉션만 해서 네. 판매했으면 오히려 더 여기 낫었겠다.
1: 여기는 리어카 없으니까 픽업트럭 같은 거에다가 뭐
0: 어쨌든 간에 아, 조그맣게 아니까 뭐 좌판이라도 깔고
1: 네.
0: 그런 걸 했으면 마켓 근처 이런 마켓 주차장 네, 이런 데 있잖아요.
1: 네.
0: 사람들한테 더 고속도로 메들리 테이프 그런 식으로
1: 맞아, 네.
0: 좀 알려지지 않았나.
1: 아 재밌으셨겠네요.
0: 예.
1: 근데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0: 아, 그렇죠.
1: 하셨으니까.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방송하는 밑거름이 다 거기서 와요.
1: 네.
0: 그때 워낙 음악을 많이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CD가 있으면 그 한 곡을 전체를 다 열심히 들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누가 모르는 노래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7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 15년 정도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음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신청곡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제가 하고 어떤 분들은 가사 한마디만 주세요. 아 이게 뭐 하늘색 꿈인데 알아서 틀어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드리고
1: 그러셨던 분인데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
0: 아니 그래서 그리고
1: 얼마나
0: 나서
1: 힘들었을 거예요.
0: 그 다음 해 말쯤에 한국을 처음 가게 된 건데
1: 네.
0: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그 약품이 굉장히 세요. 그 타일 벗겨내는 게 그 안에
1: 네.
0: 목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껴야 되는데
1: 네.
0: 모르니까 고무장갑만 끼고 하다 보니까
1: 빵꾸나지 않아요 고무장갑?
0: 빵꾸난 걸 모르고 있다가 약품이 스며들어서
1: 아이고.
0: 아직도 엄지손톱이 좀 울퉁불퉁해요.
1: 그렇게
0: 40년이
1: 돼요?
0: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손톱 무좀이 걸린 거야.
1: 정말요?
0: 네, 그리고 주변이 다 벗겨지고
1: 어머머머머.
0: 저는 몰랐는데
1: 어머머머.
0: 그리고 한국을 갔는데
1: 네.
0: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야 너 손이 왜 그러냐 했더니
1: 얼마나 눈물 나셨겠어요.
0: 설명했더니 막 엉엉 우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뭐 왜 그랬더니 그때 그런 사실은 계기들이 제가 살면서 지금아 돌이켜보면
1: 네.
0: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보약 같은 일들이었어요.
1: 맞아요.
0: 제가 만일에 그런 일을 안 했다면
1: 네.
0: 뭐 지금도 철들진 않았어요. 하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 도움을 안 받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그런
1: 네.
0: 사실 너무 저한테는 보물
1: 귀한,
0: 같은 존재인 귀한. 것 같아요.
1: 그럼 화장실 청소하셨고 그렇게 테이프 하셨고 또 뭐 하셨어요?
0: 그 다음에 수화미 따라다녔죠.
1: 아 수화미 타고.
0: 저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가스테이션 가면
1: 네.
0: 셀프 서비스와 풀 서비스가 있는 주유소가 많았어요. 한국같이
1: 네. 네.
0: 풀 서비스는 얼마 그러면 직원이 넣어주는 거야. 가스를.
1: 아 그래요?
0: 네. 풀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그 대신 좀 비싸죠.
1: 그렇죠.
0: 팁도 받고.
1: 네.
0: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갈 때가 뻔하니까.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좀 이렇게 위험한지요.
0: 네.
1: 그리고 시간도 조금
0: 네.
1: 안 좋은 시간. 뭐 네. 새벽이라던가.
0: 그리고 저는 뭐 사람들이 리코스토어 같은 데 가서 스탁 같은 거 하고
1: 그렇죠.
0: 많이 했는데
1: 네.
0: 저는 무서워서 안 갔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1: 네.
0: 리코스터 같은 데가 잘 되는 동네가 좀 약간 흑인 지역도 있고
1: 네.
0: 또 남미 지역도
1: 네.
0: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1: 네.
0: 우리가 얘기하는
1: 네.
0: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는 안 가고
1: 네.
0: 남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거 청소 같은 거
1: 네.
0: 그런 게 저는
1: 나 혼자
0: 네, 혼자 그냥
1: 조용히
0: 네. 네. 그때도 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1: 그치.
0: 그때 이제 카세테이프 같은 거 꼽아가지고 음악 들으니까 시간도 잘 가고 흥얼거리면서
1: 네.
0: 저는 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1: 그러셨구나.
0: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첫 직장이 이곳 한국일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이제 비디오 가게 하다가 대학교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다.
0: 네.
1: 그만두자. 그리고 한국일보로 바로 풀타임으로 그냥 일을 나온 거죠.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그때 저랑 같이 비디오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였는데 둘 다 같이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때 그 친구는 가주마켓이었고 저는 아마 다른 무슨 몰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다가 야 너랑 나랑은 공부가 아닌 것 같다. 빨리 공부를 접고
0: 직장생활을
1: 찾자. 그래서 그때 저는 한국을 보러 온 거고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중앙은행으로 갔어요.
0: 아 은행으로 가셨구나.
1: 은행으로 갔어요.
0: 네, 중앙은행.
1: 네,
0: 오케이.
1: 중앙은행으로 가서 이 친구는 근데 아무도 일을 안 시킨대요. 그냥 맨 끝에 앉아갖고 뭐 메일 붙이는 일이나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하니?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 저희가 하루에 마감제 두 번 할 때고 네. 뭐 신문이 두 번 나올 때고 그렇죠. 막 네, 이럴 네. 때여가지고 그냥 신문 나오면 여기 언니들 커피 타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화 받는 매너라든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신문 전혀 몰랐을 텐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 지금 그냥 그거 연습하고 있어 이제 뭐 그랬었죠.
0: 그랬구나.
1: 그 이렇게 알바 얘기를 하면 지금 다들 아 나의 첫 알바는 뭐였을까 그럼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알바는 처음에 왔을 때 나이가 어릴 때 네. 또는 이곳은 또 그 고등학교 때도 또 어떤 그쵸? 친구들은 알바해서 자기 네. 용돈 쓰고 네.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세상 사는 데는 이런 밑거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느껴봐야 네.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거나 했을 때
1: 그쵸.
0: 내가 고마움도 알고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딸 둘 있는데 딸들도 알바 하라고 그랬어요.
1: 그럼요.
0: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고
1: 네.
0: 그걸로 뭐 자기네들 뭘 하든 간에
1: 재밌어요.
0: 상관 안 해도
1: 네.
0: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네. 걸음이 된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 제 친구도 엄마가 샌드위치 가게 했는데 거기서 샌드위치 알바 이제 하는 바람에
0: 그럼요. 그렇게 알바하죠.
1: 네. 저는 비디오 갖다 주고 걔는 저한테 이제 샌드위치 그러니까 주고
0: 여기도 보면 주로 네. 이제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1: 그럼요.
0: 자제분들이 많이 도와주다가 그거 인수해서 하는
1: 그렇죠.
0: 경우도 있고
1: 네.
0: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1: 서로 아. 서로 도와가면서 네.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네. 그렇게 뭉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수화미트 할 때도 짠 뭉치고
0: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로 보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그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리고 여기 그 저희 인터뷰하는 소반식당
1: 네
0: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사장님하고 따님하고 세 분이 하시는데
1: 아 그 식당을요
0: 네. 하시는 말씀 중에 아, 좀 안 되면 어때요 가족끼리 하는데 좀 덜 가지고 가면 되죠 이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끼리 그렇게 네.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네네. 어쨌든 다른 분한테 인건비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네네. 우리 가족한테
0: 네네.
1: 네 그러면은 더 좋지 않나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마 요새는 물론 뭐 세상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보다 벌써 30년 이상 지난 일이고
1: 네.
0: 흘러간 노래가 있듯이 흘러간 우리 추억들도 있고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쩌면 눈을 지그시 감으면
1: 네.
0: 감으시면
1: 네.
0: 그 당시 힘들었던 추억도 있고
1: 네
0: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도 있을 거고
1: 네.
0: 아마 누구나 다 한 자락씩은 마음에 안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알바를 하는 게
0: 네.
1: 한국하고는 또 다르니까 여건이
0: 그렇죠.
1: 혼자서 하는 알바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런 거
1: 말씀하신
0: 많고.
1: 것처럼 혼자 청소를 한다던가
0: 아, 그럼요.
1: 네. 네. 혼자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0: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투잡 쓰리잡 뛰는 게 전혀 이상하지
1: 네.
0: 않았어요.
1: 네.
0: 그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1: 네.
0: 끝나면 뭐 하고 저거 하고
1: 네, 그냥 그냥 집에 와서 하나 이제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또 가고 뭐 또 이제 오시고 뭐 그냥 그런 게 너무 평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0: 저희 그 저 그 다니던 제가 처음에 칼리지를 갔는데
1: 네.
0: 그 칼리지에 있는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여기 벌먼하고 사가에 보면 샤토 볼링장 있어요.
1: 샤토 볼링장.
0: 거기
1: 네.
0: 그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1: 거기도 주방이 있나요?
0: 안에 그 샌드위치 팔고 이런데
1: 아, 네, 네.
0: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저희는 덕분에 샌드위치 프렌치프라이 무지하게 얻어먹었죠.
1: 무제한으로.
0: 좀 남는 재료로 이렇게 해다 주면
1: 네.
0: 저희는 그때 굉장히 좋을 때니까
1: 그렇죠.
0: 너무 감사하게 먹을 때고 그런 추억들도 있고
1: 맞아요.
0: 또 뭐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제 퓨전 일식집 하는 그
1: 오.
0: 그런 후배가 있으면 뭐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남은 걸로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
1: 네.
0: 푸짐하게 잘 먹고 여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 또 알바하면서 또 그런 기술을 또 배우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 말씀하셨다시피
0: 예, 예.
1: 일식집에서 그 알바하다가 숱이 많은 거 배우고
0: 네.
1: 또 미용실도 있어요. 미용실도 뭐 좀 하다가 어깨 너머로
0: 예,
1: 파마
0: 예.
1: 마는 거 배우고
0: 아,
1: 염색하는 거 배우고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고니 저기 라빈 씨하고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아 이거 일주일에 이틀을 무슨 소재로 꾸며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했어요.
1: 네.
0: 어느 날 정신을 네. 차리고 보니까
1: 네.
0: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노래로서 여러분들이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선이 아 옛날이여 들으면. 예를 들어서 라빈 씨는 한국에서 뭐 몇 살 때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고
1: 그렇죠.
0: 그때 추억도
1: 각자.
0: 나고 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게 목적이듯이 이렇게 뭐 알바하면 알바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얘기들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때 지금 와 생각해 뭐 쓴 웃음도 질 수 있는 거고.
1: 그게 완전히 맞는 게 그땐 그랬지도.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지만 작은 행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네. 같아요.
1: 그리고 저도 처음에 조금 소재가 네. 조금 하다가 모자르지 그러니까 다 이제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또 계속 생기는 것도 신기하고요.
0: 아니요, 무궁무진해요. 네. 왜냐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미 씨하고 나하고 뭘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재미 없어져요.
1: 오히려 네. 맞아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0: 좀 투박하지만 네. 하다가 삑사리도 나고 네. 실수도 하고 네. 실없이 웃기도 하고
1: 맞아요.
0: 저는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아 있지만 한 몇백 명 같이 앉아서 저도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1: 저도
0: 해요.
1: 지금 그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0: 그럼요.
1: 네. 네. 그래서 다 같이 소통하는 것 같고
0: 어떤 분이 되건 같이 듣고 한번 희쭉 웃어주시면 네. 그거로써 뭐
1: 그날의 방송 성공
0: 그럼요.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라빈 씨도 그냥 일주일에 밖에서 열심히 네. 물철주에 일하시다가 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하고 와서 좀 2주 거리고 놀다 가시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네. 알바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금요일날 뵐게요.
1: 네.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조항조의 고맙소 함께 하십니다. H님께서 노래계실 친구들 만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네요.

0: 네, 조항조의 고맙소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아저씨도 오늘 수요일 하루 좋은 하루 되길 바래요. H님 고맙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내 친구들 고마워요. 자, 이 노래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0: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1: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2: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3: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네,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 함께했습니다. 물레방아 잊지는 말아지 주인공이죠. 아, 물레방아의 순이 생각 함께하셨습니다. 아, 예, 우리 이치님 오래전 노래 겁나게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 보험에서 항상 늘 저희 방송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수요일이면 그 여러분들 일주일의 절반이 보통 지나는데, 원래 그 전날이 가장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힘들고 지치지 않는 날이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하고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나마 절반을 지나는데 오늘이 고비라면 일주일 중에 가장 고비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하루를 지나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건 직장을 다니시건 자영업을 하시건 하시다 보면 뭐 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자영업하는 데서도 또 뜻밖의 실적이 오르지 않는 데거나 판매가 부진할 때는 굉장히 기운이 빠지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일단 뭐가 안 되면 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멍 때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멍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기를 좀 쐬고, 그 다음에 시원한 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전 훨씬 좀 전하고 입장이 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막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일이 안 풀리고 짜증이 많을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5분에서 뭐 길게는 10분까지 가만히 있다가 좀 바람 좀 쐬고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면 좀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오늘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뭐 한다, 뭐 큰일 날 것 같지만 전혀 큰일 안 난다, 뭐 이런 혼자서 막 저한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풀어내는 방법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좀 살아있는 방송, 현실적인 방송, 좀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싶은 요만한 욕심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항상 부족한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1000년을 빌려준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전 1000년 필요 없어요. 1년만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진석의 1000년을 빌려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0: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클라라 주미강, 조성진, 유자왕, 랑랑, 힐러리 한, 하야토 스미노, 엘림찬, 미츠코 우치다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2026-27시즌 티켓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LAPI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일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 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정보입니다.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3: 그리고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르켜서 한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너에게 만나를 먹이 쓴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다 말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너희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행실과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빛다. 등불 앞에서 만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전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다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로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뜻대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을 독한다. 즉 택한 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 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의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근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그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령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설명

0: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기 줄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되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되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면 들어갑니다. 시작.
1: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0: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1: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0: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1: 대답하여 가려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0: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은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요소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요소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하리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하니가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때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데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형어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되 바리나 시몬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1: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0: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인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라 하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그러나 내게 밝히만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뿐한 내가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뿐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설명합니다.
1: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0: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다음에 제사드릴 때 예배될 때 그냥 예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오고 온 가족도 오고 거기에 맞는 물질도 가져온다. 아멘. 이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있다.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인과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1: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0: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비로소 자녀에게 잘 가르치게 된다. 아멘. 13절에 지금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 그래서 지금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이 선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 2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더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0: 다시 한번 더 13절에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0: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늠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덕질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 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5절까지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져야 한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0: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아멘. 그래요.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가한 모든 말씀은 너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허상 아니고. 요거는 10장 25절에 시작.
1: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0: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1: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0: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며. 그래서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에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 영생의 율법은 기본틀이 십계명이다. 지키든. 그런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는 머릿속에 잘 박히면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의 30절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거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닥에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거 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1: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자, 두었느니
0: 네가 이 땅에 복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듭고 행한 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길을 아는 게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거든 그는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해결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책망하도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이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기,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아,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아,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 받았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2: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2: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늙은 것줄을 쓴다면은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 했다가 버릴 때 거기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목까지 만드니까 좀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 이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서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그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그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 나가는데 하니까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 하는 거예요.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LA에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2: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1: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1: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전서 5장 17절 시작.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2: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 렙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4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세계의 종말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를 기하여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보여주시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새로운 역사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만재주 만왕의 왕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오늘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특히 6.25를 당한 6.25가 전쟁이 난 지가 벌써 74년이라는 긴 여정이 지났습니다. 6.25를 당하여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수행하며 또 기록하며 전파하며 기념하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기적의 행사로 한국을 구원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성숙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74주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한국을 구원하시고 미국 그 젊은 청년들의 그 희생과 미국의 후원으로 연방 이원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한국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4년이라는 긴 시간에 달려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로 주님 재림이 임하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삶을 누리는 새 출발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면 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치 아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날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으로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여 즐거이 노래할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0: 이름을 찬송할 저자. 그는 거룩하시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이자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요란하고 험악한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험난하고 요란한 이때에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이 시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마라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시동이 걸렸다. 오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 즐기던 것다 끊고 벗어버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그립고 그립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꾸고 예수님 만유 회복 운동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다시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새 출발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쳐 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광야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끄시고 두 돌비에 40일간 두 차례나 금식하고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이 온 세계에 어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살고 함께 지낼 지켜야 할 법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덧없이 흐르고 흐르고 벌써 2024년도 벌써 헬프 어느새 이렇게 해가 바뀌듯이 날이 바뀌듯이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시기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렇게 유엔군을 통해서 미국의 국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큰 희생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싸우고 하신 덕분에 우리 한국이 다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번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여 그 전에들 아버지 하나님 젊은 꽃다운 그 청춘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친 모든 희생, 미국과 그 연합군들이 바친 모든 희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 가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사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가족이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의 본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깨닫는 마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이 하나님의 법은 영존이 여성이 살아서 정말 영원히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간직한 그 십계명 우리 각자가 다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성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첫 출발이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for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마지막 큰 나팔 소리 이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통해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트에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삼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 이것도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다 끊고 광야에 이르러 이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새 아침에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햇불이 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감췄던 보아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삼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의 변화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햇불이 되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나를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기르게 이루고 하나가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식 나라에 법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매일 먹는 하루 두 끼, 세 끼, 또는 세 끼 하나님 주식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바 밭의 소산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 곡식은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조 가르쳐 주셨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에게 주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식과 곡식과 채소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읽고 삼가하는 가운데 온몸이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새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앞서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적으로 나아무리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의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새롭게 의를 이루며 살수 있는 새 아침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은혜가 넘치는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천 비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은혜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때가 악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모든 일들과 그것을 깨닫고 알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가 되게 남편은 아내에게로, 아내는 남편에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로, 부모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은혜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 나라가 하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의 큰 변화로 예루살렘 재건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Lord. 하나님 말씀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최후의 만찬 또는 오라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그러운 다섯천의 기다림 마태복음 25장 1절에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삼가는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그가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새 아침의 빛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수 있는 새 출발의 큰 은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며 만세의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흥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온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이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게 온 백성에게 온 교회에게 온 가정에게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아침의 회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 예수 내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조급함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그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조급함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비극적인 한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12번째 막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야곱의 초상집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 이끌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러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라콧 베들레헴을 얼마 두지 않고 큰 시련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해산하느라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라헬은 요셉에 이어서 둘째로 베냐민을 낳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라헬은 자신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고서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밀려가지고 언니는 6명의 아들 낳았는데 자식과 겨우 한 명 아들밖에 못 낳았어요. 이제 둘째 아들 낳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행복한데 자신 정작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새끼 태어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슬픔이라는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새롭게 부릅니다. 라헬은 그렇게 해도 낳고 싶어 아들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죽어버립니다. 라헬은 큰아들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야곱은 언니 레아는 여섯 아들 낳으니 자신 겨우 한 아들 낳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한 명의 아이를 더 낳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망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상고가 너무 커가지고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라헬이 아들 낳아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지만 그녀 그만 산골 치우다가 죽어버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라헬은 아들 낳고도 그 아들 제대로 한번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라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로 라헬과 같이 인생이 너무도 고달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데도 그만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낳고 내가 성취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누린 것입니다.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그냥 괜히 있는 속담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실컷 고생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 낳았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고통이 심하여 그냥 죽어버리니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요 무려 14년간이나 고된 노동을 해야 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만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하룻밤을 치고 나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내가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7년의 고생 끝에 그렇게 고대하고 사랑하고 갈망했던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내가 또 7년을 더 일하겠다. 그 도합 14년 노력 끝에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얻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그 아내가 죽어버리니 완전히 붕괴되고 갈갈이 찢깁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니 야곱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이 세상에서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아직도 한참을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 야곱은 아내를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음이 참으로 좌절되고 낙담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든지 가족이 죽어버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평생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은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 2년째 3년이 되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좀 더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죽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진 같은 그 깊은 좌절과 낙담에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차라리 베델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면 라헬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헤브론까지 가는 그 거칠고 험한 길 속에서 라헬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하며 가다가 아마 라헬이 탈진했겠죠.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온몸이 그냥 나기 위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니 정말 온몸이 뒤틀리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된 길을 가다 보니 그만 그의 아내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임신하여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산지입니다. 베델에서 평지에서 그렇게 높은 산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은 왜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급하게 만나러 가야 합니까? 라헬이 베델에서 평안하게 아들 낳고 그 이후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배우죠. 우리가 무리하게 길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무언가를 급하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두르지 말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한두 달 몇 달 좀 기다리다가 헤브론의 아버지 이삭을 보러 간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뭔가 자꾸만 쫓기듯이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서두르고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아이를 낳고 헤브론으로 갔다면 이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인을 그 라헬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비극적인 이 모습을 아버지 이삭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삭도 야곱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삭의 마음도 아버지로서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를 하여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정말 정말 아픕니다. 야곱이 한두 달만 기다려서 베델에 헤브론으로 베델에서 이 헤브론으로 왔다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낙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하나님 빼앗아 가다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이죠. 사랑한 연인을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속이 터지고 속이 문드러져서 정말 썩었을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산딸라 앞두고 무리하게 길 가다가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비운을 목격합니다. 우리 야곱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움직여 가십시오. 벼락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가면 이제 천리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에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또 다른 이제 성경에는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도 잘 달리는 말이 그만 중간에 자빠져서 말을 타는 경주자가 다치고 경기에서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1등으로 도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올림픽 이 스케이트 있잖아요. 멀리 가는 그런 스케이트가 아니고 짧은 경기장을 도는, 예, 그 스케이트 있잖아요. 제가 오래 봤, 예? 아니, 숏 스케이트 봤는데 1등부터 2등 4명인데 1등 2등 다 3등 경쟁하다가 결승전 얼마 앞두고 3명이 다 자빠져버렸어. 그 제일 못하는 끝에 간 사람이 다 자빠지니까 전체 돌고 1등 한 거예요. 그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빨리 뛰간다고 1등 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금메달 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생각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펼쳐지지 않아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빨리 일을 해치운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 것이죠. 야곱이 한 달, 두 달 좀 더 기다렸다면 이제 집에서 라의 평안히 아들 낳고 좀 기운을 찬 이후에 그 아들 데리고 베세스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만나러 갔다면 그 높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를 이삭인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서두르고 조급한 여행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아버지 이삭에게 소개하며 그 불행한 아내의 죽음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참고 기다리며 여유 있게 행동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은 눈물로 그녀의 묘비를 세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한 가자 지구에 가면 이 라헬의 묘비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가슴 아프게 라헬을 땅에 묻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는 성격은요, 안타깝게도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도 DNA로 내려가가지고 그 첫째 아들이 크나큰 사고를 결국 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살 때 일이 터졌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정욕이 물에 거품같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정욕이 넘쳐가지고 그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엄청난 대형사고를 친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범한 이 간통의 죄를 창세기 49장 4절에서 물에 끓음과 같다고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거품이 불듯이 나죠. 우리가 라면 끓을 때 예, 물을 넣고 불을 떼우면 한 3, 4분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 거품이 오래 갑니까? 불 끄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정욕이 멈추는데 르우벤은 정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성적인 방향으로 잘못 나타나면 크나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욕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 결국은 여성을 강간하고 여성에게 죄를 범하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불불 끓어오르며 참지 못하고 분출되며 큰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고 무엇이든지 바쁘게 서둘 수 안 됩니다. 우린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있게 행동을 하고 기다림이 인내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곱의 조급함을 닮았던 그의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탁월함을 가졌는데도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는 바람에 야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결국은요, 장자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급하고 참지 못하며 쓰던 기질 때문에 아내 라헬을 길을 갈 때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첫 비라마저 르우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 침상에 아들이 올라서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립니까? 야곱의 조급하고 서두른 기질은 첫째 아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는요, 자신의 유동생을 강간했던 세겐 족속들을 그 많은 사람들 분노대로 행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 안 되는 것이죠. 그 혈기대로 행하다 결국은 세겜의 수많은 남자들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혈기를 부리면서 참지 못한 것은요, 아버지 야곱에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기질과 성격 같습니다. 불과 같은 그의 성격으로 그는 저주받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진 것이죠. 야곱의 조급하고 서두르는 이런 혈기 때문에 야곱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도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야곱의 혈기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비운을 겪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첫 비라도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과 원수가 되고 혈기를 부리는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고 그 두 아들도 인생이 망가집니다. 야곱의 처리되지 못하는 이 조급함과 서두른 기질이 그 자손들에게 DNA로 내려가니까 그 자손들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바쁘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 좀 여유있게 행동합시다.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 삶이 안정을 다시 찾으며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정욕을 참지 못한 이 급한 성격과 기질을 이제는 죽이고 우리 안에서 가득한 혈기를 부리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가 됩시다.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행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인내한 성품을 배워서 우리는 항상 오래 참고 범사에 온유하게 삶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화평 가운데 순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것이 급박하게 급류로 흘러가면 홍수가 나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을 덮치면 수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서 폐허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죽이고 평강 가운데 여유있게 조급함을 버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한 걸음씩만 움직입시다. 천천히 천천히 둘러가는 법도 좀 배웁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는 산딸이 되었는데도 좀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무리하게 길을 가다 그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헤브론까지 해발 900m가 넘는 그 길을 베대서 가다가 그 만삭이 된 아내 라헬이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아들 낳고 한두 달 좀 더 기다리다 여유있게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갔다면 이런 비극은 없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조급하고 급한 이 기질이 장자 르우벤에게 DNA로 전수되어서 르우벤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조급한 혈기 부리는 DNA를 받으니까 그들도 혈기 부리다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은 두 아들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조급함과 서두른 성격들 때문에 큰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장자권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한나라가 선포되고 그 이토가 야곱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조급함과 혈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참고 기다리며 여유있게 행동한 법을 배웁시다. 한 해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품으로 범사에 행해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로 다스리기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실제로 무력하고 궁핍한 평민이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진짜 왕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지요?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지요? 라고 묻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말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왕으로 걷고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자신에게 너는 왕이다.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은 통치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왕인 여러분의 권위는 즉 주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마귀와 삶의 부정적인 세력들에 대해 왕으로 군림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쳐나거나 평범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잠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왕이 노숙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바라는 숙박의 형태를 창조할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직장을 찾고 있었다면 직장을 창조할 때입니다. 말로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천사들은 일하기 시작할 것이며 곧 여러분들은 직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네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왕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입에 있는 믿음의 말로 상황을 책임집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의 입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말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칙령을 내리면 그것들은 확립됩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이제 3일을 넘기고 있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250명이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곳곳에서 집계하는 것에 따라서 총 사망자, 사상자 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벌써 250명은 훌쩍 넘은 상태고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걱정입니다. 현지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붕괴한 건물에 매몰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또 폭염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 부족, 또 구호물자가 좀 더 깊숙한 곳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는 진앙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집중됐는데 페레이라, 칼리, 키브도, 아르메니아 등이 주요 피해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칼리가 콜롬비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최소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곳은 인구가 약 220만 명이고요. 또 이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실을 비롯한 여러 층이 무너지면서 일부 환자가 건물 안에 갇히면서 사상자가 발생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칼리는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아프리카 태평양 문화기념축제 주간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예상 피해 우려가 더 큰 것입니다. 관광객은 소재 파악도 어렵고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한편 지진 발생 이후에 이 약탈 신고가 이어져서 큰 문제입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칼리의 보안군을 1,000명까지 늘리는 등 보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물론이고 현재 치안 유지 등에 이 보안군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참으로 황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난 7일 칼리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강진이 발생해서 아비 규환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우리의 의도는 필요한 모든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국민을 지키고 연대를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는 이념적 구분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면서 단결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의 수습과 대응은 또 사람이 할 일이니까요. 콜롬비아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레곤주의 한 주립공원에서 54m 높이 폭포 아래로 추락한 20대 남성 결국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타주에서 온 남성 방문객이라고 하는데요. 이틀 전 포틀랜드 남쪽 실버 폴스 주립공원에서 폭포 아래로 추락했고 바로

할수 있는 트레일 오브 텐 폴스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이 사고가 발생한 사우스 폴스는 폭포 안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서 공원 내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람 구역으로도 꼽힙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안전 난간도 있었고 이 사람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요. 추후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미나이 많이 사용하시죠?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 앱이 월간 활성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와 함께 글로벌 AI 시장에 그야말로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어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제미나이 앱이 구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해서 14번째로 이용자 수 10억 명을 확보한 서비스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검색이나 워크스페이스 등 다른 서비스에 연동된 기능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출시된 제미나이 앱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구글에 따르면은 제미나이 앱 이용자의 63%는 음성 기능을 통해서 AI 모델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쁜 부모들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이 같은 음성 기능을 활용할 확률이 일반 이용자보다는 40% 넘게 높았고, 음성 대화 5번 가운데 한 번은 카메라 영상이나 화면 공유 기능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네, 아이들 돌보다가 이 제미나이에 뭔가 물어봤다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학원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학교에서의 이용 가운데 대화에서는 문서나 이미지 등 첨부 파일이 많이 포함된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됐고, 현재 제미나이는 하루 평균 1억 5천만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글은 향후 코딩 및 자율형 AI 에이전트 작업 개선을 겨냥한 제미나이 3.5 플래시 등새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가장 개인화되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비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 상황이 2분기 들어서 소폭 개선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2분기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의 가계부채가 18조 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보니까 13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비중은 4.7%로 이 역시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조금입니다만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자동차 론과 모기지 론에서 연체가 다소 상승했지만 대신 크레딧 카드와 기타 부채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대출 잔액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 비율은 지난 1분기에 13%에서 2분기에는 12.9%로 소폭이나마 하락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카드 잔액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 비중은 지난 2022년 3분기에 7.6%, 이후 수년째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의 12.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주택 거래가 그래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6만 건인데 전월과 비교해 보면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모기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미 거래 부진에 빠져 있던 주택 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 지난 2월 말이죠. 6%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전쟁 개시 직후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6.69%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미 한국에 들어가서 주한미국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미셸 스틸 대사. 조금 더 공식적으로 업무가 시작됐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신임장 제정식. 새로 임명된 대사가 파견국 국가원수에게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0: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받은 신임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미셸 스틸 대사 말고도 주한 포르투갈 대사,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스틸 대사는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서 신임장을 제출했고 기념 촬영도 함께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국 대사직 꽤 오래 공석이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임한 뒤에 거의 1년 6개월 동안 출국 공석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임시 대리 대사 체제를 운영이 되었고요. 스틸 대사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6월 17일에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서 지난달 30일 한국에 건너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상견례를 갖기도 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예 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60일간의 국내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 규정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실직 후에도 최대 60일, 두달 동안은 미국에 머물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유예 기간이 폐지가 된다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은 상실된다는 거죠. 실직과 동시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그리고 강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피파 회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으로 일했다라면서 피파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세계적으로 보는 눈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했고 민간의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계획을 결국 철회하긴 했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이렇게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인판티노 회장의 월드컵 지분 일부 매각 계획, 바로 그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인 조슈아 쿠슈너의 회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결국 이렇게 사퇴 압박을 받는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 저변에 있습니다. 축구계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그야말로 스타죠, 스타. 크리스티나우 호날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6: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포르투갈의 영웅인 크리스티나우 호날두. 이번 월드컵에서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됐겠죠. 호날두가 나이가 또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기에 탈락하면서 축구 인생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 가정생활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0년 열애 끝에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비공개 결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휴양도시인 카스카이스에서 열렸고요. 다섯 자녀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지난 2016년에 명품 브랜드 매장 판매원으로 일하던 로드리게스를 처음 만나서 10년 동안 꾸준히 교제해왔고요. 아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딸 알라나와 벨라를 얻었고요. 지난해 8월에는 약혼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대리모를 통해 얻은 쌍둥이까지 있습니다. 이 에바 마리아, 마테오, 그리고 딸 알라나와 벨라, 그리고 호날두가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장남인 호날두 주니어까지 이렇게 총 5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페인 프리메라리에서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유벤투스 정말 다 내놓으라 하는 데서 활약했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끝난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하면서 개인 통산 6번째 월드컵을 경험했는데요. 이는 메시와 함께 월드컵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이 됩니다. 네, 캐나다 포토 항공의 한 항공편이 어린이가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토론토로 향할 예정이던 포토 항공편에서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에 승무원은 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좌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와 승무원은 아이를 좌석에 앉히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륙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비행기를 게이트로 돌렸고요. 결국 아이와 가족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미 실었던 수화물을 다시 내리는 사이에 빅토리아 공항의 활주로 운영 종료 시간인 오전 0시 30분이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항공편 자체가 취소됐고요. 다른 승객들 다음날 항공편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네, 자녀를 비행기 좌석에 억지로 앉혀서 벨트를 강제로 채우고 이륙했던 경험들이 다 있다면서 어쨌든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지 못했던 건 부모 잘못이 크다 이런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이는 자폐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사실은 쉽지 않다. 또 어떤 아이들은 감정이 폭발하면 통제하기가 아예 어렵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부모도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 이상의 아이는 꼭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다면 안전상 이유로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대장암은 더 이상 50세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젊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한 10대 소년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유지하다가 결국 대장암 그것도 말기 판정을 받은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허난성 장저우에 거주하는 12살 소년이 수개월 동안 복통, 설사,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겪었고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위장염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돼 복부 여러 부위로 전유된 상태인 소견을 받았습니다. 네, 이 소녀는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편식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매일 탄산음료나 밀크티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또밥 대신에 매운 밀가루 간식, 라면, 치킨 등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었고 과일이나 채소는 역시 거의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 같은 식습관이 이어지면서 기름과 소금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영양소는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당시 담당 의료진은 설탕이 든 음료와 가공식품 등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주요한 범인이다. 장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소년의 대장암이 특정 음식만으로 발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은 무엇보다도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최근 미국 암연구소와 세계암연구기금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통곡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낮아진다. 반면에 붉은 고기,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 발표된 젊은 연령층의 대장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서구식 식단이 대장암 위험을 43%, 가공육이나 당이 첨가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 위험을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인의 사망률 1위 역시 암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그먼트에서 건강정보 통해서 암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 보겠습니다.
1: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비상이고, 반대로 남반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이례적인 폭설로 국제 도로가 최장기간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악지대에 내린 폭설로 차량이 눈에 파묻히는가 하면 칠레에서는 눈더미에 광부들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지구 남반구는 폭설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연결하는 도로는 무려 3m의 눈이 쌓이면서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70% 부족해서 역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를 포함한 전국의 약 70%의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어제자로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외에 이번 폭염으로 올해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 유럽연합 즉 EU 국내 총생산의 1%가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고대 무덤에서 2000년 넘게 액체 상태를 유지한 술이 청동제 용기 안에서 발견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대학교 문화유산원 루루천 연구팀은 산자바오 고군분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고대의 발효주가 들어있는 청동 용기를 찾아냈습니다. 발견된 묘지는 전국시대 진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기원전 약 475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약 2500여 년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용기 안에는 옅은 청록색을 띠는 액체가 약 3.7리터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맥주잔, 지금으로 보면 맥주잔 약 15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대 무덤에서 술의 잔여물이 확인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처럼 상당한 양의 실제 술이 장기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심한 부패 냄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상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액체는 증류 과정 없이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로 밝혀졌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적용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2: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셋, 다섯, 여섯, 일곱.
0: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2: 여섯, 일곱.
0: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2: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2: 일곱, 엉덩 엉덩 하나.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2: 여섯, 일곱.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8: 네, 한국에서의 스토킹 범죄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들려오고 있죠. 점점 진흥화되는 듯하고요. 범죄 수법도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를 시키고 이슈화해서 좀 더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터지기 전에 뭐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공인들, 특히 연예인들은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사실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요즘 영화 호프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 못지않게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사생활 때문에 많이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영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배우 황정민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동안 연예인과 관련된 이런 기소와 구형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눈길을 끕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피의자 A씨 측은요, 황정민 씨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며 관련 기록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내고 또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불복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요. 이렇게 3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입니다. 다음 달 8일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선고는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과 관련한 스토킹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연예인이 선처한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하네요. 한국, 특히 제주도에서 한 달 넘게 기승을 부리던 열대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12일 오전까지 최저 기온이 제주가 23.3, 서귀포 23.9, 성산 24.5도 등 열대야 기준이 25도를 다 밑돌았다고 합니다. 네, 열대야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얼마나 오랜 열대야 속에서 힘들었나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제주 지점의 경우에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열대야가 무려 35일 연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지점별 열대야 발생 일수가 제주가 35일, 서귀포 33일, 성산도 24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이어지던 밤더위에 지쳤던 도민들, 모처럼 찾아온 선선한 날씨를 무척 반기는 모습인데요. 제주도민들이 이용한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새벽에는 시원하다 못해 춥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이대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매일 밤에 에어컨 켰다 껐다, 밤에 푹 잔 적이 없는데 정말 지난 밤은 꿀잠 잤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게 외국 관광객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국내 한 식당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 사장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중국어로 읊조립니다. 결국 그 식당의 맛을 조롱하고 사장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영상을 고스란히 올렸다가 지금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이 중국인 A씨는 카메라를 향해 중국어로 사장님 이 음식 진짜 맛없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본 적이 없다. 아, 식사 시간인데 식당에 손님이 없다. 다시는 안 올 거다. 이렇게 거침없이 비하하는 말을 웃으면서 중국어로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메라를 사장님에게 들이댔고요. 뭐 중국어를 모르는 식당 사장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식당 소개하는 줄 알고 웃으면서 V자를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아주 친절하게 손을 흔드는 이런 호응을 합니다. 결국 사장의 호의를 이용해서 어느 장벽 뒤에서 기만하고 있는 태도, 영상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자, 중국 내에서까지도 자성의 목소리,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정말 너무 수준이 낮다. 뭐 맛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직접 말하거나 리뷰를 달면 될 일인데 말도 못 알아듣는 사장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조롱하는 건 너무하다라면서 이 식당 사장을 동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영상을 올린 A씨는요. SNS 팔로워만 61만 명을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 경복궁 앞에서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중국 전통 먹거리인 전병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외국인 관광객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 예, 주인 입장에서 그들을 환대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또 주인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사망률 1위 역시 암이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였고요. 먼저 여성의 유방암은 40대에서 60대 환자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비만, 음주 등 생활습관이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면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늦은 것 등도 이유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암은 결국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금연, 절주, 운동 등이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할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도 하는 것 중요한 증상입니다. 자, 이번엔 한국 남성의 암 1위 전립선암입니다. 70대가 41%로 가장 많이 발병했고요. 60대 34%, 그리고는 80대로 이어집니다. 여성 유방암 환자에 비하면 조금 더 노년층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증상은 각종 배뇨 관련 징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다 보고 나서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불편한 느낌, 밤에 소변을 특히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중년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역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이 전체 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식탁에서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9: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0: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9: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0: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유튜브가 신규 창작자의 광고 수익 창출 문턱을 두 배로 높입니다. 구독자 수가 적은 초기 창작자와 짧은 기간에 영상 한두 편이 크게 흥행한 이른바 반짝 채널의 수익화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의 광고 프리미엄 수익 배분 가입 기준을 강화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 1,000명과 함께 최근 1년 동안 유효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또는 최근 90일 동안 유효 쇼츠 조회수 1,000만 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청 시간 기준이 8,000시간으로 또 쇼츠 조회수 기준은 2,000만 회로 각각 2배 오릅니다. 구독자 1,000명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유튜브가 YPP 가입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2월 이후 수익 창출을 신청하는 신규 채널에 적용됩니다. 이미 YPP에 가입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채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채널 멤버십과 슈퍼챗, 유튜브 쇼핑 등 팬 후원 상거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초기 YPP 가입 기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편 쇼츠에서는 수익을 계속 받기 위한 별도 기준도 도입됩니다. 유튜브는 급성장한 창작자 생태계에 맞춰 활발하게 활동하는 창작자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현재 YPP에는 300만 명 이상의 창작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쇼츠의 하루 평균 조회수는 2천억 회, TV를 통한 유튜브 시청 시간은 하루 10억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지구 대기에서 공기를 직접 빨아들여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위성 기술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료를 탑재하지 않고도 지구 초저궤도에서 장기간 운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주과학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스페인 우주기업 크레이오스 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대기 중 공기를 흡입해 추진력을 얻는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 중인 기술은 공기 흡입식 전력 추진입니다. 위성이 지구 대기에서 공기를 직접 흡입한 뒤 이를 가열하고 이온화해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지구 상공 약 100에서 400km의 초저궤도에서 액체 연료를 별도로 소모하지 않고도 대기 저항을 상쇄하며 위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는 일반적으로 고도 약 160에서 2000km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위성은 대기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존 추진기를 간헐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저궤도는 대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훨씬 낮은 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이 이 고도에서 궤도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발생시켜 항력을 상쇄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추진제가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초저궤도 위성을 장기간 운용하려면 기존의 화학연료 기반 추진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공기 흡입식 전력 추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 기술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 밤하늘의 대표적인 우주쇼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 찾아옵니다. 올해는 달빛의 방해가 거의 없는 최적의 조건에서 유성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 국제유성기구가 예상한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시간당 최대 관측 가능 유성수는 100개입니다. 다만 도심의 불빛이나 구름, 관측 장소에 따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똥별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지구가 해성 스위프트 터틀이 궤도에 남긴 먼지와 부스러기 지대를 지나면서 발생합니다. 작은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빠른 속도로 충돌해 타들어가면서 밤하늘에 밝은 빛줄기를 남깁니다. 이곳 태평양 시각으로 관측 최적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을 지나 해 뜨기 전까지며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나 안자보레고 사막, 마운트 윌슨 또는 엔젤레스 국립산림지대, 모하비 사막 일대가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성은 하늘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떨어지므로 맨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정 별자리를 딱 찍어서 볼 필요 없이 북동쪽 하늘을 중심으로 밤하늘 전체를 넓게 올려다보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야외에서 볼 계획이라면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볼수 있는 돗자리나 리클라이너 캠핑 의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각 주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사소한 실수조차도 중간선거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유권자 명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정부들은 선거 관리 부실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에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상당수 선거관리 당국자들은 매일매일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며 사망 또는 이사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민주당 소속 선거관리 당국자는 마치 이종격투기에서 목조르기 기술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부정선거로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빌미라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은 유권자 명부에 있는 사소한 오류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정당성을 문제 삼는 데 이용할까 지금 현재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중국 청년들이 태국 불교 부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판단하는 이 작은 부적이 한 장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어떤 부적이 재물운과 승진운에 좋은지를 놓고 벌이는 이 토론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특정한 승려가 만든 부적은 빠른 효과가 있다라면서 최저 수천 달러에서 높게는 최고 만 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부적 열풍의 뿌리에는 중국 청년들의 지금 불안이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올해 대학 졸업생은 1,270만 명,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무려 1,270만 명에 이르며 앞서 취업에 실패한 이들과 해외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까지 더해진다면 중국에서 대졸자들의 취업 경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중국 청년들은 부적에 기대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악덕 상인이나 범죄 조직의 개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몇천 원짜리 부적을 만들어서 특정 승려가 제작했다라고 순식간에 몇천 달러에 판매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몇 달러짜리가 몇천 달러, 심하게는 몇만 불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급기야 중국에서는 태국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이자라면서 지금 태국과 중국 정부가 부적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 8월 12일 오늘은 한국의 1993년 오늘 저녁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발표가 오후 7시 45분 특별 담화 형식이었고요. 그 바로 순간부터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의 금융 거래에서는 가명과 무기명이 허용됐다는 얘기죠. 통장에 남의 이름을 적어두고 아예 이름 없이 도장 하나로 돈을 넣고 뺄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시행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이게 미리 알려진다면 그 사이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은 수개월 동안 극비리에 준비했고요. 담화가 나가기 직전까지는 관계부처에 아주 극소수만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한편 발표 다음 날 은행 창구는 실명 확인을 하려는 사람들로 엄청났고요. 증권과 채권 시장은 한동안 크게 출렁였습니다만 꼭 거쳐야 하는 몸살이었음을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12일 오늘 미국에서는 작곡가 존 케이지가 7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존 케이지 하면은 그 유명한 4분 33초라는 작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1952년에 발표된 이 곡은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악기는 전혀 연주하지 않고 4분 33초 동안 정적을 유지한 뒤 퇴장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적이란 있을 수 없겠죠. 결국 그 연주자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그 사이에도 기침소리, 오케 스치는 소리, 뭐 연주할 당시에 비가 온다면 창밖에 비소리 등등이 그 곡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밤 그 떨어지는 별똥별을 고요한 가운데 보신다면 그 유성우가 내는 신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3: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1: 원인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8월 12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곧 만료되는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튀르키예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측은 중재국 파키스탄의 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이 기한인 휴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실제로 휴전 연장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는 이란 소식통의 말을 전하는가 하며 이란 관점에서는 휴전을 시작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장할 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이란 소식통은 논의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양해각서로 복귀해 약속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생존 체제로 전환하면서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하고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입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란 경제난이 심화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을 미루며 버틸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근 기대를 모은 협상 재개 불씨마저 사라질 정도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치킨게임에 돌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했던 미국이 이란의 거듭된 압박에도 뾰족한 수 없이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무력으로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1: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군함이 기동할 수 있는 실제 폭은 단 3km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도 피하고 싶은 위험한 전장입니다. 미국이 이곳을 무력으로 장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좁은 지형을 노린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입니다. 수심 깊은 곳을 노린 기뢰와 자폭용 고속정, 험준한 해안에 숨겨둔 지대함 미사일을 미군이 100% 탐지에 막아내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 정보당국 역시 작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장악에 나설 경우 막대한 미군 사상자가 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통제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인 타격의 두려움을 털어놓은 것도 이런 한계 때문입니다.
12: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A little bit complex because they will on occasion drop a mine and we find the mine.
11: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미국이 수많은 희생을 치러 해협을 장악한다 해도 군사 충돌 즉시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치솟는 보험료 탓에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이루어집니다. 무력 장악이 곧 미

0: 구조적 거체에 빠진 미국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지난달 튀르키예 앙칼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암살 위협을 미 당국이 포착했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당국자는 정보 당국은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 기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에어포스 1을 노린 지대공 미사일의 구체적인 위협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을 소지한 인물이 포착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며 이란 측은 앙칼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 층까지 특정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돼 트럼프 대통령을 튀르키예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기만 작전을 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모닝뉴스 2부 시간에 좀 자세히 리포트와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마스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료 징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통화한 뒤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가 비용이 없는 형태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협 이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호르무즈 대체항로인 홍해 입구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상선 등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란 측이 후티를 자제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전쟁 종식 필요성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인 견해에 사의를 표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아 영내 침략 세력들의 범죄와 전쟁 도발을 막아내길 희망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징수에 반대한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미국과 이란의 전투 개시 이후 네 번째입니다. 한편 일본의 대형 정유사 에네오스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원유가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가 최근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도 종전의 3배인 25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세코이아 캐피털과 아메리칸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펀드가 공동 주관했으며 피터 틸 캐피털을 비롯한 기존 투자자들도 참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설립 3년 차인 네로스는 지난달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전쟁 드론을 대량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로스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공격용 드론 아처와 요격 드론 밴딧을 대량 생산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흑해의 유조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 공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선박 공격이 국제 원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기업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카자흐스탄 석유 유전과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미국의 의견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며 미국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군의 예멘 반군 공습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송부했으며 예멘 반군에 대한 폭격 작전 중 민간인 인명 피해 규모를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지난해 4월 3차례 예멘 공습으로 민간인 153명이 사망했고 243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예멘 반군 후티를 상대로 한 작전 중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15건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봄 예멘 반군이 홍해를 항행하는 상선을 공격

0: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3일간 약 1000개의 목표를 공습했고 지난해 5월 초 작전을 종료한 뒤 휴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콜롬비아 지진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기적같은 구조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지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향 장비까지 동원해 가느다란 숨소리라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여기서 3명, 저쪽에서 2명이 구조됐다라면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폐허 틈으로 건네는 생수로 겨우 버텼던 31살의 여성은 꼬박 하루 만에 구조대 병원으로 이송됐고 무너진 호텔 잔해 아래에서는 밤낮 없는 구조 작업 끝에 36시간 만에 들것에 이 여성은 실려나오게 됐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아빠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지진 이후 통신이 두절된 곳이 적지 않아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진 발생 이틀째에도 주택이 무너지는 등 여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구조작업은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콜롬비아 강진은 특히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커피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신임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1: 에스프리에야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이 강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페레이라에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구조와 복구 작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신임 대통령 취임 4월 만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당장 초기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대통령 담화가 나올 때까지 무려 5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사이 피해 지역 시장들이 직접 생중계를 통해 피해 상황과 구조 작업을 알렸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현황 집계도 지방정부보다 훨씬 느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 경력이 없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재난 수습이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돈 2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 대응팀을 급파했고 인근 중남미 국가들도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커피 산업이 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새 정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커피 업계에서는 도로가 끊기면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도로가 모두 복구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3: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4: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5: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백투스쿨, 뭐 몇 학년 첫째 날 이런 거 들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가기 싫어서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 그 옆에 학부모, 특히 엄마들은 아주 환한 얼굴로 드디어 해방이다 라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SNS를 도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LA통합교육구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예산 우려와 함께 전자기기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첫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LA통합교육구 학생들이 오늘 새 학기 시작을 맞아 등교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차이트 LA 신임교육구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어떤 점을 안심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캠퍼스로 돌아올 준비 완벽히 돼 있으며 여름방학 동안 학교 시설을 청소하고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모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특히 학부모들이 등하교길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 기능, 이 학교 스쿨버스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에 따라 유아부터 유치원,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오늘 수십만 명의 LA 통합교육과 학생들이 새로운 전자기기 사용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등교하고 있습니다. LA 교육구 이사회는 지난 6월 만장일치로 학생들의 화면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교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LA 교육구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하루에 20분, 4학년과 5학년은 하루에 30분까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2027년 1월부터는 중학생의 경우 과목당 주당 60분, 고등학생은 과목당 주당 90분으로 스크린 시청 시간이 제한됩니다. 닉 멜보인 LA 교육구 의사는 코로나 시기 학생들의 전자기기는 필수적인 생명줄이었으며 모든 학생들, 모든 아이들이 학습을 이어가고 교사 및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룻밤 사이에 화면 제한이 사라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임무는 이제 재조정에 나서 교실 내 교육기술의 역할을 평가하고 기술 접근성과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그리고 상호작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화면 시간 제한과 더불어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용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 교육부는 일과 시간 동안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사이트 접속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학기 많은 학생들은 LA통합교육구가 새로 도입한 전기버스를 타고 등교하게 됩니다. 뭐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전기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데니엘 캉 LA교육구 교통국장은 교육구가 지난 5년간 새로운 차량 대수 확충에 투자해왔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캉 국장은 전체 1300대 차량 중 현재 250대 전기버스를 확보했다며 개학 첫날은 가장 설레는 날이고 가족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매년 더 큰 설렘을 주고 있다라면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 등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이민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속에 최근 한인 체포 수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세관단속구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숨진 70대 한인의 경우 자살 위험이 반복적으로 보고됐음에도 독방에 격리되는 등 적절한 정신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가 아이스의 구금시설 사망 자료를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는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초기 정보를 공개하고 후속 사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협회는 그동안 공개된 사망 보고서와 정부 자료, 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구금시설 내 의료, 정신건강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안정웅 씨는 지난 2020년 5월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아이스 프로세싱 센터에서 74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변호인들은 코로나 확산 당시 안 씨의 석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안 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됐다는 점이라고 이민변호사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법적 절차로 이어졌으며 관련 기록에는 의료진의 후속 진료 지연과 정신건강관리 문제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인 사망 사례는 안 씨가 처음은 아닙니다. 아이스 자료에는 지난 2005년 1954년생 한국 국적 남성 허성수 씨가 뉴저지주 구치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2006년 한국 국적 여성 김영숙 씨가 뉴멕시코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 시애틀에 있는 곳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성경 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 허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식 찜질방이라는 특수문화공간에서 트랜스젠더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여성 고객의 신체 사생활 보호, 업주의 종교 자유 가운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문제에 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LA 국제공항 무인 궤도 열차 스카이랭크가 오는 10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로에서는 실제 열차를 투입한 시험 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역사에서는 조명과 안내 스크린 설치, 승강장 시스템 테스트 등 최종 점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LA 공항에 따르면 한동안 피플 무버로 불리다 공식 명칭을 스카이링크로 확정한 이 무인 열차는 공항 터미널과 렌터카 시설, 주차장,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자동 운전 전기 열차입니다. 열차를 이용하면 공항 내 주요 지점을 약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 7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행되며 4량으로 구성된 열차 한 대에 승객과 수화물 최대 2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 LAX의 이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동안 계속 연기돼 왔었습니다. 원래는 월드컵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1년 정도 이상, 1년 이상 계속 운행을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넘게 운행이 중단되고 그리고 계속 시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서 10월에 운행을 재개한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고 그리고 과연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뒷마당의 작은 별채, 이 ADU라고 하죠. ADU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형 주택은 고가의 토지와 건축비,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신규 아파트나 주택단지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주택 부지를 활용해 한 채 주택을 추가 건설하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높은 남가주와 LA 지역에서는 ADU가 단순한 추가 공간을 넘어 저렴한 임대주택,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은퇴자 주거지, 주택 소유주의 임대 수입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죠. ADU 건설 붐에 힘입어서 지금 건축비, 자재비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ADU 건설을 주저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K-POP, K-뷰티, K-드라마, 이번에는 K-POP입니다. K-POP, 한국식 맥주입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전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K-POP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렌지 카운티에 진출한 인생 맥주, 역전 할머니 맥주, 그리고 생활 맥주 곧 LA의 1호점을 9월에 열 예정입니다. 이들 브랜드의 공통점은 단순히 맥주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분위기와 음식, 문화를 함께 즐기는 감성 주점을 앞세운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말 저녁에 이미 벌써 오렌지 카운티에 문을 연 이 K-POP 한국식 맥주집에는 한두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생 맥주는 한국에서 28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부에나팍 소스몰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인생 맥주의 가장 큰 특징, 이 살얼음 맥주죠. 그리고 지난 6월 역전 할머니 맥주가 플러튼 다운타운의 북미 1호점을 열면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 역시 특허받은 슬러시 공법의 살얼음 생맥주,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의 안주 뭐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역시 예,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기가 너무 좋거든요. 오늘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참으십시오.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암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씻지 않고 먹는 습관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 나지브 알 할락 박사는 씻지 않은 농산물이 암을 직접 유발하진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항암 치료 환자,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일부 혈액암 환자는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가 6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이 10%, 육류 4%, 어패류가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을 세척 없이 먹거나 세척 후에도 상온에 오래 방치한 경우 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 원인의 46%가 세균에 오염된 채소와 과일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과일 껍질째 먹어야 영양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껍질째 먹으면 이런 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게 제일 좋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까서 먹는 게 그 다음에 좋다라는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이나 식초를 탄 물에 5분 이상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2: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3: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4: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5: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6: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7: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6: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7: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북한 소식 함께 묶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쐈어요. 부동산 문제가 국정운영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여론전도 한껏 가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공급 절벽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집값 대신 국민만 잡는 정부라고 날을 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일대오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주택시장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혁신적인 공급 속도 단축과 함께 전월세 안정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입니다.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1: 세제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했는데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민의힘 목리로 아직도 발목이 잡혀있다며 야당의 책임을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3: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공급의 속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어불성설도 아니고.
1: 다만 당장 당내에서는 성급한 조세 개편이 민심에 불을 지르고 국정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 저는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에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입니다. 1조.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의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
1: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놨다면서 부동산 실정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주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린 의혹을 부각하며 위선적인 행태를 그만두라고 꼬집었습니다.
5: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1: 들끓는 부동산 민심 속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0: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공격한 쟁점들을 줄줄이 다시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는데 커지는 당내 분열 우려 목소리에 후보들은 누가 당선돼도 일단 선호를 돕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YTN입니다.
6: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열렸습니다. 박빙 구도 속 굳히기 또는 뒤집기가 절실한 만큼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저격하며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7: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6: 레버리지 ETF부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지방선거 평가까지 기존에 나온 공방을 모조리 동원해 총리와 당대표 시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협공을 펴자 결국 설전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9: 1번, 국정과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7: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9: 가져왔어요.
7: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6: 신천지부터 불법 전화방까지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한 의혹들 역시 소환됐습니다.
8: 전진숙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에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7: 그러면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8: 자, 30초
7: 누가 주지 않았을까요?
6: 박빙 대결 중인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선호 투표와 결과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하긴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당협 위원장들을 물갈이하겠다며 사실상 전국 단위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장 대표 행보에 대한 당 내부 반응은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0: 아침부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격인 당협 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물갈이하겠다며 그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재선출했던 관행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 그런 당협 위원장들이 또 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 자신에 대한 일각의 재신임 투표 주장에 대해선 사퇴론이 이제 안쓰럽다, 공천 때문 아니냐며 일축했습니다. 같은 날 당이 당협위원장을 평가하고 선출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른바 조강특위는 때마침 2차 회의를 열고 당협 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12: 지방선거 기간 중에 충실하게 당위원장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해서 다시 최고위원회 보고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고 당협이 지정되면 조강특위 범위에 포함시켜서.
10: 조강특위에 이어선 전국 시도 사무처장들을 여의도 중앙당사로 불러 연석회의를 여는 등 장대표 체제 속 전국 조직 정비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장대표가 윤리위원회 재가동에 이어 본격적인 당내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내 일부 중진은 부정선거 관련이나 친한동훈계 공격 메시지로 사실상 장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3: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0: 반면 국민의힘의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사퇴로는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견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남은 임기 당 운영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내놓은 인적 쇄신 카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0: 신형 혹은 개량형 무기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는 보복 공격할 독보적 힘을 보유한다는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음 주 한미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면서 무력 증강 방어 논리를 쌓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거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존엄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1: 북한은 또 외무성 부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핵무장화 도약 포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는데 우리의 핵잠 사업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무기 시험과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된 이 같은 행보로 미뤄 북한은 앞으로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리며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삼을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한미일 외교당국이 전화협의를 통해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뒤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이 전화협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북한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 게 있네요. 원격 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을 했던 북한 IT 인력이 연방정부기관에도 침투한 것으로 FBI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FBI는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 문제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원격 근무를 빌미로 위장 취업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는데 정부 기관에서도 북한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한 적이 있다라고 FBI가 직접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5: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4: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5: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4: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5: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

0: 그랜드 오픈.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속에 지표는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 숨통을 트여줄 전망입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이 지난 6월 0.5%에서 0.1%포인트 둔화한 데다가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5.7% 하락한 데 이어서 지난 6월에 5.7% 하락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5% 하락한 게 전체 지수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처럼 꺾이지 않게 만들었던 주거비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4.2, 6월 3.5%로 둔화한 데 이어서 7월 들어 다시 둔화세를 보인 만큼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보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대출 잔액과 연체 상황은 2분기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분기 가계 부채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미국의 전체 가계 부채는 18조 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3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0.1%입니다. 전체 가계 부채 중 30일 이상 연체 비중은 4.7%로 직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초기 연체로의 전환율은 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서 상승했지만 신용카드와 기타 부채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 연체로의 전환율은 가계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선행지표 중 하나로 정상적인 상환 상태에서 단기 연체 구간에 새롭게 진입한 대출 계좌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총 1조 2,60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21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카드 대출 잔액 중 90일 이상 연체 비중은 지난 2022년 3분기 7.6%에서 수년째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이 모기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미국 내 주택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7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6만 건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상승이 이미 거래 부진에 빠진 주택시장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전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전쟁 개시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6.69%를 나타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여기에 주택시장 거래는 냉각 상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은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꺼리고 있고 단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 탓에 잠재 구매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7월 전국의 기존 주택 중간가격은 43만 4,1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올랐는데 지금 남가주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죠. 오렌지 카운티는 이미 중간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거래 감소로 부동산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렸죠. 이에 높은 대출이자 모기지 금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대출 실거주 중심 지역과 안전자산을 찾아 현금 투자가 몰리는 지역 간의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1: 중간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동산 시장은 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오르며 30년 고정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리가 1년 만에 가장 높은 6.69%로 상승한 탓입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샌디에이고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의료, 과학, 생명공학 산업 비중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도 중산층의 주택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샌디에이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경제 양극화의 그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강경 이민 정책이 주택 건설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계층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의 자산가들의 현금 투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미국 내 주택 매매 건수는 406만 건으로 전월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은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꺼리고 단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 탓에 청년들은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A lot of times it's just a lack of priorities or lack of clarity within their plans. Houses are more expensive than they used to be.
1: 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이미 거래 부진에 빠진 미국 주택 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오늘 날씨 그래도 좀 선선하죠? 오늘 LA의 오렌지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 80도 초반대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또 더워요.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두통을 외감 두통과 내상 두통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방제, 즉 한약 처방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통에 대한 침자리나 침경락에도 수삼양경과 족삼양경이 모두 머리와 연결이 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마다 정확히 진단한 후에 방제, 즉 한약 처방을 내리는데 두통 치료에 한약이 각각이 인경약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가 본 제일 심한 두통 환자분은 60세 후반이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아픈 표현을 사람이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10여 년을 두통에 시달렸는데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해보았지만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카이저 병원에서 RN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마다 911을 불러 응급실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가 이상이 없는데 본인만 아프니 누가 보아도 꼭 꾀병 같아 보여서 부인과 함께 일하는 간호사나 의료진들 보기가 민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에 한번 다녀오시면 보험 외에 추가되는 개인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다고 두통만 고쳐주면은 무엇이든 해주시겠다고 하시던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분은 한약 두제를 드시고 두통이 치료되셨고 지금까지 8년이 지났지만 재발이 없으십니다. 두통의 치료는 통증의 부위, 두통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모두 다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두통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은 우울증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분은 두통에 좋다는 것은 모두 드셔보셨고 용하다는 한의원도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원장님이 한약을 먹고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될 줄은 모르셨다고 동양의술은 신비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의술은 정말 몇 마디 말로 귀납을 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중의학은 깨달음이 이학입니다. 즉 깨달음이 연속이 축적이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두통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란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LA 레이커스 뭐 다 잘 아시죠? NBA 농구 명문팀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조시 쿠슈너 그리고 전 디즈니 CEO였던 밥 아이거가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에 125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팔려고 이미 밑밥을 깔았던 건가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를 필라델피아로 이적시키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무튼 레이커스의 구단주는 이제 바뀝니다. 보다 자세한 레이커스 소식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릴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곧 만료되는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튀르키예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측은 중재국 파키스탄에 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이 기한이었던 휴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늘 똑같이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실제로 휴전 연장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이란 관점에서는 휴전을 시작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연장할 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양해각서로 복귀해 약소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전혀 진전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생존 체제로 전환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하고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입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란 경제난이 심화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을 미루며 버틸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은 기대를 모은 협상 재개 불씨마저 사라질 정도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란의 거듭된 압박에도 뾰족한 수 없이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이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무력으로 장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군함이 기동할 수 있는 실제 폭은 단 3km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도 피하고 싶은 위험한 전장입니다. 미국이 이곳을 무력으로 장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비좁은 지형을 노린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입니다. 수심 깊은 곳을 노린 기뢰와 자폭용 고속정, 험준한 해안에 숨겨둔 지대함 미사일을 미군이 100% 탐지에 막아내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 정보당국 역시 작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장악에 나설 경우 막대한 미군 사상자가 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통제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인 타격의 두려움을 털어놓은 것도 이런 한계 때문입니다.
5: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A little bit complex because they will on occasion drop a mine and we find the mine.

0: pay for the cost of the Strait of Hormuz from the taxes of the Iranian people.
1: 치명적 피해 우려로 군사적 카드가 막히면서 미국은 이란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무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구조적 덫에 빠진 미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가 페체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일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전화 통화인데요. 페체스키안 대통령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흑해 유조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공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흑해 선박 공격이 국제 원유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는 미국의 의견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며 미국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선박을 겨냥한 공격 작전을 흑해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군의 예멘 반군 공습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송부했으며 예멘 반군에 대한 폭격 작전 중 민간인 인명 피해 규모를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세 차례 예멘 공습으로 민간인 153명이 사망했고 243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예멘 반군 후티를 상대로 한 작전 중 민간인 피해 가능성도 15건 추가 조사 중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콜롬비아 지진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까지 동원해 가느다란 숨소리까지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 곳에서 여기서 3명, 저쪽에서 2명이 구조됐다라고 콜롬비아 구조대원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지진 이후 통신이 두절된 곳이 적잖아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진 발생 이틀째에도 주택이 무너지는 등 여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구조작업은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콜롬비아 강진은 특히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커피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신임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3: S프리에야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이 강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페레이라에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구조와 복구 작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신임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당장 초기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대통령 담화가 나올 때까지 무려 5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사이 피해 지역 시장들이 직접 생중계를 통해 피해 상황과 구조 작업을 알렸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현황 집계도 지방정부보다 훨씬 느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 경력이 없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재난 수습이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돈 2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 대응팀을 급파했고 인근 중남미 국가들도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커피 산업이 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새 정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커피 업계에서는 도로가 끊기면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도로가 모두 복구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0: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1: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0: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2: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3: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봅시다.
14: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LA통합교육부 학생들 수십만 명이 학교로 돌아가는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LA통합교육부 학생들이 오늘 새학기 시작을 맞아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차이트 LA교육감은 캠퍼스로 돌아올 준비,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 완벽히 돼 있으며 여름방학 동안 학교 시설을 청소하고 교사와 교직원들 모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걱정되는 곳 있죠. 이 보이라이츠, 리니지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했던 보이라이츠 인근 학교들인데 이 학교도 일단 어제 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일단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냄새는 싹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교실까지는 이 냄새가 침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다라고 어제 LA통합교육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교육감은 특히 학부모들이 등하굣길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 기능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에 따라 유아교육부터 병설 유치원, 그리고 일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수십만 명의 LA통합교 학생들은 새로운 전자기기 사용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등교합니다. 지난 6월 만장일치로 학생들의 화면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교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LA통합교육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11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하루에 20분, 4학년과 5학년은 하루에 30분까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27년 1월부터는 중학생의 경우 과목당 주당 60분, 고등학생은 과목당 주당 90분으로 화면 시청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 그리고 주정부 필수평가 대상자, LA교육국 가상아카데미 등록 학생, 그리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등에 따라서 전자기기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또 교사 승인이 없는 한 유튜브,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접속 모두 차단되며 앞으로는 학교용 컴퓨터가 가정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고 학부모가 별도 요청할 때에만 지급됩니다. 아울러 전자기기 없이도 완료할 수 있는 독해와 작문, 문제 해결 및 실습 위주의 숙제를 내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요새 아이들 글씨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필도 이런 악필이 없어요. 특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었죠. 아이들이 손으로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했더니 도대체 선생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손글씨를 쓴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해왔던 LA통합교육부, 이 조치의 연장선상인 이번 개편에 대해서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교육구 측은 학생 화면 사용과 교실 기술 도구에 대해서 사려 깊고 연구에 기반한 제안을 두는 전국적인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라고 통합교육부 측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많은 학부모들은 일단 반기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LAPD의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이 한인사회 후원으로 가상현실 기반 모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와 올림픽 경찰서 후원에는 올림픽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약 6만 달러 상당의 VR, 이 가상현실입니다. VR 기반 포스 옵션 시뮬레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직접 VR 장비를 착용하고 경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커뮤니티 안전 강화와 한인타운 치안 개선을 위한 올림픽 경찰서의 현장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의 이창엽 회장은 커뮤니티의 안전한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로드리게즈 서장의 비전에 깊이 공감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한인타운의 치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올림픽 경찰서가 시 당국과 경찰서 내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장비 테스트 및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VR 장비는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 VR 장비는 이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경험하면서 대응 방법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경관이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용의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상황에 따라 무기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훈련자 대응에 따라 시나리오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교통단속부터 흉기나 총기를 든 용의자와의 대치, 자살 소동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 경찰서장은 기존에도 포스 옵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왔지만 VR 방식은 아니었다며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지원 덕분에 경관들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하고 현장 대응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잇따라 남가주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어젯밤 코로나 인근 지역에서 규모 3.1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지진이 밤 11시 17분 코로나 서남서쪽 약 6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약 1.49마일로 기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초 만에 거의 같은 지역에서 규모 2.7위 두 번째 지진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부상이나 재산 피해는 즉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전기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산타아나 불바로와 산티아고 스트리트 인근에서 저녁 7시 50분 이전에 신고되었으며 현장에서 전기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히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어제 사망 사고에 앞서 산타아나에서는 또 다른 전기자전거 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월요일 전자기기를 탄 남성을 치고 도주해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뺑소니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31세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월요일 오전 10시쯤 월턴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킥보드 이용자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민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롱비치 소방국에 의해 현장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예비조사 결과 2024년형 토요타 툰드라 트럭이 월턴 스트리트 동쪽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고 스탠브릿지 에비뉴에서 월턴 스트리트로 서쪽 방향으로 진입하던 전동 킥보드가 도로 동쪽 차선으로 차선을 이탈하면서 툰드라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려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음주운전 등은 이번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했던 22세 승객이 비행 중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제한적인 상태이나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댈러스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958편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비행기가 아직 공중에 떠 있던 중 이 청년이 의식을 잃자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항공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직후 응급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구급대원들이 끝내 소생시키지 못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응급 상황의 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버라이즌이 회사의 관케이블망을 훼손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제보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관케이블 훼손으로 인해 남가주 전역에 수천 명 고객이 통신장애를 겪은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버라이즌은 어제 최근 며칠 동안 괴한들이 여러 개의 관케이블을 절단해 로스앤젤레스와 남가주 일부 지역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네트워크 절도 및 기물 파손 행위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보안, 긴급 서비스, 의료 보건, 그리고 필수 통신에 의존하는 모든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 스스로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로드밴드 및 케이블 TV 업계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인터넷 텔레비전 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광케이블을 겨냥한 공격이 6,297건 발생해 2억 5,26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광케이블 공격의 배후를 잡기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 및 시, 당국, 업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케이블 훼손 범행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911에 신고한 뒤 버라이즌 보안부서로 연락해 줄 것이 당부되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헐리우드가 테마파크의 신규 놀이기구를 테스트하는 탑승객들의 지나친 함성 소리에 항의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에 따르면 유니버설 측은 새로운 고속 야외 롤러코스터인 분노의 질주 주변에 추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놀이기구는 기술 리허설을 거치는 가계장 단계에 불과하지만 테마파크 주변 톨루카 레이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미 수많은 소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니버설은 아직 정식 개장일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며 방음벽 공사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바인 주민들이 5번 고속도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량을 건너며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1,450만 달러가 투입된 제프리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교량은 총 길이 약 1,200피트, 너비 15피트로 5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5마일 길이의 산책로로 조성된 제프리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은 2024년 착공 당시 시와 주 관계자들로부터 이 트레일을 해안 산책로 네트워크, 산타아나 산맥, 클리블랜드 국립공원으로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받았습니다. 레리 아그란 어바인 시장은 남가주의 자가용 의존도는 여러 면에서 지역사회의 족쇄가 되었다며 시민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며 도시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6개의 교각으로 지어진 이 교량에는 트레일 기념물과 안내판 등이 설치됐습니다. 개통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아구라힐스의 월리스 아넨버그 야생동물 통로 공사 현장 인근의 아구라 로드가 교량 공사와 콘크리트 상판 타설 작업을 위해 다가오는 며칠 동안 두 차례 전면 통제된다고 화요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면 통제는 다가오는 금요일인 8월 19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7부터 오후 5시까지 론델 스트리트와 하이드파크 드라이브 사이의 아구라 로드 구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통제 시간 동안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통행이 금지되며 운전자들은 체스브로 로드와 리버티 캐니언 로드 사이의 벤츄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사 구간 내 버스 정류장은 작업 기간 동안 임시 이전될 예정이며 이번 통제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고 마운틴 라이온과 사슴, 박해 등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101번 고속도로 상공에 가로지르는 야생동물 통로 공사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한편 지난 5월 가든그로브 시설에서 발생한 이 GKN 에어로스페이스 유해물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잠재적 보상 프로그램을 현재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검토 중입니다. 이 GKN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지난 5월 대피령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 클로펜스타인 가든그로브 시장은 우리 지역사회가 이번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상 프로그램만으로는 우리가 GKN에 요구하는 온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는 잠재적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방문해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가 부에나파 비치길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6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 이날 11명의 신입 이사들이 가입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역사상 최다 120명의 이사를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중열 회장은 이사 120명 돌파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상공회의소가 더 많은 경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참여해 준 모든 이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영리재단인 굿핸즈 파운데이션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캘리포니아주 조세국 관련 무료 세무상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국세청이나 캘리포니아 조세국으로부터 세금고지서, 감사통지서, 체납안내, 벌금 및 이자 부과 통지 등 각종 서신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 씨가 2026 여러 거리 보수 프로젝트 일환으로 내일부터 웨스트 가든그로브 지역의 도로 정비 그리고 재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노면 준비 기초 작업이 예정돼 있으며 8월 17일과 18일에는 칩실 작업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10일 정도 뒤가 되겠네요. 8월 24일부터 25일에도 역시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웨스트 가든그로브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프리미아가 자사의 디지털 고객 경험 서비스 포토티켓 출시 2주년을 맞아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토티켓은 노선, 출발일, 편명 등 여정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된 탑승권에 원하는 사진을 더해 나만의 기념 티켓을 만들 수 있는 에어프리미아의 디지털 고객 경험 서비스입니다. 에어프리미아는 출시 2주년을 기념해 9월 6일까지 고객이 직접 만든 포토티켓을 인증하는 포토티켓 챌린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포토티켓을 개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업로드한 뒤 이벤트 안내글에 따라 응모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 공개 투표를 걸쳐 1등이 발표되고 1등에게는 어디든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에어프리미아 왕복 항공권 2매가 증정된다고 합니다. 자, 모닝뉴스 일부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건강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암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일과 채소를 씻지 않고 먹는 습관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 나지브 알할락 박사는 씻지 않은 농산물이 암을 직접 유발하진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환자,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일부 혈액암 환자는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가 6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이 10%, 육류와 어패류가 각각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추, 부추, 오이 등 세척 없이 먹거나 세척 후에도 상온에 오래 방치한 경우 세균과 바이러스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 식중독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몰렸고 발생 시설로는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채소류를 식초를 탄물에 5분 이상 담근 뒤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세척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씻은 채소는 바로 섭취하거나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비누나 잔여 세제 있으면 안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일 껍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껍질의 잔류 농약 검출은 과육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것은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깎아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잘 세척해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채소, 야채 먹을 때, 과일 드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출근길이신가요? 한인타운에서 지금 안쪽으로, 다운타운 쪽으로 오시는 분들, 저 한인타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각길에요. 육가와 윈저 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차도는 인도 위로 올라와 있고 다른 한 차는 중앙선에 걸쳐져 있어서 지금 이쪽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차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극심한 교통체증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육가와 윈적길 지나시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청취자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5: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4: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5: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 큰 관심을 끌었었죠. 한인 2세 후보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씨입니다. 고배를 들었습니다. 전체 표의 98%가 개표됐던 이 위스콘신주 현지 시각 새벽 2시 34분 데이비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 득표율로 39.4% 표를 얻은 홍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 탄생 기대를 부풀렸지만 끝내 당 주류의 지지도를 받은 중도 성향인 크롤릴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차이로 추격전을 벌이던 홍 후보는 결과 확정 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는 정치를 영원히 바꿀 뭔가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고 나는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의 패배 인정 후 베키 쿠퍼 선거운동본부장은 우리가 치른 선거가 자랑스럽다며 깨끗한 캠페인을 펼쳤고 진보운동을 위해서 진정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비록 석패했지만 진보 성향의 아시아계 여성 정치인이 현직 토니 에버스 주지사 지지를 등에 업은 중도 후보와 초접전을 펼친 것만 해도 상당한 평가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경선 결과를 전하는 AP통신 기사는 경합주 위스콘신주에서 민주사회주의자가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낸 것은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분노와 불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문 셰프 출신인 그는 2020년 주 하원에 진출해 위스콘신 주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임금 노동자이자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라고 소개하면서 주지사 경선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진보 공약을 주로 내세워서 엄청난 지지를 얻었고 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예, 민주당 경선에서 주지사 도전에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다음이 또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 사망하면서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동생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의 여동생입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특별 경선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25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달린 그레이엄과 랠프 노원 연방 하원의원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암살 위협을 미 당국이 포착했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자 두 명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정보당국은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 기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에어포스1을 노린 지대공 미사일에 구체적인 위협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을 소지한 인물도 포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란은 앙칼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 층까지 특정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가 이 같은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튀르키예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기만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앙카라 공항을 떠나면서 일단 구형 에어포스1에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체 반대편 문으로 연결된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로 몰래 갈아타고 군용 수송기로 옮겨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C-32A 수송기는 추적 시스템을 끈 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에 부여되는 항공교통관제용 호출부호 에어포스1이 아닌 리치18이라는 평범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면서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비행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황급히 에어포스1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나타나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첩보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첩보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암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이란의 암살 기도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환승 작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기로 했던 에어포스 원에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 그리고 참모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같은 첩보를 알리지 않고 이들을 미끼로 내세워서 혼자만 피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지난 2024년 대선 유세 당시 총을 맞고도 주먹을 치켜들며 싸우자고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한껏 과시했지만 이번엔 기내식 차량에 숨어 항공기를 갈아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그만큼 이란의 암살 위협이 심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란이 트럼프가 머문 호텔의 층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항공기를 미사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밀 환승 작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2: Why was it too dangerous for you to fly on Air Force One, but not too dangerous for the plane?
3: Actually, the plane that I flew on was at greater risk.
1: 트럼프 대통령 살리려고 취재진과 참모들을 미끼로 내준 거냐며 충격적인 기만 작전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4: In fact, it was a bait and switch. He put people in harm's way to save himself. That's who Donald Trump is.
1: 특히 과거 비슷한 작전을 벌였던 클린턴 행정부는 사전에 언론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란의 위협 수준이 그만큼 심각했느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밀 환승 작전은 트럼프의 전쟁 승리 주장이 실제 전쟁의 현실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입장에선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도 트럼프가 몸을 숨긴 것만으로도 상당한 선전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거주자와 동일하게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면제해주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 등 세 곳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미등록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체자를 조장하며 미국 시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시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민자 학비 지원을 통해 뉴욕, 벌몬, 커네티컷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더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 불법 월경자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서부 국경에 최소 1200마일에 달하는 1, 2차 장벽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남서부 국경 전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장벽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데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경 장벽 건설에 약 470억 달러 전용 예산을 확보했고 새로 1200마일에 달하는 장벽을 세울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이커스 주인이 바뀝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 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LA 레이커스가 역대 프로 스포츠 구단 최고가 125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사업가 조시 쿠슈너, 밥 아이거 뭐 이름 익숙하시죠? 전 디즈니 CEO입니다. 공동으로 레이커스 인수를 추진합니다. 당초 라스베가스 연고의 신생 구단 창단 과정에도 참여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0억 달러의 구단을 인수했던 마크 월터 회장 측에 전격적으로 인수를 제안해 결국 레이커스를 매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공동 성명을 통해 프랜차이즈, 이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프랜차이즈 중 하나, LA 레이커스의 관리자가 될 기회를 얻어 영광이라며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팬과 로스앤젤레스 시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쿠슈너.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라스네임, 이런 흔한 라스네임도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네, 기억나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입니다. 네. 역대 프로스포츠 구단 최고 매각가 순위는 LA 레이커스가 지난해 100억 달러의 마크 월터한테 매각이 됐죠. 그리고 올해 125억 달러에 이제 승인이 나면 매각이 됩니다. 구단을 넘기게 된 마크 월터 회장은 LA 레이커스를 소유했던 건 뭐 큰 영광이었다. 1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각에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지금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조사에서 레이커스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마크 월터로서는 뭐 불편한 상황이죠. 이번 인수권이 완료되려면 NBA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125억 달러,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금액,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동생이다. 이렇게 사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큰 무리 없이 레이커스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시 쿠슈너, 벤처 캐피털인 이 트라이브 캐피털 창립자이자 오스카 헬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쿠슈너는 기존의 마이애미 히트의 지분을 소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처분해야 레이커스 인수 자격을 얻게 되는데 뭐 금방 처분하겠죠. 자, 그리고 밥 아이거, 올해 디즈니 CEO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네. 레이커스를 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어제 LA 엔젤스에서는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6번 게이트에서 입장을 받았고 입장객들은 한국 관련 저지, 한국 유니폼 소개해드렸죠. 민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유니폼, 등에는 한글로 엔젤스라고 써있는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트럭, 한국 전통 부채춤과 K-POP 데몬헌터스에 나왔던 에드원 초이와 데니정이 나와서 또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소다팝, 아, 유명하시죠. 경기 내내 중간중간 한국과 관련 테마로 어제 코리안 헤리테이지 나잇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엔젤스에서도 뭐 큰일이 있었어요. 어제 엔젤스가 코치진을 대폭 해고했습니다. 투수 코치와 불펜 코치, 어시스턴트 피칭 코치 3명을 해고했습니다. 마이크 매덕스, 돔 치티, 데릴 스컷을 해고했습니다. 엔젤스도 이제 서서히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젤리악 단장이 왔지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래 있었던 모젤리악 단장이 와서 변화를 서서히 꾀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내일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진행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9: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0: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상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AM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도전에 나섰던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초박빙 접전 끝에 석패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 출신인 데이빗 크롤리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98% 개표 결과 크롤리 후보가 39.8%,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39.4%를 득표해서 홍 후보가 아깝게 패배했는데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200표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선거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의 홍 후보가 우세를 보이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만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내 중도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아쉽게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 후보들의 확장성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비록 석패했지만 진보 성향의 아시아계 그것도 여성 정치인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와 이처럼 초접전을 펼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뒤로하고 홍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계속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낮 기온이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달은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본토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7월 기준으로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화씨 76.89도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895년, 1900이 아니라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다만 여름 시즌, 즉 6, 7, 8월을 통합해서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은 1936년과 2021년으로 기록됐습니다만은 7월 한 달만 따로 놓고 보면 지난달이 130여 년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7월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이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캐서린 제이컵스 애리조나대 기후과학자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그리고 산불 등은 기후변화의 신호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프 마스터스 예일대학 기상학자도 우리가 더스트볼 시절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스트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더스트볼이란 1936년 미국 내 최악의 가뭄으로 중부지역에 흙먼지 폭풍이 한 달간 이어졌던 피해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스트, 먼지, 볼. 보울이죠. 그냥 그릇이죠. 먼지 그릇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달 이상 주민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93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936년은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과 모래바람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이 겹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모래먼지를 흡입한 중부지역의 주민들, 즉 더스트볼에 갇힌 중부지역의 주민들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해서 더스트 뉴모니아, 즉 먼지 폐렴이라는 신조어까지 당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즉 더스트 뉴모니아로 인해서 약 7,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해 텍사스주, 캔자스, 그리고 아칸소주 등이었는데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농민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 서부 캘리포니아로 대거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처참한 삶은 이후 존 스타인백의 그 유명한 소설 분노의 포도의 배경이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저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에서 하늘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에 신속한 근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이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에 부쩍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서는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서 에어포스 원에, 즉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처럼 꾸민 뒤에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군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이동하는 것은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암살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가 체포된 바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LA 인근 이 팔러스버디스 골프장에 이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과 연관이 있는지는 뭐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골프를 칠 때도 공중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골프장에 미리 가져다 놓고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면서 골프를 치는 방탄골프단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들과 협력했던 낭만 시대와 기자들도 못 믿는 현 시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우려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탄 것과 관련해서 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도 유사한 작전을 벌였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즉 백악관 동행 기자들에게는 이 내용을 알렸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고 중간에 내려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이동한 뒤 군용기로 바꿔 탄 사실은 기자들에게도 비밀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순방의 가치관, 즉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대응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00년 3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마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하면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실제 탑승 항공기를 숨기는 작전을 폈습니다. 당시 에어포스 원과 동일한 표식이 있는 소위 미끼 비행기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고, 클린턴 대통령과 똑 닮은 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에어포스 원 표식이 없는 다른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진짜 클린턴 대통령은 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당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대통령 일정을 취재 중이던 수잔 페이지 기자는 이 위장 작전을 그런데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에 이 수잔 페이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보도를 전제로, 즉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서 대통령의 신변 안전뿐만이 아니라 동행한 취재 기자들의 안전에도 연관되는 문제이니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페이지 기자는 설명을 듣고 흔쾌히 백악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전 설명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 취재 기자들 사이에는 이 같은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장 전술은 기자들에게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전 협조는 당연히 없었고 기자협회 회장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있던 기자들에게 경호원들이 다가와서

지금 즉시 모두 이 비행기 창문 덮개를 내려라. 비행기 창문 덮개를 모두 내리고 깜깜한 상태로 잠시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과 협력한 낭만 시대와 기자들도 못 믿는 현 시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여름 밤하늘의 대표적인 우주쇼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 찾아옵니다. 올해는 달빛의 방해가 거의 없는 최적의 조건에서 유성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 국제유성기구가 예상한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시간당 최대 관측 가능 유성수는 100개입니다. 다만 도심의 불빛이나 구름, 관측 장소에 따라 실제 눈으로 볼수 있는 별똥별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지구가 혜성 스위프트 터틀이 궤도에 남긴 먼지와 부스러기 지대를 지나면서 발생합니다. 작은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빠른 속도로 충돌해 타들어가면서 밤하늘에 밝은 빗줄기를 남깁니다. 이곳 태평양 시각으로 관측 최적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을 지나 해 뜨기 전까지며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나 안자보레고 사막, 마운트 윌슨 또는 앤젤레스 국립산림지대, 모하비 사막 일대가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성은 하늘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떨어지므로 맨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정 별자리를 딱 찍어서 볼 필요 없이 북동쪽 하늘을 중심으로 밤하늘 전체를 넓게 올려다보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야외에서 볼 계획이라면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볼수 있는 돗자리나 리클라이너 캠핑 의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국제공항 무인 궤도 열차인 스카이링크가 오는 10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LAX에 따르면 한동안 피플 무버로 불리다가 공식 명칭을 스카이링크로 확정한 이 LAX의 무인 궤도 열차는 공항 터미널과 렌터카 시설, 또 주차장, 그리고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자동 운전 전기 열차입니다. 전체 노선은 2.25 마일 길이의 고가 궤도로 건설되며 모두 6개의 역이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3개 역은 터미널 중앙 구역에, 나머지 3개 역은 통합 렌터카 시설과 주요 주차장 인근에 설치됩니다. 열차를 이용하면 공항 내 주요 지점을 약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 7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행되며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약 2분 간격으로 열차가 자주 운행될 예정입니다. 4량으로 구성된 열차 한 대에는 승객과 수화물을 포함해서 최대 2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넓은 출입문과 수평으로 된 승하차 시스템을 갖춰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최종 점검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사가 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이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 씨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라는 상고 허가 청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서 청원 제출 기한을 8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식 찜질방이다라는 특수한 문화 공간에서 트랜스젠더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여성 고객들의 신체 사생활 보호, 또 업주의 종교 자유 가운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문제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쟁은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헤이븐 윌비치가 스파 이용을 거절당했다라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인권위원회는 성표현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 올림퍼스 스파의 출입 규정이 법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용은 허용해왔으며 문제는 성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완전한 나체로 이용하는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신체적인 사생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여성 고객들의 신체적인 사생활도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과연 이 케이스를 받아들일지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식 주점 문화와 치맥 열풍이 남가주 외식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K-POP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POP이 아니라 이번에는 K-POP입니다. 이미 오렌지 카운티에 진출한 인생 맥주와 역전 할머니 맥주에 이어서 오는 9월에는 생활 맥주가 LA 한인타운의 미주 1호점을 열 예정이어서 한국식 주점 시장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는 인생 맥주입니다. 인생 맥주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름이 인생 맥주입니다. 한국에서 28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 맥주는 지난 2024년 1월 부에나팍 소울스몰에 미국 내 1호점을 오픈하면서 해외 진출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에는 역전 할머니 맥주가 플러튼 다운타운에 북미 1호점을 열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수제 맥주 대표 브랜드인 생활 맥주도 남가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맥주는 오는 9월 LA 한인타운 유가와 캔모어 코너에 위치한 킨스 호텔, 한인 운영 킨스 호텔에 미주 1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맥주와 안주 그리고 음악과 분위기를 함께 결합한 소위 K-POP 문화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식중독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가 원인이 됐다라는 게 6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추, 부추, 오이, 깻잎 등을 세척 없이 먹거나 세척 후에도 상온에 오래 방치한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식중독 원인의 46%가 세균에 오염된 채소와 과일이다라고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가 채소를 씻지도 않고 먹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식당에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소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암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를 씻지 않고 먹는 평소의 습관입니다. 미국 종양내과 전문의 나지브 알 할라바사는 씻지 않은 농산물이 암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라든지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또 일부 혈액암 환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제공합니다. 올해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이 A1 칼리지 프랩의 라이언 E 칼리지 카운슬링 디렉터가 명문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글로벌 리더십 스쿨의 이창호 아카데믹 디렉터가 변화하는 대입 방향과 AP 완벽 승리 전략을 주제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30명을 뽑아 최고 $250 상당의 이 경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오늘자 한국일보 1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취업비대 소지자가 실직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이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그동안 최대 60일간의 국내 체류 유예 기간이 제공됐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실직 후에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출국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예기간 폐지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 직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즉각 출국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으로 일했다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죠. 환상적이라는 단어도 들어갔고 끔찍하다라는 단어 이번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년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초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는 최근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에게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계획을 결국 철회했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말한 그 월드컵 지분 일부를 매각하겠다라는 계획. 그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의 회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내 주요 대학을 직접 찾아가서 AI와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를 선점하는 현장 리크루팅에 나섭니다. 단순 채용 공고를 내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대학 현장에서 예비 인재들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일에는 일리노이 대학, 그리고 4일에는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잇따라 캠퍼스 커리어 데이를 개최합니다. 학부생과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채용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대학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텍사스와 미시간 등 미국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캠퍼스 커리어 데이를 열어왔습니다. 해외 대학 리크루팅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대학으로 확대해서 현지 인재를 선점하겠다, 확보하겠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해외 대학으로 현장 리크루트를 확대하는 목적은 늘어나는 AI와 반도체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말을 안 듣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센츄럴파크 남쪽에서는 멋진 말이 이끄는 마차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센츄럴파크가 조성된 이후 뉴욕 상류층이 마차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던 문화는 이제 맨하튼의 풍경을 즐기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센츄럴파크에서는 뉴욕시에서 면허를 받은 마차 68대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상징처럼 통하던 이 풍경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마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과 동물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인도에서 온 가족과 함께 여행 온 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놀라서 질주하던 그 말이 이끄는 마차에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말이 갑자기 놀라서 끌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당시 마부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시 마차에서 떨어져 있던 사이에 말이 갑자기 놀라 달려 나간 것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은 운수 노조는 공원 지하에서 누설된 전류에 말이 놀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부가 잠시 마차에서 내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원 지하에서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안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놀란 말이 다른 마차를 들이받아서 마부가 다쳤고 또 올해 1월에는 말이 공원 밖 교차로까지 마구 달려나가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는 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8일 전이었던 지난 6월 9일에는 운행 중이던 말 데니즈가 공원에서 쓰러져서 폐사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노조는 말이 독성 식물을 먹어서 죽었다라며 공원 측에게 과실을 돌렸지만 센츄럴파크 공원관리위원회는 마부가 자신의 말이 아무 식물이나 먹게 내버려뒀다라면서 관리 소홀이 아니다, 마부의 잘못이다 라면서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뉴욕시의회에서는 마차 영업을 2028년 6월부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올라와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말이 말을 안 듣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차 관광 상품이 이제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0: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사망률 1위 역시 암이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였고요. 먼저 여성의 유방암은 40대에서 60대 환자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이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면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늦은 것 등도 이유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암은 결국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금연, 절주, 운동 등이 분명히 도움은 될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할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도 하는 것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번엔 한국 남성의 암 1위 전립선암입니다. 70대가 41%로 가장 많이 발병했고요. 60대 34%, 그리고는 80대로 이어집니다. 여성 유방암 환자에 비하면 조금 더 노년층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증상은 각종 배뇨 관련 징후에서 볼수 있는데요.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다 보고 나서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불편한 느낌. 밤에 소변을 특히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중년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역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이 전체 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식탁에서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양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9: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안녕하세요.
10: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3: 네,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천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지진 사망자는 224명, 부상자는 1200명, 그리고 실종자는 3800명이 넘는다라고 잠정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칼리의 한 병원에서는 소아과 진료실을 포함해서 병원의 여러 층이 무너져 내려서 일부 환자가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환자 약 600명은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진 후 약탈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칼리 지역의 보안군을 1,000명으로 늘려서 실종자 수색과 치안 유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이 고산지대인 리사랄타 주에서는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전날 지진 발생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새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는 추가적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전 7시 34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지진이 콜롬비아에게 있어서는 21세기 최악의 지진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료 호텔 와이파이의 위험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노린 해킹 공격이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나 위험한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캡티브 크런치로 명명된 인터넷 하이재킹 공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 해외 정보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해커들은 최근 미국 내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공용 와이파이, 소위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해킹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은 호텔에서 투숙객이 로그인하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인터넷 연결 대신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보안 검사 또는 브라우저 업데이트 등을 한다라면서 이 가짜로 설치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모르고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전화기에 설치되면서 브라우저 쿠키와 저장된 비밀번호 또 각종 문서, 내 전화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등 각종 정보가 탈취됩니다. 해커는 감염된 기기를 원격으로 조종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 또는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 라는 내용의 구글의 보안 확인 화면도 위조된 가짜로 나타낼 수 있다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파일을 절대로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호텔과 공항 그리고 컨벤션 센터 등 공공장소에서는 가능하면 무료 와이파이 대신에 스마트폰 개인 핫스팟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도 가끔 호텔에 투숙하면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그냥 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무제한 플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무제한이어도 일정 데이터가 넘어가면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도 호텔 인터넷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무료 인터넷 또는 뭐 무료 공공 인터넷 등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런 경고를 직접 할 정도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거래 감소로 인해서 미국 내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 높은 모기지이자,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과 실거주 중심 지역, 그리고 안전자산을 찾아서 현금 투자가 몰리는 지역 간에 명과 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명, 어떤 사람들이 암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와서 미국을 취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빨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TN의 미국 특파원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중간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동산 시장은 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오르며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년 만에 가장 높은 6.69%로 상승한 탓입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샌디에이고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의료, 과학, 생명공학 산업 비중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도 중산층의 주택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샌디에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경제 양극화의 그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강경 이민 정책이 주택 건설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역별, 계층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의 자산가들의 현금 투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미국 내 주택 매매 건수는 406만 건으로 전월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은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꺼리고 단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 탓에 청년들은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A lot of times it's just a lack of priorities or lack of clarity within their plans. Houses are more expensive than they used to be.
1: 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이미 거래 부진에 빠진 미국 주택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비상이고 반대로 남반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이례적인 폭설로 국제 도로가 최장기간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악지대에 내린 폭설로 차량이 눈에 파묻히는가 하면 칠레에서는 눈더미에 광부들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지구 남반구는 폭설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연결하는 도로는 무려 3m의 눈이 쌓이면서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부족해서 역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를 포함한 전국의 약 70%의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어제자로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외에 이번 폭염으로 올해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 유럽연합 즉 EU 국내 총생산의 1%가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고대 무덤에서 2000년 넘게 액체 상태를 유지한 술이 청동제 용기 안에서 발견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대학교 문화유산원 루루천 연구팀은 산자바오 고군분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고대의 발효주가 들어있는 청동 용기를 찾아냈습니다. 발견된 묘지는 전국시대 진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기원전 약 475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약 2500여 년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용기 안에는 옅은 청록색을 띠는 액체가 약 3.7리터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맥주잔, 지금으로 보면 맥주잔 약 15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대 무덤에서 술의 잔여물이 확인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처럼 상당한 양의 실제 술이 장기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심한 부패 냄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상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액체는 증류 과정 없이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각 주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사소한 실수조차도 중간선거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유권자 명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정부들은 선거관리 부실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에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상당수 선거관리 당국자들은 매일매일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며 사망 또는 이사했거나 투표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민주당 소속 선거관리 당국자는 마치 이종격투기에서 목조르기 기술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부정선거로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빌미라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은 유권자 명부에 있는 사소한 오류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정당성을 문제 삼는 데 이용할까 지금 현재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중국 청년들이 태국 불교 부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판단하는 이 작은 부적이 한 장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어떤 부적이 재물운과 승진운에 좋은지를 놓고 벌이는 이 토론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특정한 승려가 만든 부적은 빠른 효과가 있다라면서 최저 수천 달러에서 높게는 최고 만 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부적 열풍의 뿌리에는 중국 청년들의 지금 불안이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올해 대학 졸업생은 1270만 명,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무려 1270만 명에 이르며 앞서 취업에 실패한 이들과 해외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까지 더해진다면 중국에서 대졸자들의 취업 경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중국 청년들은 부적에 기대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20: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저만 그런가요? 예, 지난주에 많이 더웠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한 3, 4도 정도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80도만 넘어가도 그냥 덥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30만 년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도 그 적응력 때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등을 모두 물리치고 유일한 인류로 남은 호모사피엔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인사 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밤새 잠자리는 어떠셨나요?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곤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힌트가 나갔죠. 바로 잠자리. 흔히 북미를 가로지르는 이 모나크 나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2016년 러커스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진짜 금메달 주인공은 바로 글로브 스키머라는 분홍 드래곤 플라이, 바다 좀 잠자리입니다. 몸 길이가 불과 4-5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생명체가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곤충, 4,000마일에서 최대 11,000마일에 달하는 바닷길을 건넌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잠자리가 세상에. 물론 바람을 탈 줄 아는 넓은 날개를 하나 가졌지만 그래도요, 바로 바람을 탈 줄 아는 게 바로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 인생은 정말 고통이야, 힘들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야,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지금 고통이 있구나 라고 현상을 인정하고, 너 고통? 그래? 그 고통을, 이 파도를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싸우면 물에 빠져 지치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고 몸을 맡기는 사람은 파도를 탈 수 있느니라. 오늘은 대단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기, 일식, 유성우, 그리고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이렇게 한 날에 우주의 대단한 일이 겹치는 것도 대단한 압도적인 에너지의 집결과 거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날. 자, 뭔가 나도 파도를 제대로 탈 테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리셋하면서 바람을 먼저 타야 돼요. 이 트로피컬 브리즈를 함께 느껴보시죠.

안타깝게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보이진 않지만 미 동부 쪽에서는 부분 일식을 볼 수 있고요. 또 스페인이나 아이슬란드에서는 정말 스페인에서는 거의 100년도 넘게 드디어 개기 일식을 보는구나. 그동안 개기였더니 드디어 보는구나. 이런 대단한 그 에너지. 그런데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뭐 원자력 발전소도 돌리고 이랬던 나라에서는 해가 잠시 없는 사이에 그게 또 지장이 있어서요. 전력의 어떤 수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골치가 또 아프다 그럽니다. 아, 유럽에도 강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도 돌리고 그러려면 냉각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라인강이며 다뉴브강 이런 데가 사상 최저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아, 오늘이 바로 그 우주가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날로 점성학자들이 한국분도 그렇고요. 외국분도 그렇고

기운이라 그러는군요. 예전에 뭐 개기일식이 있었을 때는 국가별로 이런 일이 있었고 정치계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고 뭐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우주가 이렇게 우주쇼를 오늘 몰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는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도를 우주의 거대한 그 파동을 타고 오늘 뭔가 나 자신도 새로운 그런 정화 그리고 어떤 영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오늘 유성우를 볼 수 있죠. 오늘 밤부터 또 해가 뜨기까지 어두운 곳에 가시면 저쪽 동쪽 하늘부터 해서 누워 계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서서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굉장한 그런 우성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야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결국 저 우주에서 우리는 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아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ET처럼 고향 이러면서 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콜롬비아에서도 굉장한 또 지진이 일어났죠. 7.3. 지금 속속들이 그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마음이 참 그래도요. 그 와중에 그 갇혀있던 사람을 구해낼 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구조를 했던 사람들이 서로 박수치면서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헤쳐나가지 않을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그랬대요. 굉장히 연약한 게 호모사피엔스고 그 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굉장한 게 있는데 그래도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 이 사피엔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만나자마자 안 싸우고 깨갱하면서 교미부터 했다 그래요. 성교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적응을 잘해서 결국은 살아남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멸종이 됐던 그 동물들 앞으로는 어떤 그 생명들이 살아남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뭐야.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네? 그래도 봄은요 이게 일본을 거쳐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이게 캘리포니아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 안드리아스 그 단층 바로 빅1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저쪽에 보면 그 브리스톨 솔턴호의 남쪽 브롤리 지역 여기에 최근 350여 차례 넘는 연쇄 지진 물론 규모는 4.7 정도로 작지만 이런 연쇄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연쇄 지진이 일어나면 이 확률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그전에는 만분의 1 수준이었지만 이런 연쇄 지진이 있을 때는 100분의 1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확률 자체는 여전히 낮지만 평소보다 위험 신호가 커진다는 건 사실이죠. 보통 캘리포니아 남부의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200주년 주기로 큰 지진이 터지는데 지금 300년 넘게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 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그래요. 그래서 미리 그 행동 요령으로 대비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수 그리고 간편식 에너지바 견과류 그리고 꿀 이런 거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꺼운 운동화 밑창이 단단한 신발 이런 것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집에 선반을 무거운 선반 떨어지면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그 유리 액자 이런 건 정말 금물이에요. 무거운 액자 이런 거 다 좀 낮게 가볍게 만드시고요. 또 어떤 분은 캐비닛을 보면 이게 그냥 열면 안 열려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어요 했더니 지진을 대비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흔들리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캐비닛에 있는 그릇들이 그 안에서 휘청거릴 망정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자켓 또 보온용 의류 왜냐면요 요즘 밤에는 왜 이렇게 추워요. 덥다고 문 열어놓고 이불도 안 닫고
그리고 며칠을 제가 잤더니

0: 몸에 뭐가 들어왔는지 계속 이 아래가 허벅지, 무릎,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 온수로 조교까지 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따뜻한 그런 보온용 의료, 자켓, 그리고 우비까지 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 거 딱 요거 하나면 진짜 걱정 없어. 비와도 걱정 없고 바람 불어도 걱정 없어. 이런 나만의 넘버원 자켓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박 보온 담요 이런 거, 은박지 커다란 걸요. 체온이 떨어질 때 두르기만 해도, 여러분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길을 잃으면 요 은박지 하나로도 체온 보존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울 담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랜파가 한국 전쟁에서 갖고 온 군용 담요를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울은 안 빨아도, 그리고 그 자체 뭐 땀이나 이런 걸 습기를 머금다 하더라도 자체의 항균 효과와 또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땡큐 포 양이에요. 양들이 그냥 양털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 울 담요도 좋고, 그리고 두꺼운 면장갑, 그리고 작업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좀 구비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호루라기, 위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키체인에 저는 그 페퍼 스프레이를 달고 다녔어요. 그 전기 충전기도 오다를 했었는데 그거는 누구 주고 페퍼 스프레이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매워. 그런 것도 좋지만 이 호루라기 그리고 손전등이 이 키친에 있는 것도 좋죠. 조그만 손전등, 그리고 건전지 방식, 그리고 이게 그 헤드램프로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헤드랜턴이 있으면 뭐 쿡을 한다던가 일을 할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갖고 있는 플래시 헤드랜턴도 준비하시고, 이게 건전지 방식으로 충전하는 거 말고 요즘은 충전을 하는 걸로 많이 바꿨는데, 이게 다시 아날로그로 가서 건전지 방식이나 또 솔러 패널을 이용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아날로그 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 건전지로 돌아가는 그런 휴대용 라디오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용도 칼, 맥가이버 칼이죠. 그런 거. 그리고 덕테이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캔따개, 그 아날로그로 딸 수 있는 전동 캔따개가 아닌 그런 캔따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급약품도 준비하시고, 내가 먹는 약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좀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한 먼지, 연기, 뭐 어디서 가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티슈, 휴지, 휴대용 간이 화장실 키트, 이게요 정말 제가 산에 다닐 때 요거를 그 카운티에서 받은 게 있었어요. 저쪽 마운틴 위트니 갈 때 그 밑에 가면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때 남은 걸로 실제 아파트에 단수가 돼가지고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그게 오래가더라고요. 아,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직 수압이 있을 때 얼른 버킷이나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얼른 물을 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 키트도 중요하지만 이게 없을 때는 커다란 그 쓰레기 봉지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도 챙기고, 현금을 100불짜리 이런 거 말고요, 소액권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나 중요 서류 사본도 좀 챙겨가지고, 고우백이라고 그러죠? 유사시에 들고 튈 수 있는 그런 가방도 준비하시고, 드라이 샴푸 뭐 이런 것도 뭐 좀 뭐 미용에 신경 쓰는 분들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 버너나 부탄가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그냥 뭐 겁먹자 이게 아니고요, 유사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뭐 미드호도 그렇고 저쪽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도 그렇고 물이 굉장히 최저 바닥을 내려가두고 있다 그래요. 나중에 물이 끊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유사시에 뭐 전기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이렇게 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게 갖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만 잠자리가요, 어떻게 그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길게는 만 마일을 가겠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다큐를 보면 모나크 나비도 그 연약한 날개로 북미에서 저쪽 남미 대륙까지 몇천 마일을 갑니다. 바람을 잘 타면서 때로는 빗방울 하나가 내 날개를 마구 휘저어도 굴하지 않고 가는 그 나비처럼 잠자리처럼 우리도 잘 역경을 이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40대 남성이요. 와, 하루 26.2마일을 매일 달렸습니다. 왜 달렸냐. 이분이 너무 사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사업 실패했지. 또 거기다가 이혼까지 겪었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고 뭔가 패배자라고 불리면서 방황하던 내게 어떤 그 원펀맨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화에서 접하고 나도 만화 주인공처럼 어떤 나도 힘을 용기를 내보자 이래서 팔굽혀펴기를 매일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그리고 10km 달리기를 매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매일 마라톤 거리를 그렇게 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매일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내는 그런 집념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네요. 중국 남자분이세요. 리샹용이라는 리샹용이라는 분이 이래서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자, 오늘도 우리 기운내서 차차차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이하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텝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6: 굿모닝 차차차. 우리 함께 하시는 럭키비키님이 어제 미옥탱자님 말씀 듣고 은박지 담요랑 조그만 손잡이 돌려 발전해서 전기 만들어서 작동하는 랜턴 라디오 아마존에서 구입하셨어요. 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정님 유튜브에서 지진 난 거 보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에 귀 잘 기울이면 떡이라도 떨어진다는 신념으로 럭키위키님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준비를 말만 하고 그 이모존 씨 지진백 쌌다가 아유 뭐 이러고 풀었는데 오늘 저도 꼭 싸도록 하겠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건강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어제도 암에 걸리셨다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겠다고 한국에 가신다고 누가 아는 분 어디를 가야 되냐고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는데 바로 우리 탈로이스의 건강 코치 우리 정인수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17: 네, 안녕하세요.
16: 네, 요즘 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 네, 그죠? 정말. 네, 지금 점점 네. 암이 남의 네. 일이 아니고 바로 내 가정일이더라고. 저도 난소암으로 네. 키모테라피 하고 네. 고생 많이 했는데
16: 네.
17: 제가 요즘에 아티클을 봤는데 요즘에 네. 젊은 사람들이 암이 왜 급증을 하는가를 봤더니
16: 네.
17: 좀 우리는 옛날 식으로 엄마들이 매일 장을 봐서
16: 네.
17: 그 신선한 뭐 집밥을 야채나 먹었죠. 집밥을 먹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분이 많잖아요.
16: 네.
17: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네. 이제 미국 마켓 가면 냉동식품 많으니까 가위를 잘라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16: 네.
17: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은 아무래도 네.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16: 그쵸.
17: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부제를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16: 네.
17: 물론 냉동식품이긴 하고 또 냉동식품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고
16: 네.
17: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느는가 봤더니
16: 네.
17: 내추럴한 음식을 좀 덜 먹고
16: 네.
17: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많이 먹은 분들이 급격하게 암이 생기므로
16: 네.
17: 좀 번거롭지만 진짜 신선한 프레쉬한 식품을 갖고
16: 네.
17: 번거롭지만 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16: 네.
17: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한 방법이라고.
16: 정말요?
17: 네. 그게 중요하죠.
16: 그리고 보니까 이 농약이
17: 네.
16: 저쪽 오늘 그 저도 읽은 뉴스에는 저쪽 왜 베이커스필드 그 위쪽에 가면 농장들 있잖아요.
17: 굉장히
16: 뭐
17: 많죠.
16: 올리브 뭐, 네. 뭐 여러 가지
17: 네. 네.
16: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네. 농부들이 네. 암에 막 걸리는 거예요.
17: 네.
16: 봤더니 농약 때문에
17: 네.
16: 그래서 어떤 그 농약을 이제 앞으로는 치우자
17: 네.
16: 뭐 이렇게 결정이
17: 네.
16: 뭐 낼 거라고 그래요.
17: 네.
16: 그러니까 이거를 잘 씻어만 먹어도 흐르는
17: 네.
16: 물에
17: 네.
16: 대부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유념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 네,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6: 네.
17: 껍질째 먹는 거 좋다는 건 다 알죠.
0: 네.
17: 그런데 농약 때문에 네. 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네. 분분하잖아요. 네. 껍질째 먹어라.
0: 네.
17: 그런데 농약을 깨끗이 씻을 자신이 없으면
0: 네.
17: 열심히 씻었지만
0: 네.
17: 꼭 깎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7: 네.
0: 아우, 바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오시죠. 우리 텔러유스에.
17: 그렇죠. 네.
0: 텔러유스가 뭐길래. 우리 정인수 코치님도 실제 난소암에서 극복하기까지 텔러유스를 체험하고 지금 그런 어떤 전도사가 되셨잖아요.
17: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0: 네.
17: 이렇게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7: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 그러죠. 하루 종일 잠옷만 입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
0: 네.
17: 걸어다닐 힘도 없고 눈을 뜰 힘도 없고 밥을 먹을 힘도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7: 제가 텔러유스 제품을 이제 섭취하고 나서
0: 네.
17: 일주일 만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0: 네.
17: 저의 그때 증상은 암을 회복한 후 3년 뒤에
0: 네.
17: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무리한 여행을 갔다 와서
0: 네.
17: 집에 돌아왔는데 7박 8일의 여행이었지만 집에 와서 회복이 영 안 돼요.
0: 네.
17: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다 보니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리고 입맛이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정말 그때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0: 네.
17: 네, 그래서 저는 텔러유스 섭취하고 일주일 만에
0: 네.
17: 잠을 자고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먹고
0: 네.
17: 싶은 마음이 생겨서 먹게
0: 네.
17: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0: 네.
17: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신기하다. 내가
0: 네.
17: 그렇게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녀도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걸 이
0: 네.
17: 슈퍼후드가 해결해 주네. 그리고 제가 먹었는데
0: 네.
17: 제가 이제 9년째 먹고 있거든요.
0: 네.
17: 근데 제가 인지 능력
0: 네.
17: 그다음에 뭐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0: 네.
17: 그다음에 제 생활 패턴이라든가
0: 네.
17: 그것이 주변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0: 네.
17: 훨씬
0: 네.
17: 이렇게 젊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네.
17: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요.
0: 네.
17: 근데 저한테 아, 나 요새 뭐 잠 못 자. 나는 입맛이 없어. 나는
0: 네.
17: 다리에 힘이 없어. 나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0: 네.
17: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 취매인가 봐. 제 동기 또래들이 말하면은 아,
0: 네.
17: 나는 이것을 먹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한번
0: 네.
17: 너도 먹어 봐.
0: 네.
17: 그랬을 경우 그 말을 듣고 그걸 먹은 사람들은 진짜 그러네 그러고
0: 네.
17: 아예 나는 뭐 안 먹을래 그러면 네 맘이지 뭐 그랬는데
0: 네.
17: 제가 이렇게 몇 년을 봤더니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0: 저도 친한 친구가
17: 네.
0: 바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죽고 싶더래요.
17: 으흠.
0: 그런데 이걸 먹고 너무 나아서 그렇게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제 친구도.
17: 네.
0: 근데 이게 네.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푸드라고 그러잖아요.
17: 네네.
0: 네. 어떤 원리인지.
17: 아, 요거는 그 우리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가 이제 이곳을 2019년에 슈퍼 만노스까지 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 전에도 이제 히스토리는 뭐 거의 100년 전에
0: 네.
17: 뭐 캐나다 박사님, 그다음에 1985년도에 노르웨이 박사님이 있고 그런데 우리 제품은 아주 좋은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만든 제품인데 특히 FTE라고 해서 Fertilizer Tissue Extract 그러니까 부화 수정란 추출물 그게 굉장히 메인 재료인데요.
0: 네.
17: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계란을 어미닭이 품으면 22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0: 네.
17: 그런데 이거를 10일째 고기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0: 네.
17: 왜냐하면 11일째 그 병아리의 모양이 그 과학자들이 봤더니 거기서 그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 그 하얀 끈 같은 게 나오잖아요.
0: 네, 네.
17: 거기서부터 이제 어미닭에 품으면은 거기서 점점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뭐
0: 네.
17: 눈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심장이 생긴다는 걸 11일째 확 생긴대요.
0: 네.
17: 그래서 11일째 개를 딱 뽑아서
0: 네.
17: 냉동 건조 시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슈퍼 만노스라고 그래갖고
0: 네.
17: 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막 전투를 하면은 활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창
0: 네.
17: 칼로 하면 피부가 많이 베이고 뭐
0: 네.
17: 피가 많이 죽는데 그 당시 전투 때 이 알로에베라를 마차로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면서 상처에 그 알로에베라가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었는데
0: 네.
17: 많은 과학자들이 알로에베라 추출물에서 아주 좋은 부분을 뽑아내서
0: 네.
17: 그것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뽑는데요. 왜냐하면은
0: 네.
17: 잘 요새 화장품들은 다 약간 화장, 그러니까 화학약품 네. 그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농축된 400분의 1의 농축된 고고 슈퍼마노스를 뽑아내는데 네. 그것이 또 식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우리 면역을 강화해주고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그러면서 줄기세포의 양을 최대 3,600% 4,800%까지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성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 여섯 가지 재료 중에서 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재료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 여섯 가지 재료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네. 맛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우선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네. 특히 골수. 그러니까는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텔로이스 제품을 오래 드신 분이 뭐 막말로 누워있는데 뭐 뭐가 떨어졌대요. 그럼 네. 그러면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지고 그냥 네. 멍만 들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넘어져도 네. 이제 이거 오래 드신 분들은 안 다치고 네. 그런 케이스가 이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그렇고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도 네. 몇 년을 드시면 골밀도가 정말 30년 전 골밀도로 바뀌었다고 의사가 놀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아주 네. 젊은 골수를 만들어줘요. 네. 거기서 줄기세포의 양이 배출이 막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줄기세포 하는데 네. 줄기세포를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신호분자, 네. 세포신호수형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대요. 네. 신생아가 만약에 100이다. 30대는 20%만 남아있고 50대는 12.5%만 남아있고요. 일을 네. 하는 게 네. 80대는 0.5% 그리고 아픈 80대는 0.25%로 살기 때문에 네. 나이 드셔서 선생님 나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잠 못 와요. 하면 의사 선생님도 저도 그래요.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7: 그래서 요즘에 네. 젊음 회복에 대한 그 아티클 많이 읽어보고 지금 네. 연구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이 그래요. 노화는 질병을 만든다.
0: 네.
17: 젊었을 때는 이쁘잖아요. 눈도 네. 초롱초롱하고 네. 머릿결도 뭐 진짜 좋고 자고 일어나면 걷어내는데 그런 왕년에 굉장한 사람들도 나이가 네. 들면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텔로이스 저는 9년째 먹고 있는데요.
0: 네.
17: 제가 이걸 꾸준히 먹은 결과 이런 걸 계속 먹다 보면 우리가 노화를 뭐 100%는 못 막지만 네. 많이 막을 수 있고 네. 지금 아까 말한 암 있죠. 암.
0: 네.
17: 암도 염증이 오래되면 또 암이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0: 네. 모든 그래서 병에 네, 염증이에요.
17: 네네. 그래서 텔로이스 제품을 꾸준히 여러분이 섭취하고 네. 오메가3 저희 회사에서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든 거 있거든요.
0: 네.
17: 네, 오메가3 그걸 텔로메가라고 하는데 그걸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네. 좋은 비타민C 드시면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이 10년 젊어졌다 20년 젊어졌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17: 그리고 피검사 네. 그다음에 혈관 나이 검사도 있고요.
0: 네.
17: 그다음에 피부 측정을 해보면은
0: 네.
17: 텔로이스를 꾸준히 드시고 한 91세 되신 분이 3년 정도 드시고 네. 피부 나이 측정했는데 47세로 나오셨대요.
0: 말도 안 돼.
17: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네. 그거는 그분이 뭐 다 누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피부 얘기를 하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는데
0: 네.
17: 저는 한국에도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제 손님을 통해서 또 그분 누님이 드시는 케이스인데 네. 그분은 지금 77세예요.
0: 네.
17: 이규영 씨라고 이제 충청도에 사시고 있는데
0: 네.
17: 그분이 그 젊었을 때 비즈니스를 이제 올인을 해갖고 좀 네. 여유 있게 많이 이제 벌어놓으시고
0: 네.
17: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 사시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소문을 듣고
0: 네.
17: 이제 연락 해서 이제 네. 저한테 제가 계속 보내드리는데 그분은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얘기하셨어요. 네. 미세스 정 내가 7살 때 화상을 두 다리에 심하게 입었어. 그래서 너무 흉없고 아프고 그래서 내가 쳐다도 안 봤어. 내 다리를. 바지만 입고 살았어.
0: 네.
17: 그리고 그분 열심히 일만 했고요.
0: 네.
17: 그런데 최근에 너무 덥잖아요. 네. 한국이.
0: 네.
17: 근데 이렇게 자기가 다리를 봤더니 깜짝 놀랬대요. 그 다리가 여러분 네. 화상 입은 자리 보면 흉없잖아요.
0: 네.
17: 삼도 화상.
0: 네.
17: 번쩍번쩍해고 네, 울퉁불퉁하고.
0: 네. 네네.
17: 근데 자기 두 다리가 물론 완전히 이쁜 다 젊은 다리는 아니지만
0: 네.
17: 그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그 다리가
0: 네.
17: 많이 매끈해졌다는 거예요. 한 다리는 정말 매끈해졌고 한 다리는 아직 남아있대.
0: 네.
17: 내가 그러면 사진 좀 찍어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도 많고 시골에 사니까
0: 네.
17: 내가 찍어는 보내주는데 내가 옛날에 못생긴 그 다리는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7: 그리고 이건 정말 피부에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짜. 그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0: 이게 뭐 줄기세포 네, 이걸 그 계란에서 그러니까 빼분이
17: 이거를
0: 보니까.
17: 자기가 3년을 레벨 2로 드셨고 그래갖고 그분이 흥분을 하셨어요.
0: 네.
17: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동생들 꼭 사서 먹인다고
0: 다 먹어 이러면서 네, 네.
17: 아무튼 저는 이게 특히 어떤 분이 있는데
0: 네.
17: 이게 김 선생님인데 얼굴 코 옆에 점이 큰 게 있었어요.
0: 네.
17: 코 그러니까 약간 파달만한 뭐 아무튼 흉했어요.
0: 예.
17: 그래서 우리가 그 점 빨리 빼라고 그랬는데 안 빼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점이
0: 네.
17: 점점 없어지지만 없어졌어요.
0: 네.
17: 믿어지세요?
0: 야.
17: 안 믿어지죠.
0: 자가 세포 어떤 자가 치료 힐링이 되는 거군요.
17: 네. 그리고 제가 조쌤 얘기도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36살 먹은 청년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어.
0: 네.
17: 팔이 그러니까 다리 종아리가 푹 살이 폐인 거예요. 그래갖고
0: 네.
17: 너무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 일단 SE도 산으로 찢었어요. 근데 너무 네. 아프고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0: 네.
17: 근데 UC 얼바인에 갔더니 어우 네. 이거는 네 엉덩이 살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한다.
0: 네.
17: 근데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대요.
0: 아, 네.
17: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그분이 5월 29일 날 이걸 제품 사가서 레벨 1 일주일 먹고 레벨 2를 지금 먹고 있는데
0: 네.
17: 그 피부가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0: 네.
17: 그로잉 업이 된다는 거예요.
0: 네.
17: 그리고 통증을 얘가 잡아주니까 잠을 엄마 말로는 10시간 이상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0: 야.
17: 밥을 못 먹었는데
0: 네.
17: 밥맛이 돌아서 밥을 먹어서 그 아팠을 때 뭐 지금 20파운드가 몸무게가 올라왔대요.
0: 와, 제일 중요한 게 잠 잘 자고
17: 네.
0: 잘 먹는 건데
17: 네네.
0: 벌써 가장 중요한 거를 해결해 주니
17: 네네. 그래서 지금 8월이잖아요.
0: 예.
17: 8월인데 닥터가 UCI 닥터가 어메이징에서 너 이 정도로 속도로 네,
0: 네
17: 피부가 막 재생이 되면
0: 네.
17: 너 더 이상 피부 이식 안 해도 된다.
0: 네.
17: 그러면서 지금 걔 큰 문제는 그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0: 네.
17: 엉덩이의 그 골반 뼈도 잘못됐대요. 그래서
0: 네.
17: 그거를 수술을 해냐 마냐 하는데
0: 네.
17: 또 골반뼈 담당 스페셜리스트가 이거 뭐지? 너 골반뼈가 무지무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니까
0: 네.
17: 36살이니까.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어서
0: 네.
17: 여러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건강하고
0: 네.
17: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걷어내는데 내가 지금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0: 네.
17: 못 자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0: 네.
17: 에너지도 없고 그런 분들은 꼭 이 텔로유스 제품을 드시고
0: 네.
17: 젊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0: 아, 텔로유스.
17: 네.
0: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17: 그럼요.
0: 그 건강에 정말 나 죽었구나 했을 때
17: 네.
0: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17: 그럼요.
0: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걸
17: 네.
0: 뒤늦게 느끼는데
17: 네네.
0: 그런 또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텔로유스를 드시고 많은 회복이 되시고 그 놀라움을 체험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17: 네.
0: 타주에서도 많은 또 문의가 있죠?
17: 그럼요.
0: 네.
17: 저희 제품 드시면
0: 네.
17: 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잖아요.
0: 네.
17: 그러면 우리 언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0: 네.
17: 또 우리 오빠가 지금 키모테라피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뭐
0: 네.
17: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하죠. 그러면
0: 네.
17: 또 연락이 오고 또 제 웹사이트 보시고 연락 오시는데
0: 네.
17: 참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제품은
0: 네.
17: 굉장히 좋아요.
0: 네.
17: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0: 네.
17: 그분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입맛은 있는지 잠을 주무시는지 그걸 다 상담을 하는데
0: 네.
17: 너무 애껴 드시는 분이 많아요.
0: 네.
17: 그러면 생각보다 그 효과가 우리가 배고픈데 밥을 한 숟갈씩 먹으면 안 되잖아요.
0: 네.
17: 충분히 먹어줘야
0: 네.
17: 되죠.
0: 네.
17: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당장 회복을 빨리 시키고 나서
0: 네.
17: 그다음부터는 애껴드시라 지금은 아니다라고
0: 네.
17: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7: 네.
0: 자세한 내용은 텔로클럽.com
17: 네.
0: 에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17: 네.
0: 우리 정인수 코치님
17: 네.
0: 714-742-4855
17: 네.
0: 714-742-4855 텔로유스의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 전화하셔서요 자세한 상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6: 네, 우리 코치님 끝인사 네. 주실까요?
17: 네, 제가 뭐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제가 잠옷바람으로 암투병할 때 몇 달 있었고 또 잠 못 자고 밥 먹었을 때 한 달 동안 잠옷바람으로 있었는데 잠옷만 있으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제가 느낀 거는 건강을 잃으면 나 자신을 잃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이 다 불행해요.
16: 네.
17: 제가 아픔으로써 제 가족이 다 불행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 자기 건강은 좀 자기가 잘 챙기자.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6: 네, 감사합니다.
17: 네.

바로 이 노래는 Wipe Out, 서파리스의 곡입니다. 잔정님께서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으로 청해 주셨던 빌보드 12 안에 들었던 60년대 서프 뮤직.

굿모닝 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매년 LA 다저스 스타디움이 우리 한국의 멋과 가락으로 물드는 특별한 날이 있죠. 바로 한국 문화유산의 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이 바로 내일 미러키전 경기 직전에 화려한 부채춤으로 다저스 스타디움 전체를 수놓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정임 무용단의 이정임 단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들어볼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바로 내일이네요.
1: 예,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다시 한국의 전통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야, 이번에도 화려한 부채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1: 야구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제 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채춤의 색감과 흐름 그리고 선, 뭐 군무의 호흡을 더 정교하게 연습 중이고요.
0: 네.
1: 춤의 변화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 다저스가 뭐 일본,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다양한 문화권을 기념하지만 특히 한국 문화유산의 밤에 대한 이 다민족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채춤을 탁 보면서 외국 팬들의 반응들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처음 그 부채춤을 선보였던 것이 3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그 관객들이 부채가 펼쳐질 때마다 탄성 터지고요. 공연 후에도 계속 박수가 이어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부채춤의 그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서 그 호응을 받아서 올해도 다시 초청을 받았어요.
0: 네. 네, 박수 짝짝짝짝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내일 6시죠?
1: 네.
0: 네.
1: 내일 6시 그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장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단원들하고 그 준비하고 그 부채춤을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네.
1: 한국팀 파이팅!
0: 파이팅! 우리 전통 예술의 멋을 다민족 커뮤니티에 알리는 우리 이정임 무용단의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내일 현장에서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내일 멋진 공연하시고 나중에 또 어땠는지도 우리 차차차 통해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내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에서요. 우리의 부채가, 우리의 국악이 울려 퍼지게 생겼습니다. 요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난국에 정말 복받았어요. 우리 선조님들의 다 보살핌이 아닐까 싶으면서 내일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시는 분들 참 좋겠습니다. 내일 가셔서 많이 즐기시고 많이 응원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또 재미난 시간 함께 할게요. 2부에서 봬요.
2: 엘리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사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다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다는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다니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다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다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866-566-999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후니탱자님 어서오세요. 탱자가라사대.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남자 후니탱자입니다.
0: 우리 오늘
1: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0: 아니 오늘 둘 다 검은색. 검은색 잘 안 입는데 우리 둘 다.
1: 그 검은색이에요?
0: 검은색이지. 그럼 이게 뭐
1: 네이비 블루 아니에요?
0: 아니죠. 검은색이죠.
1: 근데 제가 진짜
2: 약간 네비인가?
1: 제가 약간, 사실 네. 말씀드리면 네. 제가 생맹이 좀 있어요.
0: 네. 딱 하나예요. 생맹인가 봐.
1: 제가 딱 뭐 생맹
0: 화면에는
1: 하나.
0: 약간
1: 블루 완전 블루구만.
0: 후니 씨 색깔에 비해서는 네이비네요.
1: 완전 네이비죠. 딱 봐도 저는
2: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1: 미옥 씨는 네이비 네. 블루고 저는 블랙이고.
0: 그래도 오늘 팀워크 딱 맞네.
1: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하네.
0: 웬일이야.
1: 약간 목도 V쉐입. V라인.
0: 우리 함께하다 보면 이렇게 네? 통하는 게 있는 거야.
1: 아, 저 오늘 모자 달린 거 오늘 입고 왔는데 딱 좀
0: 어제 비 왔죠? 밖에 네. 나가니까.
1: 아, 그러니까.
0: 아, 촉촉하니 좀 더 왔어야 되는데.
1: 차만 더러워졌어.
0: 그쵸.
1: 차만 더러워졌어.
0: 그래도
1: 세차했더니
0: 조금 그래야지 또 세차장도 장사가 되고 그렇다.
1: 저 어제 세차 갖고 네. 왔거든요.
0: 어제 세차했는데 비가 왔어. 참네.
1: 비가 온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와갖고 암 유리만 지저분해졌어.
0: 진짜.
1: 차야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네. 근데 어저께 저희가 방송하다가.
0: 네.
1: 브레이킹 뉴스 보면서 아 글랜델에 비가 오네요라고 했는데
0: 네, LA도, 밖에 나가니까
1: LA도 비가
0: 우리 스튜디오가
1: 있었어.
0: 꽉 막혀 있어서
1: 창문이 없어갖고
0: 창문 좀 내주세요.
1: 비가
0: 진짜.
1: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알 수가 없었는데 네. 나가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0: 여기 창문 내잖아요. 어. 그럼 저희 집 창문이 보여요. 그럼
1: 무슨...
0: 거기 아니
1: 아, 몽골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여?
0: 아니 점프하면 10층 있을 땐 보였어. 그러면 우리 저기 창가에 우리 점돌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점돌아
1: 어떻게 여기서 거기까지
0: 엄마
1: 보여?
0: 엄마 좀 이따 갈게.
1: 네? 진짜 소머즈야? 그게 어떻게 보여?
0: 아니 여기 틈새로 지금 빛이 들어와. 지금 밖에 비가 안 오나 안 오나 내가 어제 확인하고 싶었어. 이게 보이나?
1: 틈새 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눈 집어넣어가지고
0: 보인다. 보여요.
1: 뭐가 보여 보이게
0: 밑으로 이만큼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날씨 체크도 네? 저기로 해야 되겠어. 아니 창을 좀 내주시면
1: 여러분께서 지금 미역제 엄청 오바를 좀 해주신다. 저게 어떻게 보여?
0: 아 진짜요. 요만한 틈이 보여.
1: 그게 원래 관광 휴양지 가면요 네. 어디 가서 그 가이드분이
0: 네.
1: 저 바닷가 저 끝에 저기 보시면 저 돌 보이시죠?
0: 네.
1: 저게 무슨 모양이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보이는데도
0: 보이는 것 같아.
1: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거 자꾸 세뇌시켜.
0: 아니
1: 안 보이는데
0: 감옥에 있어봐요. 초만한 창틀새로. 아니 이를테면 네.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 얼마나 밖을 보고 싶겠어. 그런 생각이 들죠.
1: 진정한 감옥을 안 가보셨군요.
0: 감옥 같아.
1: 감옥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0: 아 진짜요? 영화에 보면 있던데.
1: 아 그거는 저거.
0: 잘못된 거야.
1: 아 근데 그거는 밖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 시설 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깥을 예. 본 세상을.
0: 요즘은 없구나. 가봤나 보지?
1: 저 예전에 예. 그 산타나 제일에
0: 네.
1: 그 하여튼 뭐 되게 하여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0: 네.
1: 한번 끌려간 적 있어요.
0: 어머 얘기해 주세요.
1: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제가 범법자가 아니라 여러분.
0: 예, 예.
1: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0: 네.
1: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0: 예.
1: 그 당시 되게 옛날 얘기예요.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0: 네.
1: 그때 제가 힙합에 네. 힙합 모자를 쓰고 수염을 왜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한,
0: 그렇지 뭐.
1: 한 일주일 2주를 길렀었어요. 네, 네. 방학 때라 네. 대학 때. 그래서 저는 수염이 다 자라요.
0: 응.
1: 콧수염부터 여기 턱 수염 구르내로 다 연결이 되어 저는. 근데 그때는 운동할 때라서 살도 안 쪘을 때야. 그러니까
0: 응.
1: 좀 인상이 굵어 보여요.
0: 네.
1: 그때 막 별명이 뭐 임꺽정 막 이랬거든요.
0: 야.
1: 기르면. 근데 그리고는 경찰서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0: 네.
1: 그 지금 흑인 경찰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오 이래요.
0: 응.
1: 그랬더니 I know this guy 막 이러는 거예요.
0: I know this guy.
1: 저를 보면서
0: 뭔가 유명인하고 착각했구나.
1: 일본에 응.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대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저보고 MTV에서 날 봤다는 거야. 그때는 MTV 세대니까 I know this guy. I saw you MTV 막 이러면서 얘 되게 유명한 저편이 래퍼라는 거야.
0: 네.
1: 근데 순간 거기서
0: 네.
1: 아니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0: 진짜 긴 척했어?
1: 아 근데 거기서 또 맞아 응.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응, 나 사치한
0: 가만히 그래. 있었어.
1: 아니 그 가만히 있어. 그래서 웃으면서
0: 그 무언의 동조지.
1: 웃으면서 그냥 you saw it? 그냥 그랬죠.
0: 어, 어, 어.
1: 이 watch 했더니 yeah I watch it. 그러면서 I know you. I know you. 막 그 막 아 이 사람인가 뭐 말이 통하겠구나.
0: 네, 네.
1: 근데 자기 쉬프트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0: 네.
1: 근데 옆에 백인 경찰이 너 이렇게 유명해? 그래서
0: 네, 네.
1: 아니요. 바로 아니요. No sir.
0: 아 세상에. 아니 우여곡절 끝에 네. 얘기치도 않게 그래서 감옥에 가신 나는 분도 계세요. 가게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를 누가 이렇게 막 저기 하니까 그거를 막 가서 하다가 뭐 아무튼 그 사연 들어보면
1: 그래서
0: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야.
1: 맞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0: 감옥 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1: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억울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청취하신 분들이야 그럴 일 없지만
0: 네.
1: 보통 보통 저희 어릴 때 보면 약간 애들이 막 들 막 애들이 좀 막 그냥 열 열기가 막 한 놈만 건드려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가.
0: 네.
1: 근데 저는 그럴 때 더 조심했죠. 왜? 우리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0: 그치.
1: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가. 근데 꼭
0: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1: 우리 이제 그룹.
0: 어, 그룹.
1: 근데 그 중에서 꼭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친구가 꼭 시비에 휘말려.
0: 그러면
1: 걔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꼭 걔가 화를 내고 같이 뭐 이래래 죽이래 살리래. 그러다 걔 꼭 좀 맞아. 걔는 꼭 맞아요. 그럼 걔가 맞으면 옆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얘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싸울 수 그럼 패싸움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얼른 가서 말리고 재패고 끝내는데 꼭 이런 놈들이 막 덜받아갖고 막 우통 벗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0: 아, 왜 남자들은 우통을 벗어 그래? 아,
1: 또 제 친구 중 한 명은 정말 조그만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친구들은 더 이게 있어. 그 뭐라고 그러지?
0: 뭔가 이제

0: 상대방의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거예요.
1: 그 나도 벗어.
0: 근데 팔뚝에 무슨 되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에서 뭐 그때 내 친구가 막 뭐라도 갑자기 우선 맞아 등에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 조그만 친구가 서로 문신 보시면 막 말로 용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그만하라고 끌고 나오는데 막 저쪽 싸우려고 제가 제 앞하고는 야 하지 마라. 에.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너희 딸이랑 시비 걸려갖고 나는 내 인생에 이거 이상한 오명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1: 진짜.
0: 제발 그냥 가라. 그러니까는 걔들이 막 좀 말았는데 제 친구한테도 그래서 야 제발 너 지금 10대 20대 때 욱해갖고 하면 너 앞으로 60, 80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후회하지 타지 말라고.
1: 그럼 아유 일찍
0: 아 저는 왜냐면 철이 든 게 아니라 그걸 주변에서 보잖아요. 네. 남자들이 저 또 여기 미국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이게 정말 그 선을 넘어요. 가끔 보면 선을 넘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바보 짓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 아까운 청춘이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뭐 하다 보면 휘말려서 그냥 그런 경우도 막 있고 하니까 주변에 막 갱도 되게 많았어요.
1: 타투 얘기하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요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스카이다이빙하면서 자기 팔에 타투를 했어.
0: 뛰어내리면서?
1: 응. 타투를 하면서 내려와. 나 참네. 별 기록이 다
0: 그분이
1: 있어.
0: 근데 타투 아티스트예요 원래?
1: 네 원래. 오. 그리고 또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동물을 새겼다나 뭐 아무튼
0: 와.
1: 그 높은 데서
0: 얼마
1: 뛰어내리면서.
0: 얼마 전에 말씀하시겠어요? 제일 뭐 고래인가 상어를 많이 여자들이었잖아요.
1: 짧게 했더라고요. 플라이 했어. 플라이를 생겼어.
0: 그걸 우리 볼펜으로 쓸 수 있잖아. 볼펜으로 돌리자. 플라이 쓰면 되잖아. 아이 그건 좀 없어 보인다. 뭐
1: 우리
0: 그림을 그려야지.
1: 후니탱자는 어디 있나요?
0: 없어요. 저 없어? 깔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운동할 때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솔직히 여자친구랑 와이프까지 설득할 수 있는데 처갓댁 어르신이 그거를 안 좋게 보실까 봐.
1: 아니 안 보이는 부위하면 되지.
0: 안 보여도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 자식이 봤을 때 어? 아빠 했네 나도 해야 좀 이렇게 될까봐
1: 저는 등에 한번 나비를 새길까
0: 아니 저는 하시는 분을 뭐라 하지 않아요 절대 뭐라 하는데 제가 하려다가 좀 소심해갖고 네.
1: 아,
0: 나중에 후회할까봐
1: 맞아 아니 작게
0: 아, 조그맣게 뭐
1: 근데 옛날 그 애인 이름을 새겼다가 헤어지고 나서
0: 그거 제일 바보지자 제일 바보지자
1: 그거 하면 안돼
0: 제 와이프 영어 이름이 네. 에임이에요 네. 영어 이름이 그래서 예전에 결혼 전에 네. 이제 막 제가 좀 뭐냐 좀 뭐야 사랑을 좀 증표를 보여주려고 내가 그럼 여기다 팔에다가 팔뚝에 에이미를 새기겠다 너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1: 진짜?
0: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지 네.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아,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와이프 이름이 에이미니까 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에이미 썼다가
1: 아미로
0: 헤어지고 중간 알만 되면 되잖아 알미면 나 군대 나갔으면 알미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제이미나 제니는 힘들지만 네. 에이미는 뒤에 알만 되면 되니까 중간에 네. 그래서 할까 그러다 안 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잘한 생각이죠
1: 그러네
0: 아, 안 하셨어요 그래서?
1: 아, 저 안 했죠
0: 여성분들 조금씩 하는 거 귀여워요
1: 아니 하시더라고요 목욕탕 가니까
0: 그래서 막 크게 하는 있어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보는데 조금씩 하는 건 살짝 그런 건 귀엽지 뭐 나비나 뭐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귀여운데 막 해골무늬 이런 건 조금
1: 난 마이크를 할까?
0: 마이크? 들고 있는 마이크요?
1: 예, 우리 방송 마이크.
0: 방송 마이크 어디다가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위치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1: 마이크가 좀 쉐입이 그렇네.
0: 쉐입이 조심하세요.
1: 뭐 딴 걸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0: 팔뚝에 하세요. 쉐입. 팔뚝에.
1: 팔뚝에? 네. 자, 탱자가라사대 오늘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0: 그러겠습니다.
1: 네.
0: 오늘의 탱자가라사대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목지신.
1: 그 뭐야? 이목지신?
0: 네.
1: 뭡니까?
0: 이목지신 처음 들어보셨죠?
1: 네.
0: 저도요. 한자풀이 들어갑니다. 네. 옮길 이자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옮길 이자 나무 목자 갈 지자에 믿을 신자 이목지신 의목지신 자 뜻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큰 거 아니고 작은 약속.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1: 네.
0: 그래서 상량이라는 정치가가 나라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백성들이 더 이상 나라를 믿지 않는 거야. 이게 태평성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지금 딱 하신 것처럼
1: 지들끼리 맘대로 할 텐데
0: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 정치가 야 이게 법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국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믿음을 주고 싶어서 도성의 나무에다 큰 나무를 하나 세워요.
1: 네.
0: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금 열량을 주겠다.
1: 오.
0: 라고 발표를 해요.
1: 나만 옮기는데 금 열량이라니?
0: 그러니까. 응? 근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죠. 야, 그 말이 돼?

0: 나라에서 건가? 저거를 옮기는데 돈을 금을 준다고?
1: 분명히 나중에 돈 안 줄 거야.
0: 그러니까 의심하죠. 그랬지 정치가 3냥은 상금을 올려버립니다. 어. 좋아, 이번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50냥을 주겠다.
1: 오.
0: 믿어요? 못 믿죠?
1: 저 또 뭔가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0: 어, 세상에 저런 게 어딨어. 야, 저 괜히 저려놓고는 잡아가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뭐 3대가 멸하는 거 아니야? 그때 막 수근수근 할 때 한 남자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스 꼬셔! 그러면서 나무를 들고 북문으로 옮겼어요. 우리 사람들이 네. 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1: 아니, 진짜 돈 줄까?
0: 어. 그런데 돈을 딱 나무를 옮기자마자 약속했던 금 50냥을 그 남자 그 자리에서 딱 주는 거예요.
1: 어.
0: 뭐 나중에 주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딱 줍니다.
1: 어.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 이거 진짜네?
0: 어, 진짜 주네? 야, 바로 줘버리는데 이거 현찰 박치기였지. 야, 이제 나라가 우리를 거짓말한 게 아니네?
1: 오.
0: 라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0: 바로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1: 네.
0: 아무리 큰 거를 뭐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 네, 네.
0: 국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 네.
0: 아주 작은 정말 조그만 거를 바로 현장에서 지키는 것들을 계속 보여준 거죠.
1: 어.
0: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새 접목해보면
1: 네.
0: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미국씨가 저한테 그럼 내일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0: 또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는 상대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0: 그러면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답변을 주는 거. 정말 별거 아닌 거.
1: 그거.
0: 그리고 미옥 씨랑 누구랑 약속이 6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럼 6시에 가는 거.
1: 네.
0: 이런 게 쌓여서 여러분 신뢰가 되는 겁니다.
1: 작은 약속 하나라도.
0: 그럼요. 어. 저는요 저녁 약속이나 그 미팅 약속 같은 거를 당일날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1: 그거 안 되지.
0: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근데 깜짝하고 거기 스케줄을 안 해놓으면 전화가 너 왜 안 와? 오늘이야? 막 달려가는 거.
0: 그런 분들 있잖아요.
1: 그거 나 진짜 미안. 나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
0: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됨됨이가 보이잖아요. 근데 네. 뭐 처음 미팅이야. 처음 뭐 만나기로 했어. 근데 6시에 저녁 먹기로 했는데 5시, 9시 반에 연락 와서 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1: 아,
0: 근데 그게
1: 되지.
0: 예를 들어서 뭐 아프거나 무슨 예상치 못한 뭐 사고 났거나 무슨 일이 생겼거나
1: 네.
0: 그러면 이해를 하죠.
1: 네.
0: 근데 딱 봐도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한테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또 다른 게 생겼거나 그냥 귀찮은 거죠.
1: 그러면
0: 저는 바로 식어요. 절대 안
1: 돼. 안 돼. 아, 그러지 맙시다. 작은 약속.
0: 정말 그게 중요해요. 신뢰란 게 별게 네. 아니거든요.
1: 네.
0: 아, 근데 우리 데니 씨 쿠키님이
1: 네.
0: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천국 갈 뻔했다고.
1: 아, 요즘
0: 많이 팽팽하셨나 봐요.
1: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많대요. 건강 진짜 신경 쓰셔야 돼.
0: 네, 요새 은근슬쩍 이런 거 많습니다.
1: 아, 나는 어제부터 이렇게 춥네.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여기 너무 잘 들어와서 막 추워.
0: 미옥 씨는 한 지난달까지만
1: 해도 긴 바지 입고 왔어요.
0: 아, 그래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덥네 더워 더워 이랬더니 지난주부터 춥네 춥네.
1: 아니,
0: 지금은 너무
1: 우리가
0: 춥다고.
1: 우리가 워낙 더웠다 보니까 이 서늘함이 약간 춥기까지 느껴져요. 근데 밖에는 여전히 지금 휴미대하고 덥습니다.
0: 더워요,
1: 오늘도
0: 더워요.
1: 네, 더운 곳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0: 네.

0: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1: 아니, 너무
0: 대답을 안 해. 좋아요? 이게 바로 한로로 우리 같은 한씨예요.
1: 네네네, 그분.
0: 응. 한로로 씨가 부른 노래, 만든 노래를 요즘 또 7080 버전으로 새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게 더
1: 좋다.
0: 좋더라고. 어르신들이 그죠? 어. 난 널 버리지 않아.
1: 난 널 버리지 않아.
0: 너도 같은 생각이지?
1: 아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7점 몇인가 강진 났잖아요.
0: 네네.
1: 지금 뭐 사망자가 250명이 넘고 지금 난리인데. 아니 오늘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니까 브레이킹 뉴스는 좀 코로나 지역에
0: 네.
1: 지진이 또 났네요. 많이 놀라셨겠다. 3.2라고 그러는데
0: 예. 제가 거의,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네. 저쪽 그쪽 썰톤시 그쪽 밑에서 굉장히 아니, 많이 지진이 잘 자란 게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올 수도
1: 지금
0: 있어.
1: 계속 그 얘기 나오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저희가 절대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0: 네.
1: 조금
0: 준비 다 대비를 하시고
1: 하셨어요?
0: 저는 이제 오늘 가서 또 해야지. 제가 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럭키비키님이 네. 다 사셨대요. 라디오 뭐 충전 돌려가지고 하는 거.
1: 그 손으로 뭐, 자가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0: 네네. 아, 저는 있어요. 그걸 이제
1: 가방. 자가발전 있으세요? 되는 거?
0: 아니. 뭐 헤드랜턴이나 뭐 이런 거 있고 저기
1: 아, 너무 웃기다.
0: 라디오. 아니 저 산에 다니니까. 라디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키면 되는 거.
1: 네네.
0: 전기 안 꼽아도 그런 거부터 해서
1: 맞아요.
0: 그거를 한 군데에다가 이제 가방에다 넣어야 돼.
1: 근데 더 웃긴 게 네. 아, 친구랑 그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가방을 보통 옷장에 넣잖아요.
0: 네.
1: 지진한데 옷장이 잠겼어. 문 닫아 못 가.
0: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자야 돼.
1: 잘 때요?
0: 네. 저 아는 분은 일단은 신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운동화를 네. 침대 옆에다가 딱 놓으시더라고요.
1: 와.
0: 왜냐면 일단 걸어야 되니까. 유리 파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제일 중요한 건 운동화를 옆에 놓고
1: 야.
0: 아 진짜 늘 그렇게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
1: 아 정말로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0: 우리는 자. LA에 살고 있잖아요.
1: 좋습니다.
0: 캘리포니아.
1: 네. 네. 자 구모닝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이 시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 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스페셜 게스트 헬스 코리아의 김원정 쇼 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셋이 오늘 옷이 콤비가 그냥 딱딱 블랙 앤 화이트로 웬일이래.
2: 아니 자꾸 끼지 마세요. 우리는 블랙이 맞는데 네. 미옥 씨는 네이비 블루라니까요. 블루 맞죠?
0: 나도 블랙 해줘.
1: 블랙이 가깝네요. 네. 네.
2: 가까우나 블랙은 아니죠.
1: 열린 마음으로 보면.
0: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평상시는 내가 블랙인 줄 알았더니 진짜 블랙 옆에 보니까 이게 블랙이 아니네.
2: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진짜 옆에 있어야 돼.
1: 맞아요.
0: 우리 헬스코리아는 진짜만 있죠?
1: 진짜 건강만을 위한
2: 그렇죠.
1: 진정한 네. 제품들만이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죠.
2: 아니 오늘 오시자마자 네. 새로 출시된 제품을 저희한테 보셨고 저희가 막 네. 방송 전까지 막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0: 찌릿찌릿했어요.
1: 제가 깜빡해가지고 또 주차장까지 다시 갔다 왔죠.
2: 아니 이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1: 저희 헬스코리아를 아시고 많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니신 분들은 아세요. 터치
0: 네.
1: 터치하면은 정말 이게 터치로 여러분들의 그 통증 온몸 네. 구석구석에 있는 통증을 싹 다 날려버리는 제품이라고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네. 터치2입니다. 지금 이제
2: 터치
1: 박스
2: 2가?
1: 보여주시는데 네. 이 터치2가 아주 블랙으로 오늘 블랙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원래 고급스러운 카드도 블랙 카드가 제일 위잖아요. 블랙 상자에 담겨서
0: 네.
1: 훨씬 업그레이드 됐는데 저희 네. H솔루션의 또 걸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0: 굉장히 고급스럽고
1: 지금 출시돼서 가격은 네. 또 너무 훌륭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2: 출시가가 네. 사실 최고죠.
1: 최고죠.
0: 네. 이게 그러니까 네. 뭐 목이나 어깨, 손목, 팔꿈치 어디든 뻐근하고
1: 발목,
0: 걸리는
1: 팔목,
0: 부위에다가
1: 등허리.
0: 이렇게 대면 치료가 되는 거야?
1: 우리가 쑤시다, 결리다 막 이러잖아요.
0: 네.
1: 그럼 뭐 파스 같은 거 붙이고
0: 네.
1: 그냥 순간순간 주무르고 넘어가는데
0: 네.
1: 요거는 좀 근본적으로
0: 네.
1: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개선을 시켜줍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네. 미세한 전류가 흐르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것도 혈액순환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힐 때가 좀 있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 외부에서 그 저주파 주파도 이제 그 전기 자극요법에서 이제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뭐 하는데 마이크로
0: 네.
1: 커런트에서
0: 네.
1: 저주파가 우리 몸 그 하고 전류 흐르는 전류하고
2: 네.
1: 가장 비슷해요.
2: 네.
1: 그래서 외부에서 좀 넣어주는 거죠. 혈액이 부족한 보충해주는 것처럼
0: 네.
1: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약간 찌릿찌릿하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이렇게 잘 안 통하고 막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뚫리면서 잘 돌아가고
0: 네. 네.
1: 또 이걸 하시면 이게 강제적으로 얘가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몸 특히 안 좋은 곳에 이렇게 갖다 대면
0: 네.
1: 그 부분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막 경련같이 일어요. 그게 근육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마사지 효과가 있으면서
0: 네.
1: 근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곳을 그 표면적으로도 풀어주고 또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0: 네.
1: 잘 통하게끔 하니까
0: 네.
1: 이 통증 완화하는 데는 왜 우리가 재활치료센터 같은 데 가도
0: 네.
1: 요 저주파 치료기구들이 있어요.
2: 그렇죠.
1: 네. 요거는 이제 가정용으로 나온 거죠.
0: 아주 뭐 여행할 때 가져가도 되겠다.
1: 휴대하기 간편하고.
2: 저는 이 터치 그 시리즈 첫 번째 초기 제품도 구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자매품으로 나온 게 닥터 마우스가 지나 마우스 모양
1: 마우스가
2: 있어요.
1: 원조예요.
2: 네,
1: 마우스가
2: 아,
1: 첫 번째고
2: 네.
1: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 터치가.
1: 터치
2: 그 두 개 다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요게요 지금 제 느낌에 이게 좀 더 사이즈가 커진 것 같고요.
1: 네네.
2: 제 느낌인데 정말 가볍습니다.
1: 가벼워요.
2: 너무 가볍고 이 앞에 LED 기기판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0: 네.
2: 보기 가시성이 너무 좋고요.
1: 네.
0: 네.
2: 여러분 누르시면 이 파워 버튼부터 해서 이제 레벨 네. 업밴 다운 시켜 너무 손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요거도 19단계예요.
2: 19단계요?
1: 디테일. 왜냐면 우리가 이게 허벅지 같은 데도 막 쑤실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데는 아무래도 지방
2: 야,
1: 많은
2: 그, 아,
1: 곳에
2: 뚫고 가야 되니까.
1: 네, 그럼 그런 데는 강도가 15 이상 넘어가야지 좀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2: 야, 그런
1: 근데 이렇게 좀 피부가 약한 뭐 손이나 손목 이런 데는 2, 3만 네. 해도 한
2: 맞아요.
1: 3, 4?
2: 지금 해도 막 찌릿찌릿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여러분 그 평소에 근무하시고 마우스 하거나 키보드 많이 쓰시는 분들
1: 컴퓨터 작업
2: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여성 특히나 여성분들이 저
0: 네.
2: 뭐 CPA나 아니면 무슨
0: 그렇죠.
2: 이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 여기 항상 붕대하거나 손목 보호대 하시는 분들이
0: 네,
2: 있을 텐데
0: 네, 네.
2: 제가 해봐서 알지만 여기다가 진짜 딱 대갖고요. 네. 중간 요 자리, 요 혈 여기가 눌러주면 진짜 아파요. 근데 맞아요.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로.
1: 그 부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알아요.
2: 딱 느낌이 와. 부위가. 딱 와요. 거기 돼서 지진다는 느낌으로.
1: 지진다. 탁탁탁. 약간 침을 놓는다.
2: 죄송합니다. 제가
1: 침을 놓는다는 느낌.
3: 이게 딱 사이즈가 전동 칫솔 모양만
2: 그
3: 해서.
2: 그 정도네요.
3: 너무 좋네요.
1: 굉장히
3: 네.
1: 가뿐하고 이게 충전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USB-C 타입이니까 네.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2: 너무 가벼워요. 저는
1: 핸드백에 쏙 들어가요.
2: 나 이거 배터리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1: 배러리를 끼우는 건 아니에요. 충전식으로
2: 네, 충전식. 돼서.
1: 그리고 요게
2: 이건 이제 뭐예요?
1: 모드도 세 가지예요. 지금 헤드도 네.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체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 딱 집중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위도 있지만 좀 넓게 하고 싶은 부분 같은 거는 좀 동그란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2: 헤드를
1: 있고
2: 헤드를 바꿔서
3: 네. 팀만 좀 바꿔서 끼면 네.
1: 곡선
3: 부위에 맞게
1: 부분, 네, 이런 귀 뒷부분에서 목 내려오는 부분으로 양볼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 네. 무엇보다도 터치2만의 또 자랑이 뭐냐면 네. 우리가 요 패드 타입 요거
2: 패드?
1: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요거 네. 꺼내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2: 예.
1: 네. 이게 따로 요거 장만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전기치료 이런 기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펜 타입 따로 요거 패드 타입 따로 구매를 하셨는데 요게 하나로 됐습니다. 혼합이 돼서 선을 연결하면 요 터치2 본체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 앞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그 헤드 얘기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모드가 세 가지예요. 기존에 그냥 한 가지만 들어오던 터치와는 달리 세 가지로 그 전원 버튼 누르고 나서 누를 때마다 색이 이제 초록색으로도 바뀌고
2: 네.
1: 레드색 그다음에 이제 블루로 바뀌는데 여기 네.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무르고
3: 주파수가 다른 거죠.
1: 좀, 예, 좀 이렇게 쪼이듯이 하는 게 있고
2: 네.
1: 또 어떤 부분은 망치 마사지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 좀 두드리면서 전기 자극이 들어가고
3: 네.
1: 어떤 거는 이렇게 좀 돌면서 사이클 막 이런 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본인의 신체 부위와 상태에 따라서 하다 보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요 패드는 정말 좋아요. 좀 우리가 넓게 네. 등, 허리 뭐 요런데 그리고 요런 어깨 부분 많이 걸리잖아요.
3: 네.
1: 요런데 요거 딱 두 개 붙여놓으면 젤 패드 붙여놓고 연결하면
3: 네.
1: 진짜 치료기 집에 하나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3: 저주파 치료기. 이게 가격이 너무 진짜
1: 너무
3: 착하네요.
1: 착해.
3: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특별가 오늘.
1: 특별. 저희 이제 출시가 할인 특별.
3: 네.
1: 요거 잠깐 반짝 한 달 할지 두 달 할지 세 달 할지 모르는 요 가격 99불.
3: 99불.
2: 요거 99불이에요?
1: 99불.
2: 우리 예전에 굉장히
1: 299불.
2: 저 기억나거든요.
1: 99불.
2: 이야.
1: 놀라워라. 네.
2: 아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린 컬러 초록색 진동이 좋은데요?
1: 초록색.
2: 네, 초록색이
1: 저한테는. 초록색이 약간 이렇게 주무르면서 쪼이듯이 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2: 와.
1: 맞아. 근데 또 이렇게 두드리는 망치 마사지 그런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통증이 네. 완화가 돼요.
2: 돼요.
1: 앞서 뭐 손목 많이 쓰시는 컴퓨터 작업하시는 네. 분들만 얘기했지만 발목 같은데 무리 가는 행동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일하시면서 네. 그리고 우리 주부들. 주부들 정말 열일하는 집안일하느라고 손목에 막 보호대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2: 맞아요.
1: 집안일 네.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3: 네.
1: 그 가사 노동으로 또 이렇게 몸을 좀 네. 망가뜨리셨다면 고통이 네. 여기저기 있잖아요.
3: 그러니까
1: 파스 붙이고 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3: 네.
1: 뭐 냄새 때문에도 그렇고 막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네. 좀 근본적으로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개선시킵니다.
3: 네,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바로 저주파 마사지 터치2 오늘 특별가 99불에 모십니다. 바로 네. 헬스 코리아로 네.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
2: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요거 가시면
1: 체험할
2: 수 있죠?
1: 당연히 모든 네. 제품 다 체험해보실 수 있고 요거 당연히 OTC 네. 카드 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제가 살짝 보니까요. 이 네. 설명서에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1: 혈자리 같은 거.
2: 손바닥에 혈자리가 또 다 있어요.
1: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여기를 딱 수지침 놓듯이 요걸 전주파를 쫙 대주면
3: 네.
2: 여기 몸의 식도가 어디고 편도가 어디고 대뇌,
1: 손바닥에
2: 기관지, 눈 다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싹 하시면
3: 거기 그것도 있을 거야. 몇 손가락이더라? 성기는 가마 이런 거 손가락이 있던데 그게 중지인가? 그리고 있어요.
2: 모르츠카세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맨날 아까 주무르시더구만.
3: 아니 이 손가락이 다 있다잖아. 그거 저거 터치받고
1: 발바닥에도 있지만 손바닥에도
2: 찾아야 돼.
1: 자극이 막 되기 때문에 네. 하나 갖고 계시면 이게 이제 동서양의 의학이 만났다라는 게 약간 동양의 침 네. 근데 침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침 요법이랑 서양의 그 전기자극 요법이 만나서 동서양의 의학이 만난 또 네. 하나의 그
3: 굉장히 좋다.
1: 성공품이다.
2: 이쪽인데요.
3: 아, 그래요. 네. 있대요.
1: 네, 정말 좋아요. 네, 저도 네. 이게 손목 한 번씩 저 예전에 이 어깨 부분부터 신경이 약간 마비되듯이 이렇게 한 며칠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빨리 네. 회복이 됐어요. 보통 2주 정도 간다는 게 한 네. 2, 3일 만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좋은 가격, 네. 좋은 가격일 때 가격 오르잖아요. 나중에
3: 맞아요.
1: 저희 우리 출시했을 때가 가장 정말 인심 좋은 가격입니다.
2: 그렇죠. 네.
1: 그래서 터치2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가서 한번 만나보시고 네. 집안에 하나 들여놓으시면은 좀 누리아이처럼 정말 좋은 모든 온 가족의 야. 건강을 책임지는데 통증을 날려버리는 데는 확실합니다.
3: 아, 네. 특별가 99불. 네. 아, 이건 선물로도 마세요. 너무 좋겠습니다. 네.
2: 드디어 여러분께 선물 저주파 마사지 터치2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3: 그라비티로 넘어가 볼까요?
1: 그라비티. 그라비티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사지 체어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3: 네.
1: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망설이고 계셨던 네. 분들 저희 헬스코리아의 그라비티도 물론 처음 이제 입문용으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조건 가성비 갑이지만 지금은 헬스코리아 매장을 방문을 하셔야 돼요.
3: 네.
1: 왜냐? 왜? 마사지 체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네. 진짜 이거는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가야 되는 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3: 네. 네.
1: 저희가 7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H솔루션에 네. 그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고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마사지 체어를 체험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네. 큰 매력이라고 얘기하세요.
2: 네.
1: 물론 AS도 그렇지만
2: 그렇죠. 네.
1: 근데 저희가 모델이 하나 더 나왔어요.
3: 뭐예요?
1: 여기 준비는 좀 오래 했는데
3: 서열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1: 얘가 위쪽이에요.
2: 또 하이엔드 럭셔리
3: 디바 밑에? 디바 네. 밑에?
1: 여신은 여신이에요.
3: 아,
2: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3: 새로운 여신.
1: 보통 여신은
2: 아프로디테?
1: 아니 디바. 디바가 네. 여신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 네. 네. 아빠?
1: 집에서도 여자 힘이 더 세잖아요 요즘에. 네.
2: 그럼요. 내무부장 네, 최고지.
1: 밑에.
2: 바로 밑에.
1: 네. 바로 밑에 애가 나왔어요. 근데
2: 디바 밑에.
1: 너무 훌륭하고 기존의 네. H솔루션 그 마사지 체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믹스하면서 업그레이드 됐고 조금 다른 게 디자인적인 면.
3: 네.
2: 아 궁금해.
1: 디자인적인 게 우리가 좀 이렇게 소재나 이런 게 약간 가죽 느낌으로
2: 네.
1: 그런 느낌인데 또 다른 세련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모던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네.
1: 저희 약간 클래식하면서 네. 뭐 모던도 플러스했지만
2: 네.
1: 근데 정말 디자인적에서 확 좀 다른 감각으로 다가가면서 디테일도 좀 달라요.
3: 걔는 이름이 뭐래요?
1: 트로이.
3: 트로이.
1: 트로이.
3: 야,
1: 이름도 멋있어요.
2: 우리 많이 얘기했죠. 트로이.
1: 파워풀한.
3: 요즘 딱 맞는
1: 강력한. 그렇죠. 그리스시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지금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2: 네네네.
1: 이유가 이 트로이가 지금 몇 대 안 들어왔어요. 샘플이랑 몇 대 안 들어온 요 상태에서
3: 네.
1: 정말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격.
3: 어머.
1: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3: 네.
1: 그 가격보다 그 매장에 가시면
3: 네.
1: 매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일 가격 초특가 출시
3: 네.
1: 몇 대 한정 가격이 있어요.
3: 어머.
1: 한 3,000불 정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3: 어머.
1: 그거는 딱 지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LA 사시는 분들밖에 안 되죠.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만
2: 그러겠네요.
1: 가능하거든요.
3: 네, 네, 네.
1: 그러니까 라디오 듣고 제가 보통은 전화로도 다 모든 혜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트로이는
3: 네.
1: 요거 잠깐 반짝이에요, 진짜.
3: 네.
1: 지금 나왔어요. 저도 네. 지난주에 봤거든요.
3: 네.
1: 그 지금 저도 한 번밖에 못 받아봤는데
3: 네.
1: 여러분들 가서 받아보시고
3: 네.
1: 조건 같은 거 다 따져보시고
3: 네.
1: 가격적인 혜택이 무려 3,000불 할인. 이거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제 네.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3: 네.
1: 아시잖아요. 왜 초특가 반짝하고
3: 그럼요.
1: 싹 사라지는 거.
2: 그렇죠.
3: 첫 기념으로.
1: 그걸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서 만나보세요. 이걸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사지 체어를 생각하고 있었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물건인데 잠깐 반짝했는데 그거 놓치고 나면 너무 후회하고 그때 네. 사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3: 네.
1: 진짜
2: 인정합니다.
1: 남들보다 똑같은 물건인데 3,000불 싸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 반짝 기회를
3: 네.
1: 가서 물어보고 한번 만나보시고 네. 지금 저희 갤러리아 몰 1층 2층에 네. 딱 정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 자유롭게 그 네.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건 다 따져 보시고 네. 가격은 제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2: 아, 제가 트로이. 지금 네. 너무 궁금해서
3: 홈페이지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가 보셨어. 네. 빨라 진짜.
1: 지금 아니, 디바보다도 가격이 너무 세게 나와요.
2: 너무 예뻐. 완전 퓨처 느낌이 너무 예뻐.
3: 어머나
1: 정말 네. 실제 더워요. 실제가.
2: 아니 이거 와이 컬러 왜 이렇게 예뻐요?
1: 지금 너 깜짝 놀랐어.
3: 그러네요.
2: 와 아니 진짜. 제가 좀 말씀 안 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이게.
1: 와, 거기도 스토어 언니 특별가 나와 있죠.
2: 그거는 야. 저는 관심이 없고요. 아니 디자인이 왜 이렇게 이뻐? 옆에 버튼이랑 와.
1: 기능 최고예요. 기능도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
2: 아, 욕심 나는데요?
1: 마사지 볼이 기존에 네. 이제 네 개가 쭉 물론 LS 프레임으로 끊기지 않고 우리가 쭉 갔잖아요. 끊이지 않는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얘는 위아래가 따로예요. 더블 마사지 볼. 더블 마사지 볼로.
2: 그래 그게 보이네 여기가. 와.
1: 그래서 이게 그냥 4D가 아니라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보셔야 알고 네. 가서 이렇게 기능이며 이런 거 그 모두도 20가지.
3: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최고의 트로이.
2: 그동안 디보다 이제 앞보를 아빠 아빠 이런데 아빠. 디바에서 아빠. 야,
3: 디바 이거. 말고 아빠야 그거는. 네,
2: 아빠.
3: 트로이 아빠를.
1: 그래도 여실은 디바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받아보시면 네. 또 네. 트로이보다 난 그래도 디바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 나는 내 지금 상황에서 그라비티가 딱 좋아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매장을 꼭 가보시라는 게 네. 이거 생각하고 왔다가도 다른 거 선택하시는
2: 그렇죠,
1: 분들이 의외로
2: 그렇죠.
1: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웠던 것과 실제로 만나보고 네. 그거를 체험을 해보면은 본인의 네. 그 지금 상황과 뭐 여러 가지 내 네. 계획과 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잖아. 더 좋은 그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마사지 네. 체어에 있어서는 최고 최선의 선택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헬스코리아입니다.
2: 네.
1: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잠깐 반짝이에요. 반짝.
3: 네. 네. 꼭 가셔서 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2: 저도 무이자 한번 가 있는데 이거
3: 무이자 할부되고
1: 그렇죠 그렇죠
3: 거기에다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1: 네.
3: 또 무료로 딜리버리 해주고 얼마나 좋아
1: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마사지 체어를 헬스코리아에서 선택하시는 이유
2: 네.
1: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AS
2: 그럼요 AS가 최고입니다
1: 프로워런티 3년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네. 바로 연결이 돼서 그때그때 그때 지원이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게
3: 네.
1: 뭐가 문제가 생겨서 몇 달씩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시간 낭비, 내 건강 그냥 관리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2: 네.
1: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네.
2: 야, 근데 저는 약간 죄송한데 약간 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자주 뵙거든요, 제가.
3: 네.
2: 트로이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3: 아니 집에 디바를 들여놓은 지가 얼마 됐죠?
2: 저요 이제 거의 네.
1: 3년 오래됐어요.
3: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아요. 궁금했는데.
2: 아니 우리 디바 너무 잘 되는데.
3: 디바 나한테 넘겨.
2: 네? 전혀 문제가 1도 없는데 꾸겨진 것도 없고 날 잘 되고 디바 고요.
3: 아 트로이 대박이네요.
2: 아니 근데 여러분 트로이 진짜 보시면 아니 디바 이쁜 거는 네. 너무 당연한 거고.
1: 그라비티도 가서 만나보시고.
2: 근데 디바는 제가 매일 보잖아요.
3: 네. 네.
2: 근데 와 트로이 새로운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남자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1: 어머나. 네. 어머나.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 아, 아니 그게 아니라.
1: 디바는 디바대로의 또 이렇게 있습니다.
2: 왜 자동차를 제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를 타도 네. 또 새로 나온 뭐 차가 나면 또 남자를 보게
1: 그렇게 돼.
2: 되거든요. 맞아요. 또 성능 비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인데 네. 꼭 테스트하러 가고 싶네요.
3: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라비티랑 네.
2: 디바랑
1: 디바
3: 사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2: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얘기 안 하셨는데
3: 더 세일을 해주시면
2: 지금 이번에 출시 세일을 엄청나게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 어마어마해요. 네. 만나보시면 알아요. 그 아이의 값어치를 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2: 근데 네. 이름도 너무 좋다. 트로이
1: 네. 멋있죠.
3: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38호에 1005번 1008호에 1005번이고요. 매장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매장 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터치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거 있고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여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가든그러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어요.
2: 그러니까
1: 인마학과 떡집 옆이니까 오늘 뭐 말씀드린 트로이도 그렇고 그라비티 네. 뭐 디바 뭐 마사지 체어라면은 이제 8가지 모델이 있어요.
2: 그러니까
1: 가서 받아보세요. 다 받아보셔도 뭐라고 안 하고 뭐 꼭 사시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체어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하면은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OTC 카드 헬스코리아.
3: 네. 네, 바로 헬스코리아의 헬스 여신 우리 김원정 씨와 네? 함께 얘기 나눴어요.
2: 네, 전화번호 네. 213-385-1005번 네. 213-385-1005번입니다.
3: 요즘 같은 데 헬스코리아 가면 뭐 마시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저희 뭐 국민보양 녹용삼 이 무더위에 또 많이들 찾아오셨고 도라지백 거기다 흑마늘 기력 떨어지면 네. 뭐 그런 제품들 찐으로 건강함이 진하게 담겨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좀 무료 시음 기회를 네. 가서 좀 네. 방송 들었어요 하면서 얘기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3: 아 건식 반신욕기.
1: 네네.
3: 아 요즘 이상하게 갑자기 무릎이 좀 시리고 좀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지 않아요?
1: 너무 좋아.
3: 밤에 춥다고 하시는
1: 너무
3: 분들.
1: 좋아요.
3: 그쵸.
1: 네.
3: 반신욕.
1: 저희가 건식 반신욕기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데. 스파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무릎 시리고 좀 집중적으로 좀 부담 없이 네. 할 수 있는 뭐 핫스파 아. 여기에 조교기 네. 다 원목으로 돼 있고 네. 좋으니까 다 가보면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내 예산에 맞춰서 다 제품들이 쫙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막 그냥 걱정만 하시고 보통 그러세요. 아, 가면 막 아, 내 예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이자 할부 행사 있죠.
3: 네.
1: 그리고 제품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더 들어.
1: 맞아.
3: 미리 투자해가지고
1: 나중에 큰 돈 깨져요.
2: 캐스코리아 네. 가실 때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거의 잠옷 그쵸, 같은 복장으로 맞아. 오셔서 편안하게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헬스 미션
2: 미션이래. 얼마나 미인이라 말하기 싫었으면 미인 아니면 여신 두 개
3: 여신인데 왜 미신. 미션이 나왔어. 미인하고 그러네요.
2: 네.
3: 우리 김현정 쇼스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터치 바이 터치. 조이의 노래 듣습니다.
1: 아
0: 왜요?
1: 아,
0: 왜 웃어요?
1: 요새 캐치랑 헷갈렸어요.
0: 아 캐치 캐치 노래도 있죠.
1: 네, 캐치
0: 어.
1: 캐치.
0: 어, 그 춤 유행이던데.
1: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쳐주세요.
0: 그거 춤은 너무 귀엽겠다 우리.
1: 아 전화 하면 좀 욕 먹더라고요.
0: 혜인 씨 왜요?
1: 이상한.
0: 아, 요즘 또 네. 고기 안 먹고 술 끊은 지가 거의 한 달째잖아요.
1: 근데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0: 디톡스가 그냥... 완전히 되는 거 아니야?
1: 근데
0: 디톡스.
1: 은근히 네. 별로 헛것만 보이고.
0: 네. 아 근데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돼. 아, 너무 그러니까요. 야채만 먹는 거 아니에요?
1: 이 제가
0: 지금 그... 걷는 건 어때요?
1: 아직 조금.
0: 네.
1: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다다음 주에 병원 또 가야 되거든요. 확인하러. 네. 근데 네. 좀 뭐가 이상해요.
0: 뭐?
1: 어? 완치가 안 되고 있어요.
0: 아 왜 그래?
1: 이차 기분 이상해. 이번 주면 다 날 줄 알았거든.
0: 아프면 안 돼.
1: 그러니까
0: 진짜
1: 발을 불편하니까 참
0: 네.
1: 힘드네요.
0: 아우 나 그때 진짜 뭐지 지팡이 들고 왔을 때 눈물 났다니까.
1: 그러니까
0: 건강 건강할 때 지키자.
1: 아 맞습니다. 터치 터치.
0: 네.
1: 굿모닝
0: 차차차.
1: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2: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유로비션은 벌써 개기일식이요? 와 진짜 지금 영상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메이징하다. 끝났어요.
1: 최대 96%까지 덮인대요.
0: 그 다 링 있죠. 링 다 덮여가지고 우리도 한 2년 전인가 부분 일식 있었어요. 낮에.
1: 네네 맞죠.
0: 안경 쓰고 저 옥상 가서 봤는데.
1: 저도 봤어요.
0: 야.
1: 근데 웃긴 게 저희 그때 볼 때는 그 안경 특수 안경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당연히 뭐 구하지도 못했지만 그 주변에서 막 나눠서 돌려서 봤어요. 보시는 분이 야 봐봐 하면서 막 보여주고 미국 친구들이랑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보고 또 옆에 사람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럽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난리래요.
0: 아 그랬구나.
1: 서로 돌려볼 생각 안 하나?
0: 아 나 얼마 전에 그게 있었는데 짐 정리하면서 아 이거 언제 또 보겠어 하고 정리했는데
1: 버리셨어요?
0: 어디 그냥 저기도 세컨핸드
1: 수 하긴 앞으로 50년 동안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0: 오늘 우리는 개길식을 못 보지만 그 페르세우스 유성호를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는 또 이 행성들이 줄을 짓는 것도 볼 수 있고
1: 그 오늘은 육안으로 보이나요? 이번에 육안으로
0: 보여요. 오늘은 디톡스를
1: 디톡스?
0: 그 어느 학교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했더니 나중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대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달 동안만이라도 휴대폰을 좀 내려놓고 옛날 2G를 쓰게 했더니 좋은 효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휴대폰 디톡스로.
1: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한 달 동안 인터넷을 못 썼어요. 옛날에 그 인터넷 공사한다고. 근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0: 어떤 일일까?
1: 그러니까 완전 아날로그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많이 느꼈어요.
0: 아 그래요? 오늘은 휴대폰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1: 전화만 받으세요.
0: 네.
2: 당신은 지금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1: 고맙습니다. 안녕.
0: 안녕.
2: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별처럼 작은 그림 같은 작은 꿈 말할 때야.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사망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입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구금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0년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메서버드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에서 숨진 74세의 안정홍 씨입니다. 안 씨는 당뇨와 심장질환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고 변호인들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석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망 하루 전 심리학자가 높은 자살 위험 상태로 평가했음에도 안 씨는 사실상 독방과 유사한 격리실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유족은 이민세관단속국과 시설 운영업체가 자살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 뉴저지주에서 사망한 허성수 씨와 2006년 뉴멕시코주에서 췌장암으로 숨진 김영숙 씨도 같은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정신건강위기 상황에서의 독방 사용과 의료지원 문제가 여러 사망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자유연맹과 인권단체들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중 사망한 5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예방 가능했던 사망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21: 오늘 일제히 개학하는 LA통합교육구가 새학기부터 어린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대폭 제한합니다. LA통합교육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새 정책에 따라 프리스쿨과 트랜지셔널, 킨더가튼,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실 안에서 스크린 노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독서와 글쓰기 등 직접 체험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 교육 계획이나 교육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2학년부터는 학년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허가 없이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예정입니다. 자녀를 LA공립학교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오늘부터 달라지는 교실 환경을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정규과정인 AP통신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고등학생이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중국어와 일본어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빠져 있습니다. AP통신 코리안 추진위원회는 어제 LA 한국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해 여름 출범해 1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부터 홍보까지 6개 분과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60여 명의 한국계 교사들이 참여해 AP통신 한국어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AP통신 연례회의에서는 칼리지보드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국적인 지지기반 확대로 이달 초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4,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목표는 1만 명입니다. 수지호 공동위원장은 한국어가 이제 특정 민족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세계어라며 타인종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P통신 한국어가 정식 채택되려면 칼리지보드의 승인이 필요하며 서명 규모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오늘 새벽 6시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형 또는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별도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보복 공격할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신형 혹은 개량형 무기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는 보복 공격할 독보적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 방어 논리를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2: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3: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거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4: 사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졸업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22: 북한은 또 외무성 부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핵무장화 도약 포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는데 우리의 핵잠 사업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무기 시험과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된 이 같은 행보로 미뤄 북한은 앞으로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리며 국방력 강화에 명분을 삼을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6: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한인 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시애틀 인근에서 20년 넘게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식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연방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수성향 법률단체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이 이틀 전 스파 업주 이성경 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분쟁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헤이븐 윌비치가 입장을 거절당했다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스파의 출입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용은 허용해왔으며 쟁점은 성 정체성이 아니라 완전한 나체 상태로 이용하는 공동 공간에서의 신체 사생활이라고 맞섰습니다. 업주 가족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 따른 종교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했고 제구 연방항소법원도 2대1로 이를 유지하면서 스파 측은 6년째 법정에서 잇따라 패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스파 측은 주정부가 이민자 가족에게 종교적 신념과 여성 고객의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구 연방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이 사건을 공공시설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주법을 통상적으로 적용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제 관심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실제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원격 근무자로 위장해 미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침투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연방수사국 사이버 역량 담당국의 토드 해먼 부국장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북한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 부국장은 해당 기관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에 직접 고용되려면 광범위한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원격 계약직 형태로 침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이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연방기관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수법은 단순한 외화벌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방기관 내부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정보 탈취까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미 당국이 추가 제재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온라인 대입 박람회 칼리지 엑스포가 이달 29일 토요일 열립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시 전문가 4명이 강단에 섭니다. A1 칼리지 프랩의 라이언 이 디렉터는 스펙이 좋은 학생이 명문대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짚고 글로벌 리더십 스쿨의 이창호 디렉터는 변화하는 대입 환경과 AP 과목 전략을 설명합니다.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명 대표는 합격 이후 실제 대학 비용과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루고 아이보리우드 에듀케이션의 마리김 대표는 인공지능 입시 시대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실전 전략을 소개합니다. 사전 등록자 가운데 추첨으로 30명을 선발해 최고 $250 상당의 경품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한국일보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 213-304-3471로 하면 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YT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해협에서 대형 군함이 기동할 수 있는 실제 폭은 단 3km에 불과하며 이란은 자폭 고속정과 해안 지대함 미사일을 이 좁은 지형에 집중 배치해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으로 해협을 장악하려 할 경우 막대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령 군사 장악에 성공하더라도 충돌 즉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보험료 급등으로

0: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이루어져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자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미군이 100% 탐지에 막아내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 정보 당국 역시 작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장악에 나설 경우 막대한 미군 사상자가 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통제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인 타격의 두려움을 털어놓은 것도 이런 한계 때문입니다.
2: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A little bit complex because they will on occasion drop a mine. We find the mines.
1: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미국이 수많은 희생을 치러 해협을 장악한다 해도 군사 충돌 즉시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치솟는 보험료 탓에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이뤄집니다. 무력 장악이 곧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자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런 약점을 꿰뚫어보고 아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며 통행세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 We should take the costs of managing the Strait of Hormuz from the ships that want to benefit. Therefore, we are not willing to pay for the cost of the Strait of Hormuz from the taxes of the Iranian people.
1: 치명적 피해 우려로 군사적 카드가 막히면서 미국은 이란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4: همون دشمنی که روز اول جنگ توییت زد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دو کلمه تسلیم بدون قید و شرط. خواستشون از ما این بود. تسلیم بدون قید و شرط.
1: 아무리 압도적인 무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구조적 덫에 빠진 미국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0: LA 총영사관의 차기 총영사 인선이 이번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열흘 전 주독 일대 사와 주슬로바키아 대사 등 주요 공관장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 출신이 LA 총영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여러 재외공관장 자리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를 발탁해왔습니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대사로 근무 중인 특임공관장도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내 9개 총영사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주를 관할하며 약 70만 명의 교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김영환 총영사는 2022년 3월 부임해 현재까지 4년 5개월째 재임 중으로 역대 LA 총영사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재임 기록입니다. 비외교관 출신이 LA 총영사로 임명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변호사 출신 김재수 총영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박경재 총영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관할 지역의 규모와 교민 수를 감안할 때 차기 총영사의 지역 소통 능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를 떠날 때 영화 같은 위장 탈출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앙카라를 출발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이 아닌 군용 수송기 C-32A에 몰래 탑승해 영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에어포스1에 오르는 듯 보였지만 몇 분 뒤 기내식 운반 트럭의 컨테이너를 통해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트럭에 실린 유압장치가 컨테이너를 여객기 출입문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탈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이 경로를 통해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뒤 곧바로 인근에 대기 중이던 군용기로 옮겨 탔습니다. 수송기는 추적 시스템을 끈 채 에어포스원 호출부호 대신 리치 18이라는 평범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며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로 비행했습니다. 취재진이 탑승한 에어포스원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 역할을 수행했으며 기자들은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아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에어포스원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나타났고 이후 카타르로부터 기증받아 정비한 신형 에어포스원으로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대화하며 이란의 암살 위협을 강조했지만 이 같은 기만 작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9: LA 총영사관의 차기 총영사 인선이 임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열흘 주독 일대 사와 주슬로바키아 대사 등 주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고 이번 주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선에서는 직업 외교관 대신 외부 전문가 출신의 특임 공관장이 LA 총영사로 발령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재외공관장 상당수를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 가운데서 발탁해왔습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한 국가에서 대사로 근무 중인 특임공관장도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내 9개 총영사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주를 관할하며 약 70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김영환 총영사는 2022년 3월 부임해 현재까지 4년 5개월째 재임 중으로 역대 LA 총영사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재임 기록입니다. LA 총영사에는 역사적으로 직업 외교관이 대부분 임명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변호사 출신 김재수 총영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박경재 총영사처럼 비외교관이 기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규모와 다양한 현안을 고려할 때 차기 총영사의 지역 이해도와 소통 능력이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 필리핀을 거점으로 아동 성착 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 두 곳과 도박 사이트 18곳을 운영했으며 판돈 규모는 4조 7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영상은 10만 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 출신 개발자가 가상 서버를 구축해 수사기관 추적을 오랫동안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로 피의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YTN 보도입니다.
12: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미끼로 판돈이 4조 원대에 이르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컴퓨터 공학 박사가 개발자로 가담해 오랜 시간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3: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국적기 안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또 다른 남성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음란물 유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관리책과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 두 곳과 도박 사이트 18곳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이들의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영상은 11만 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음란물을 미끼로 회원들을 끌어모으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이 관리한 판돈은 모두 4조 7천억 원, 지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난 부당이득만 476억 원이나 됩니다. 컴퓨터공학 박사인 개발자가 가상 서버 등을 구축해 수사기관 추적을 오랜 기간 따돌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 컴퓨터 공학 박사 출신이어가지고 특히 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서 추적을 굉장히 잘 피할 수 있고 보안에 철저했기 때문에
13: 경찰은 국제공조로 검거한 피의자 두 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 10곳을 폐쇄했습니다.
15: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는 총책과 또 다른 관리책을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리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LA 국제공항의 무인궤도 열차 스카이링크가 10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로에서는 실제 열차를 투입한 시험 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역사에서는 조명과 안내 스크린 설치 그리고 승강장 시스템 점검이 한창입니다. 스카이링크는 공항터미널과 렌터카 시설 주차장 대중교통을 잇는 자동운전 전기열차로 전체 노선은 약 2.25마일 길이의 고가 궤도 위에 6개 역이 들어섭니다. 열차를 이용하면 공항 내 주요 지점을 약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약 2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4량짜리 열차 한 대에는 승객과 수화물을 포함해 최대 200명이 탑승할 수 있고 넓은 출입문과 수평 승하차 시스템을 갖춰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였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공항 중앙터미널을 둘러싼 이른바 호스슈 진입로의 극심한 차량 정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승객과 공항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완전 가동되면 연간 약 3천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며 2019년 착공 이후 현재 계획대로라면 10월 6일 이후 승객 운송을 시작합니다. 스카이링크 개통은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추진되는 공항 현대화 사업의 핵심 성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통 일정이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곁에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지난 일요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져 시스템이 장착된 험비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드론과 적어도 항공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를 골프장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벤져 시스템 운용 병력으로 보이는 군인들과 악수하며 미사일과 드론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격려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같은 날 골프장 상공에서는 민항기 두 대가 임시 비행지한 구역을 침범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호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잇따른 위협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는 암살 위협을 우려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것처럼 위장한 뒤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 군용기로 튀르키예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의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 체포됐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 골프장에서 총기 소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2024년 7월 대선 유세 중에는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는 사건을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들이 쌓이면서 대통령 경호체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우드랜드 힐스에서 소총을 든 남성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멀홀랜드 드라이브와 토팡가 캐니언 블러바드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무장 남성을 찾는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가 검거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와 주민들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261건 전부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위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정당과 유권자 개인이 제기한 재선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부터 유권자 개인까지 다양한 소청인들은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로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4: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5: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3: 기각이나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관위는 공통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선 일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네 번에 걸친 소청 심리에도 선관위는 결국 재선거를 거부했다며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소청 심사에서도 선거관리 부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7: 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 0788.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8: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8: 돈이 필요한 사람도
19: 투자하는 사람도
1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9: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8: 213-804-9555.
19: 다시 한번
18: 213-804-9555. 워킹머니.com.
2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1: 미국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경선에서 온건파 데이비드 크롤리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경 진보 성향으로 선두를 달리던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을 꺾은 이변의 결과입니다. 크롤리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의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이번 승리는 순탄치 않은 과정 끝에 나왔습니다. 크롤리 후보는 한 차례 경선을 포기했다가 중도파 대안을 자처하며 복귀했고 현직 주지사 토니 에버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홍 후보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 예산 감축과 연방상원 폐지 등을 주장한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이 공개되며 표심이 이탈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만델라 반스 전 부주지사도 사생활 의혹으로 경선 2주 전에 사퇴하면서 판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미시간과 뉴욕 콜로라도 등에서 이어지던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스콘신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미만 차이로 이긴 대표적 경합주입니다. 정치 분석 매체 사바토의 크리스탈볼은 이번 경선 이후 위스콘신 주지사 본선 구도를 경합해서 민주당 우세로 격상했습니다.
0: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시에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비는 플록 세이프티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경찰이 운용 중이며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고 기록합니다. 범죄 수사와 실종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는 찬성 측 주장이 있는 반면 개인의 이동 경로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데이터까지 저장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실제로 용의 차량을 추적하거나 도난 차량을 회수하는데 이 시스템이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은 공공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같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 몬터레이 파크의 논란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감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SBA 대출에서 한인은행들이 올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첫 9달 동안 한인은행들이 취급한 SBA 대출은 총 1,178건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5억 8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등한 수치입니다. 건당 평균 대출 규모도 134만 달러에 이르러 대형 사업자들의 수요도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은행별로는 뱅크 오브 오프가 아시아계 은행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SBA 대출은 정부가 원금 일부를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 대출보다 심사 문턱이 낮고 중소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올해 실적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창업과 사업 확장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A 대출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사업체들이 자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가거나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애틀 인근에서 20년 넘게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식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스파 측을 대리하는 두 법률단체가 이틀 전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고객이 올림퍼스 스파의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거부당한 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은 스파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가 이어졌습니다. 스파 측은 종교적 신념과 여성 전용 공간 보호를 근거로 입장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 당국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서비스 거부는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의 자유와 성별 정체성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일 경우 전국 수천 곳의 여성 전용 시설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수용 여부는 수개월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1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오늘 오전 7시 42분쯤 웨스트 LA 솔테어 에비뉴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671 사우스 솔테어 에비뉴로 주택가와 상업지구가 맞닿은 구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와 구급대가 현장에서 부상자를 응급처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상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현재 상태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있었는지 또는 도주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테어 에비뉴 일대는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한동안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이 시간대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회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8시 19분쯤 로스앤젤레스 이글록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노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쇼울 캐니언 로드가 만나는 교차로 부근으로 쇼울 캐니언 매립지 인근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와 경찰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매립지로 이어지는 도로로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인근 도로의 정체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노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숄 캐니언 로드 일대를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국의 추가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59번가와 오버힐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수와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89번 우편번호 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웨스트 59번가 일대를 지나실 분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현장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7분쯤 포터 렌치 템파 에비뉴와 리날디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부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부상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 역시 현재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템파 에비뉴와 리날디 스트리트 일대는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회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터 렌치 지역 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7: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뉴스 들으셨죠? 오늘도 LA 어딘가 담벼락이 또 그려졌을 겁니다.
1: 맞아요, 선배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어제 멀쩡하던 벽이 하룻밤 새 낙서로 뒤덮여 있을 때 진짜 한숨이 나오거든요.
0: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1: 근데 시에서는 왜 지우는 데만 집중하고 애초에 못 그리게 막는 건 안 하는 걸까요?
0: 오늘 한입토크에서 딱 그 얘기 해보려고요, 낙서 문제. 생각보다 우리 동네 건강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1: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0: 낙서가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낙서가 많은 동네일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그게 결국 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1: 맞아요, 선배님. 저도 낙서가 심한 블록은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거든요. 뭔가 위험한 곳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사실 낙서 문제가 갑자기 심해진 건 아니에요. LA는 오래전부터 갱문화와 맞물려서 낙서가 번져왔고 시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지우는 데만 예산을 써왔어요. 예방보다 수습이 훨씬 쉬워 보이니까요.
1: 근데 선배님, 지우는 것도 결국 세금 아닌가요? 계속 지우기만 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우는 건 표가 나거든요. 시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가 눈에 바로 안 보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1: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네요. 청취자분들도 우리 동네 담벼락 보시면서 한 번쯤 이상하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0: 그 답답함을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요. 그럼 왜 시에서는 예방보다 제거에만 매달리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오래 생각해온 질문이에요.
1: 저는 처음엔 그냥 예산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0: 맞아요. 낙서를 지우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시에서 일했다는 게 티가 나요. 사진도 찍히고 보고서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예방은 결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막았다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어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 정확해요.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은 시간이 걸려요. 지역 커뮤니티랑 협력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1: 지수의 생활 번역 쉽게 말하면요. 낙서 지우기는 청구서 바로 내는 것이고 예방은 저축이에요. 당장 통장에 뭔가 쌓이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0: 그 비유 딱 맞네요. 근데 저 같은 1.5세대 입장에서 보면요. 예전엔 동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봤거든요. 담벼락에 낙서하려는 애가 있으면 동네 아저씨가 그냥 눈을 줬어요. 그 눈길 하나가 예방이었던 거죠.
1: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 연결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닐까요?
0: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낙서는 결국 그 동네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신호를 읽히거든요. 그 신호를 끊으려면 지우는 것 말고 사람들이 동네에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1: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 블럭 담벼락에 작은 화분 하나 놓는 것도, 이웃이랑 인사 한 번 더 나누는 것도, 그게 다 동네를 살아있게 만드는 신호거든요.
1: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잊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0: 자, 그럼 오늘 수요일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코너입니다. 낙서 많은 동네에서 건강 지키는 작은 습관 세 가지 짚어드릴게요.
1: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또박또박 가볼게요.
0: 하나, 낙서가 심한 길은 가능하면 밝은 시간대에 걸어 다니세요. 괜히 긴장하면서 걷는 게 쌓이면 몸이 먼저 압니다.
1: 둘, 우리 동네 낙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싶으면 311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가 쌓여야 시가 움직이거든요.
0: 셋, 마음이 불안하거나 바깥 나가기가 꺼려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분께 꼭 얘기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도 언제든 받으실 수 있어요.
1: 낙서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동네 분위기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0: 오늘은 함께해 주신 광고주가 없는 날이에요. 대신 내일 예고 잠깐 드릴게요.
1: 내일 목요일은 LA 동네 한입이에요, 선배님.
0: 낙서 얘기 오늘 실컷 했으니까 내일은 우리 한인타운 골목골목 직접 걸어다니며 느낀 변화들 얘기해 보려고요.
1: 요즘 달라진 곳도 있고 예전 그대로인 곳도 있고 저도 드릴 얘기가 꽤 있거든요.
0: 점심시간에 잠깐 귀 빌려주세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한입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0: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낙서는 보기 싫은 것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 분위기가 몸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줘요.
1: 작은 신고 하나가 우리 골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0: 내일 목요일은 LA 동네 한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였습니다.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1: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 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 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1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용기란 반드시 거대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하루를 마칠 때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라고 나지막히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진짜 용기다 라는 말이 있어서요. 어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이 몰려오는 오후 1시인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괜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마음에 좀 여유로움을 좀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완성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전에 좀 섭섭한 마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오후에 다시 해보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 또 가벼운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 그 작은 혼잣말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남은 하루를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후 1시 여러분의 기분 좋은 동반자 해피투게더 출발합니다.

네, 조덕배 노래였습니다. 꿈이라는 노래 첫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네요. 아, 좋습니다. 고산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뭐 사연도 주시고 멋진 글도 올려주시고 또 신청곡도 주셨네요.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예, 고맙소라는 내용이 참 좋네요. 살아보니 참 좋은 사람은 멀리 있어도 곁에 있는 듯 마음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소중한 인연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워스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아, 이두아님께서 어찌 보면 외로울 수 있는 이민 생활에서 걱정, 근심, 걱정, 우울함 또 등등 이 모든 것을 덜어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해피투게더와 카톡창에 오셔서 그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하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천사가 날개 짓하듯 상쾌하고 가벼워질 겁니다.

0: 말씀이세요. 맞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자꾸 연습해 볼게요. 러블리 송. 예,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디님,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 투게더. 자,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하늘을 좀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한여름 밤하늘의 이 대표 우주쇼인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이 시작됩니다.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우주 이그 유성우의 관측, 우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예, 하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마도 오늘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잠좀안 자면 어때? 하늘 좀 올려다보면서 이 멋진 장관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관측 시기에는 달이 뜨지 않아서 관측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성우는 이 천구에 있는 가상의 점인 복사점을 중심으로 이 다수의 유성이 마치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천문현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그 스위프트 터틀, 그러니까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에서 방사돼서 나오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관측된다고 합니다. 유성우를 보려면 도시 불빛으로부터 벗어나서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많죠. 바닷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파크에 가셔서 또 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예, 감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이니까 좀 쌀쌀할 거예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담요 둘르시고 예, 그러고서 한번 감상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확 트인 곳에서 보시면 더 아마 잘 보이고 장관일 거예요. 시간당 관측할 수 있는 최대 유성수는요 1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중계한다고 합니다. 유성우를 생중계하는 대표적인 시설은 예, 한국에 있는 이 국립과학, 그러니까 국립과천과학관에서도 하고요.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도 유튜브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중계를 보실 분들은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뭐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그 동시에 스페인과 그 그린란드 또 아이슬란드 등에서 개기일식도 펼쳐져서 우주쇼를 더해주는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장관이 펼쳐지겠습니다. 이 노래 좀 들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네, 일부 함께 주실 분 경산 한의원의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 노래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메리 호킨의 Don't You Worry Today라는 노래 예, 들어봤는데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도 스쳐 지나가고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그런 친구들 얼굴 또 아, 꿈을 한참 나눴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네요. 또 뭐 그런 가사를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아, 추억이 새록새록해지는 그런 노래 예, 들어봤습니다. 자, 유성, 예, 하늘을 우러러 보면 보이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우러러 보는 게 비결이죠. 그쵸, 그쵸. 예, 예전에 유성을 직접 봤어요. 유성 원천에서 이런 아재 개그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경산 한의과병원에 우리 율재교 원장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5: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머니
5: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5: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5: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4: 213-804-9555
5: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머니.com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즈니스 데이트 오늘 이 시간은요. 한의학의 지혜에 이 발효라는 특별한 과학을 더해서 몸의 흡수율을 높이고요. 부담은 줄였다고 합니다. 발효 건강환 이야기 우리 경산 한의원 류재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원장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아까 도지와도네 음악 들으시면서 좋은 노래 나옵니다.
1: 네.
0: 하셨는데 음악 좋아하시는가 봐요.
1: 맞습니다.
0: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1: 네, 반가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우리 한의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경산 한의과 병원은 그 발효 한약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많은 맞습니다. 분들께서 경험해 보시고 뭐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는 발효 한약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지만은
0: 네네네.
1: 요즘은 그 환자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0: 예예예. 예, 예.
1: 오늘 오전에만 해도 지금 상당한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0: 그렇군요.
1: 주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0: 네네네.
1: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허리 문제에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네네네. 다리가 아프다. 네네. 그 중에서도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0: 네, 네.
1: 근데
0: 네네.
1: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누군가 부축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0: 네.
1: 그냥 치료 뒤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 전에요.
0: 네, 네, 네.
1: 정말 편해졌는데요. 혼자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걸어 나갈 수 있게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뭔가 원장님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침술법도 그렇고
1: 비법도 비법이 좀 이제 학교에 예. 있을 때도 예. 이제 친구와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0: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로
1: 네.
0: 예, 하셨었죠. 네. 학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아, 올림픽과 아드모 VIP 플라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산 한의과 병원 202호고요. 전화번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505-6747입니다. 213-505-6747번으로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보험 커버가 되니까
1: 맞습니다.
0: 부담이 좀 적은 것 예. 같아요.
1: 지금은 우리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뭐 네. 앤썸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캔 보험이라든가 네. 클로버케어, 네. 아스티바 그리고 뭐 센츄럴 헬스클럽까지도 보험으로 저희가 모든 분께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OTC 카드도 가능하고.
1: OTC 카드 가능하죠.
0: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한의학 쪽에서 이제 연구하시고 그 결과 또 만드신 발효 한약 요 제품들을 OTC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있습니다. 자, 특히 네. 이제 보면은 우리가 허리라든가 어깨 통증은 이제 뭐 침 치료 또 부항 치료 그다음에 뜸 치료 이렇게 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무릎 아프신 분들이요. 오셨을 경우에는 당일부로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그 침 뜸법
0: 네.
1: 온침이라고 그런 침법도 별도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그리고 치료를 받았을 때 제 무릎이 너무 아파요. 2층을 못 올라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딱 받고 나시면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그러면 침도 놔주시고
1: 네.
0: 그
1: 부항도 하고요.
0: 부항도 하고요.
1: 네.
0: 온침법.
1: 네.
0: 그러니까 침 위에 뜸을 올려서
1: 그렇죠.
0: 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1: 예, 효과가 네. 아무래도 이제 열을 하고 이제 침의 효과와 같이 결합이 되니까 시너지
0: 네.
1: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0: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 특이한 게 발효 한약을 개발하셔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예, 한약을 다 만들어서
1: 네.
0: 그거를 먹기 좋게 또 복용하기 좋게 해주시잖아요.
1: 근데 이제 발효 한약을
0: 네.
1: 만든 지가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세월이요.
0: 네네네.
1: 근데 그동안 이 발효 한약은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맨 처음 초기 만들기가 힘들었었고
0: 네.
1: 또 많은 투자를 좀 필요로 했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 같은 경우에도요.
0: 네네네.
1: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그럼 발효하면은 왜 발효하면은 좋은 좋냐면은 발효를 했을 경우는 약성이 몇 배가 올라가요.
0: 기존 한약과 비교했을 때.
1: 네, 그렇죠.
0: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1: 저분자거주로 바뀌니까 발효를 했을 경우에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0: 네.
1: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통계를 보니까 녹용을 한번 발효를 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려 5배가 높았습니다. 그건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0: 네네네.
1: 발효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그럼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어야겠다. 뭐 너무 힘이 없네. 요즘 또 굉장히 무덥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힘도 없고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도 없고 그러면 뭘 하나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약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피로도에 대한 효과는 이것도 몇 배가 높았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한약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1: 그렇죠.
0: 발효 한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 그 보약을 먹겠다 생각하실 때 내 몸에 피로도가 너무 심해. 그 또 하나는 기운도 없어.
0: 기운 없어요.
1: 했을 때 이 발효 산삼 공진단을 드실 경우에 힘이 올라오는 것을 며칠 내로 바로 느끼십니다. 피로도가 확실히 들었는데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0: 아하.
1: 계속 움직이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집안 가사일 정리도 하시고 할 정도로
0: 그렇군요.
1: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발효 치명 산삼 공진단인데요.
0: 네.
1: 오늘 이 제품을 한 박스 1200불짜리를 49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었지만은 오늘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열화를 추가로 제가 더 드립니다.
0: 열화를 더 주신다고요?
1: 열화를 더 드린 이유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0: 네네네.
1: 내가 과연 이렇게 힘이 없고 몸에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좀
0: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1: 효과가
0: 분들은.
1: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제가 열화를 드려 30알에 490불에 드리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라고 그래요.
0: 두 번씩요?
1: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다든가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지신 분들
0: 아하.
1: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드셔보시고 나한테는 피로도 개선이라든가 기운이 난다든가 에너지 올라오는 것까지도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250불 리턴해 드릴게요.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발효의 효능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세상에 누가 그런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1: 그렇죠. 특히 한약을 가지고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발효 치명산삼 공진단 한 박스에 1200불인데 5분에 한해서 선착순 5분에 한해서 490불에 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열화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자,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35-8855번입니다. 그리고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뭘 먹으면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팽만감이 있다, 그다음에 염증이 잘 생긴다 하는 그런 어떤 위장에 관련된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먹는 게 약해지면은 근본적으로 몸이 약해지죠. 먹어서 우리 에너지를 보충하고 우리 그 힘을 비추하고 그러는데 먹는 게 힘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0: 네.
1: 바로 그 모든 위장 문제 나는 자주 취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뭐 이제 뭔가 항상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이 위장 건강환인데요. 드셔 보면은 바로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아하. 있습니다. 이거 2개월분을 네네네네. 오늘 12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1: 네, 저 120불에 2개월분 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1개월 한 통을 다 드셨는데도 나는 효과가 전혀 없어 하신 분 계시다고 하면은 그냥 가져오세요. 그럼 100%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100%요.
0: 네, 100% 다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1: 네.
0: 네. 네. 아니, 근데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안 먹을 수가 또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본인이 효과를 보면 아유, 구입을 하죠. 당연히 계속 먹고 싶죠.
1: 그래서 이름이 위장 건강하냐는 예. 이름이
0: 네.
1: 위장을 계속 드시다 보면 위장이 좋아지는 걸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나중에는 몇 개월 드시다가는 네. 제 위장을 안 먹어도 위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0: 그렇군요.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세요? 네.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소화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1: 위장이
0: 치료가 된다는
1: 네, 위장 말씀이세요. 건강환입니다.
0: 예, 그래서, 위장 네. 건강환. 예, 이 위장 건강환도 120불에 5분께 혜택을 드립니다. 굉장히 뭐 아주 좋은 가격에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간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1: 네, 간보다도
0: 피곤하다 하시는
1: 이제
0: 분들.
1: 이 보관환,
0: 보관환,
1: 간을 보호한다 해서 보관환인데요.
0: 예.
1: 우리가 이제 가끔 주말이라든가 언제 이제 모임에서 그 술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0: 예.
1: 드시면서도 자기 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0: 네.
1: 내 간은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보관환인데요. 우리 알코올 주독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숙취 해소,
0: 네네.
1: 그 다음날 후유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간 보호 작용, 이 작용이 큰 헛개나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0: 많이
1: 네, 헛개나무에다가 헛개나무 열매, 그다음에 칡, 그다음에 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진 쑥까지. 네, 그 민들레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해서 발효한 보관인데 이것 역시 효과를 바로 느끼세요. 바로 느끼시는데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늘 드리는데요.
0: 네네네네.
1: 하 일주일에 3일 술 드신다 했을 경우에 한 달 이상을 드실 한 병을
0: 네네네.
1: 오늘 7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와.
1: 한 2주 정도 뭐 몇 번 정도 드셔보고 효과가 별론데요 하면은 가져오시면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1: 네,
0: 예, 이 말씀을 자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보관환 한 달분이 70불이라고 합니다.
1: 네.
0: 한 달분 70불이에요. 간을 보호하고 또 알코올을 해독시켜주는 그런
1: 맞습니다.
0: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자, 보관환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구심청혈단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1: 구심청혈단이요?
0: 예, 예.
1: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앵커님도 혹시 심장 걱정, 중풍 걱정
0: 네, 맞습니다.
1: 이건 가끔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장 다급하게.
0: 네.
1: 근데 이 구심청혈단에는 우리 한방 처방에 보면은 천왕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하늘천자 임금왕제예요. 최고의 보약이죠.
0: 아,
1: 구심청혈단 처방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혈액을 맑게 하는 약재들
0: 네네네.
1: 뭐 단삼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황.
0: 강황?
1: 네. 이제 일반 우리 칼의 재료죠.
0: 네.
1: 칼의 재료인데 혈전을 녹인다. 피를 맑게 한다 하는 효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은행잎이 베이스로 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잎을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뇌경색이라든가 뇌혈류 개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잎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를 맑게 한다는 약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개월분 두 통을 180불에 심장 걱정 그다음에 중풍 걱정 또
0: 네.
1: 혈압 있으신 분들 혈압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0: 네네.
1: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로 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 약을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많으신데 그런 분들 드시면은 내가 그 혈액 속의 그 변화를 네.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구심, 피가 맑아지나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구심청 혈단인데요. 네. 이게 2개월분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것도 5분께 선착순 5분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2개월분 180불 구심청 혈단. 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구심청혈단이 그렇게 혈액 속에 어혈을 제거해주고 뭐 중풍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감소, 고혈압 등에도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자, 요거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 이제 50이 넘으면 막 이런 여기저기 막 통증이
1: 나이
0: 있어요.
1: 나이 드시면서 가장 그 네.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오신 이유가 아우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2층 계단을 못 올라가요. 네. 조금만 걸음 운동만 하면은 무릎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닭발하시잖아요. 닭발을 9시간 한약 군웅식의 다리입니다. 9시간을 다리. 뼈도 야, 다 녹아요.
0: 세상에.
1: 닭발은 우리 연골도 전부 다 콜라겐 성분이지만은 네네네. 닭발도 전부 다 콜라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 닭발 자체에.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화시라든가 보스웰리아, 특히 보스웰리아라는 약재는 우리 연골의 재생 및 네. 그다음에 연골의 통증, 뼈의 통증,
0: 뼈의 통증
1: 없애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0: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1: 연골의 재생 도와준다는 거.
0: 예, 예.
1: 근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이 이거 드시고 나서 이제 물론 치료도 같이 경험하면 굉장히 시너지 예. 효과가 높습니다.
0: 어허.
1: 그분들이 저 층계에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릎이 안 아파서 좋아요. 그리고 관절염으로 해서 그 손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0: 네네.
1: 있으세요.
0: 네네.
1: 이분들이 쭉 드시고 나서 진통제 안 먹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어졌네요.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듣는 이 연골환인데요.
0: 네네.
1: 2개월분 두통을 오늘 5분께 250불에
0: 두통을?
1: 네, 이게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선착순 5분께 250불에 2개월분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발효 한약으로 만든 연골환입니다.
1: 네.
0: 저도 손목이 좀 아프거든요.
1: 그러세요?
0: 이거 먹으면 두 달 정도 먹으면 괜찮을까요?
1: 좋아집니다. 네.
0: 아, 그렇습니까? 자, 여기 이 밖에도 또 방광이 안 좋으신
1: 방광은
0: 분들.
1: 이제 네.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 우리 소변의 문제가
0: 예, 예.
1: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어제도 어느 여자분이 혹시 방광염에 잘 걸려고 요실금에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무실 때도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 방광환 방광환은 신장에 좋은 약재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소변 문제가 있으신 분들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0: 네네네.
1: 5분께 드리겠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고 있습니다. 자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특히 벌레 물리신 분들
0: 네.
1: 바르면은 지난주 주말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장님 그 약 너무 좋아요.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바로 멈추고 더 이상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0: 아하.
1: 그리고 또 이제 피부에 이제 건선이라든가 피부에 모든 프라블럼에 자운고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0: 네.
1: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0: 어허.
1: 이 금액도 아주 저렴해요.
0: 네, 이 연고 진짜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자운고
0: 천연이라서 더
1: 천연이요.
0: 좋은
1: 천연이요. 예. 모든 피부 질환에 상당히 좋은 자운고
0: 네.
1: 30불짜리 50불짜리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모든 제품들 OTC 카드로
1: 네 OTC 카드로 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0: Call us. This is Nick Nita.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지성님 반갑습니다.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 역시나 효과가 빠르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드셔보시고 효과 보신 분이신 것 같으네요. 예, 댓글 감사합니다. 발효한약에 그렇게 흡수가 좋고 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확 가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 댓글 감사합니다.

0: 8월 12일 수요일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여전히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까지 올라가면서 좀 무더운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자외선 지수 한낮 최고 8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질은 뭐 보통 수준이고요. 야외 활동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4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2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415원 70전입니다. 전일 대비 0.3원 소폭 하락했네요. 1415원대 이 중반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입니다. 트로이 온스당 4429달러에서 448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약 0.2%에서 0.9% 상승하면서 강보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 그리고 이 빅테크 종목 약세의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안정 흐름에 힘입어서 남가주 지역 가스값은요 최근 며칠간 완만한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LA와 이 롱비치 카운티 갤런당 5달러 65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60센트, 캘리포니아주 평균 갤런당 5달러 58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미 전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2센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핵심 요충지나 특정 브랜드 주유소, 뭐 예를 들자면 쉐브론 등은 이 평균가보다 50센트에서 1달러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코스코 또 샘스클럽과 이 독립계 주유소는 5달러 초반대에도 주유가 가능하겠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6: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님께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립니다. 루크콤의 노래예요. Loving you is my favorite feeling.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어려워지는 건 익숙해진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느리게 사는 것에 길들여지기 때문이고, 무뎌진 내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쉽게 귀찮아지는 마음의 새로운 습성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는 몸의 새로운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참 모든 게 귀찮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귀차니즘의 이런 습성이 생기신 분들이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몸도 마음도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마음만큼은 젊게 살자고요. 다운되는 이런 생각들 다시 끄집어 올려서 에너지 업 시키면서 활기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So caught up inside ourselves. We take when we should give.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함이 있다는 건요, 그건 틀림없이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What we know can be. 감사를 잃지 말자고요. 좌식으로 본 노래예요. Thankful.

최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주아식으로 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꺼내와서 들었네요. 주아식으로 반의 Thankful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공감 가네요. 익숙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움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 새로움을 끌어와서 젊게 살아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피드백 주셨는데요. 예.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오프닝 멘트로 함께 나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무뎌지고, 그러니까 감성이 좀 메말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좀 감성을 살리는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든지 좀 즐겁게 생각하는 버릇을 좀 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뭐, 아, 재미없이 뭐 그냥 그렇지 뭐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렇지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작은 일도 좀 익사이팅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지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청곡 잘 들으셨다고 적어주셨네요. 다행입니다. 아, 노래 너무나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0: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염치약, 칫솔, 주염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8: 카페보넨?
1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1: 213-381-1001.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 정말 무더운데요. 햇빛은 쨍쨍하고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가 바싹 마르거나 또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의 여름철 피부 건강과 리프팅을 완벽하게 책임져줄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의 비비안 실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의 비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1: 네, 그러네요.
0: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네. 실장님, 요즘 그 스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여름철 피부 고민 어떤 걸까요?
1: 여름철에는요, 네. 아무래도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 잡티 같은 미백 고민도 많으시고요. 또 열감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네. 수분이 손실되고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커요. 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미라클 클리닉에서요, 시원하고 매끈한 피부를 완성해드릴 여름맞이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여름철 피부에 딱 필요한 맞춤 이벤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0: 어떤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싶네요. 먼저 상담 전화번호부터 좀 메모를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입니다. 213-264-1146 213-264-1146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알찬 패키지로 구성했는데요.
0: 네.
1: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테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패키지는요, 자극받은 피부에 수분과 미백을 꽉 채워주는 프로모션으로 준비했는데 스킨케어 패키지예요.
0: 네.
1: 지친 피부 속에 깊은 수분을 더해주는 하이드로 임팩트를 3회 드리고요. 칙칙해진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크리스탈 케어를 3회 드리고 또 피부 재생을 돕는 마이크로 니들 1회 그래서 7번의 스킨케어 패키지를 구성했는데 이게 999불이에요.
0: 오! 진짜요?
1: 네네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여기에 여름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얼굴에 점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서비스로 저희가 점도 제거해드리겠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점까지 다 빼주시고.
1: 네.
0: 얼굴에 있는 크고 작은 점들 전부 다.
1: 네, 빼드리겠습니다.
0: 약속하셨죠?
1: 네, 빼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잘 들은 건지 천천히 확인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마음에 확 꽂히면서
1: 네.
0: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더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프로모션을 할 때는
0: 네.
1: 가격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의 피부를 네. 개선할 수 있을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하이드로 임팩트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수소 입자를 피부에 침투시켜서
0: 오.
1: 피부 속에 활성산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0: 아하.
1: 네,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0: 네네.
1: 피부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거든요. 그거를 아하. 잡아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하이드로 임팩트 시술 후에 다음 날 화장하잖아요.
0: 네네.
1: 놀라실 거예요. 내 피부가 이렇게 원래 화장이 잘 먹었었나?
0: 아,
1: 네,
0: 진짜요?
1: 네, 이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있나?
0: 와, 피부 노화를 지켜준다는 말이 정말 솔깃한데.
1: 네, 맞아요.
0: 그럼 크리스탈 케어는 어떤 거예요?
1: 크리스탈 케어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맑고 환한 피부, 하얀 피부 원하시죠? 네, 그걸 쉽게 말해서 귀에 쏙 들어가게 말씀드리자면 미백 케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네.
1: 피부색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뭐 하얗거나 뭐 검거나 이러잖아요. 또 검은 사람이 어떻게 하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피부에 맞게 다 환해지고 하얘질 수 있어요.
0: 아.
1: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네, 크리스탈 케어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이제 피부 자체가 약간 까무잡잡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 피부는 또 그 피부 톤대로 또 매력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그 피부를 더 밝게 해주신다는
1: 네, 그렇죠.
0: 거군요.
1: 환하고 맑게.
0: 환하고 네. 맑게.
1: 네,
0: 맑은
1: 네, 맞아요.
0: 피부.
1: 맑은 피부요.
0: 예뻐 보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맞습니다. 그러면 제 피부도 미백을 도와주는 이 크리스탈 케어 덕을 보면 더 맑고 하얗게 되는 건가요?
1: 그럼요. 이미 지금도 하얗신데 더 하얘지실 것 같아요.
0: 제가
1: 같네.
0: 먼저 가서 받아보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니들은 어떤 거예요?
1: 마이크로 니들은 요새 예. 많이들 선호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요. 피부가 스스로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0: 아하.
1: 피부를 자극해갖고 섬유화 세포라는 것을 활성시켜주는데 이게 뭘까 싶잖아요.
0: 네,
1: 그게
0: 네,
1: 뭐냐면
0: 네.
1: 진피층에서 우리가 피부에 가장 필요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피부 탄력하고 재생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가 바로 섬유화세포인데요. 그거를 갖다 자극시켜서 이제 마이크로 니르르다가 피부 결도 잡아주고 모공도 잡아주고 잔주름까지도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시술이에요.
0: 아, 보톡스 효과가 있겠네요.
1: 뭐 보톡스는 사실 조금 인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피층을 건드려서 스스로 피부가 다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0: 오, 그렇군요.
1: 네, 맞아요.
0: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솔깃한
1: 네.
0: 패키지 많네요.
1: 네, 꼭 필요한 거예요. 네,
0: 가격도 굉장히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0: 네, 네, 네. 7번의 스킨케어 패키지가 아까 999불이라고
1: 네,
0: 말씀하셨죠?
1: 네, 네, 네.
0: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1: 네.
0: 청취자분들께서 전화번호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메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지금
1: 네.
0: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1: 네.
0: 같아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전화번호 213-264-1146입니다. 213-264-114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젊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마련했는데요.
0: 네.
1: 활성산소 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는 하이드로 임팩트를 3회 드리고
0: 네.
1: 여러분의 얼굴을 맑고 희게 해주는 미백 케어 크리스탈 3회 드리고
0: 네.
1: 마이크로 니들링을 드려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끔 피부를 도와주고요.
0: 네.
1: 여기에 스킨케어 7번을 드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드린다니까요. 아까
0: 네.
1: 말씀드렸죠.
0: 점빼주시죠.
1: 맞아요. 점빼주는 거예요.
0: 네.
1: 사실 얼굴에 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네, 네.
1: 중간중간에 케어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점이 없으신데
0: 네.
1: 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조건 없이 999불 이 스킨케어 패키지에
0: 네.
1: 점까지 빼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점까지 빼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뺀다면서요.
1: 어우, 많이 빼요.
0: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언니가
1: 네.
0: 남편이 이 얼굴에 막 점이 좀 많았대요. 이마 여기 한가운데도 있고
1: 네네네.
0: 여기저기 점이 많아서 좀 얼굴이 지저분해지잖아요.
1: 그래서 그렇죠.
0: 여보 우리 갑시다. 점 빼러. 나 아파. 안 간다고. 빼고 나다니 얼굴이 너무 밝아진
1: 깨끗해졌죠.
0: 거예요. 깨끗해진
1: 네.
0: 거예요.
1: 아우 남성분들도 너무
0: 예.
1: 만족해하세요.
0: 네.
1: 맞아요. 근데 사실 점 하나만 이렇게 한 이렇게 전체로 막
0: 없어도.
1: 빼도 굉장히 가격을 많이 받거든요.
0: 네.
1: 근데 저희가 7번의 스킨케어를 드리고 점까지 빼드리는 거니까
0: 네.
1: 더할 나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네, 네.
1: 한 번 내 거울에 보시면서 나 점 있었나 한번 세보세요. 근데 무심결에는 나 두 개 있었나 세 개 있었나? 근데 막상 세어보면은 20, 30, 50.
0: 아니 근데 점에 얼굴에 점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1: 많죠.
0: 그 많은 거 어떻게 해요? 그 다 빼준다고요?
1: 네, 다 빼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0: 우와.
1: 저희가 명심해서 드릴 거는
0: 네.
1: 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면 다크 스팟은 모두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0: 그렇죠.
1: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면서
0: 네.
1: 아 이거는 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죠. 그런
0: 아하.
1: 거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안 빼드리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진짜 점이고 뺄 수 있는 것들이면 전부
0: 네.
1: 빼드릴게요.
0: 아 정말 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전화해 보시고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네네.
0: 예, 점만 다 빼도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1: 그럼요. 달라지죠.
0: 네네네.
1: 네.
0: 저 이제 999불에 7번의 스킨케어 패키지 해주시고
1: 네네.
0: 이렇게 알차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플러스 점까지 빼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얼굴에 점 없으신 분들 없어요.
1: 없죠.
0: 그죠?
1: 네, 맞아요.
0: 네. 정말 좋은 프로모션을 가지고서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분들께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 만약에 패키지를 하게 되면 또 혜택이 또 있나요? 어떻습니까?
1: 모든 분들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저에게 너무 이게 스페셜한 가격이니까
0: 예.
1: 지금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서 상담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는 분들 10분에 한해서 이 패키지를 드리는 거예요.
0: 10분에 한해서?
1: 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0: 자, 그 패키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패키지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0: 네.
1: 스킨케어 하이드로 임팩트 3번 해드리고요.
0: 네.
1: 크리스탈 케어 미백 중심 3번 해드리고요. 마이크로 니들 1번 해드리고 여기에 점까지 빼드리는 거. 네. 이걸 전체로 해갖고 999불에 드리는 거예요.
0: 아, 고맙습니다. 자, 하이드로 임팩트 3회입니다. 그리고 네. 크리스탈 케어 3회, 네. 마이크로 니들 1회 해서 네. 총 7번의 스킨케어 맞습니다. 999불에 해드리고 여기에 네. 플러스 얼굴에 있는 조그만 점까지 다 빼드린다고
1: 네.
0: 합니다.
1: 맞습니다.
0: 예뻐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또 있습니까?
1: 네. 두 번째 프로모션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0: 네.
1: 아, 두 번째는요. 휴가 전후로 강력한 탄력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프리미엄 리프팅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처진 라인을 짱짱하게 잡아주는 울세라. 네, 그리고 매끈한 페이스라인을 만들어주는 인모드. 네, 모공과 잔주름을 잡아주는 스킨 보톡스. 여기에다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미백 케어, 크리스탈 케어 한 번 이렇게 해갖고 1999불에 계속 구성했어요.
0: 아, 이 프로그램도 괜찮네요.
1: 이 프로그램 너무 좋죠.
0: 이 프로그램의 깊은 근막층까지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렇게 축 처진 살을 쫀쫀하게 바짝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0: 확실하게 이거 젊어지는 효과가 있겠어요.
1: 그럼요. 아. 수술이나 흉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예. 5년 이상 젊어지십니다.
0: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1: 아, 수술이 아니니까는 아하. 바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무리가 없죠.
0: 네, 그러면 네. 인모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인모드도 리프팅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1: 맞아요.
0: 울세라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1: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0: 네네.
1: 인모드는 쉽게 말해가지고 라인 정리의 마법사예요. 이게 울세라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근막층부터 쭉 끌어올려준다면 인모드는 네. 불필요한 이중턱 같은 거 이런 이중턱. 지방을 네 다듬어줘가지고 운동으로 빠지지 않는 이중턱 네. 또 심술보 이런 거 정리해줘요. 그래가지고 피부 표면을 쫀쫀하게 조여주니까 탄력이 탄탄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울세라로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인모드로 턱선과 심술보를 매끈하게 정리하면 네.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0: 와, 그렇겠네요. 정말 네. 완벽한 리프팅으로
1: 네, 맞습니다.
0: 동안 얼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기초부터 기둥을 세워서 끌어올려주는 울세라 그리고 이 라인 정리의 마법사인 인모드의 만남
1: 네.
0: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니까
1: 아무래도 그렇죠.
0: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여기에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크리스탈 케어를 한번 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스킨 보톡스까지
1: 맞습니다.
0: 해주시면 그야말로 뭐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끝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집안에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청소 다 했어 하고 탁 나가는 것보다
0: 네.
1: 이렇게 뭐 이렇게 향기 좋으라고 이렇게 향수 몇 방을 해주면 집안이 더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0: 그쵸.
1: 저희가 하이드로 임팩트랑 또 이렇게 스킨 보톡스를 해드려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드리는 거죠.
0: 네.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아, 이거는요.
0: 네.
1: 울세라, 인모드, 크리스탈 케어, 그다음에 네. 스킨 보톡스 모두 해서 1999불에 드리는데요.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잡으시는 딱 이것도 10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드립니다.
0: 프로모션 해주시는군요.
1: 그렇죠.
0: 10분에 한해서.
1: 네, 맞습니다.
0: 예, 제가 뭐 이렇게 저절로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의 전화번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1: 네.
0: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1: 아, 소개해주셔야죠. 청취자분들이 궁금해서 또 기다리고 계실 수 있으니까.
0: 네, 네, 네.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입니다. 213-264-1146으로 전화하시면 예뻐지십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프로모션에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다면서요?
1: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0: 네.
1: 사실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서 best friend
0: 네.
1: or you know, mom and daughter 이렇게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0: 네네네.
1: 생각해서요. 만약에 두 분이 함께 오셔서 동일한 패키지를 두 개 이상 이용하실 경우에
0: 네.
1: 저희가 총 3,000불에 두 개의 패키지를 드리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0: 네.
1: 제가 울세라, 인모드, 스킨 보톡스, 크리스탈
0: 네.
1: 케어 해갖고 1,999불이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시에 오셔갖고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0: 네.
1: 1,500불에 드리는 거죠.
0: 아, 1,500불에
1: 네.
0: 1,999불을 이제 딸하고 같이 간다
1: 네,
0: 이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니면 친구랑 같이
1: 네,
0: 야
1: 맞습니다.
0: 우리 가서 한번 뭐 받아보자.
1: 네네.
0: 우리 이제 젊어요. 젊어 이거 좀 해야지. 좀 젊어져야지.
1: 맞습니다.
0: 이러면서 친구랑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불에
1: 맞습니다.
0: 아,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이게 패키지 프로모션입니다.
1: 그렇죠.
0: 와, 1,999불인데 1,500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선착순 몇 분이요?
1: 10분이요.
0: 10분께 드리는
1: 네,
0: 혜택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지금 소개해 주신 패키지 가격이 1,999불이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1,500불에 두 분이 함께 가시면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요. 전화하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화해서 상담 예약 잡으시는 분들 이걸 1,999불로 혜택을 받는 건데 베프나 딸 친한 그런 지인들과 오셔서 이 동반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1: 이게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 울세라만 3,000불인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

0: 근데 네. 원래 울세라, 인모드, 크리스탈 케어 이렇게 해서 스킨 보톡스를 하면은 4,500불이에요.
1: 아니 1,999불이라고 하셨잖아요.
0: 4,500불짜리를 아~ 조금 이제 컴퓨즈하신 것 같아서
1: 해서.
0: 그렇죠. 4,500불짜리를 1,900불에 999불에 드리는데 만약에 이 패키지를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네. 1,500불에 드린다는 거예요.
1: 아, 패키지의 원래 가격이 4,500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아니 울세라 한 번에 3,000불인데 어떻게 이제 그렇죠.
1: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진짜 저로의 찬스가
0: 그렇죠.
1: 되겠습니다.
0: 이왕이면 친구랑 같이 오고 이왕이면 뭐 딸이랑 같이 와서 좋은 시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네. 함께 구매하시면 저희가 4,500불짜리를 네. 한 분이 구매하실 때 1,999불이었는데 두 개 패키지 구입하실 적에 3,000불에 드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1,500불. 이해되셨죠?
1: 네, 이해가 갔습니다.
0: 네네네.
1: 네. 그리고 혼자 가서 이 패키지 두 개를 구입하게 되면 네. 또 어떻습니까? 천천히 사용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어우, 당연히 똑같이.
1: 이번에 시술 받고 그렇죠. 다음에 좀 몇 달 후에 내가 하겠다.
0: 네, 맞아요.
1: 한꺼번에 두 개. 그렇죠. 이럴 수도 있나요?
0: 그렇죠. 있죠. 패키지 두 개를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네. 1,500불씩 3,000불에 두 개 패키지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죠. 네.
1: 와,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좋겠네요.
0: 너무 좋죠.
1: 네. 아내분한테 당신 좀 예뻐져라 하고서 이렇게 선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너무 좋을 것 같죠.
1: 기프트 상품권.
0: 맞아요. 한 번쯤 네.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1: 아, 우리 여성들도 그렇죠. 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프로모션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번 여름맞이 스페셜 이벤트 올여름 피부 고민 뭐 끝내고 싶으신 분들 절대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런
0: 맞습니다.
1: 이번에 이 프로모션 해주시는 패키지 네네네. 예약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네, 빨리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 먼저 잡으시면 돼요. 그럼 네네네. 저희가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은 저희가 10분 중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게 이제 네.
1: 네네네.
0: 네, 첫발이죠.
1: 아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름맞이 스페셜 이벤트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0: 아, 이번 저희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알려드릴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네네. 자, 이번 패키지 시술 받고 나서 여름철에 더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뭐 꿀팁들도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 자, 전화번호 213-264-1146입니다. 네. 자, 꿀팁 정보 좀 주세요.
0: 네. 아, 시술 후에는요, 첫 번째, 저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기 네. 쉬운 건데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이드로 임팩트나 이런 크리스탈 케어로 수분을 채워준 상태에서는 물을 또 자주 마셔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1: 물을 또 자주 마셔야
0: 네, 이게 리프팅이나 미백 효과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1: 아하,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개 프로모션 간단하게 정리해 네. 주십시오.
0: 네네.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프로모션은요. 하이드로 임팩트 3번, 크리스탈 미백 케어 3번,
1: 네.
0: 마이크로 니들 1번, 그래서 총 999불이고요. 여기에 엑스트라 차지 없이 얼굴에 점을 빼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미라클 저희 레이저 클리닉에 원래 스킨케어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1: 네.
0: 워낙 손맛이 좋으세요. 손맛도 탁 느끼시고 어깨까지 승모근까지 쫙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 하이드로 임팩트라든지 크리스탈 케어 마이크로 니를 받으시면은 정말 쉬시는 것 같으시면서 얼굴도 다시 회복되시고 예뻐지시고 아하.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여기다 점까지 빼시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거죠.
1: 이 하나로, 이 프로모션 하나로, 요 정말 이 플랜 하나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두 번째 프로모션 소개드려 볼게요.
1: 네.
0: 두 번째 프로모션은 리프팅계 최강자 울세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라인업 마무리해 주는 거 최강자 인모드.
1: 네.
0: 크리스탈 케어, 스킨 보톡스 해갖고 이게 4,500불 상당인데 1,999불에 드리고요.
1: 네.
0: 만약에 베프나 엄마랑 딸이 손잡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경우에 패키지 두 개를 구매하시면
1: 네, 네.
0: 1,999불이 아니라 4,500불짜리를 1,500불에
1: 1,500불 네. 혜택을 드립니다.
0: 네, 혜택을 드립니다.
1: 예, 서두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0: 네.
1: 213-264-1146번으로 전화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아, 피부 관리는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 이상 쌓아온 미라클만의 노하우로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여름 피부 관리 팁과 또 알찬 이벤트 소식 전해주신 마이클 레이저 클리닉의 비비안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켈리님 반갑습니다. 아, 모두 모두 반가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박 올려주셨네요. 아우, 달콤하고 시원하게 눈으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캐니언님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켈리님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잘 쉬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회복하세요. 캐니언님, 아, 오늘도 여전히 인사해 주셨네요. 선미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오늘 바쁘신가 봅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외딴 섬 로맨틱 잔나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좋다고 적어주셨네요. 다시 들어왔어요, 선미님, 캐니님. 예, 좋습니다. 감사해요.

타임라인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요, 이언 플레밍입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라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언 플레밍,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 캐릭터인 제임스 본드의 007 시리즈 주인공 제임스 본드를 창조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자 출신입니다. 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해군정보부에서 수장인 존 고드프리 제독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는군요. 연합군의 다양한 공작, 정보작전 기획에 참여했고요. 이때 얻은 실제 정보전 경험과 인맥이 훗날 이 007 시리즈의 사실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골든아이라는 영화의 시리즈 중에 있었잖아요. 예, 전쟁 후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자메이카에 골든아이라는 저택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휴양을 즐기면서 007 소설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1953년 첫 번째 제임스 본드 소설인 카지노 로얄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제임스 본드라는 이름은요, 그가 자주 읽던 그 조류학 서적입니다. 조류 가이드의 저자이자 조류학자인 제임스 본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중립적인 이름을 원했기 때문이래요. 1953년부터 1964년 사망할 때까지 총 12권의 장편 소설과 2권의 단편 그 소설집을 써냈고요. 대표작으로는 위기 일발, 또 골드핑거, 또 닥터 노 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기타 대표작들도 있는데요. 이 치티치티 뱅뱅 치티치티 뱅뱅, 그 스파이 소설 외에도 아들을 위해서 쓴 동화입니다. 그 아들을 쓴 동화로 하늘을 나는 마법 자동차를 소재로 한 이 작품 역시 영화와 뮤지컬로 제작돼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정보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면서 공작 작전 기획에서 쌓은 실무 경험, 또 정보원들의 생생한 에피소드, 특수 작전용 무기, 장비, 아이디어 등이 훗날 007 소설 시리즈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전쟁 종료 후에 이 자메이카에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집을 짓고 골든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매년 자메이카의 이 집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총 12편의 장편 소설과 2편의 단편집을 집필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이 훗날 007 영화 제목, 1995년작이죠. 골든아이로도 사용됐어요. 그리고 1953년 첫 작품 카지노 로얄을 발표한 이후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러시아로부터 사랑을 담아라는 From Russia with Love를 꼽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언 플레밍이 남긴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화 대사로도 나왔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꿈을 위해서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겠지요. 소설 두 번 산다 중에 그 영화 제목이자 여기 명대사로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라고 말하지 마라. 대사는 션 코네리 주연의 007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해진 스파이 세계의 격언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테마곡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곡을 골라봤어요. 셜리 바스가 부른 골드핑거라는 노래도 영화 주제가 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아델의 스카이폴, 007 시리즈 50주년을 기념하는 그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클래식한 007 감성을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다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007 시리즈 최초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이 불러준 스카이폴이었습니다. 자, 캐니언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군의 한잔해. 네, 신나게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캐니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예,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어요. 이름 두 번이나 말하는 건가요? 사랑합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4: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가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8: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다 보면 향긋한 그 옥수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삶아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이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좀 모닥불 같은 그런 따스한 그런 기운을 느끼고 싶어지는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계절이 변화하는데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또는 촉촉하게 달달하게, 그런 이야기들 노래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화려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게 화려한 인생일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인생,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진 바로 화려한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동후라는 가수 여러분 아마 낯설으실 겁니다. TV에 많은 얼굴을 많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동후 씨는 사실 저하고 데뷔 동기예요. 2009년 제가 한참 그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같이 무대에 많이 섰고 원래는 가수가 아니고 그 아이넷이라는 그 성인가요 채널이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블 TV인데 거기에 그 PD로 있다가 워낙 얼굴도 훤칠하고 나이도 저하고 엇비슷하고 저보다 몇 년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로 데뷔를 해서 그 당시에 이 노래로 많이 활동을 했던 가수인데 TV에는 많이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마 그 노래하지 않나 싶어요. 실물이 훨씬 더 멋있어요. 동후라는 가수 저하고 데뷔 동기 지금쯤은 아마 이제 중견 가수가 됐었겠죠. 그 당시 데뷔했던 가수들이 신유라는 가수가 저하고 데뷔 동기고 또 여자 그 쌍둥이 중에서 뭐 핑크라는 그런 가수도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일준 씨가 왜왜왜라는 노래로 많이 활동했고 그 당시에 진성 씨가 아주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태클을 걸지 마로 저하고 같이 신인 가수로 활동을 한 그런 시절인데 참 그때 제가 여기 오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저도 중견 가수가 됐으려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자, 여러분 화려한 인생, 뭐 화려한 인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위의 가족, 또 여러분이 아시는 지인,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 뭐 누가 됐건 간에 그저 뭐 잔재미를 좀 느끼고 사는 게 화려한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둘이 만나서 어디가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먹고 뭐 아니면 나가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뭐 바닷가에 가서 그냥 뭐 훌쩍 다녀오든지 아니면 뭐 영화 구경 가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모여서 잔재미가 되고 그런 것도 없이 살면은 참 너무 무미건조하고 막막하고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자꾸 할 말도 할 말이 없어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 해봐야 별로 반응이 없고 아마 우리 부부 사이도 남녀 간에 아침에 나오면서 수고해 뭐 그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 경상도 분들이 밥 먹자 자자 그게 하루에 다라고 어떻게 보면 부부 간에도 점점 나이가 들고 할수록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모르고 있다 보면 어떤 부분에 오해도 쌓이게 되고 뭐 그게 커지면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고 큰 문제가 되고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손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뭐 별일 없이 대답을 잘 안 했더니 상대에서는 굉장히 그걸 퉁명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거리를 끊어버린다든가 그런 황망한 일도 주변에 보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제가 선곡한 이유가 굳이 뭐 막 번쩍이는 화려한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또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추억을 잔추억, 잔재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곡을

오십시오. 유사인은 다른 분도 그렇지만 우리 TK님이 가장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면 아 오늘도 건강하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다른 분들에게 신경은 안 쓰는 건 아니니까 아,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전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엔 재미난 노래 하나 선곡했습니다. 가수 이름이 허튼 수작이에요. 허튼 수작이면 우리가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또 내지는 뭐 후라이 까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젊은 친구인데 허튼 수작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스트로베리입니다. 시원한 노래일 거예요. 들어보시죠.

네, 참 경쾌한 노래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저 통계님께서 선곡해 주시는 노래들이 이렇게 보면 가끔 정말 통통 튀는 저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선곡들을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선곡 해주셔서 지금 TK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래도 참 좋다고 그렇게 또 H님도 우리 TK님 오시면 반겨주시고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고 화려한 인생이 이 저희 단체 통 안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 계시지만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카톡으로 서로 얘기 나누시고 노래도 나누시고 서로 사진도 교환하시고 뭐 우리 통계님은 뭐 포항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고 터미널 사진도 보고 참 이런 그 공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멋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과일 얘기 여러분께 그 자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과일 중에서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포도,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과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포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부에는 포도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아마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포도도 여름 과일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 제가 과일, 뭐, 도마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여러분께 드리긴 하는데, 포도가 아주 이 과일 중에서 세포 손상에는, 특히 여름에 햇볕이 많이 쬐니까 피부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가 어쨌든 간에 포도를 먹은 후에 그 말론디알데히드라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물질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햇빛으로 인한 피부 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이 그만큼 적어졌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거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여하시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여행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아주관광의 우리 박병식 대표님과 또 시원하게 여름 여행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자,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
5: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늘은 자, 여러분 뭐 아주 관광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이미 아주 관광을 통해서 여행 경험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다녀보셨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42년 전통의 명가 아주토입니다. 여기서 여행 박사라고 불리우는 우리 스티브 조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8: 아, 반갑습니다. 네.
0: 박사님, 저는 오늘 처음 뵌것
8: 아,
0: 같아요.
8: 저도 처음 뵙습니다.
0: 아,
8: 반갑습니다.
0: 그러셨구나.
8: 영광입니다.
0: 네.
8: 네.
0: 근데 방송 전에 얘기 들으니까 방송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8: 아, 뭐 여기도 했고 라디오 코리아도 했고.
0: 아,
8: 예, 아니 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투어에 대해서 네,
0: 네네.
8: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죠. 네.
0: 아, 그랬구나. 자, 이제 제일 또 가까운 연휴가 노동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8: 네, 다다음 주 이제 노동절이 있죠. 그래서
0: 네.
8: 노동절인데 이 연휴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0: 네.
8: 그때 이제 연휴 때다 보니까 많은
0: 네.
8: 분들이 어디 가

0: 아닐까 하고 고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
1: 날씨도 사실 8월 지나서 조금 괜찮아질 때예요.
0: 그럼요.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웬만한 코스는 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어디 갈까 이렇게 고심하고 신문 보시고 어디 갈지 이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 네네.
0: 저희가 이제 특별히 마련한 네. 우리 이제 코스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자 하고 나왔습니다.
1: 네. 자, 보따리 풀어 주십시오.
0: 네. 우리 요번에 특별히 떠나는 거는요. 크레이트 레이크하고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갔다가 떠납니다.
1: 아, 그러세요?
0: 이 코스는 그동안 못 떠났었어요.
1: 아, 예. 네,
0: 목욕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코스를 갔다가 고심고심 하다가
1: 네.
0: 자, 요번 가을에 네. 요번에서 노동절에는 우리 크레이터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주립공원이
1: 네.
0: 아니고
1: 네, 네.
0: 기존에는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갔는데
1: 아.
0: 여기 주립공원은 이 산호세에 가깝게 있습니다.
1: 아.
0: 아, 그보다는 이제 국립공원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다 보니까
1: 네, 네.
0: 이번에는 크레이트 레이크하고 다음에 레드우드 3박 4일 코스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출발은 언제냐면 9월 4일입니다.
1: 9월 4일이요.
0: 네, 3박 네네. 4일이니까 4, 5, 6, 7일 오는 거죠.
1: 네네네.
0: 근데 이 국립공원이 상당히 멉니다. 멀기 때문에 차로 가기 너무 멀어요.
1: 아, 그럼 비행기로
0: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해서 LA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타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1: 아, 세크라멘토에서
0: 네. 아. LA 분들은 이제 LA에서 비행기 타고
1: 그렇겠죠.
0: 세크라멘토에서
1: 네네,
0: 이제
1: 네네.
0: 우리가 아침 비행기를 다 우리가 예약을 해서
1: 네네네.
0: 세크라멘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오레곤주로 해서 3박 4일을 돌고
1: 아.
0: 내려올 때는 버스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1: 아, 내려올 때는 네.
0: 기가 막히죠.
1: 아, 좋네요.
0: 그런데 이 스페셜로 해가지고 요금도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LA 기점으로 해가지고
1: 네네.
0: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1,299불입니다.
1: 아이고.
0: 그러면 아니, 1,299불에 비행기 요금
1: 아니 어떻게 만, 비행기까지 그렇게
0: 그러니까
1: 되지?
0: 비행기 요금 300불 빼더라도 뭐
1: 네.
0: 얼마나 되겠습니까?
1: 아.
0: 그래서 이게 스페셜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1: 네네.
0: 이번에 이제 이 코스를 해서 특별히 뻔는데 저희가 이제 모집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런데 버스 하나가 벌써 넘쳤습니다.
1: 아, 벌써요?
0: 그래서 이제 버스 두 대로 해가지고 자리가 한 20자리 남아 있으니까
1: 네네네.
0: 아, 마 요번에 이제 이 코스를 다녀오시면은
1: 네네.
0: 아주 힐링 코스를 해가지고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아.
0: 이 코스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 네네.
0: 네. 여기 이제 가는 게, 우리가 어딜 가냐 하면요. 이쪽에다 샤스타 그 산이 있습니다. 샤스타란 산.
1: 아, 샤스타란 산이요.
0: 네. 오레곤주에 있는데.
1: 네네.
0: 이 샤스타 산이 이 높이가 얼마 되냐면 무려 4,200m 됩니다.
1: 오, 꽤 높네요.
0: 해발이
1: 1m. 예, 예, 예.
0: 이 우리 마운틴 휘트니 산이라 해서 이 본토에서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저쪽에 알래스카에 있고요.
1: 아, 예.
0: 네, 이제 이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은 마운틴 휘트니 산이라 해서
1: 아.
0: 거기 한 4,418m 정도 돼요.
1: 네네.
0: 그보다 좀 낮은 한 4,200m 되는데
1: 네네.
0: 이 높은 산에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1: 아, 만년설이 있어요?
0: 네.
1: 오, 야.
0: 그래서 이 아주 웅장한 그 산에 가서
1: 네네.
0: 이 산에 그 뭐냐면 인디안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는데
1: 네.
0: 인디안들의 어떤 그 성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 세계 7대 성지로 이게 우리 꼽히는 곳이에요.
1: 네네네.
0: 예, 이런 곳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텔로스라 그래요.
1: 아,
0: 아,
1: 예.
0: 이 텔로스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1: 아.
0: 영적인 산이란 바로 이 샤스타 산을 구경하는 겁니다.
1: 네네. 아.
0: 이 산 전체가 차창 밖으로 나오는 산 전체가
1: 네.
0: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 형이
1: 아.
0: 좋죠.
1: 그렇군요.
0: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또 중요하면 이제 크레이트 레이크를 구경하는 겁니다.
1: 네,
0: 이 크레이트 레이크 있는데 이 크레이트 레이크는요 재미라는 게 이게 호수인데
1: 네.
0: 이 호수가 넓이가 얼마냐면 우리 저쪽에 그 백두산의 그 천지 있잖아요.
1: 네, 네.
0: 천지보다 네 배나 넓습니다.
1: 아, 네 배나 넓어요?
0: 네, 어마어마하죠.
1: 아니 무슨 호수가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0: 이 호수가 참 재미나는 게요.
1: 네.
0: 인디안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일화가 있는데. 그 하늘의 신과
1: 네.
0: 이 바다의 신이 서로 싸웁니다.
1: 아.
0: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가 봐서 이 산이 무너져가지고 호수가 생겼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1: 아,
0: 그게 크레이트 레이크예요.
1: 어.
0: 깊이가 얼마냐면 595m입니다.
1: 네?
0: 호수 깊이가.
1: 아니 바다네요, 바다. 예.
0: 그렇죠. 그래서 590m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예요.
1: 네.
0: 근데 이게 눈과 비와 이게 거기 그 호수이기 때문에
1: 네, 네.
0: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호수에 가자마자 그냥 억 소리가 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유명한 산악가 좌안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이 사람이 좌안묘를 모르면 등산가가 아니죠.
1: 아, 네. 예, 예.
0: 이 양반은 그 호수와 산을 보면서
1: 네.
0: 야, 내가 이게 완전히 몸속에 피가 마치 와인처럼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아, 감탄했던
1: 아,
0: 곳이에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크레이트 레이크라는 곳 여기 와서 한번 이 호수를 보면서
1: 네, 네.
0: 이 호수의 그 코발트 색깔인데 색깔이 아주 청정해요. 호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말로만 들어도
1: 그러니까
0: 가고 싶죠.
1: 호수가 마치 바닷물같이 코발트색이란 얘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청정 해역이에요. 그래서 깊이가 또 저쪽 깊다 보니까 그냥 색깔이 그렇게 또 깊이가 좀 낮은 건 또 색깔이 틀린 거고요.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장관이죠. 그래서 이 크레이트 레이크에 가운데 또 섬이 하나 있거든요. 거긴 보여 보트 타고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시간이 없어 못 가지만
1: 아, 예, 예.
0: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1: 네.
0: 그래서 이게 많은 인디안들 신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도 그런
1: 예, 예.
0: 호수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거의 안 다녀봤는데 주로 이제 그 육지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호수를 여행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0: 그렇죠. 보면. 이 호수를 갈 때 우리 레이크 타우라에서 저쪽 리노 있는데 그쪽에
1: 그렇죠.
0: 많이 가시고요.
1: 네네네.
0: 네, 이제 산상 호수로 해가지고요. 가깝게 우리 저쪽에 우리 빅베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산과 호수가
1: 네네.
0: 여기는 그냥 청정 해역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에 그
1: 네.
0: 저기 크레이트 레이크 레이크를 갔다 이번에 같이 볼 수 있고요.
1: 아 예.
0: 간 김에 이제 또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간
1: 네네네.
0: 겁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죠. 삼나무입니다.
1: 아.
0: 삼나무.
1: 네.
0: 이 레드우드 이 삼나무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1: 네네.
0: 하나는 여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삼나무가 있고요. 세코야 팍 들어보셨죠?
1: 예,
0: 네, 요세미티에 있는 세코야 팍에는
1: 예, 예.
0: 자이언트 세코야 팍에 있는 거기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레드우드하고 같은 종류지만 세코야 팍에 있는 자이언트 트리는 전 세계에서 부피가 제일 큰 나무예요.
1: 아,
0: 제일 두꺼운 나무죠.
1: 네, 네, 네.
0: 근데 레드우드에 있는 그 삼나무는 높이가 제일 높은 나무예요. 전 세계에서.
1: 아.
0: 얼마냐? 115m 정도입니다.
1: 나무가요?
0: 나무가요.
1: 아.
0: 높이가.
1: 네.
0: 기가 막히죠.
1: 아, 예.
0: 근데 재미나는 건 이 나무가 깊이가 3m밖에 안 돼요. 뿌리가.
1: 어, 근데 어떻게 115m를 지탱하죠?
0: 그거 이유는요. 이 뿌리끼리 서로 엉켜져 있어요.
1: 아, 엉켜져 있다고.
0: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지지 않아요.
1: 아.
0: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나잖아요.
1: 예.
0: 산불인데 이 나무는 잘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산불이 이 스스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향과 더불어 이 송진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잘 불어요. 일어나지 않은 나들은 불타지 않아요. 일단 불탔다면 상당히 잘 타요 나무가. 그런 이 레드우드 숲이 있는 곳.
1: 네네.
0: 그래서 이 나무도 구경하고요. 그 태평양 연안에 구경하면서 유레카라는 유레카라만 그것을 찾았다는 그런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저쪽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덴마크 수시 솔뱅을 들면서 내려올 때는 버스로 내려옵니다.
1: 네네.
0: 그래서 LA까지 내려오는 3박 4일.
1: 아 그렇군요.
0: 좋죠.
1: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도 잘은 몰라도 여행에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기는 딱 좋은 코스 같아요.
0: 그렇죠. 아니 뭐 갔다 오신
1: 예.
0: 분들도 여기 이제 웬만한 거 다 다녀오신 분들도 가시면 아 이런 데가 있었어.
1: 그렇죠.
0: 야 이게 사실 캘리포니아의 북쪽으로 이런 좋은 곳이 있었어 하면서
1: 아.
0: 색다른 그런 엄청 감동을 일으키는
1: 네.
0: 그리고 또 그야말로 힐링의 코스면서
1: 네.
0: 이 산과 호수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1: 아.
0: 내려오면서 또 101번 타고 내려오면서 또 경치가 참 좋잖아요.
1: 그렇죠. 예.
0: 또 여기서 이런 경치를 하면서 이 3박 4일 동안에 가장 제가 연휴 동안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이 상품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자리가 한 20자리 남아 있으니까 서슴지 마시고 네. 그냥 가서 예약하시면요. 네. 거기에 뭐 20자리 남았으니까 바로 예약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나오신 김에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면 213-388-4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연휴 때 이제 그 뭐 난 3박 4일 시간이 안 되는데
1: 네.
0: 나 뭐 2박 3일 1박 2일 어디 갈까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예. 2박 3일 코스를 해가지고 또 조인 그 엔텔로 캐년하고
1: 네.
0: 호슈슈 밴드라는 그쪽에 네. 2박 3일 코스도 저희가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기차 타고 2박 3일 이렇게 가는 코스도 있고요.
1: 기차 타고요.
0: 네. 세도나 가는 코스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1: 네.
0: 코스는 많이 있습니다. 또 1박 2일 코스도 해가지고 좋은 코스도 있고요.
1: 네.
0: 하루 코스로 갔다 오는 게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다른 MC들랑 통화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 나 이 코스 가고 싶어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당일 코스.
0: 당일 코스. 그래서 이제 오크 그랜이라는 사과 마을이 있습니다.
1: 예.
0: 사과 마을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팜스프링 10번 타고 가다가 네. 팜스프링 못 미쳐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왼쪽 산에 오크 그랜이라는 사과 마을이 있습니다. 사과 마을 하루 갔다 오는 코스인데
1: 예.
0: 비용도 109불밖에 안 돼요.
1: 그래서
0: 9월 5일 떠나고 9월 6일 두 번 떠나니까 거의 사과밭에 사과를 본인이 직접 땁니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그 이제 카운터에 가서 무게를 재고 돈을 페이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죠.
1: 사과 얼마든지 딸 수 있게.
0: 얼마든지 사고 그 사과 자기가 딴 만큼 자기가 페이하고 가져오고 있고 거기 레스토랑들을 가면 사과로 만든 뭐 애플파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옛날 거기 마을이니까 뭐 토산품들 같은 거 이렇게 재미나는 것들 기념품 가게도
1: 아주
0: 있고
1: 하루 코스는 너무
0: 또
1: 좋네요.
0: 나무들이 숲이 있으니까 힐링 아주 한 바퀴 돌아오기 좋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점심 포함해서 109불입니다.
1: 어우 점심까지 해서.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점심 드실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거기는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해줘요. 산에 가서 가족끼리 가서
1: 먹고 사과 드셔, 좀 따서
0: 사과
1: 좀
0: 따고 먹고. 하루가 떠오긴 너무 좋은 그래서
1: 네.
0: 1박 1일 뭐 좋지만 하루 시간 없는 분은 여기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우리 문본부장님도 이 사과 마을 꼭 가봐야겠다 그러시네요.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네요.
0: 예,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사실 방송하신 것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루 이렇게 갔다 오시면
1: 아, 그럼요. 저도 또 사실은 힐링을 해야 또
0: 그럼요.
1: 기운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수
0: 그러니까
1: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어디 가셨다고 또 소개도 되시고
1: 아, 물론이죠.
0: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고도 계시고
1: 예.
0: 그래서 그런 코스로 해서 일일 관광 코스로 해서 좋고요. 또 샌디에고 쪽으로 해서
1: 네.
0: 샌디에고를 하루 코스로 가서 샌디에고 가면은 그 두 시간짜리 또 크루즈 배 타는 게 있습니다.
1: 아 크루즈가 있어요? 두 시간짜리요?
0: 예, 거기 배 타는 것도 우리가 샌디에고나 많이 갔는데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가서 크루즈도 배도 한번 타는 거기 콜로라도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쪽 다리로 해가지고 저쪽 한 바퀴 돌아오는 두 시간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 저녁에 되면 그 배가 고급 배예요. 낮에는 관광배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샌디에고 가서 뭐 올드타운도 구경하고 샌디에고 갔다 오는 일 관광 코스도
1: 네네네.
0: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그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2박 3일 3박 4일도 좋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0: 네.
1: 아, 하루 어딜 갔다 와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주말에도
0: 네, 그렇죠.
1: 보면
0: 네.
1: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코스를
0: 그렇죠.
1: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왕 나왔는데 제가
1: 네.
0: 뭐 고급 코스도 있지만
1: 네.
0: 저희가 야심차게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루트 66에서 선전들 많이 모셨을 겁니다.
1: 네네.
0: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는 좋죠.
1: 네네.
0: 코스가 있는데 그 여행의 버스킷 코스로 해가지고
1: 네.
0: 루트 66이라는 그 대장정의 대륙 횡단을 저희가 합니다.
1: 아.
0: 9월 30일 날 떠나는데요.
1: 네.
0: 9월 30일 날 떠나서 15박 16일입니다.
1: 아, 15박 16일.
0: 네.
1: 아마 여유 있는 분이 되게 네. 좋아하시겠네요.
0: 그래서 이 많은 미국에서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1: 네.
0: 나 한번 이 코스를 한번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꿈의 코스입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루트 66번 도로는 올해가 딱 100주년에서 이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오. 특별한 거예요.
1: 예,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1926년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네네. 지금 2026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올해가 그렇죠.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 루트 66은 지금은 지구상에 지금 없어지고 뭐 지도상에 없다고 하지만 네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번 도로가 생겼는데 거기 곳곳에 그 유적지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 걸음 못 걸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곳곳에 고도를 가면서 그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탄백이라는 분 네. 바로 이 사인라스 출신의 네. 이 존 스탄백이 바로 이 루트 66을 갖다가 같이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게 분노의 포도라는 아, 들어봤죠?
1: 예, 예, 네. 들어봤습니다.
0: 바로 이 오클라호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농지입니다.
1: 아, 농지예요?
0: 농지인데 거기가 오.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지를 다 잃어버려요.
1: 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농업인들이 그 66번 도로를 타고 이 서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농업 이민을 합니다.
1: 아.
0: 그때 처참했던 그 사람들이 농업임을 거기에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1: 네.
0: 존 스탄백이 루트 66을 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썼던 소설이 바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바로 분노의 포도.
1: 아.
0: 그때 그 존 스탄백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로드 오브 마드 오브 로드라 그랬어요. 엄마 도로라.
1: 네네.
0: 엄마의 품 같은 도로다.
1: 예, 예.
0: 그래서 곳곳에 여기 가면서 여기 좋은 게 뭐냐면요. 저쪽에 가면은 그 뉴욕이나 그쪽에 가면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쪽에 가면 오클라호마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쪽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그쪽에 그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아.
0: 그 음식 체험도 할 수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다음 이 도로를 가면서 또 유명한 옛날 가수 밥 딜런이라고 하시죠.
1: 아, 뭐 유명하죠.
0: 낙낙낙 네. 해본 소. 이 양반은 이 음악을 하면 음악까지만 노벨 문학 이 사람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1: 네네.
0: 아니 가수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더? 이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1: 이게
0: 밥 딜런의 그 우리가 진짜 있었던 곳 그것도 구경하고
1: 아.
0: 뭐 또 유명한 노래도 있죠. 뭐 테케 니지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을 거예요. 뭐 난 괜찮아 같은
1: 네네.
0: 뭐 그 노래도 들어가면서 그쪽에 66번 도로를 가면은
1: 네.
0: 아주 뭔가 보람 있는.
1: 네.
0: 예, 비용이 얼마냐? 8,799불입니다.
1: 아, 예.
0: 나누기 16일 해보세요.
1: 네,
0: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본인이 운전하기 힘들어요.
1: 네네.
0: 버스도 VIP 버스로 해서 32인승을 갑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요번에 이 큰 맘 먹고 루트 66번도 많은 분들이 예약하셨는데
1: 네네.
0: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아 16일 동안 여행 힘들지 않아? 아니요 힘들지 않게요.
1: 네.
0: 하루에 버스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안 타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1: 네. 네.
0: 천천히 가면서 루트 66이 시카고에서 끝나는데 시카고에서 끝나기 아 좀 아쉬우니까
1: 네.
0: 저쪽에 와서 나이가라 폭포 뉴욕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1: 아, 예.
0: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완행으로
1: 아,
0: 와야 되겠죠.
1: 그렇죠.
0: 네.
1: 예.
0: 그런 코스 제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1: 네, 네. 참 오늘 뭐 시간이 넉넉지 않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1박 2일 당일서부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15박 16박 사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이외에도 아마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이 있을
0: 그럼요,
1: 겁니다.
0: 그럼요. 저희 신문 보시면요.
1: 네네.
0: 요즘엔 광고가 전면 광고인지 양면 광고로 나오잖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 네.
0: 아예 글씨를 크게 만들어서
1: 네.
0: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하면서 양면 광고에 코스별로 다 나오니까
1: 네네.
0: 갈 곳은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주점하시고 213-388-4000번입니다. 388-4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가셔서 여쭤봐도 되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냥 여담인데
0: 네.
1: 방송에서 그 이 뉴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목소리가
0: 아 그러세요?
1: 딱 네. 뉴스 좋은 그런 목소리.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불러만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죠.
1: 감사합니다. 이렇게
0: 네,
1: 자리해 주셔서
0: 네. 네.
2: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그 아주간강 저도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박평식 대표님이 항상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스티브 조 전무님 여행 박사라고 일컫는 아주 굉장히 사리가 많고 박식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틴 씨처럼 차분하시고 설명도 잘하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하고 여행 가서 가이드로 나서면은 굉장히 좀 그 얻는 게 많을 것 같고 훨씬 더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사과는 슈가비 사과가 맛있다고.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사랑은 어떤가요? 봄빛처럼 또 떠날 땐 겨울빛처럼 임정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네, 임정희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란 노래였습니다. TK님,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이렇게 매일 들려주시는 거 너무 깊은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걱정 마십시오. 수술 다 잘 될 거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맛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0: 야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를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걸 새삼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아, 시간 참 되게 안 가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어제 제가 못 들려드린 노래예요. 준비했었는데 안의현의 그리움의 꽃이란 노래. 아, 차분하고 좋습니다. 이 노래 마무리하면서 함께 하시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순철님, 약속도 없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내 친구 살짝 들으니 그것도 재미나시다고. 아하, 좋습니다. 네, 조용히 한번 들어보신다고 함께 하시죠. 여진의 꿈을 꾼 후에 들으시면서 2부 시작합니다. 그래.

네, 여진의 꿈을 꾼 후회로 차분히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안개라는 노래 뭐 여러분 정훈이 씨가 불렀고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에서 우리 송창식과 정훈이의 듀엣으로 아주 다시 재조명되고 역주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H님이 찾으시는 가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좀 임의적으로 안개라는 노래를 AI가 불렀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H님을 비롯해서 아, 이런 AI 안개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일단 감상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네, 이렇듯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AI를 제작하는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아버님의 노래를 AI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창법으로 불러주어서 좀 잘 들었는데, 우리 H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TK님 어떠셨습니까? 모든 분들 이 안개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이 노래는 뭐 몇 번 틀은 것 같은데,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노래가 몇 곡들 있어요. 쿨이라는 그룹의 또 뭐 해변의 여인, 뭐 DJ덕의 여름 이야기, 이런 그 여름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 여러분 뭐 좀 좋아하시는 키보이스의 이 해변으로 가요라는 노래는 빠질 수 없는 노래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서, 이제 여름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휴가가 지난 그런 시기인데 끝자락이지만 혹시라도 이곳에서는 아직 좀 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준비했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아마 광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정오에서 2시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K힐링에서 100불 사면 100불을 선물 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토요일날 많은 참여를 하셔서 이 좀 그 100불 사고 100불 선물 쏘는 그런 갑자기 말이 옮겼습니다. 잔치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소는 2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 225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한 번쯤 들르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매주 매일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이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접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라디오 서울 1650으로 클릭해서 구글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맨 위에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서부터 그 밑에 주식 시세 8개 종목, 애플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관심 가지시는 8개 종목의 실시간 등락폭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신 또 항상 요주의로 되는 복권 당첨번호가 모든 복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유사히 참 가스값 항상 귀두가 되고 있죠. 캘리포니아의 오늘의 가스 가격을 비롯해서 어느 가스테이션이 가격이 저렴한지도 다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 맨 밑칸에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 뭐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픽업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적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오시면 영건의 라디오는 내 친구란을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에 들어오시자마자 밑에 노란 칸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를 클릭해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늘 하시는 사랑방 같이 여러분들 많은 그런 뭐랄까요 그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 1부 이 시간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0: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즈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 보시면 매주 수요일날 저와 함께 많은 건강 얘기를 나눠주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오늘은 넥타이가 멋있어요. 이 아주 미국 성조기 넥타이를 메고 오셨네.
10: 이거 Fourth of July 독립기념일 때 선물 받은 거예요.
0: 그리고 옆에 배지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 그러셨구나.
10: 아메리칸, 코리안, 코리안 아메리칸.
0: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따리 먼저 풀어주시죠.
10: 예. 예. 오늘 요즘은 환자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많이 와요.
0: 네, 예, 예.
10: 특히 이제 멕시칸 환자들 참 잘 나서요.
0: 아.
10: 되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 오시는 분들이 네, 네. 이제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여자분들 70에서 아, 80.
0: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0: 예. 네. 근데 남좌 여우, 여자는 되게 우측으로 오고 남자는 좌측으로 오거든요.
0: 아,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10: 네. 오. 이게 이제 기능상 문제니까.
0: 아, 네. 그렇군요. 네.
10: 세 환자가 오늘 다 엉덩이 쪽으로 왔어요. 척추관 협착이면 어디가 오냐면 3번, 4번, 5번 요추가 있어요.
0: 오.
10: 척추라고도 하죠.
0: 허리 쪽이네요.
10: 네, 허리.
0: 그렇죠. 예, 예.
10: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그 사이에 이상근이 있어요.
0: 아.
10: 그래서 이상근 종합증이라고도 하고
0: 예.
10: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도 하고
0: 네.
10: 또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도
0: 네,
10: 하고
0: 네, 네, 네.
10: 추간판 돌증이라고 하고도 그래요.
0: 네, 네, 네.
10: 그러면 그 병명이 똑같은데 어차피 같은 줄기인데
0: 어.
10: 제일 먼저 오는 게 3번, 4번, 5번 척추 디스크, 예, 예. 그다음 주간판 돌출증, 그게 오면은 다음에 오는 게 고관절.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0: 아.
10: 여기에서 이상근이 떨어지면은 이 대퇴골두 머리 위쪽으로서 우리가 옆구리 딱 손 잡아서 한 중앙 거기가 아파요. 거기가 많이 아프면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10: 밤만 되면 쓰시고 아프고
0: 예, 예.
10: 서 있지도 못하고 조금만 한 10미터만 걸어가도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근데 제일 미치는 것은 밤만 되면 쓰시고 아파요.
0: 밤만 되면. 네. 참, 왜 그렇게 밤만 되면 아플까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네,
10: 왜냐면 심혈관 질환이니까 이 밤이 되면은 모든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0: 네, 그렇죠.
10: 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게 수, 인, 응, 축 모든 게 쫄아져요. 혈관도 쫄아지고 근육도 예, 예. 쫄아지고 그래서 쫄아지니까 아픈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은 밤새껏 논에 가서 저 벼도 베고
0: 예, 예.
10: 보르도 베고 움직이면 안 아프니까. 그 낮에 따뜻하게 자고.
0: 예, 예. 네,
10: 그런 병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오는 병이 또 되고,
0: 예, 예, 예.
10: 그 다음에 고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다음에 좌골신경까지 겹치거든요.
0: 네네.
10: 근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0: 네.
10: 불통, 측통,
0: 네네.
10: 통측, 불통.
0: 예, 예.
10: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라디오에서 이 라디오에서 불통, 측통, 통측, 불통.
0: 아, 예,
10: 그게 전부예요.
0: 예.
10: 뭐 수천 가지 뭐 아픈 증상도 많고 처방도 많고
0: 네네.
10: 뭐 치료 약도 많고 방법도 많은데
0: 네.
10: 근데 딱 간단하게 딱 8자로 줄이면은 불통, 측통, 통측, 불통. 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 치료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3번, 4번, 5번 요추에 보면 그 사이에
0: 네.
10: 추간판이 들어있는데
0: 네.
10: 그걸 갖다가 받치고 있는 게 섬유륜이라고 그래요. 섬유륜을 받치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0: 예, 예, 예.
10: 그러는데 그 삼촌이 이 사무실 가면 너무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우리 집에서 치료하고 나서 걸어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자진해서 온 사람이에요. 한 7년 동안에 어딘들 안 가봤겠어요?
0: 예, 예.
10: 그냥 부모가 그냥 속이 타죠. 그런데 어디를 가도 아직 효과를 본 적도 없고
0: 네.
10: 그래서 한의원이라고 하면 고개를 살려살려 하는데
0: 예.
10: 그 삼촌이 걸어다닌다고 그러니까 못 찾아왔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40%는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이 저 절반으로 줄고
0: 네.
10: 그리고 어저께 왔는데 깡으로 이틀은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10: 네.
0: 이제 고통이 많이 없어진 네. 거네요.
10: 좀 한 8시간 있으면 없어지고
0: 네네.
10: 이제 지금은 4시간 있으면 없어진대요. 이제 지금 저 텍사스로 지금 직장이 옮겨가가지고 또 하면은 바로 예, 또 오겠다고
0: 예,
10: 그러거든요.
0: 예, 예.
10: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치료가 되고 고생을
0: 네.
10: 안 하는데
0: 네.
10: 못 오시는 분들은 평생 고생을 해야 돼요.
0: 아이고.
10: 아까 해부학적 위치가 3번, 4번, 4번, 5번 네. 요추하고
0: 네.
10: 고관절 사이에 이상근 있잖아요.
0: 네.
10: 이상근이 삐뚤어지면 이상근 종합증도 되고
0: 네.
10: 이상근 증후군도 되고
0: 네.
10: 또 그가 또 쫄아들면은 뭐가 뭐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걸려요.
0: 네.
10: 그러면 그게 또 이상근 밑에는 좌골신경이 흘러간다고요.
0: 네.
10: 그 좌골신경을 눌러버리니까 좌골신경이 발 안쪽에서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0: 아,
10: 또 그렇군요. 4번, 5번 요추는 대퇴골 외측으로 해서 종아리 외측으로 해서 발바닥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0: 그렇구나.
10: 그러는데 알면 쉬워요. 이건 쉬운 게 신경줄이 있잖아요.
0: 예, 예.
10: 뚝뚝 찾아가면서 그 침 나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이게 신경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못 고쳐요. 그런데 신경을 찾을 수 아는 사람들은 정형외과 닥터나 저 카이로프랙터나 척추신경 의사들은 가는 신경 줄은 알아요.
0: 네, 예.
10: 이분들은 침을 넣을 줄은 몰라.
0: 아, 그렇지.
10: 뜸 뜰 줄은 몰라요.
0: 아.
10: 부항할 줄은 몰라요.
0: 아.
10: 그래서 치료 방법은 1침, 2뜸, 3약, 4 부항 5 지압 6 교정

0: 아픈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어요.
1: 아, 이렇게 혈이 뭉쳤다 예, 이거죠.
0: 혈이. 예, 예. 멕시칸들도 알더라고요.
1: 아, 그런데 그래요?
0: 그걸 갖다 침을 놓으면은 그쪽으로 백혈구하고 면역지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아. 그 안에 있는 좀비 세포,
1: 네.
0: 그 갖다 어혈을 갖다가 또 좀비 세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1: 아.
0: 6개월이 되면 그 올드 세포는 나가고 뉴 세포가 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 세포가 계속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좀비라고 그래.
1: 예, 예.
0: 그러는데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새로운 세포하고 싸워요.
1: 예.
0: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루자로 시작하는 걸. 루마티스 관절염,
1: 예.
0: 누게릭 디시스, 루케미아, 루퍼스.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 그런데
1: 아.
0: 루마티 즈음이 되면 정지, 암은 아프다.
1: 아.
0: 피는 물보다 진한데 물이다. 물은 흘러가다 멈추면 썩는다.
1: 네,
0: 썩는
1: 네.
0: 자리에 어혈이 있고 어혈 있는 자리는 아프다. 그것을 올려면 일 침을 가하면은 백혈구, 적혈구 두 배로 증가도 되고
1: 오.
0: 오래되면은 이제 안에 있던가 바깥으로 오게 돼요. 그럼
1: 네,
0: 경락에서
1: 네.
0: 근으로 올라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뜸을 뜨면은 그게 40배에서 50배 면역체가 가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이 뜸 온도가 1300도예요. 원래 실제 온도는.
1: 네네.
0: 내에서 느끼는 온도는 48도에서 50도를 느껴요.
1: 아.
0: 그러면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온몸에 있는 면역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다섯 개가 모여서 그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1: 아.
0: 뜨거우니까.
1: 네.
0: 그게 그쪽으로 백혈구가 모여 있잖아요.
1: 네.
0: 뽑아버리는 거예요.
1: 아.
0: 뽑아있으면 어혈이 뭉쳐있으면은 그게 아픈 통증이 오는데
1: 그렇죠.
0: 뽑아버리면 바로 안 아파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뽑아버리면 바로 안 아프니까 짤뚝짤뚝 왔던 분들,
1: 네.
0: 엎혀 왔던 분들이 이제 되게 침 맞고 나갈 때는 걸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지금 현재 날마다 와서 침을 맞고 1침, 2침, 3약, 4부항을 네, 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82인가 돼요. 근데 넘어지면서
1: 네.
0: 이게 다리가 접질린 거죠.
1: 네, 네.
0: 근데 땡땡 부어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다리가. 그런데
1: 아.
0: 날마다 거기서 엉킨 자리 피 뽑고
1: 네네.
0: 침 놓고 뜸 놓고 약을 먹었더니 오늘은 지팽이를 어깨에다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대개 지팽이를 웬만하면 15일 치료하면 지팽이 안 짚어요.
1: 아.
0: 통증이 없어지니까.
1: 아, 예.
0: 그런데 오늘 텍사스 간 그 29살
1: 많은
0: 박사천 회장님 조카
1: 네.
0: 데이빗이다. 데이빗 김인데 걔는 아직은 지팽이를 짚어요.
1: 아, 예.
0: 그런데 완전히 몸이 45도로 꼭 휘어있다고요.
1: 예.
0: 지팽이를 안 짚으면 넘어지죠.
1: 네네네.
0: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도 한 달이면은 지팽이 안 짚을 거예요.
1: 아,
0: 뭐, 통증 없어지고.
1: 저도 믿습니다. 정확히 네. 믿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일침, 이뜸, 삼약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1: 네네.
0: 약은 반드시 금옥단을 먹어줘야 돼요.
1: 네.
0: 심혈관지라는 약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심혈관지라는 약에 만들어진 게 금옥단에 들어가 있는 약 그 성분이
1: 네.
0: 사양 성분이 공진단에 들어가는 양의 15배가 들어가요.
1: 아, 예.
0: 그리고 산삼이 천종급이 들어가고
1: 네.
0: 그 다음에 녹용은 원룡.
1: 네.
0: 원룡이 들어가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간 서너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괄목할 만한 게 숙지황을 구중구폭을 해야 되고
1: 아.
0: 토백주를 황토에다가 하루째 담가가지고
1: 네.
0: 말린 다음에 볶아서 가루로 써야 돼요.
1: 아.
0: 그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져야지
1: 네.
0: 기계로 하면은 향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1: 네.
0: 그 다음에 간경화 있는
1: 네,
0: 분들,
1: 네, 네.
0: 그 다음에 암 치료를 하는데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1: 네.
0: 산삼 금옥단을 먹으면 피를 우선 돌려주잖아요.
1: 네, 네.
0: 심장 열은 내려주고 심장 차가운 게 우열 올려주면서 순환을 해주니까 간, 담, 비, 위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잘 먹게 되고 소화흡수를 잘하니까 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먹여보면은 효과가 빨라요.
1: 자, 얘기하신 김에 프로모션도 좀 해주세요.
0: 예. 그래서 이 산삼 금옥단이
1: 네.
0: 10개면은 1200불이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세 분에게만
1: 아.
0: 600불씩.
1: 아.
0: 또
1: 예.
0: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1: 노인
0: 벽사단,
1: 예,
0: 이것도 1200불인데
1: 네네.
0: 600불에 몇 사람? 다섯 사람 해드릴게요.
1: 아, 예, 예.
0: 산삼 지금 만들어진 게
1: 네네.
0: 금옥당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1: 네네.
0: 사실 분들은 지금 오다를 하시면 한 2주 후면은 드릴 수가 있으니까
1: 아, 수가
0: 미리서 오다 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좀 뭐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오늘은 우리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503-3304 503-3304로 연락 주시고 뭐 통증이나 피로, 위장 문제 여러분 지금 짧지만 설명 들으셨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연락해서 언제든 상담 바라시고 위치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팔가하고 호바트 코너에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13-503-3304로 연락 주시고 마무리 말씀 한 번.
0: 아 지금 그 옷 보험이 다 되고 있고요.
1: 아, 예, 예.
0: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1: 네네.
0: 유튜브에 들어가서
1: 아.
0: 성민 산삼을 딱 치면은
1: 아, 예, 예.
0: 에, 내 얼굴이 나와요.
1: 예.
0: 거기 얼굴을 클릭하면은 동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그거 보시고 보험은 다 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 OTC 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1: 네.
0: 금옥단을 사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네,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까똑까똑까똑 까똑질한다고. 그렇게 빗댄 우리 나훈아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전화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생기고 카톡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 또 그 글자로 나누는 그런 또 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불편한 일들은 또 카톡으로 해서 사람과 어떤 헤어짐을 가질 때 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 만나요,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말로 하기 너무 힘든 일들은 카톡으로 전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렇게 받는 상대방이 아니 말로 하지 왜 이렇게 카톡을 하나,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왜 카톡질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풍자했던 그 나훈아 씨가 만들었던 그런 노래 같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고마워요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굿모닝이니까 한국은 아직도 많이 덥겠네 날씨가.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 다가오면 아까 그 1부 2부 이 시간에 우리 아주관광에서 우리 박사님이 나오셔서 여행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1년 중에 우리 그 이 연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노동절 있고, 메모리얼 데이 있고, 독립기념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있지만 베테랑 데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노동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땡스기빙 밖에 또 긴 연휴가 없고,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고, 이 연휴 따지다 보면 1년이 또 훌쩍 간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항상 연휴 때마다 이 기회를 가져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연휴에는 꼭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오히려 주말 연휴에 좀 성업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올려야 또 한 달을 넘길 수 있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고, 반면에 또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가는 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처럼만의 기회니까 가지만, 그게 뭐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각자 가진 삶의 연장선이고, 또 반면에 주말에 특수를 노리신 분들은 오히려 평일에 좀 또 쉬시면서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주말에 쉬신 분들은 또 평일에는 열심히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지은 씨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0: 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우리 미스 트롯 그렇죠? 양지은 씨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 참 우리 양지은 씨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자그맣게 온 신랄 같은 기회를 잡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양지은 씨는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탑7을 뽑으면 8등에 머물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그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는 바람에 그 끝 순서이니까 그 대기 순서 1번이니까 꼴등으로 올라와서 미스 트롯이 돼버립니다. 물론 뭐 이것도 행운이고 본인의 노력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도 일이 잘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일이 조금 덜 풀리는 분들이 있을 때 신랄 같은 어떤 다른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해서 내 기회로 만든다면은 인생 역전이고 오늘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틀어드렸던 그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어떤 날이 됐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추상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나 이런 우려도 조금 되지만 그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로 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다면 화려한 인생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리고 항상 저희가 일을 손에 놓는 날까지는 여러분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 꼭 모든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그 기회로 좀 더 나은 편안한 그런 그 인생 생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TK님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막가파 깡패 같은 행동 취소하세요. 제발요. 뭐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네요.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아이고 크리스틴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친구님들 오늘 그래 괜찮으셨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멋지고 찰진 맛깔스러운 그런 프로가 되도록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 곡으로는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구창모의 희나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네, 귀에 익숙한 멜로디죠. 오늘 하루 마무리 기운내서 좀 잘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 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혈류가

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란에는 해군도 공군도 없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괴멸에 도주 중이며 이란에 남은 것은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 뿐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이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이란과 중동 중재국 간의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란과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상의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전 하루 평균